0: 필리핀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과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정상은 현지 시각 27일 브라질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한 회담에서 양국 기업과 기관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부터 가공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자원부국인 브라질의 희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급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두 정상은 또 올해 하반기 방산공동위원회 출범에 합의하고 군사비밀 보호와 교환 협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한국과 남미 최대의 경제 협력체인 메르코스르 간 무역 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7일 오후 룰라 대통령과 진행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 메르코스르 무역 협정은 우리 기업이 남미에, 브라질 기업은 아시아에 진출할 기회를 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협정 협의를 재개하는 데 장애물이 없도록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고 자국 부통령을 그룹의 장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무속 논란으로 지지율에 문제가 생겼던 점 등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윤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한전 총리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첫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1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한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자고 말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3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33,588표를 얻어 강 후보의 당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 후보의 득표수는 기존과 같았고 천 후보는 6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었고 무효표도 1,030표에서 1,024표로 감소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학창시절부터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어제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관련 증거는 장윤기가 고등학교 동창, 사회복무 요원 동료와 나눴던 SNS 대화록 등입니다. 대화록에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지인들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했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여고생 살해 목적이 납치 및 성범죄였음을 입증하고자 해당 대화록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경찰의 늘어난 수사 권한을 통제하고 내부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한 쇄신안을 논의했습니다. TF는 우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첫 안건으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에 수사권 남용과 불신,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다음 주 중에 성폭력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올해 여름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 62개 지점의 평균 열대야 일수가 7.1일로 지난해보다 1.2일 늘어나며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역대 1위였던 1994년 6.5일과 지난해 기록 5.9일을 모두 넘어선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낮 기온 상승폭에 비해 밤사이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내려가지 않은 열대야 현상에 올해 여름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일대 정전이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주변 빌라를 포함한 667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무더위 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삿짐 크레인이 고압선과 접촉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경기 저하와 주가 하락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투자 호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석 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6.8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고물가 지속과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현재 생활 형편 지수가 1포인트 내렸지만 임금 상승 기대 등으로 가계 수입 전망 지수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한은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심리가 장기적으로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낙관적 인식이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은 이란 전쟁 긴장 재고조로 경기 우려가 커졌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로 주요 기관의 성장 전망이 상향돼 지난달과 같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에도 반도체 업종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1% 오른 52,210.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2% 오른 7,413.1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8% 내린 24,932.0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장 30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3% 하락해 엔비디아가 4.99% 급락했고 마이크론 2.25%, 샌디스크도 11.02% 떨어지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동부 지역에 최대 20mm, 강원 내륙과 충청도 중부, 북부 지역 등에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4도, 습도는 79%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이름표를 붙여줘
1: YTN 라디오에서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진행을 맡은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은 7월의 이제 마지막 주 화요일인데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한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 느낌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좀 말씀드리면 저도 지난 한 달은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이 코스피가 고점에서 한 달 만에 30%나 좀 밀렸으니까요. 지수가 그 정도면 이제 계좌는 그보다 더 아프지 않았을까 좀 싶긴 한데요. 6월에도 7월에도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시장은 한 번 더 흘러내리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시장 반응은 좀 무덤덤한 지금 상황인데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90조 원 규모의 협력이 발표됐고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간 2,00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5,000억 달러, 네이버는 엔비디아를 3대 주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이상하리 많지 인색한 지금 상황입니다. 시장이 아마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반도체 위협과 더불어 한쪽에서는 반도체 실적 정점 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소음이 많아지게 마련인데 지금이 딱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무엇이 신호이고 무엇이 소음인가?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인가? 아니면 버티고 머무를 때인가? 마침 이번 주가 답을 줄 한 주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큰 분수령이 될 7월 마지막 주 월간 연불리와 함께 7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7월 월간 연불리 오늘은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 부서장 이재훈 이지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이제 코스피가 또 개장을 했는데 어제 좀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나 싶었는데 오늘 좀 장 초반 또 매도 사이드카 좀 발동돼서 지금 좋지 않은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좀 악재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고 거기에 또 중국이 그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이제 노광 장비라고 있습니다. DUV 장비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뭐 국산화했다라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또 흔들면서 그게 아마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락하는 지금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욕 증시가 오늘 굉장히 좀 그 흔들렸는데 이 엔비디아가 이 오픈 AI 데이터 센터 컴퓨팅 임차에 필요한 2,500억 달러를 이제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5%나 이게 급락을 했는데 이게 애플의 시총 1위를 좀 내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좀 악재가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일단 엔비디아가 오픈 AI 대규모 데이터 센터 임차를 돕기 위해서 2,500억 달러를 이제 지급 보증, 그 규모의 그 금액을 지급 보증하는 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제조사가 고객사의 비용을 대신 짊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네. 나중에 한 회사가 흔들리게 되면 연쇄작용 쪽으로 다 같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네. AI 순환 거래로 인식을 한 건데 이게 AI 투자가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 안 그래도 자금 조달 방식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이 부분이 한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같이 문제로 번지게 됐을 때에 대한 우려가 좀 벌써부터 작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융 리스크로 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시장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재무적 연쇄 충격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우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시장이 예민도가 좀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주가를 좀 5%나 급락을 만들었고 애플이 다시 한번

0: 건 오히려 4개월, 지난해 4월 이후에 15개월 만에 시총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오픈 AI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시장은 이거를 호재로 오히려 받아들인 게 아니라
0: 맞아요.
1: 저 지급보정 할 정도로 뭔가 위험한 건가 아마 그렇게 좀 받아들였지 않나.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 5% 빠진 것도 국내 증시엔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 부사장이 그 이게 중국의 또 CXMT가 어제 좀 이제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잖아요. 뭐
2: 네, 맞습니다.
1: 시가총액이 뭐 거의 700조 원 이렇게 넘었다고 하는데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DUV 장비 국산화 에 대한 이제 평가도 좀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이슈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2: 우선은 시총 1위를 한 번에 탈환했다라는 거에서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커창판 시장을 보면 상장 후 5거래일 동안은 가격 제한 폭이 없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20% 상한 제한이 있는데 5거래일 동안 없다 보니까 하루 만에 460%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보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CSMT의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8%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3%밖에 안 되는 기업이었다가 이제 8%로 올라왔는데 8%로 올라오는 과정도 생각해 보면 삼전 닉스가 원래 레거시 DRAM에 집중을 하다가 HBM으로 집중도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 빈 곳을 CXMT가 이제 메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까지 저희도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아직까지는 멀었다. 장신 메모리 아직까지 쫓아오려면 멀었고 HBM 아직 못 만들기 때문에 비교할 급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이제 DUV를 자체 생산한다라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렇게 된다면 이제 HBM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력은 아직 한참 멀었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배경으로만 본다라면 그동안 HBM을 창신 메모리가 못 만든다라는 배경에는 EUV가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 생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러면은 HBM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걱정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하락을 만든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창신 메모리의 주가만 보면 사실은 뭐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유통거래 주식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마치 스페이스X랑 비슷할 것 같은데 스페이스X도 상장하고 유통거래 주식수 한 5% 남짓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배경이었었고 이번에 CXMT 같은 경우도 유통거래 주식수가 6.7%밖에 안 되다 보니까 희소가치 차원에서도 특히 중국에 있어서의 중국 안에서의 반도체 기업이 몇개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 텀이 작용한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부사장님이 이제 좀 중국 얘기 해주셨으니까,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참 어쨌든 오늘 시장 강타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 물론 중국이 언젠간 따라올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격차가 아직도 심하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DUV 장비도 그렇고, 사실 이게 네덜란드 ASML이 이제 독점적으로 만드는 장비인데. 사실 이것도 DUV도 이걸 지금 만약 양산에 성공해도 이것도 테스트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게 수율이 얼마 나올지도 사실 검증도 안 됐는데 지금 시장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2: 그쵸.
1: 우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사장님께서는 좀 AI 반도체 굴기 이거 뭐먼 미래는 말고요. 한 2, 3년 정도를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좀줄 수 있을까요? 계속?
2: 제가 생각 2, 3년, 5년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아직 괴리감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우선 최근 들어서 악재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든 악재로 지금 반영하고 있잖아요. 뭐 알파벳 주가가 실적 같은 경우에도 캐펙스 투자가 그동안의 캐펙스 투자 는 호재였는데 이제는 악재로 반영하는 모습들이 그동안 높아진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국의 이런 이슈들은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케이스들을 생각해보면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가격으로 다 밀어내버리는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술력만 받쳐준다라면 그다음부터는 가격으로 밀어버리는 치킨게임에서의 우세를 점하는 모습들이 중국의 기업들의 양상이었다 보니까 앞으로 5년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반대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꺾이고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가격으로 밀어버리게 된다라면 삼정 닉스 입장에서도 디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차지할 수 있는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앞으로 먼 미래에는 펼쳐질 수 있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시장이 너무 앞서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2: 그렇죠.
1: 5년도 있을 일은 참 시장이 모르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뭐 한 5, 6년 후에 일을 갑자기 반영하는 게

0: 경우도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어려운데 어쨌든 좀 시장이 오늘 또 이 중국의 반도체 불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현 대표님 그 어쨌든 어제 중국의 CXMT가 상장을 네.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느낀 게 하이닉스 시총이 1200조인데
1: 네.
0: 이 CXMT가 700조라는 게 영업이익 차가 10배인데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1: 지금 시장에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대역급 IPO가 되면 진짜 네. 전 세계 자금이 좀 수급 블랙홀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5일 동안은 이제 거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제한폭이 네.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여러 가지 상신 매물이 관련돼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을 보니까 차이가 보통 이제 목표 주가 제시를 하면 차이가 통상 나기는 하지만 네. 노무라랑 그리고 한 곳에 그 유명하지 않은 리서치 쪽에 이제 목표 주가 제시한 걸 보니까 네. 8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몸값에 대해서. 그래서 그만큼 지금 좀 과열이 된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500% 이상 뭐 첫날 상승을 했으니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좀 과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근데 오늘 이제 어제 너무 과하게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장이 시작되고 나서 차익 실현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까지도 좀 저는 진정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네.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오늘도 지금 이제 그 CXMT는 어쨌든 어제 엄청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 네.
0: 오늘 이제 오전에 저희가 짚어드린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을 강타하면서 하이닉스가 지금 10% 정도 급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8% 아니 시가총액 1등, 2등이 뭐 8-10% 이렇게 빠지니까 시장이 이제 버티질 못하는 좀 모습인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버텨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냐 사실 뭐 사도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살 수 있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게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아마 돈들을 많이 투입을 하셨을 거예요 이미
1: 네.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버티느냐 좀 정리하느냐 이건데 그 두 분이 좀 한 번씩 그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영님 좀 어떻게 보세요?
2: 네, 우선 이사님이 시작할 때 신호와 소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요즘 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단어에서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0: 네.
2: 오늘의 신호와 소음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선 소음은 엔비디아가 저는 소음인 것 같습니다.
0: 엔비디아.
2: 그리고 사실은 오늘 지금 삼전딕스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보다는 저는 엔비디아의 하락이
0: 엔비디아.
2: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소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 있었던 그 보증 프로그램의 네. 경우에는 사실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보증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0: 네,
2: 2,500억 달러의 보증을 서는 거지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을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증을 서고 혹시나 이게 사고가 나면 그때 내가 대납해 줄게라는 네. 게 보증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순환 금융에 있어서 생각해 본다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출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우발채무를 재무제표에 넣은 걸로 볼 수 있을
0: 네.
2: 것 같은데 우발채무는 기간이 끝나면 사라질 수도 있기
0: 네.
2: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호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신호는 삼성전자 주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오히려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빠졌잖아요.
0: 맞아요.
2: 그게 저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동안 너무 급하게 달렸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0: 네.
2: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항 국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격으로 본다라면 지금 모든 뭐 코스피 선행 PER도 그렇고 삼전닉스 PER도 선행 PER 같은 경우 삼전닉스는 이제 5배가 안 됩니다.
0: 네.
2: 그만큼 싸졌기 때문에 가격 모멘텀은 여전히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초 이후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거는 저는 가격 모멘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이후로 다시 팔고 있긴 하지만
0: 네.
2: 가격은 여전히 싼 구간. 특히 이제 뭐 글로벌리 보더라도 제일 싼 기업과 국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호와 소음을 잘 따져본다면 우선은 그동안 주가가 9,000포인트까지 갈 때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내려왔다라면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저는 싸다.
0: 반대로
2: 네.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매도하는 거는 오히려 정말 내동매도로밖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매도는 좀 더 참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코스피 주가 기준으로 6,300 찍고 올라오는 모멘텀이 있었었는데 이제 바닥을 다시

0: 그럼 6,300에서 6,000더 내려가면 또5,800 이렇게 계속 낮춰갈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연초에 4,000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사실은
1: 네네.
0: 너무 빠르게 올라서 월에 1,000마다 올라오면서 뭐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시 여기는 것 같은데 주가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사실은 주식시장이었던 거였고요. 원래는 그리고 지금의 주가는 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팔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버티고 좀 장기적인 전략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1: 네.
0: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이제 부사장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이제 오늘은 사실 좀 중국보다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그 순환금융, 요게 대한 이제 의심이죠. 요게 이제 소음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 신호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이게 좋은 어떤 이제 그 뉴스에도 시장이 이제 오히려 역으로 반응이 좀 나오면서 좀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가격은 또 싸졌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일단 인내를 하자, 버티자라는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재현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저도 지금 이 구간까지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1: 네.
2: 급락 전으로 돌아가도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흐름들은 있었지만 여전히 힘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을
1: 네.
2: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통상 뭐 차트 보면서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지선들까지도 깨지면서 오늘 굉장히 더 우려와 공포가 커지셨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여기 까지 왔고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숫자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노이즈들과 그리고 우려에 대한 시각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만큼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차전으로 들어온 만큼 어느 때보다 예민도와 그리고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이런 부분들은 이젠 예전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넘어야 될 산들이 중간중간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걸좀 인지를 하면서 긴 시계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그 구조적인 금융적 리스크에 대한
1: 네.
2: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긴 했지만 또 막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지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알파벳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히려 뭐 애플은 좀 논외기는 하지만
1: 네.
2: 지금 알파벳도 그랬었고 메타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하락이 크긴 했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좀 추세가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상승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번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건뭐 빅테크발 이런 금융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과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촉각이 곤두세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분위기 반전에 대한 부분들 저는 나올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주 환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오늘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1: 네.
2: 고통스러우실 것 같지만 여기까지 오셨고 숫자와 업황에 대한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나오는 노이즈에 있어서는 좀 지금은 그래도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두분 의견은 결론은 좀 버티자라는 좀 내용인데, 근데 이게 뭐 바로 회복되긴 좀 쉽진 않은 상황이고,
2: 네.
1: 뭔가 이제 반전 카드는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시장이 정말 이제 6월부터 되게 힘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이제 소음이 마치 시장에선 이게 진짜로 신호처럼 이제 여겨지면서 시장을 강타하는데, 근데 또그 근본 배경은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 요게 좀 하나의 이유였고, 근데 올랐는데 이제 그 후에 뒤늦게 들어갔던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그 추격 매수세, 또 거기에 B2까지, 또 단일종 레버리지 탭까지
2: 네.
1: 겹쳐가지고 이게 수급까지 꼬이다 보니까 더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주가는 뭐 아시겠지만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를 때도 뭔가 좀 계기가 있어야 빠지는 것처럼 내려간다고 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싸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그건 아니고 뭔가 반전 카드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알파벳이 뭔가 좋은 거 내주니까 한번 반응은 해줬거든요. 물론 짧게 끝났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내일부터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주요 빅테크들 실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다면 어떤 좀 불안감을 없애주는 그런 좀 이제 모습으로 이제 실적이 좀 나와준다면, 뭐 가격은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너무나 공포스럽고 좀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꺾였다는 증거는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보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를 좀 보시고, 가치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PER이 뭐 5배도 지금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건 사실이니까, 지금은 조금 인내를 좀 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0: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엔비디아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두 가지가 오늘 시장에 강타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일단은 아직은 좀 소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 좀 많은 분들이 좀이 방송 보시면서도 그 소리 지금도 들려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돼?
1: 맞아요.
0: 알겠는데 무섭다
1: 네.
0: 막 아마 이런 그 한숨 소리가 계속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잘 이겨내 주시면 또뭐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근데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들 했지만 사실 또 좋은 내용들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이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9,500억 달러 하나로 1,390조 원 규모의 AI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내용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니까 두 분께서 그러면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뭐 무조건 구속력이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비싼 몸값의 CEO들 또 대통령까지 가서 거기서 어쨌든 이런 협력을 했다는 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국의 어떤 이제 대표 주자들이 만나서 이런 합의를 했다는 건 사실 좀 놀랍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먼저 부소장님은 이번에 어쨌든 이런 AI 서밋에 대한 좀 이게 우리나라 좀 주식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저희가 올 작년부터 이제 이런 말 많이 썼었는데 요즘 안 쓰는
0: 네.
2: 것 같아요.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말 많이
0: 아,
2: 썼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이번 AI 서밋에서 저는 또 이걸 한번 느꼈는데 뭐였냐면은 사실 이번 AI 서밋의 그 다자간 계약을 보면 중간에는 엔비디아가 닥쳐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싶은 AI 생태계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대부분 참여를 한다라는 게 중요 이슈일 것 같고요.
0: 네.
2: 그 AI 생태계에 있어서 앞단과 뒷단까지 한국 기업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번에 또 엔비디아에 투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 같은
0: 네.
2: 경우는 네이버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큰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이 앱이나 아니면 서비스 또는 뭐 검색 엔진을 통해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제 최후방에서 기업들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AI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 들이 성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0: 네.
2: 하고 있고 젠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한국 가서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있겠지만 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칩을 받아가고 어떤 그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더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2: 이번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게다가 또 장기 동맹 위주로
0: 맞아요.
2: 맺었습니다. 다자간 장기 동맹을 맺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삼전 닉스 저희가 주가 오를 때 항상 저희가 주장했던 이제 LTA다,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다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로 맞닥뜨려진 부분을 재확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이재현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이 이번 어쨌든 다자간 협력에서 좀 개인적으로 최대 수혜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1: 네, 저는 일단은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축으로
0: 네.
1: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일단 시장이 확실히 예민해지고 이제는 꼼꼼하게 뭔가 확인을 하려는 그런 시각이 많다라고 느낀 건이 이슈가 나왔을 때 예전 같 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상승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상승폭을 크게
0: 그렇겠죠.
1: 받아갔을 것
0: 네.
1: 같아요. 근데 MOU니까 아직은 구속력이 확실한 게 아니니까 시장은 좀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좀 발동된 것 같지만 내용 자체로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거듭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진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의 총수와 대통령이 만나서 그냥 MOU, 그냥 앞으로 뭐 아무것도 작업을 하지 않고 만나서 MOU 체결은 아닐 거라고
0: 맞아요.
1: 생각해요. 일단
0: 예.
1: 물밑 작업도 많이 했을 거고 수개월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친 결과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장이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했고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대 수혜는 사실 전 네이버로 보고 있습니다.
0: 네이버.
1: 네이버의 이제 3대 주주가 엔비디아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부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슈를 시장에서 계속 어필을 했는데 시장은 아니 그렇게 돼서 도대체 언제 그리고 정말 그게 가시화되는 부분들 고객사는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면서 이제 진짜 확실히 엔비디아와 네이버는 같이 동행하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저는 확실히 심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금 규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0: 4조 원 규모,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브룩필드랑 같이 해서 GPU도 조절을 받고, 단순 이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는 아시아, 글로벌 시장 쪽을 좀 타겟하기 위해서 네이버랑 손을 잡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미뤄 봤을 때 네이버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검색 엔진이라던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보여주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과 꽤 오랜 시간 동안 주가 부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대 수혜는 네이버라고 보고
1: 네.
0: 있습니다.
1: 부소장님은 종목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2: 뭐 저도 네이버인 것 같아요.
1: 아, 네이버.
2: 결과 나오거나 주가 오른 거 보면 네이버만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1: 네.
2: 주가 뭐 그동안 주가 지난 젠슨왕 방문 때 네이버 주가가 28만 원까지 갔다 다시 2만 원까지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은 지난번 젠슨왕 방문 때는 말만 했다가 이번에 정말 계약으로 주주로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이 됐구나라는 부분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1: 네.
2: 같습니다.
1: 저도 네이버에 한 표. 세명다 이번에 최대 수혜는 네이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상식도 쌓고 선물도 받고 쉼표 같은 시간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퀴즈 대신 이행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지은 대표님, 오늘 그 이행시 키워드가 뭔가요?
1: 네, 저희가 이거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주식이라는 단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식 이행시에 응원 메시지나 상담 메시지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부사장님부터 예시로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우선 오늘 띄워주십시오.
1: 네, 네. 주.
2: 주식 투자 너무 힘드시죠?
1: 식.
2: 식사는 거르지 말고 힘내세요.
1: 되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비해놓은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 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기능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그리고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선물이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윤원태 부사장님이 해주신 것처럼 이 주식 두 글자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선보인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 시작한 지 3주를 넘어섰는데요. 애청자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태현의 생생경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YTN 경제라디오 들어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YTN 경제라디오 새 이름 공모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태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샵 0945 실시간 청취자 문자 메시지로 응모를 해주시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1등 1명, 2등 2명, 3등 10명을 꼽아서 1등은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선정된 채널명은 로고 디자인 작업 후에 즉시 적용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자,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염승원 이사고요.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 부서장과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부에서 이슈까지 한번 나눠봤는데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어쨌든 뭐 반도체 굴기, 엔비디아 이슈, 또 오늘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이제 이번에 좀 얘기할 건 정말 이제 우리가 좀 다뤘던 내용들이 사실 좀 무거웠잖아요. 시장이 좀 어려워서. 네. 그래도 뭐 주식이라는 게 좀 희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또 버티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어쨌든 6천 또 거의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 9천이 너무 멀어 보여요.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만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좀 어떨까, 이게 그 부사장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전고점 돌파는 가능할까요?
1: 우선은 뭐 언제가 시점이냐가 중요할 네. 것 같은데, 올해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네, 우선 전고점 하면 9,300 정도가 전고점일 것 같은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수급에 있어서 올해 작년부터 올해 내내 사줬던 건 개인이었거든요. 네. 개인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개인들은 많은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에 대한 훼손이 상당히 커진 것 같고, 지금 이제 만약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7천, 8천, 9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이제부터는 본전 회수하는 차원에서 오를 때마다 매도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쉽게 주가가 9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특히나 저희가 경험했던 또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도도 있었잖아요. 네네. 다시 또 올라가서 7천, 8천, 9천이 되면 외국인들은 또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계적 매도가 나올 때 상반기에는 개인이 받아줬었는데 하반기에는 과연 그 기계적 매도에 개인이 받아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이재은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2: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올해 연말까지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트리거적인 확실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저도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우리가 수급도 많이 꼬였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을 계속적으로 네네.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된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조치에 대한 부분들의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1차적으로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수급적인 완화 부분들이 이어졌을 때 저는 코스닥 쪽으로 또 자금이 가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시장이 순환 매정인 성격을 띠면서 자금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좀 다 같이 번지는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네. 코스피 시장만 이렇게 예전처럼 독주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살짝 속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 장세로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가는 시장이 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또 비중이 차면 외국인들은 또 매도세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나올 텐데 그에 따른 저도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시기까지 얼마나 회복이 될지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2분기를 넘어서서 3분기, 4분기 하반기 때 뭔가

0: 시장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뭔가의 큰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부상위께서는 좀 현실적으로 수급 문제 때문에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이재현 대표님도 연고점 돌파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 역시 그 수급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물론 저도 수급 때문에 8천 넘으면 또 외국인 연기금 팔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이제 그거거든요. 결국 개인이 전 돈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올해 많이 샀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샀던 거는 이제 위험에 대한 선호를 적극적으로 하신 거죠. 뭔가 기대감. 근데 결국에 그 기대감을 다시 만드는 건전두 가지라고 좀 보거든요. 결국 반도체에 대한 또 기대. 요게 지금 너무 소음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좀 하반기에 그런 모습들이 재개된다면 다시 한번 또 개인 투자분들은 저는 또 복귀할 거로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이 부분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다 안 한다 뭐 말들은 많은데 근데 유가 떨어지면 또쏙 들어갈 거거든요. 유가 오르면 또 그러니까 요거 결정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한참 또 하다가 요새 갑자기 또 약간 타코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도망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중간 선거가 이런 걸 본다면 올해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걸로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만 저는 맞는다면 개인들은 또 언제든지 저는 또 위험을 적극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설 거로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간다 이거보다도 이런 조건들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만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유지된다면 가능은 하지 않겠냐. 근데 참뭐 제가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멀리 있어 보여서 저도 좀 이렇게 답답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뭐 주식시장 안 좋지만 이제 내일부터 SK하이닉스 또 그다음에 삼성전자 또 미국의 주요 빅테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들이 줄줄이 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먼저 좀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올 텐데 부장님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두 회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좀 관전 포인트 같은 게좀 있을까요?
2: 우선은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기대치가 이미 조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 64조 수준인데 그 정도에 비트한다라면 저는 뭐 시장에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 3전 닉스가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기회가 세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실적 모멘텀이 고두 번째는 주주 환원, 세 번째는 릴레이팅 이렇게였었는데 이제 실적 모멘텀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것 같아요.
1: 반영됐다.
2: 요즘 이제 고점론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적의 고점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실적 증가율의 고점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90%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분기 되면 더 꺾이고 계속해서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점론에 있어서 증가 추세는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이첫 번째 화살은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 뭐 내일 모레 이제 삼성전자 그 설명회 있는데 거기서 발표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언젠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이 올해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전에는 아마 발표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주주환원에 대해서 뭐 배당을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북돋아준다라면 그 다음 이제 3전 닉스가 다시 한번 주가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권사 모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지금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 높게 잡아놓은 가장 기본적인 배경에는 릴레이팅이었거든요. PER 10배 간다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1: 맞아요.
2: 지금 5배도 안 됩니다. 근데 10배 가는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10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메타랑 비슷하게 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10배 간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의 문제이지 갈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우선 언젠가는 가겠지. 그러면은 그 마지막 총알 릴레이팅이라는 그 마지막 화살이 언젠가는 반영이 된다라면 3전 닉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 마지막 화살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당장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북돋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렇게 좀 증가율이 좀 고점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정점은 지났지만 그래도 기대할 만한 건 주주환원, 단기적으로 좀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평가. 이제 반도체는 결국 사이클이다라는 논쟁이 심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PER 한 10배까지는 결국 장기적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또 낙관론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재평가 관련해서 많은 이제 이게 논란이 있는 게 그 LTA 장기 네. 공급 계약 이 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두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좀 그 이재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좀 이런 얘기들을 마이크론처럼 좀 긍정적으로 해준다면 시장은 조금 아 그래도 한번 이제 사이클이 옅어지니까 한번 재평가 한번 해볼까?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개될 수가 있을까요 혹시?
0: 네, 저는 좀 보고 있고 지금 기다리는 부분이 LTA 관련돼서는 일단 계약별로 조건도 또 따로 있고 지금 선지급금 이야기도 한 20% 전후로 이야기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LTA 부분보다 이제 혹시라도 지분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중간중간 나왔던 부분인데 뭐 구글이라든지 소프트뱅크, 오픈 AI의 투자 제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분을 투자할 게 대신에 그 칩에 대해서 우리한테 여기서 댕는 거는 우리한테 무조건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투자 관계로 엮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LTA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그 이유는 뭔가 구속력이 없다라는 부분 파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부분인데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이와 관련돼서도 언제든지 좀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볼 것 같아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나와주는 게 또 하나의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좀 포인트로 지분 투자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면 시장이 좀 원했던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늘만 딱 봤을 때는 어쨌든 당장의 어떤 이제 이런 불확실성 네. 소음에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뭐 저 의견 좀 말씀드리면 내일 일단 실적은 지금 나오는 추정치를 보면 하이닉스가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나오기 전에 좀 꺾이면 보통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한번 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결국 이제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 뭐 장기 공급 계약이나 지분 투자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결국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투자를 뭐 줄이면 어떡하나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많이 뭐 아마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뭐 잘 정리해서 얘기해 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SK하이닉스도 예전에 광노종 사장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도 지금 계속 이제 언론 인터뷰로 예전보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걱정 거예요. 시장 이걸 믿어줘야 되는데 네. 좋은 얘기라도 안 믿어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라.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좀 위축되고 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반응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워런 버핏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언론 인터뷰한 걸 한번 봤어요. 거기서 했던 얘기가 구글의 지분 투자도 자기가 주도를 했고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나 이런 거를 사실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뭐 설비 투자하거나.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철도만 까는 거랑 똑같다. 디지털 철도망을 미리 깔아놓고 AI 시대를 이 빅테크들이 미리 선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결국 이 기업들 중에 이제 본인은 구글 투자했으니까 네. 구글은 성공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려면 우리는 구글이 그런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이 금이라고 금을 캔다고 치면 우리는 옆에서 곡괭이 파는 네.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구글의 그런 어떤 그 워런 버핏의 그런 입장 거기서 우리 투자들이 좀 봐야 될 거는 너무 좁은 오늘 주가 흐름을 볼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는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라면 그런 부분에선 상당한 저도 장기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가 지수도 너무 힘들고 많은 분들이 위축되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큰 흐름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 그 하나 더 추천 드리자면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는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확정치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한 가지 모니터링 포인트 추가하자면 그 파운드리 쪽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녹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번에 그 브로드컴하고 펀들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테슬라 있었고 브로드컴 있었고 최근 들어서 뭐 메타 엔트로피까지 네. 다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0: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3: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4: 레드 와인 비니거, 페럴!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3: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5: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2: 카사베르디!
6: 발효식초 광고.
7: 자, 오늘 당첨자는 그 선물은 6635님, 8018님, 7297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 저는 이번 주 또 금요일 7월 월간 연불리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현웅 아나운서가 찾아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8: What's your name?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9: 이름이 뭐예요?
8: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9: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8: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6: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더위 속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급적 시원한 실내에서 머물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광주 35도, 대구 38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한편 경기 동부를 비롯한 중부와 경북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2km 구간 주춤하고 이후로도 서양양 부근 2차로에서도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관악터널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고 뒤쪽으로 금천영업소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도 현재 신내나 들목 부근 2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원릉부터 고장차 지점까지도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30분 소요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1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지금부터 뉴스 쿼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6: 네, 전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17: 네, 안녕하십니까.
15: 자,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문제가 됐었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재판부의

0: 판단을 모아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2: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입니다. 네.
1: 불교인이라고. 네.
3: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1: 네, 그건 아니고.
4: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2: 조순표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그 재판장입니다.
4: 매우 무겁습니다.
1: 그리고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4: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관련 변호사 관련 발언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0: 네, 들으신 것처럼 두 가지 발언이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했는가와 관련한 발언이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밝혔고 어제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목됐던 건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이 두 가지 발언을 과연 국민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더라고요.
5: 네, 그렇습니다. 일본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가 세 가지를 중시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방금 예. 말씀하신 부분이죠. 본인의
2: 최재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입니다.
5: 상대방 말하자면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가장 중시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거짓말,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의 박빙으로 판가름이 났지 않습니까? 0.73%의 예.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라고 예. 판단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그 거짓말이 말하자면 국정운영이나 대통령이라든지 국민들이 특정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줬다라는 이 세 가지를 판단을 해서 아마 중형을 내린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 거짓말이 상당히 중대하고 심대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특별한 결정적인 상황이 없느라는 2심, 3심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요.
6: 예. 네. 자,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에 바로 항소를 했고요. 이게 이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 선거 무효형이 떨어집니다.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7: 근데 아직 뭐 여전히 1심이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뭐 아주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다만 저는 어제 그 판사님이 보면 네. 어떤 취지나 그때 당시 받은의 어떤 취지나 맥락이나 또는 유권자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을 보면 자신에게 되게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허위사실, 소위 말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그걸 숨기기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볼자는 건데 저는 아마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때 당시 취지나 맥락이나 상황이란 것을 어떻게 객관화하고 계량화해서 예. 그것이 진짜 거짓말이냐 가짜 거짓말이냐는 걸 구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논쟁의 소점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마 항소심에서 다뤄질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6: 네.
7: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당연 후보에게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분명히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하려고 했던 동기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때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판사님이 객관적이고 굉장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추상적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판사한테 가면 유죄가 되고 저쪽 판사에 가면 무죄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1월 달에 그 이재명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그때 개발 비리에 관련해서도 보면 1심에서는 유죄, 네. 2심에서는 무죄, 3심에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또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항소를 제기한다라는 이유를 어제 밝힌 상황이고 지금 이 사안이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판단을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금 크게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이 거의 한 4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 판결이 나면 국민의힘에서 이 금액을 지금 토해

0: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8개의 재판을 진행 중인데 대부분 이제 본인과 직결된 문제인데
0: 예.
1: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다른 건들 나머지 7건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은 이를테면 아까 말씀 건진법사 아는 것도 뭐 김건희 여사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재판부 판결을 보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났다는 부분을 아주 단정적으로 이 판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2: 네.
1: 거기다가 건진법사라는 부분이 이제 스님이 아니라 이거 역술인이다라는 또 재판부의 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도 없고 그리고 뭐 집도 2층 집에 다르고 뭐 사당 모시듯이 하고 점을 보면서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아주 구체적인 이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은 다른 판결과는 달리 2심, 3심에도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 지금 이대로 가면 633 원칙 들어가면 내년
0: 예.
1: 1월쯤이면
0: 맞습니다.
1: 빠르면
0: 예.
1: 아마 최종 이제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2: 네.
1: 100만 원 이상만 확정 판결이 나오면 이제
0: 예.
1: 497억을 이제 거의 중앙선관위 이제 반환해야 되는 거죠.
0: 네,
1: 근데
0: 397억 원이요.
1: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 그 정청래 전 대표가 흘핏 얘기했던 국민의힘 해산론, 해체론 뭐 이런 얘기, 당 해산론까지 얘기 나오니까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까지 다 통틀어 보면 한 1200억 이 정도 되는데
0: 예.
1: 현금은 지금 뭐 100억 남짓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2: 예.
1: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거를 뭐 담보로 하고 뭐 대출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뭐 가뜩이나 경기 돈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당에서 이렇게 400억 가까운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온다면 당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0: 예.
1: 보는 거고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그전에 지금 당장 말하자면 이 판결 직후부터 국민이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라는 부분이 지금부터 상당히 이 대여 투쟁력 전투력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2: 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당사를 매각하는 방법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또 정치적으로 상징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3: 저는 그
2: 하겠고요.
3: 부분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2: 예.
3: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예를 들어 이제 당선 무효형이 되면 한 400억 원을 토해내야
2: 네.
3: 되는데 문제는 보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 보면 현금성 자산이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그거 이 재정 보고를 한거 보면
2: 예.
3: 현금성 자산 한 100억 원 정도 있다는 거예요.
0: 예.
3: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고 했기 때문에 선거 받을 보전 비용이 한 250억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2: 네.
3: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금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선거 보전 비용이라고 하는 게 국민 혈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250억 원 정도를 선거를 치르라고 지원해줬는데 거기다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는 게또한 205억 원을 받아요. 근데
2: 네.
3: 그 부분을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추징금을 내주는 꼴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결국은 추징금을 내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 한번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좀 져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만 원씩을 내면 100억 원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2: 네.
3: 되면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왜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느냐. 국민의힘 당원들이 연대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볼때 이게 국민의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 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포방해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거는 부딪혀고 해결해야 돼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당선 무효형이 되면 국민의힘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법률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고스란히 국민의힘이 다 떠안게 되는 정치적 책임이 되는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부분에서는 법률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윤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4: 당연한 판결이고 또 이것이
5: 전 의원이
4: 만약에
5: 민주당 의원입니다.
4: 최종 확정이 된다면
5: 네.
4: 윤석열을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법에 따라서 반환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한쪽은 유죄가 거의 확실한 사안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의 사안은 무죄가 확실한 사안이다.
1: 2025년에
0: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대해서 이 대법원에서죠. 대법원에서 이
5: 백문기
1: 파기 환수 그렇죠. 네. 골프 같이 쳤느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예. 거기서도 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이게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할 거라면 그 재판도 반드시 이 진행이 돼야 된다.
2: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법적 판례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논리입니까?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네. 그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대장동 백현동 그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허위 사실을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됐기 때문에 결코 민주당도 자유롭진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심 판결을 보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한 400원 정도를 토해내면 당사도 팔고 이래야 된다고 고소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곧 민주당에게도 닥칠 사안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되어 있을 뿐이고 퇴임하게 되면 이 재판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예. 특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등법원에서 하게 되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부분은 아니다. 다만 저는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이
0: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건진 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인데요. 관련 내용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름표를 붙여줘.
6: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 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0: 저는 4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각자 자녀를 한 명씩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만큼 네 딸, 내 아들 할 거 없이 친자식처럼 키우자는 거였죠. 그래서 아내의 딸을 양자로 입양을 했고 제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내 식구가 오손도손 가족 여행도 다녔고 아이들도 진짜 친남매처럼 잘 지냈죠. 그런데 얼마 전 재산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 쪽으로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세금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묻자 아내는 내 재산은 내 자식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딸을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속내를 딱 확인하고 나니 저 역시 아내의 딸에게 저의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제 핏줄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재산 문제 때문에 감정 싸움을 넘어 더 큰 상속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내가 전 남편 쪽으로 넘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딸은 이미 법적으로 제 자식이 됐는데 제 재산을 제 친아들에게만 물려주려면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재혼 가정에서 종종 겪게 되는 갈등 아닐까 싶거든요. 한 가족으로 살려고 입양까지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다 보니 좀 씁쓸합니다. 박선호 변호사 이런 고민 가신 재혼 가정 꽤 많죠?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혼 과정에서는 재산과 상속 문제가 예민하고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사연자분 이혼까지는 생각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혼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내가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전 남편한테 이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이 재산들 다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1: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입니다.
0: 네.
1: 따라서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0: 네.
1: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0: 네.
1: 법원은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하지 않기 위해 은닉한 경우 이를 그대로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분할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면 사실 뭐 은닉하거나 이전이 된 다음에 하기보다는 은닉이나 이전 전에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0: 네.
1: 예금 주식 가압류 또는 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0: 네.
1: 이미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이전된 재산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원상복구시킬 수도 있습니다.
0: 네, 근데 그러면 전 배우자한테 재산을 넘긴 거 이거 사해행위로 이제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법적 요건 알려주시죠.
1: 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혼인
0: 네.
1: 중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1: 사해행위의 요건은 피보전 채권이 존재할 것, 재산 분할 청구권 등입니다. 배우자의 사해 이사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 그리고 전 남편 등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회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악의 등이 필요합니다.
0: 네.
1: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한 사행위인 재산 빼돌리기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으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0: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상속 상속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전 남편한테 넘긴 재산도 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뭐 말하자면 상속재산 분할할 때 반영하거나 아니면 유류분반환 청구 같은 거 이제 산정할 때도 이 재산도 포함시켜서 산정할 수도 있을까요?
1: 제3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0: 네.
1: 단지 이는 유류분 청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전 남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서 특별수익으로 판단되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정됩니다.
0: 네.
1: 따라서 만약 상대방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다면 귀하와 상대방이 양자입양을 한 귀하의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 또한 40대라면 상대방이 사망을 기다려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0: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에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그 입양한 아내의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를 하고 사연자분의 자녀한테만 상속을 사실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입양한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녀로서 현행법상 직계비속의 신분을 유지하며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1: 다만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0: 네.
1: 유언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겠다는 취지를 남겨줄 수 있으나 양자인 자녀는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네. 귀하의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었더라도 해당 양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0: 네.
1: 또한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신탁기관의 재산을 맡겨 사후에 귀하의 자녀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유류분 침해 시에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 입장에서 이미 진행한 입양 지금이라도 파양할 방법은 있을까요?
1: 먼저 협의 파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협의 파양이 되면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파양하기로 합의해야 됩니다.
0: 네.
1: 이는 자유롭게 협의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파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0: 네.
1: 다만 미성년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0: 네.
1: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파양이 적절한지 심판하게 되며 배우자가 양자로서 아이의 친권자라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협의 파양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합의해서 파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하는 방법도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을 통해 파양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0: 네.
1: 파양 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경우,
0: 네.
1: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0: 네.
1: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네. 파양을 계속하기 어려운 입양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네. 등에 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라고 하더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이전이 됐다라고 하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는 친자녀와 같은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유언반으로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I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여러분 밤새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연일 열대야에 한낮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33도, 체감온도는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대구와 경주는 38도까지 기온이 치솟습니다. 정말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남권에는 며칠 내내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 38도를 웃돌거나 최고 기온이 39도를 웃돌면 내려지는 폭염특보인데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폭염이라는 겁니다. 폭염 중대 경보 내려지면 야외에서는 당장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종일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라도 시원하게 몸을 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밤에도 더위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요. 틈틈이 꼭 쉬시기를 바랍니다. 7월 28일 화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벤 마레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유어 고급진 라이프.

0: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이제 자살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극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을 홀로 버티면서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 내일이 두려운 이들을 위해서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는 사회를 꿈꾸며 준비한 시간입니다. 삶이 힘든 그대에게 Y10 라디오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띄우는 절박한 편지 들어볼래요? 그 11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멘탈 헬스 코리아 피어 스페셜리스트 이서정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정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서정 씨가 띄우는 11번째 편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1: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저를 미워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무도 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리라 믿었고 그렇기에 의심을 더 먼저 하고 더 깊이 숨어버리곤 했어요. 정말 힘들었던 날들 사이에선 나 하나 사라진다고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라고 단정지으면서 모든 걸 끝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무너졌던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거창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주변인들의 네가 견뎌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우리는 종종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패가 될까? 나의 약점이 될까 걱정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왔어요. 그래서 밖에선 괜찮은 척 웃으면서 혼자 아픔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람은 완벽해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우린 아픈 채로도 서로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버겁다면 부디 혼자 견디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들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이죠. 그래서 전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어떤 하루들을 견디며 살아가실지 전 예상조차 하지 못해요. 그치만 전 너무 당연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살아 계셔주셔서 다행이에요.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또 잘 견뎌봐요.
0: 네, 이서정 씨의 편지 잘 듣고 왔습니다. 서정 씨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정말 귀 기울이고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전에 제가 서정 씨를 어떻게 소개를

0: 했냐면 멘탈 헬스 코리아 피어 스페셜리스트라고
1: 네.
0: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1: 우선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멘탈 헬스 코리아의 피어 스페셜리스트는 자신의 정신 건강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청년의 정신 건강 환경을 개선하는 차세대 리더예요. 학교와 대학, 지역 사회에서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직접 조사하며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개념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더 길게 준비해왔는데,
0: 네,
1: 짧게 말씀드리면, 피어 스페셜리스트의 피어가 동료라는 뜻이에요.
0: 동료,
1: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땐 동료 지원과의 상위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거기서 국한되면 조금 듣는 사람들도 어려워하고, 동료 지원과가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저희는 지금 차세대 정신건강 리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 멘탈 헬스 코리아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1: 네.
0: 피어 스페셜리스트는 그 피어가 PER 해갖고 동료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군요. 그래서
1: 네,
0: 동료
1: 맞습니다.
0: 지원과 서로 동료들끼리 내 동료를 도와주고, 함께 힘을 내서
1: 네.
0: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네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첨언을 하자면, 서로가 힘을 내는 걸 넘어서 저희는 정책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아서
0: 네.
1: 정책 같은 거에도 직접 저희가 정책을 건의한다거나 하는 등의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0: 예, 어우, 굉장히 직업명이 멋있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피어 스페셜리스트 기억해 주세요. 요즘 현대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마음이 힘들거나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사는 거 자체가 우리가 팍팍해졌잖아요.
1: 맞아요.
0: 경제생활도 힘들고, 사람 관계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누구나 마음이 다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1: 그쵸.
0: 현대인들이 오, 정말 중요한 직업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정 씨가 피어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들이 근데 조금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앞서 이제 편지를 쭉 낭독해 주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나도 많이 힘들었다. 이제
1: 네.
0: 이런 메시지를 담으셨어요. 뭐 어떻게 좀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잘못 받았고, 제 의견이 수용된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버티는 방법은 스스로 갉아먹으면서 버티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버티는 게 회의감이 들고 지치고, 또래 친구들을 봤을 때저 친구들은 나처럼 살지 않는데라는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0: 그래서 오랜 시간 우울증도 실제
1: 네.
0: 겪었고, 실제 자살 충동도 겪고
1: 네.
0: 그러셨던 거예요.
1: 네.
0: 어떻게 그때마다 버텼고 견뎌냈는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처음 충동을 느꼈을 때가 중학생 때였어요. 사실 너무 어리잖아요.
0: 그렇죠, 너무 어리죠.
1: 그러니까 이게 병원을 가볼까라는 생각조차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 문제 같으니까. 그래서 정말 악으로 강으로 버텼다라는 말 말고는 안 나와요.
0: 그때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얘기해 볼수 있잖아요.
1: 친구들이랑, 사실 그 당시 친구들이랑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서로 너무 어렸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서로가 위로 대신에, 나도 그런 충동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만 오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니, 어릴 때 조금 비수인적인 환경을 살아와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마음 힘들 때 그럼 어떻게 했어요?
1: 사실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스스로를 해치면서 견뎠던 것 같아요.
0: 해친다는 게뭐 어느 정도 얘기해 줄수 있어요?
1: 자해라고 하죠, 보통.
0: 실제로.
1: 네.
0: 실제로 그렇게 행동도 했고.
1: 네.
0: 그러면 병원은 언제쯤 갔어요?
1: 병원은 사실 15살에 동네에 있는 병원을 한번 갔는데, 부모님이 너가 굳이 다닐 필요가 있냐,
0: 아, 오히려 부모님께서요?
1: 네, 라는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못 내리겠는 거죠. 내가 그 정도로 아프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병원을 끊게 되었고, 16살 말에, 내가 이대로 살다간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을 것 같다가 내가 자살을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았죠. 아, 이건 정신과적 문제겠구나. 그래서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나 병원 좀 보내달라고, 나곧 죽을 것 같다고 애원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래도 서정 씨는 굉장히 용기가 있고
1: 네.
0: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해가려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나라 청소년들 자살이 굉장히 심각하다잖아요.
1: 그쵸.
0: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저도 이 삶이 힘든 그대에게 이 시리즈를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서정 씨가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고
1: 네.
0: 본인이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서 밖으로 나왔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1: 네.
0: 지금 그런 힘듦을 겪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게 된 거고요.
1: 네.
0: 그러면 피어 스페셜리스트는 언제부터 활동하게 되신 거예요?
1: 저는 사실 병원에 다니기 전부터 활동을
0: 아, 정말요? 병원 아까 16살 때 갔다 그랬잖아요.
1: 했어요. 네, 16살 말에 예약을 해서 17살 때 갔거든요. 근데 피어 스페셜리스트 활동은 16살 여름경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0: 오, 어떻게 활동을 시작했어요?
1: 제가 피어 스페셜리스트 1기예요. 딱 처음 단체가 세워지고 처음 모집을 할때 들어간 건데, 인스타그램이었는지 페이스북이었는지 SNS였거든요. 기억은 잘안 나요. 근데 그 SNS에서 제가 딱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었어요. 사람은 혼자 살수 없다, 이런 뉘앙스의 문구였어요. 근데 그 문구를 보고 당신의 약점이 당신의 강점이 될수 있다, 이런 문구를 보고 너무 감명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터넷으로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고 그 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피어 스페셜리스트를 10대 때부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고 그때 같이 시작한 분들도 계시죠?
1: 네, 있습니다.
0: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제일 막내였어요?
1: 네, 제가 제일 막내.
0: 그랬을 것
1: 네.
0: 같아요. 제일 막내 피어 스페셜리스트 활동을 1기로 시작을
1: 네.
0: 했고 그때도 본인이 병원을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쵸?
1: 아니요, 처음 피어 스페셜리스트 활동할 땐안 다니다가
0: 네.
1: 피어 스페셜리스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니게
0: 아,
1: 됐어요. 네.
0: 정말요? 피어 스페셜리스트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삶에도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1: 네, 되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뭔가 저는 사실 정신과라는 거를 15살 때 처음 다니긴 했지만 중간에 끊은 이유가 마음이 아프다가 아프다는 걸 스스로도 몰랐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내가 병원을 다닐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1: 네.
0: 들었던 거네요.
1: 네, 뭔가 사실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전엔 정신병원 하면
0: 맞아요.
1: 되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그게 좀 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어 스페셜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아, 마음이 아픈 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 인지가 가장 크게 변화했어요. 그리고 전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받지 못했는데, 멘탈헬스 코리아에 딱 나가는 순간, 오늘 마음은 좀 어때? 이 질문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0: 그러면 우리도 같이 뭐 직장에서든 뭐 친구든 그 친구가 만약에 몸이 어디가 다쳤거나 아픈 거를 알고 있어요. 뭐 감기가
1: 네.
0: 심하게 들었다던가. 그럼 만나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요즘 몸은 괜찮아? 물어보거든요. 나아졌어? 솔직히 눈에 보이기도 하고, 요즘에 안색이 안 좋다 이런 거 걱정해 주기도 하고. 사실 마음이 아픈 건잘안 보이잖아요.
1: 그쵸.
0: 근데 그 사람이 아플 수 있어. 지금 아플 수 있어. 그러면 요즘 마음 괜찮아? 이런 질문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것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좀 그게 늘 궁금해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거의 다 여쭤봤던 것 같은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조금이라도 뭐말 한마디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행동을 해줘야 돼요?
1: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0: 그쵸.
1: 중에 하나예요.
0: 네.
1: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아, 이 행동하세요라고 쉽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질문이에요.
0: 그렇구나.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너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거야. 이런 정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사람대로 존재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삶에서 죽음에서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삶 쪽으로 기운 한마디가 있어요.
0: 네.
1: 너가 견뎌줘서 정말 고마워라는 말이었어요.
0: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1: 네, 친구들이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짜 단순한 말이잖아요. 근데 삶을 선택했어요. 삶을 선택했다는 표현도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죽음도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그런데 그 말로 알수 있듯이 무언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바라봐 주는 거. 그 사람 그 자체로 바라봐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사람이 요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물어봐주고, 요즘
1: 네.
0: 마음이 어때? 그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1: 네.
0: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어? 그죠?
1: 네.
0: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얘기네요.
1: 그쵸.
0: 그리고 앞서 서정 씨에게 친구가 해줬던 말, 네가 견뎌줘서 정말 고마워.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말이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피어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료들에게도 실제 도움도 주고 함께 그러고 있잖아요.
1: 네.
0: 서로 그렇지만 여전히 힘들어질 때가 사람 누구나 있잖아요. 저도
1: 맞아요.
0: 그래요. 직장생활 하고 현대생활 하다 보면 저도 막 힘들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나도 예전처럼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때,
1: 네.
0: 요즘에는 예전에는 좀 방법을 몰라서
1: 네.
0: 그걸 어떻게, 이걸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좀 그랬잖아요.
1: 네.
0: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이 오면?
1: 저는 일단 병원에 다니고 있잖아요.
0: 예.
1: 그리고 아직까지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아직 우울증이 완치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죽고 싶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심화되기 전에 전 전조 증상이 있어요.
0: 그래요.
1: 네,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아니면 몸이 축 처지거나 이런 전조 증상이 항상 있는데 그것들을 겪으면서 아, 내가 곧 우울해지겠구나. 내가 곧또 충동을 느끼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죠. 그렇게 되면 그냥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저 혹시 외래 땡길 수 있을까요? 라고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래를 땡겨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고 아, 정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먼저 입원을
0: 아,
1: 말씀드려요.
0: 먼저
1: 네,
0: 얘기하고.
1: 먼저 아, 폐쇄병동은 조금 답답해서 개방병동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능청스럽게 그냥 말씀드리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것조차 여유가 안될 때가 있잖아요, 사실.
0: 예.
1: 그렇게 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응급실로 달려가요. 네,
0: 그래요.
1: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자살 충동이라는 건 정신과적 응급 상황이에요.
0: 맞죠, 맞죠.
1: 네, 그래서 응급실에서 웬만해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0: 응급실 가도 돼요. 그럴
1: 저는
0: 때?
1: 응급실 많이 갔어요. 네. 사실 그렇게 응급실로 가가지고 입원을 한 적도 있고 저는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온 적도 많습니다.
0: 진짜 내가 힘들어질 때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네요.
1: 네.
0: 제가 서정 씨 얘기

0: 들으면서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정 씨는 스스로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1: 맞아요.
0: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1: 네.
0: 자기를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1: 네.
0: 서정 씨는 스스로가 나의 상태를 인지하고
1: 네.
0: 내가 기저에 좀 그런 생각들이 늘 깔려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내 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느껴. 그리고 판단해. 나 지금 병원 가야 되겠구나. 행동해. 그죠? 근데
1: 네.
0: 사람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너무 어렵죠.
0: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1: 저도 정말 이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누워서 아, 나곧 죽을 것 같은데 이 생각만 들었는데 계속 반복되고 결국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런 과정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그 전에 어떤 증상이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거를 바라봐요. 일기를 쓰고 한번 읽어요, 저는. 근데 글 읽는 걸제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만약에 내 일기를 본다면 뭐라고 느낄까? 라는 시선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0: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야 될것 같아. 저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앞서도 이 시간 시작할 때마다 늘첫 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서 그랬어요. 피어 스페셜리스트로서 정책 부분에도 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한다고 하셨어요.
1: 네.
0: 우리 사회가 가장 바꿔야 될건 뭘까요?
1: 저는 사실 사회가 가장 바뀌어야 될 거라 하면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본인들과 다르다 생각되면 배척하는 태도예요. 예를 들면, 뭔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반 살인 사건은 어느 동네에서 몇십 대 남자 아니면 여자가 이런 게 헤드라인에 뜨잖아요. 그런데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자, 조현병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조현병은 다 저래? 혹은 정신질환자니까 저렇지 라고 생각해버리고 편견이 심화돼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알아보잖아요. 그럼 현실이 달라요.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범죄율이 정신질환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의 10분의 1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자극적인 뉴스의 포커싱이 정신질환으로 되기보다는 그저 사람,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사회 다방면에서 편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0: 네,
1: 네.
0: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서정 씨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많은 부분을 내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저도 많이 배웠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에 늘 여쭤봐요. 청취자들이 당장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내 주변에 혼자 버티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지인으로서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처방전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인이라면 연락해보는 거, 안부 인사 전하는 거. 왜냐면 저는 저를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저는 충동을 느끼기 전에 가장 큰 감정이 고립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락 한 번에, 친구들이 연락 한 번, 한마디, 그 연결감으로 다시 살수 있었거든요. 정말 그 연락 한 번이면 저는 단한 사람만으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0: 네,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 두지 마시고 연락하셔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정 씨에게도 네가 견뎌줘서 정말 고마워 이 말을
1: 감사합니다.
0: 해주셨는데 지금 힘드신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견뎌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하는 삶이 힘든 그대에게 들어볼래요? 멘탈헬스 코리아 피어 스페셜리스트 이서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동 나비엔. 모든 인쇄 가능.

0: 집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풋폭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전남, 광양과 영남 지역엔 폭염중대경보도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폭염재난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광주 35도, 대구 38도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한천교 부근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동교 부근부터 정체가 되고요. 의정부 쪽으로도 노원교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멀게 1교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이후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도 정체인데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하남 쪽으로도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여의하류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한국과 남미 최대 경제협력체인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 룰라 대통령과 진행한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은 우리 기업이 남미에, 브라질 기업은 아시아에 진출할 기회를 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합니다. 합수본은 오늘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일계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일선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 요청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을 예견할 사전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3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33,588표를 얻어 강 후보의 당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 후보의 득표수는 기존과 같았고 천 후보는 6표 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위증 혐의 항소심 재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현태 전 특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에 대한 구형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 전 단장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선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재작년 비상계엄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26% 내린 6,400으로 출발해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과도한 지수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급락, 금리 하락에도 혼조세로 마감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109시간 만에 진화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안전공사 등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이번 감식에서 최초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불길이 위층으로 급격히 확산한 경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6일째 계속된 프랑스 남서부 산불의 확산세가 주춤했지만 이번 주 다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 산불 피해가 큰 남서부 지롱드 지역에 1시간가량 비가 내려 산불이 추가로 확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이번 산불은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에서 15km 떨어진 지점까지 번졌으며 주민 22만 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전국에서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올해 여름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의 62개 지점의 평균 열대야 일수가 7.1일로 지난해보다 1.2일 늘어나며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6.4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6.1일이 적은 역대 7위 기록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 35도가 예상되고 대구와 경주는 38도까지 치솟는 등 영남권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동네 하천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것을 마주치면 어떨까요? 얼마 전 경기도 여주의 한 하천에서 몸 길이 50cm짜리 이 동물이 발견됐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깜짝 놀라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30분 만에 붙잡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동물은 원래 동남아시아에 살던 국제 멸종위기종 1급이었습니다. 번식할 수 있는 개체가 전 세계에 거의 남지 않은 아주 귀한 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주인도 붙잡혔는데요. 3년 전 인터넷에서 120만 원 주고 사다가 애완용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버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일광욕을 시키려다 마당에 내놨는데 사라졌다면서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에 울퉁불퉁한 비늘, 물가에 사는 파충류, 여주 하천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전어, 2번 문어, 3번 악어, 4번 장어. 1번 전어, 2번 문어, 3번 악어, 4번 장어.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네. 너무 깜짝 놀라셨겠네요. 하천에서 이 동물을 발견하신 분 신고하셨는데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몸 길이 50cm? 예. 파충류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만 봤던. 예. 뭘까요? 날카로운 이빨에 울퉁불퉁한 비늘. 물가에 사는 파충류.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인터넷에서 살 수가 있나요? 그런가요? 원래 인터넷에서 가능합니까? 3년 전에 인터넷에서 120만 원 주고 사서 애완용으로 이 동물을 집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일광욕을 시키려고 마당에 내놨는데 예, 사라졌다는 거네요. 그 주인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1번 전어, 2번 문어, 3번 악어, 4번 장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저희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코넬 올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쉬엄파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 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에선 백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

주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5693번님이요.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서 이 동물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6858번님은요. 불법 포획을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4567번님은요. 멸종동물로 규정된 것이라던데 크면은 이게 몇 미터까지 한다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예, 큰 거는 진짜 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도 진짜 크잖아요. 9845번님. 동남아 여행 가서 이거 봤는데요. 무시무시했던 기억에 무더위가 싹 가시네요. 실제 보면 더 무섭나 봐요. 예. 1173번님. 맞아요. 예전에 이것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 있었어요. 그 말씀하셨어요. 이거 핸드백.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잘못본것 같아요. 7346번님은요. 이거는 너무 무서운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우, 근데 너무 덥다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도 서울 33도, 체감 기온은 35도까지 오른다고 하죠. 너무 덥습니다. 영남 지방 지금 폭염 중대경보 내려진 곳이 많아요. 중대경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그 더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다는 의미는 예, 그래서 정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온열 질환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날카로운 이빨에 울퉁불퉁한 비늘, 물가에 사는 파충류입니다. 여주하천에 나타나서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것. 1번 전어, 2번 문어, 3번 악어, 4번 장어.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힌트 속 나갑니다. 오늘은 초성 힌트 드리겠습니다. 소문의 낙원 누가 불렀죠? 악동 뮤지션.

0: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행정문화 복합 공간인 경기 융합타운이 최근에 모든 조성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에게 어떤 공간이 될지 경기도 박재영 건설본부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경기도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경기 융합타운이 문을 열었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전면 개방입니까?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융합타운이 뭐고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가요?
1: 네. 2011년 시작된 경기 융합타운 사업이 지난 7월 10일 경기정원 개방을 끝으로 15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청과 도의회 등 주요 공공기관과 경기도서관, 경기정원 같은 도민 이용시설이 한 곳에 모인 복합공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사 공간이 아니라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책을 읽고 정원에서 쉬어갈 수 있는 도민 개방형 공공타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는 청사 중심으로 계획되었지만 행정, 정책,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6년 융복합타운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기관 간 협업은 더 쉬워졌고 도민들께서는 한 번의 방문으로 행정과 지식, 문화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청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조성 용지 매각 차익을 도민 이용시설에 재투자해서 약 2천억 원에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0: 경기 융합타운, 행정과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는 뭐 어떤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1: 경기 융합타운에는요, 도청과 도의회를 비롯해서 도교육청, 경기도서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119 안전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입주했습니다. 현재 약 5천 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경기 정원이나 환승 주차장 같은 공용 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교 중앙역이나 광교 버스 환승 센터라도 연결돼 있어서 도민들께서는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 안에는 도청과 도의회 비롯해서 많은 경기도 기관들이 모여 있고 또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소통 공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공용 시설들이 있는 건가요?
1: 대표적인 공간으로 경기도담뜰, 경기도서관, 경기정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담뜰은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광장 같은 곳입니다. 경기도 농산물 직매장이 운영되거나 중고물품 거래장터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요. 지난 겨울에는 눈밭 놀이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을 넘어서 도민들이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입니다. AI를 배우고 직접 활용해보는 AI 스튜디오와 생활용 체험 및 교육을 위한 기후환경 공방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정원은 경기융합타운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입니다. 평화 연못과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어서 가족 단위로 편하게 쉬어가실 수 있고요. 특히 정원 내에는 광화문에 위치했던 옛 경기도청사와 역사를 함께해온 경기 찌백나무를 옮겨 심어서 경기도의 역사성과 상징성도 담았습니다. 이런 여러 공용시설들을 통해서 딱딱했던 행정공간의 문턱을 낮추고 도민들은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0: 경기융합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행정문화복합공간이에요.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네. 지금 본부장

0: 사장님도 경기 융합타운 안에 계시는 거예요?
1: 저희는 그 사업 본부여가지고요. 좀
0: 네.
1: 나와 있습니다. 장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시설을 이용 못하고 있습니다.
0: 아니,
1: 회의 때만
0: 지금
1: 가고
0: 열심히
1: 있고요.
0: 소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거기 있는 지금 이런 좋은 시설들 하나도 이용 못 하시네요?
1: 아니, 뭐, 본청에 가서 회의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갈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0: 아, 갈때 주로 어디 가십니까? 가장 내가 좋아하는 공간 이곳이다. 한곡 집어주세요.
1: 무엇보다 경기 정원입니다. 경기 정원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요. 밤에
0: 네.
1: 오시면 뭐 조명도 잘돼 있고 또 아이들 물놀이 할수 있게 놀이라고 할 수는 좀 뭐하지만 물도 나올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경기 정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0: 아, 경기 정원.
1: 네.
0: 경기도 담들이 있고, 그리고 경기 도서관도 있고, 경기 정원을 추천을 해주신 건데, 그냥 시민들 가시면 누구나 편안하게 공원 뭐 이용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그렇고 경기정원도 그렇고 모두 다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경기 정원 뭐한 달에 몇번 정도 가세요?
1: 자주 가고 있습니다.
0: 아, 네. 아니, 전 당연히 본부장님이 안 하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네.
1: 네, 나와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밖에서 객관적으로 계속 이 융합타운을 보시면서 개선점을 찾고 계시나 봐요.
1: 개선점보다는요,
0: 네.
1: 좀 이따 마무리되기까지는 준비할 게 많이 있어서,
0: 네.
1: 마무리하는데 좀 역점을 뒀고요. 지금은 이제 개방됐기 때문에 이용하면서 또 불편한 것도 있으면 좀 보수하거나 또 하자 같은 거 발생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저는 무엇보다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 게 사업 시작한 지 15년 만에 지금 개방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1: 네, 이게 뭐 아무래도 부지도 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0: 그렇죠,
1: 꽤나
0: 그렇죠.
1: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이 됐고 또 중간에 계획 변경하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착오들도 있었고 또 경기 정원 같은 경우에도 당초 설계했던 것들이랑도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시간이 좀 오래 걸린 바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1: 아니요.
0: 경기 융합타운을 찾을 경기 도민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오랜 기간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에 경기융합타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단순한 행정타운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일하고 도민과 함께 소통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은 공간입니다. 특히 정조대왕의 인인화락, 즉 사람과 사람이 화합해 행복해진다는 뜻과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도민의 삶을 살피고 돌보겠다는 마음을 이 공간에 담고자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청과 도의회, 도교육청 건물도 사람 인자를 떠올리게 하는 시호 형태로 배치해서 도민 중심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앞으로 경기융합타운이 도민 누구나 찾아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경기도의 열린 랜드마크 되도록 잘 가꿔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경기도 건설본부 박재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쉼 없이 달려온 30년. 좋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0: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솔라생 후.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상위군경회가 함께하는 기획 시리즈 인비터스 인비터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는 여군의 길을 걸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불의의 사고로 군 생활을 접어야 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상위군경 인빅터스 선수 나와 계시는데요. 2023 독일 인빅터스 게임 육상 부문 은메달을 목에 건 이은주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독일 또 인빅터스 게임에 참석했던 이은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상위군경의 부산지부에서 총무부장으로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또 권익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뭐 좋은 기회에 또 독일에 참석하게 돼서 여자 육상 100m 부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첫 메달을 획득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메달을 딴 또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군으로서의 삶과 또 상위 군경으로 있어서의 삶, 또 인빅터스가 제 삶에 어떠한 의미로 또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또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은주 선수님이십니다. 2023년 독일 인비터스 게임에서 대한민국 첫 여성 선수로 참가해서 은메달, 무려 은메달 따셨습니다. 사실 메달을 가지고 오셨는데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 대한민국 상위군경의 부산지부 총무부장이십니다. 총무부장이시면 돈 관리하신 분 아니에요?
1: 그렇죠.
0: 대답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 정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상위군경회가 함께한 인비터스 지금껏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2029 인비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원했습니까? 드디어 대전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무부장님 한 말씀 먼저 하세요.
1: 아우, 정말 기쁜데요. 사실 저는 2023년도에 독일 인빅터스 게임에 참석할 때만 해도 또 대한민국에서 참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그리고 여성 참가자로서 굉장히 부담도 있고 이랬는데 와, 우리가 참가할 뿐만 아니라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에서 또 일을

0: 하고 있다 보니까 이또 인빅터스 게임 개최가 또 얼마나 큰또 그런 기분인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유일상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임직원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복지부 인빅터스 게임을 담당하고 계신 한태우 국장님과 또 문과장님 등또 담당자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게 또 많은 시간과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1: 네네.
0: 우리 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1: 그러니까요.
0: 기쁩니다.
1: 너무
0: 예.
1: 기쁘고, 저도, 저희가 이 3G를 하면서 정말 단 1%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저도 너무 지금 막 벅차오르는 감정인데다가, 조금 전에 수고하신 분들 몇명
0: 네.
1: 호명하셨잖아요. 뭐 혹시 나중에 아쉬워하실 분안 계세요? 더 하셔도 돼요.
0: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태우
1: 네네.
0: 국장님,
1: 네.
0: 정말
1: 야.
0: 너무 많이 애써주셨어요. 사실 저 독일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현장 진두지휘 하셨지만, 또그
1: 네네.
0: 현장에서도 선수들 챙기랴, 그리고
1: 야.
0: 또 인빅터스를 우리 개최하기 위해서 또 쫓아다니시고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름 다 거론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상해공영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다 시청하고 계신 모든 회원들이 다 힘이 모였지 않았을까
1: 맞아요.
0: 싶습니다.
1: 원웅
0: 특히 슬기로운 라디오
1: 아유,
0: 생활도 함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상해공경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 오늘 같이 오신 분 계시잖아요.
0: 네.
1: 호명해 드렸나요? 우리 밖에 차장님.
0: 차장님,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김영희 차장님도 많이
0: 네.
1: 애쓰셨습니다.
0: 맞아요.
1: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너무나 축하할 일입니다. 2029 인비턱스 게임 대한민국 대전에서 열립니다. 그 소식은 앞으로도 저희가 또 이제 계속 전해드릴
0: 네.
1: 테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인비턱스 게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선수님께서 2023년 독일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셨단
0: 네.
1: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은메달을 보여드릴게요.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봐주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늘 얘기했죠. 이 시간에 메달리스트 다 나오셨어요. 근데 메달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마침 가지고 오셔가지고 메달 좀 보여주세요.
0: 어떻게 한번
1: 네,
0: 들어볼까요?
1: 그 마이크 옆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야, 너무 멋집니다. 은메달이고요. 보기에는 IM이라고 써 있어요.
0: 이걸 살짝 덮어주시면,
1: 예.
0: 네, 여기에 인빅터스 게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IM.
1: 정 가운데,
0: 네.
1: 그 알파벳이 IM이 됩니다. 아까 이
0: 네.
1: 의미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0: 나는 내 삶의, 내 운명의 주인이다라는 뜻이고요. 인빅터스 자체가 불굴의 의지, 꺾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어떠한 상처를 입고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잖아요. 그 어떠한 희생도 또 상처도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불굴의 의지로 꺾이지 않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1: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은메달리스트 너무 멋지시고, 그거 갖고 온 태극기 있는 건 뭔가요? 그건 뭐예요?
0: 제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건데요.
1: 왠지라고 써 있어요.
0: 639번. 네, 대한민국 마크를 달고 제가 결승전까지 뛰었던 그 등번호입니다.
1: 이야, 멋집니다. 우리 이은주 선수 은메달 따실 때그 등번호도 가지고 나오셨어요. 와, 이거 실제 제가 보니까 더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사실 2029 인비터스 게임 대한민국 대전 유치 성공 소식과 함께 우리 선수님의 은메달 획득 당시에 이야기하느라고 지금 너무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항상 우리가 이제 하는 이야기에 우리 선수님들이 이제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0: 네.
1: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건 나라를 지키다가
0: 맞습니다.
1: 다치셨다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럼 여군이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언제
0: 이제
1: 여군 시작하신 거예요?
0: 사실 뭐 어릴 때부터 꿈이 저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군대 가겠습니다. 란건
1: 아,
0: 아니었고.
1: 그래요? 장군감이신데.
0: 아, 그랬나요?
1: 네.
0: 제가 대학에 가는 시절에 사실 IMF 외환위기가 크게 왔죠. 저희 집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때, 국가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국민들의 가정이 너무 많이 힘들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돌아보더라도 나라의 존립에 따라서, 존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0: 전공을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직도 저희 고모분께서 현역에 계시기는 해서 또
1: 네.
0: 군생활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1: 아.
0: 습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저도 나라를 지킴에 있어서는 남녀 구분은 없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여군의 길로 접어든 게된것 같아요.
1: 아, 여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군 생활 중에 그러면은 뭐 다치셨나 봐요. 사고가 있으셨던 건가요?
0: 제가 군에 가서는 장군의 꿈을 한번 꾸기는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또 훈련을 하다가 중대장 때, 대위 때그세 번의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그때부터 달기가 뛰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체육대회 하다 행갈에 쳐서 하반신 마개비가 왔고 또 수송 작전을 나갔다가 또 민간인하고 교통사고가 나면서 뺑소니에 또 그분이 음주운전에
1: 작전 중에 사고를
0: 차선
1: 당하셨네요.
0: 위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내려서 1톤 트럭을 잡고 그때도 한 100m를 쫓아간 것 같아요.
1: 어머.
0: 그렇게 해서 좀큰 부상을 당하면서 또 원치 않던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가 제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군 생활 몇년 정도 하시고 나오셔야
0: 제가
1: 되는 거예요?
0: 8년에서
1: 꽤 오래
0: 조금 더 했죠.
1: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장애를 얻게 되신 건데, 근데 뭔가 지금 우리 선수님의 여러분 이제 방송 보시면서 알겠지만 굉장히 멋지세요. 지금도 여전히 여군 같으시고, 막 장군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굉장히 당당하게 그 이후에도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당연히 힘든 점이 있으셨잖아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0: 아유, 사실 쉽지는 않았죠. 군대는 항상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던 집단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군의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길을 잃은 어린 양 같은 느낌? 또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빈 병실에, 군병원은 여군이 소수다 보니까 큰 병실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그런 와중에 저를 살린 거는 책과 사람인 것 같아요. 책에 있는 현인들을 만나면서 저를 바로잡고, 그리고 주변에 물론 가족을 포함해서 상해 군경 또 동료들, 선배들 보면서 저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베트남 전이나 6.25를 겪으면서도 더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계신 선배님들 보니까 저도 할수 있겠구나. 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은 뭘까? 또 고민하면서 마음을 다시 바로잡게 되더라고요.
1: 아, 지금 말씀 너무 담담하게 해주시는데, 장군 정말 준비하시다가 그런 몇 번의 사고를 당하면서 장애를 얻고 결국 군 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나오시게 된 건데,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지만, 또 지금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또 메달리스트가 되셨단 말이에요. 또그 과정은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0: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육상을 15년 정도 했는데,
1: 아, 원래
0: 조금
1: 예.
0: 했는데, 이게 다치고는 전혀 뛸수 없는 상황이었죠. 제가 뭐 아까 감사의 말씀 중에 또 한태우 국장님을 말씀드렸는데,
1: 네.
0: 아마 저를 보내주신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운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뛰어보지도 못했는데, 제 가능성 하나를 보고 또 이렇게 보내주신 거여서,
1: 인비터스 게임 말씀하시는 거예요?
0: 제대로 훈련도 못했는데, 저희가 또한 달이라는 합숙 훈련을 통해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메달까지 딸수 있었던 것은 상해 군경에서 그렇게 제 운동 경험,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종목별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육상은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럼 필요한 뭐 장비랄지, 또 중간에 감독님도 한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훈련 전, 또 훈련 간, 심지어 독일 가서까지 그렇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훈련을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메달을 따고 또 그냥 메달을 딴 것뿐만 아니라 제 속에 숨어있던 그런 도전의식 또 용기까지 그럴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원래가 운동신경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육상의 소질이 있으셨고 육상 선수로도 활동을 하시다가 네. 그러니까 군

0: 생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체력적으로 건강하셨을까가 머릿속에
1: 그쵸?
0: 그려져요, 정말. 활동력이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번 사고를 당하고, 그러니까 수술도 여러 번 하셨겠네요,
1: 네.
0: 그러면. 그러면은 몸 상태가 막 이렇게 막 열심히, 그렇게 잘 달리시던 분이 전역하실 때쯤에는 거의 달리지를 못하는 상태로 전역하신 거예요?
1: 네. 뭐 행가를 쳐서 땅에 낙상을 했으니까 일시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네, 걸을 수도 없고 또 근육도 다 빠지고 지금 사실 뭐 목에 이제 핀을 박은 상황이어가지고
0: 그러세요.
1: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제
0: 그렇죠.
1: 이렇게
0: 잘,
1: 어
0: 예, 저희가
1: 하고
0: 알순
1: 있지만
0: 없는데.
1: 뭐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예.
0: 지금도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 인비터스 게임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훈련을 하셨어요?
1: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욕심이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심했고 그런데 옆에서 이제
0: 아니, 아무리
1: 체계적으로
0: 차근차근
1: 해도
0: 해주셔도 선수는 나이잖아요. 나 자신이
1: 네.
0: 선수고 내가 뛰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물론 체계적으로 시스템하에 훈련을 하셨겠지만, 그 훈련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대단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1: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이니까요. 그리고 저를 믿고 또 보내주시는 그리고 이게 독일에서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첫 여성 선수로서 혜택 받은 거잖아요.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다른 분들에게 기회도 못갈 거고 그래서 제가 좀더 열심히 하자. 뭐 최선을 다해보자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근데 훈련 기간 동안 사실 100m 완주를 한 번도 못했거든요. 네,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제발 독일에서는 완주만 하자. 그게 목표이기도 했어요.
0: 와, 근데 은메달 따신 거예요. 그러면 인비터스 게임 나가 봅시다. 라고 탕탕 결정되고 나서 얼마 만에 나가신 거예요?
1: 한 서너 달?
0: 아, 진짜요?
1: 네.
0: 그 서너 달 동안 아까 말씀한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1: 네.
0: 훈련 중에 제일 힘드셨던 거 뭐가 있으셨어요?
1: 마음대로 몸이 안 가더라고요. 사실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유튜브를 또 봤어요.
0: 이제 달리는.
1: 네, 육상 선수들 또 중간에 훈련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 이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0: 네.
1: 유명한 또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육상 선수가 신었다는 운동화까지 샀습니다. 혹시나 독일에 가서
0: 중요합니다. 그런 거 중요해요. 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와, 그 열정, 의욕. 어떠셨을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비터스 게임 나갔습니다. 2023년 독일에 나갔습니다. 여성분이 별로 없으셨다 그랬잖아요. 다른
1: 그쵸?
0: 나라에서도 참가한 선수들 중에
1: 네.
0: 여성이 없었어요.
1: 여성들이 다른 나라는 그래도 덜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3명만 참석을 한 상황이었고요.
0: 결승선을 통과하던 순간 생각나세요? 당연히 생각나시겠죠? 어떠셨어요?
1: 주마등이라고 하죠. 사실 뭐
0: 어떠셨어요?
1: 육상 100m는 찰나예요.
0: 맞아요,
1: 네.
0: 찰나예요.
1: 10초 남짓. 그런데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군 생활 하던 순간, 다치던 순간, 그리고 회복하던 과정까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0: 정말요.
1: 네. 그리고 정말 그날 제 생일이었어
0: 아,
1: 가지고
0: 은메달 날이요?
1: 네.
0: 결승한 날이요?
1: 네.
0: 와.
1: 사실 예선 때는 완주만 하자. 이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제발 생일날 한번 결승을 뛰어보고 싶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0: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뛰었는데 저 끝에 저희 감독님이 보이더라고요. 자, 감독님한테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어보자. 그리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0: 감독님이 계시는 저곳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자 이 마음으로 달리셨어요.
1: 그런데 한 50m 더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거면 200m도 할 걸.
0: 50m 더 가신 거예요. 결승전 통과했는데 은메달이라는 딱그 결정되고 나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1: 결승전을 통과한 게 저는 그냥 메달을 획득했다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 마음속에 있던 절망의 선을 넘은
0: 아,
1: 것 같아요.
0: 정말요. 완주했다는 것
1: 네.
0: 자체가요.
1: 사실 결승전 출발선에 서는 것도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결승선까지 늘 무언가 하기 전에 너무 소심해지고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앞섰다면 그 결승점을 통과하고 태극기를 들고 감독님이 뭐 품에 제가 확 안기는데 아, 제 스스로 마음에 닫았던 문이 확 열리는 느낌?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거 이 광경을 보는 우리나라의 더 힘드신 분들도 같이 이겨낼 수 있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정말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도 같이 막 그 당시를 제 일이 아님에도 막 떠올리게 돼요.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되고 그 감정을 한번 저도 막 이입해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인비터스 게임은 저도 많은 분들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하면서. 그러니까 승패보다
1: 네, 맞아요.
0: 어떤 회복과 재활과 용기와 연대의식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1: 네.
0: 실제 참가한 선수로서 그 의미는 어떤 겁니까?
1: 사실 전혀 경쟁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고 어제의 나와 함께하는 경쟁인 것 같아요. 어제 나 스스로를 누르던 그 상처로부터의 회복.
0: 어제의 나와.
1: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런 경쟁인 것 같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함께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또 여성 군인들을 많이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보면 뭐 다리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해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다 공통점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 그리고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거 자기의 상처를 보듬어 두지 않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상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서 다친 거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아 그거에서 아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함께 이겨 나갈 수 있구나. 그게 인빅터스 정신인 것 같아요. 같이 손잡고 연대해서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0: 다른 나라 상위 군경 분들하고도 같이 대화할 시간이 있죠?
1: 네.
0: 어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진짜 나눴어요?
1: 네, 이런 거 많이 나눴어요. 뭐 어떻게 해서 다쳤니?
0: 아, 그런 이야기부터.
1: 군 생활은 얼마나 됐니? 그리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0: 네네.
1: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사절단처럼 또 홍보를 하기도 하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대화도 나누고 또 인스타로 친구하면서 꼭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거니까 그때 꼭 와.
0: 아, 뭐
1: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걸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0: 그러네요.
1: 네.
0: 그때도 혹시 총무부장이셨어요?
1: 네.
0: 역시 그래서 이렇게 홍보부터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나눴던 어떤 대화 중에 가장 좀 마음을 울렸던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으세요?
1: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멘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남녀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다들 가슴에 품은 훈장이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 그러니까 선수님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 상위군경 선수라는 타이틀이 있으신 거잖아요.
1: 네.
0: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성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게도 느끼실 것 같아요.
1: 네.
0: 어떠세요?
1: 아우 정말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메달이라도 이렇게 따와서 너무 감사하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처음은 두렵기 마련이거든요.
0: 맞아요.
1: 물론 뭐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여성 선수 뭐 어디든 첫이라는 게
0: 맞아요.
1: 주는 무게감이
0: 최초.
1: 너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있어야 두 번째도 있고 또 세 번째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 두려웠던 그 출발선에서 딱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누군가는 또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만의 걸음에서 딱 한 걸음만 더 걸을 용기가 생기면 좋겠어요.
0: 아, 그러실 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위 군경뿐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장애를 갖고 지금 새로운 삶을 또 꿈꾸면서 오늘 하루하루 노력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런 분들도 오늘 우리 선수님의 말씀 듣고 많은 힘을 얻으셨을 것 같고 아니 우리 총무부장님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 와서 지금 인사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김송희님께서 2029 인빅터스 대전 유치 축하 축하. 부장님 이쁘게 나와요. 부산입니다. 지회에서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아, 진짜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지화님은 대전에서 개최라니 너무 벅찹니다. 아, 이런 말씀 해주셨고, AAA 이렇게 시작하는 아이디로

0: 찾아주신 분은 힘드셨겠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장군은 못 되셨어도 우리 상위 공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모습 너무나 멋지시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1: 어우, 제가 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0: 인사를
1: 할게요.
0: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리고 웅이님은 멋져! 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 들으면서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은 부산지부 총무부장으로 회원복지 증진 위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인빅터스 대회에 출전했던 그 경험이 지금 회원들을 돕는 일에도 많이 영향을 주실 것 같아요.
1: 아,
0: 그렇죠?
1: 그럼요.
0: 어떤 영향을 받고 계세요?
1: 사실 그전에는 총무부장으로서 뭐 행정적 절차나 아까 말씀하셨던 돈, 뭐 회계 부분, 네. 좀더 많은 뭐 자원을 확보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좀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물론 지금도 그것은 합니다만, 늘 저희 지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회원들에게 혼자 두지 마라. 또 다양한 행사를 만들어서 또 나올 수 있게 해드려라. 결국 제가 인빅터스에서 배운 그 정신이거든요. 혼자 있지 마라. 응.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손잡고 갈수 있고, 당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어제의 나의 상처를,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겨 나가보자 라는 정신인데, 그것을 직접, 사실 총무부장이 힘이 있습니까? 뭐,
0: 저 되게
1: 지부장님께서
0: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1: 지부장님께서 또
0: 네.
1: 하시는 또 방향이 또 회원들을 좀더 이렇게 함께 하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인빅터스 게임의 정신과 또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제도가 됐던 아니면 뭐 복지 시스템이 됐던 우리가 혼자 있게 두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말 그대로 진짜 인비터스의 정신 그대로 지금 업무도 하고 계신
1: 네.
0: 것 같아요. 문자로도 사연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6635번님, 감동의 박수! 이렇게 하셨고, 6481번님은 대전에서의 개최가 확정된 건 대한민국 상위공경회 대전시 등 많은 곳에서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부장님 목소리는 진정 장군님이십니다. 네, 맞고요. 그리고 6635번님,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실제 주인공이시네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가 너무 대단하시네요. 보내주셨고, 6481번님,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가가 된 것이 우리 장군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벌써 장군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호칭하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2029년 대전에서 전 세계 상인공인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대전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이 인비터스 게임을 펼칠지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미래에 참가할 선수들에게 우리 또 대회를 함께할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정말 2023년도 독일 인빅터스 게임에 참석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2029년도 대전에서 유치되는 인빅터스 게임에서는 정말 따뜻한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각국의 26개국 3천여 명이 참석을 할 텐데요. 그분들이 그냥 대회만 거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응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미래에 참가하실 선수 여러분, 특히 여성 상인 공경들도 좀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지금 두려우시잖아요. 내 상처 가슴에 묻고 계시지 마시고, 저도 했거든요. 한 발짝,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한 발짝이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본부에서도, 그리고 YTN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보훈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저조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인빅터스 게임이라는 건 사실 그저 국제대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개최하는 국제대회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새로운 도전이고 또 헌신을 우리가 체하기 위한 그런 자리니까, 국가에서도 세계의 상위 군인들이 제가 느꼈던 그 인빅터스의 게임에

0: 네, 오늘 SAT 정답은 악어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New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 속에 지치기 쉬운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도 발효 중이고 영남지방의 폭염중대경보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높은 습도에 후텁 지근함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 광주 35도, 대구 38도 예상 됩니다.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이용해서 양양 가는 길은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양양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에 사고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이 뒤쪽으로 4km 구간에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작업 구간이 많은 편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를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 여의 하륜 아두목부터 차량이 밀리는데 옆에 노들로도 한강대교 쪽으로 여의 하륜 아두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선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2: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국 증시의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가 하락세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26% 내린 6,400으로 개장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하락세를 키워 장 초반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오늘 오전 10시 13분에는 올해 8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는 8.04% 내린 6,212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오전 10시 33분까지 코스피 시장의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1단계는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동안 지속할 때 발동되고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됐다가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를 거쳐 거래가 재개됩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분기 안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6월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고용 취약층인 청년과 부진 업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에는 청년 인력을 일자리와 연결하고 취업자가 지속해서 경력을 쌓아 성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늘 차관 주재 일자리 전담반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내놓고 추가 협의와 보완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내외국인 합친 총 인구 기준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0: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072만 명으로 20.7%를 차지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는 3,587만 명으로 69.2%를 차지하면서 7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과거 유소년 인구 비중이 많을 때 줄었던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2015년 73.4%로 정점을 찍은 뒤에는 고령화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824만 가구로 일반 가구 가운데 36.6%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 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남자는 30대, 여자는 60대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약 어르신도 내년부터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두 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시 전체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됐고,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약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치료비 부담이 컸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아가 없는 무치약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적용되면 연간 어르신 7만 명이 1인당 228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거로 추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제 국민의힘이 거짓말의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전 대통령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되돌려줘야 하고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 시장직이 박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것인지 계속 거짓의 편에서 국민을 속일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뒤 당장 선거 보전 비용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펼친 것을 두고 자기 집에 폭탄 떨어진 건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 건 사실상 확정된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당이니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민주당은 여당이라 무기한 연장하면 명백한 야당 차별이라며 법원을 향해 즉시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방침에 대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겠다 나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장관이 사퇴하려는 건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 뒤 범죄 대란에 책임을 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형사사법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안수사 전담부서 하나를 설치하는 걸 대안으로 내놨다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에 국민은 실험실 쥐처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이 결탁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으로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정쟁 도구로 삼고 있다며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충분한 수기와 의견 수렴을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수사 총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와 전남 광양 등 남부 11개 시군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체감 38도를 웃돌겠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경보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산지를 제외한 그 밖의 전국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체감온도 35도 안팎을 보이며 무척 덥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 34도, 대구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최근 유럽과 북미 지역의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한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22일 시작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약 25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4만 2천 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산불을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힐 만큼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요.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주변 대형 산불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역사상 최대 규모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됐고 스페인 정부는 산불을 이유로 첫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북미도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24일 기준 약 23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뉴욕까지 넘어가면서 뉴욕의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선 약 8천만 명이 폭염주의보 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누적돼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산불 날씨는 지난 40년간 20% 이상 길어졌습니다. 기상학자들이 추가 폭염을 예보하고 있어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109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불길이 확산한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2: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1: 네, 오늘 합동감식 예정돼 있죠?
2: 네, 오전 10시부터 이곳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건물 뒤편 출입구로 소방 화재조사 차량과 경찰 과학수사 차량 등이 진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2일 109시간이 걸려 화재가 진화되고 6일 만에 감식인데 불이 컸던 만큼 내부 안전진단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하고 구조기술사도 동행해 감식에 앞서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불길이 확산한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방재실 관계자들이 경보를 수차례 끄면서 진화가 지연된 5년 전 이천 덕평 쿠팡 화재 사례를 참고해 소방시설 관리 부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화재 현장 면적이 넓고 훼손 정도가 심해 오늘 감식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감식이 더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1: 네,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불이 난 지 이틀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3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팀 등이 참여해 화재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해 쿠팡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화 순간부터 자체 진화 시도, 대피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발화 당시 CCTV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친구와 협의 중인데 합동감식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화재로 인한 이재민도 여전히 많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3세대 203명이 대피소에 입소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피소별로 보면 신현 초등학교에 71명, 신현 북초등학교에 73명, 신현 여자중학교에 5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화재 연기로 인한 집안의 냄새나 그을음, 재싸임 등 주거 불편으로 인해 대피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2주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민 피해 회복과 보상안 등을 위한 협의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장윤기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과거 발언들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피고인 측은 친구들의 장난에 호응한 것뿐이라며 형량 낮추기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윤호 기자,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상당한 양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3: 네, 검찰은 장윤기의 포렌식 자료와 대화록 등 증거 185건을 새로 제출했습니다. 과거 지인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고 보낸 메시지와 차 안에서 여성과 나눈 대화를 몰래 보관한 정황 등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측은 생활기록부를 내세우며 수동적인 성격이라 친구들 농담에 맞장구친 수준이라며 주도성을 부인했습니다.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에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 사형을 할 것인지 무기징역을 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건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부담
0: 유족 법률 무기징역을
4: 택하기 위해 택하도록 재판부에게 이제 읍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 피해 유족과 함께 현장에서 피습을 당한 남학생의 증언도 나왔죠. 다음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3: 네, 우선 피해 여고생 부모가 법정에 출석했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됐던 재판이라 취재진이 법정 밖에 있었는데도 부모의 오열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장윤기의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이 생명을 잃었고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다며 가해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당시 여고생을 도우러 왔던 남학생도 피습 과정을 자세히 증언했는데요. 비명을 듣고 온 남학생에게 장윤기가 119에 신고한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남학생이 직접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보는 순간 급소를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뒤에도 태연한 척을 하며 유일한 목격자까지 해치려고 했던 정황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4차 공판에서 곧바로 검찰 구형이 이루어지는 결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인호입니다.
1: 네, 여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관련 추가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 정의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늘 박경 정에 대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해서 이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수사팀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DUV 노광장비 개발 소식이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하는 등 증시가 오늘 폭락세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큰 폭으로 내리면서 올해 8번째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며 한동안 모든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죠?
5: 네, 오늘 오전 10시 13분 코스피 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로 8번째인데 발동 당시 코스피는 8.04% 내린 6,212를 기록했고 10시 33분까지

0: 시장에서는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현재도 코스피 낙폭은 진정되지 않고 9%대로 내려 6,10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5.26% 내린 6,400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에 앞서서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급락, 금리 하락에도 혼조세로 마감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증시는 중국 기업의 DUV 노광 장비 개발 소식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ASML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에 자금을 대고 해당 고객이 다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다는 순환 투자 논란이 재부각됐고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주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증시의 대형주들을 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1% 넘게 떨어진 2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3% 넘게 내린 15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2.97% 내린 742로 출발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0: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465원을 기록했고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1470.3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60원대 후반과 1470원대 초반 사이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위험 회피 심리와 달러 실수요에 환율이 상승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공습 중단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달러화에 대해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경계감과 기술주 하락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생기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1.5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1: 상장 첫날 시총 1위로 올라서며 화려하게 데뷔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에 대해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도체 빅3를 위협할 것이라는 경계감 속에 아직 기술 격차가 크다는 신중한 반응도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2: 중국 반도체 대표주자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하이 증시 입성 첫날 5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466% 껑충 뛰면서 주당 49 위안에 장을 마셨습니다.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1조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중국 본토 1위로 등극했습니다.
3: 5배 급등에서 중국 본토 상장 첫날 1위가 된 상황을 표현할 만한 급속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아쉬울 정도입니다. 투자 분석 전문가입니다.
2: 상장 첫날 주가 폭등으로 683조 원대로 평가되는 미국의 인텔 시총 규모까지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시총 1천조 원대의 반도체 빅3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이지만 무서운 성장세입니다. 외신들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블룸버그 등은 창신 메모리가 장기적으로 반도체 빅3를 위협할 정도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기업 공개와 투자로 오는 2030년 창신 메모리의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의 2배가 되고 시장 점유율도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보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첨단 기술 수준에 있습니다. 중국은 HBM 시장에 일찍부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 한국과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날 역대급 흥행도 유통 가능 주식이 현재의 약 6%에 불과해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 현재 주식의 6.73%만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6개월에서 3년까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2: 뉴욕 증시에선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경계감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 네, 박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키맨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 수원병에 지역구를 주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반갑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순회 경선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각 후보들이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오늘 어디로 갔는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네,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내놓은 길을 따라가겠다. 총리님의 정치적인 중요한 순간을 사모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진정한 배우자이자 반려자일 뿐 아니라 동지였구나 싶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후원 회장을 맡고 있어요. 이해찬 전 총리 부인 김정옥 여사가 오늘도 함께했고, 팀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도 함께했는데, 오늘 일정은 당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걸까요?
1: 일단은 정청래 후보가
0: 네.
1: 충청권이 첫날 그 경선 지역이니까 그
0: 예.
1: 지역에 가서 인사를 했고, 또 이해찬 총리가 충청 출신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서 세종에 지금 은하수공원에 묻혀 계신데 그
3: 김영진
1: 곳에 가서
3: 민주당
1: 참배를 한것
3: 의원입니다.
1: 같아요. 그리고 이해찬 총리는 민주당에서 사실은 살아있는 역사죠. 대통령까지는 안 했지만
0: 예.
1: 총리와 당대표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실적을 통해서 정치의 효능감을 보였던 분이에요. 2000 노무현 정부 때에는 책임 총리를 통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냈고, 당시에도 실형과 개혁파 간의 아주 치열한 갈등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국정을 이끌었던 경험,
0: 예.
1: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으로 이념과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실용적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 정치다.
0: 네.
1: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체현하고 실천했던 분이 이해찬 총리거든요. 저는
0: 예.
1: 그런 정신들을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정청래 후보건, 김민석 후보건, 송영길 후보건. 그래서
0: 예.
1: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우리 정치가 가야 할 부분들, 정치를 왜
0: 예.
1: 하는가에 대해서 그 정신을 좀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0: 정청래 후보 고향도 충청이잖아요.
1: 금산이죠, 금산.
0: 예,
1: 네,
0: 그래서
1: 금산.
0: 어떻게 보면은 충청에서 스타트니까 첫 기선은 내가 좀 잡아보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볼수 있을까요?
1: 그런 것도 있겠고,
0: 예.
1: 뭐 지금 당원이 155만 명이기 때문에 뭐
0: 네.
1: 지역에 의해서 뭐 편중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0: 네.
1: 아마 그런 개념으로 정말 실용과 개혁을 잘 조율해 나가면서 계파 간의 싸움이나 정치 투쟁으로 해서도 잘 전국을 이끌어왔던 이철수 총리의 경험을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0: 지금 당내에서 후보들끼리는 신천지 관련 공방이 치열합니다. 후보들끼리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3: 정청래
4: 허무맹랑한
3: 민주당 당대표
4: 주장이었다면
3: 후보입니다. 네.
4: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5: 신천지 개입 경고가
3: 김민석 민주당 대표
5: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계엄 경고하면 계엄 정당입니까?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6: 당의 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3: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6: 대통령은
3: 후보입니다.
6: 내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0: 네, 뭐 불조심 외치면 방화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전대가 뭐 신천지 늪에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7: 이게 이제 우리 정당의 지금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천지가 또 우리 정당에 무슨
0: 네.
7: 전당대회 개입했다고 수사도 하고
3: 최형두
7: 지금
3: 국민의힘
7: 그래서
3: 의원입니다.
7: 그 신천지의 누구 최고 관계자가 구속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자업자득입니다. 왜냐하면은 당대표나 대권 후보 이런 걸 전당대회를 뽑는데 당원들한테 이제 많은 그 당원들이 뽑게 돼 있거든요.
0: 예.
7: 당원들이 누구냐? 당원들이 누구냐? 150만 중에 지금 팽팽하지 않습니까? 팽팽한데 한 10만 명 정도만 뭐 내지는 한 5만 명 정도라도 어떤 표를 몰아줄 집단이 있으면은 정말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전당대 구조가. 그런 구조 때문에 누군가가 아, 이번 전당대에 우리가 어느 사람을 밀어서 우리가 그동안 민원 사항을 해결하자라는 이런 이해와 맞물리면서 이제 개입했을 테고 아마 지난번에도
0: 손을 잡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7: 지금 일부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0: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7: 아니 지금 그 이게 우리 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당 경쟁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일부 가입할 수도 있거든요. 좀 무슨 종교단체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정당에 가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50만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100만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사실 당원 투표율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5만이고 그중에 지금 표가 지금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오가는데 여기에 5만, 2만, 만 명만 똑같이 움직여도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인이 생기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전당대 방식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는 없는 방식이거든요.
0: 예.
7: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원 주권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당원을 하다 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당을 위해서 당비도 내고 헌신하고 선거운동 때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뛰었던 사람들은 자꾸 그 비중이 줄어들고 갑작스레 뛰어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의 당권 주자나 대권을 좌우하게 된다면은 매우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막 복수로 막 여야 정당원이 이중가입도 많을 겁니다.
0: 거죠?
7: 사실 정당원은 그 사람이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이것은. 개인정보가 돼서 밝힐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당이 가진 지금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0: 예.
7: 전당대를 그런 기반 위에 뭐 당원 주권이라는 말로서 결국 이건 정청래 당대표, 전 당대표가 만든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 제도 같은 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0: 예.
7: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철저히 밝혀서 정말 정당의 일에 특정한 세력이 자기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결탁해서 개입한 일 없도록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0: 네, 정청래 후보 측도 뭐 수사해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대까지 이게 다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천지 얘기만 하다가 전당대회 끝낼 수도 없는 거고.
1: 그렇죠.
0: 예.
1: 저는 신천지 관련해 뭐 신천지건 구천지건 상관이 없는데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신천지나 특정 종교 집단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자체 조직적인 개입이 문제지 개별적인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은 자유거든요.
0: 신천지도 가입할 수는
1: 그렇죠.
0: 있는 거죠.
1: 기독교, 불교, 예. 천주교 어느 종교든지 간에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가입하는 것은 다 장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특정 종교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체 승패를 가름하거나 아니면 조직적인 개입과 결탁에 의해서 정당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됐던 거죠. 한마디로 대통령 후보 선출 시기라든지 당대표 후보 시기라든지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큰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신천지의 논란은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신천지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당대표를 뽑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지금 나와 있는 세 명의 후보들이 신천지 논란은 이제 검경 합수본에 맡겨놓고 본연의 민주당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대표의 역할은 무엇을 할 것인가.
0: 예.
1: 정책적으로 경제, 부동산, 외교, 안보, 복지, 연금 개혁 등 주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말 본질적인 역량과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0: 예.
1: 민주당 당원들도 그래요. 이제 신천지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지루해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민주당과 국민을 위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단하고 본래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0: 김민숙 후보가 며칠 내로 내가 확실한 증거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전략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 아, 뭐 전략 그건 뭐 각 후보들의 예. 생각이겠죠. 신천지를 가지고 어떤 후보를 공격하든지 어떤 후보 공격받든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후보의 자유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 3자적 입장에서 보면
0: 예.
1: 민주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면 이제 그 논쟁을 더 가져가는 것은 모든 후보들과 민주당과 국민을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0: 예.
1: 이제는 조정하고 그것은 검찰과 경찰의 합수본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0: 예.
1: 양당 다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좀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0: 항상 삼자적 입장을 강조하시는 중립적인 김영진 의원님 논평을 좀 예. 들어봤고요.
1: 친민주당 입장입니다.
0: 친민주당 입장. 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레임덕이라는 단어까지 꺼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레임덕 온다.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7: 그러니까 지금 그 정청래 전 당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 묘소에 가서 했는데 사실 참 야, 정치를 저렇게 왜 저렇게 비정하게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김인수 후보는 정청래 전 총리의 대학 후배입니다. 아마 우리 시절에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라이트 밀즈라는 유명한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였습니다.
0: 예.
7: 아마 그 영향으로 사회학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막 운동을 하고 정당에 들어온 것도 선후배 사이에서 이런 거 있을 텐데 그 인간관계를 끊어서 지금 이해찬 전 총리는 내 편이라고 하는 걸 보면 참 비정하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레임덕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원의 총의를 모아서 당원을 통합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국가적 의제를 앞질러 가자는 것이 지금 목표인데 지금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말에 지금 여야 모두 전당대회나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나 현재 정당 운영 시스템에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을 농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파묘도 하고 아니 따지고 보면 더 가까운 사람끼리 이간질 시켜서 아니 이 사람은 내 편이다 그러고 이런 상황 그리고 죽자 사자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0: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새우보다 잘못하고 있다 그
7: 새우보 아니 이 지금 아닙니까? 전당대회를 이런 시스템을 네. 갖고 하는 우리 정당의 구조가 문제다.
0: 네.
7: 예, 세 사람 다 나는 그래서 누군가 지금 이중당적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문제 당원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0: 예.
7: 정당을 국가를 발전시키는 의제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싸우는 전당대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걸 누군가가 제안해야 아마 저는 전당대회에서 앞서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를 둘러싼 끝없는 논란과
0: 예.
7: 이게 뭐 당대표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게 왜냐? 당대표 한 사람에게 공천권, 당무 운영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0: 네.
7: 지금 저 실제로 아마 걱정이 정청래 전 대표가 되면은 이재명 후보는 태평양 근무기 참 싫을 겁니다. 지금 외지 갔다가 왜냐하면은 당이 지금 당권과 대통령과 이게 분리돼 생각이 서로 다른데 당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0: 예.
7: 그래서 이런 전당대회를 만드는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
0: 예.
7: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옛날 비명행사, 치명행제를 번하니까 아 이거 당대표 누구 되냐에 따라서 다음 총선의 공천도 걱정이고 전국의 운영도 걱정이고 왜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구조를 만듭니까?
0: 예.
1: 그렇죠. 예.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이해찬 총리는 김민석 현재 의원을 정치에 복귀시킨 사람이에요.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때 2002년 민주당 탈당 후 18년 만에 민주당에 복귀해서 그 당대표로서 그 김민석 그 당시의 전 의원을 국회의원 공천을 경선의 기회를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사실은 대학 선배이자 정치의 선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김민석 의원을 잘 가꿔주고 좋은 인재로 민주당에서 성장하라 그런 격려의 말씀들이 많았던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크게 저는 이해찬 총리의 생각이 지금 예산 총리의 사모님께서 그 정청래 후보의 후원회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큰 견제서 보면 예찬 총리는 예찬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김민석이든 정청래든 송영길이든 민주당의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어가는 그런
0: 예.
1: 취지가 훨씬 컸고 그 속에서 제가 본 예찬 총리는 그 중심을 잡아왔어요. 한마디로 이념과 진영이 아니다, 정치는. 나는 계량주의자다. 우리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0: 예.
1: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 좀 좋아지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좋은 경제 상황으로 가면 어떤 정책을 선택하더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계량주의의 길을 갈 것이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개혁과 실용파가 싸우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저는 예찬 총리는
0: 예.
1: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0: 살아계신다 해도 지금 중립을 지키실 것이다.
1: 중립을 지켜서
0: 네.
1: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레임덕 예. 이야기 나왔을 말이에요. 레임덕 지금 이미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니까
0: 네?
7: 레임덕 이미 들어갔다고요.
0: 이미 들어갔다고요?
7: 왜냐하면
0: 예.
7: 이게 지금 신천지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왜? 지금 민주당원이라고 민주당 150만 다른 당원 중에 만일 우리 저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 네. 이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으면 아마 한 60% 지금 여론조사 실제 나와 있어요. 민주당 다수 당원들은 아니 대통령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형법 어떤

0: 그 범죄 피해를 빨리 구제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겠구나. 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를 운영하는 사법 운영 체계 근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원 민주당 중에 그 강경한 당원들은 아주 검찰은 실을 말려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금수완박이에서 보안 수사권조차 1.1핵도 줄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이게 이제 레임덕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된다면은 그 정말 1.1핵도 안 고칠 것이고 그러면은 검찰의 보안 수사, 범죄 피해 구제, 범죄자에 대한 기소 전부 수렁에 빠질 텐데 그게 레임덕 아니겠습니까?
1: 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태평양 건너오기가 두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난제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듯이 강경한데 정말 물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2: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1: 정성호
2: 않습니다.
1: 법무부
2: 지금 수개월 동안
1: 장관입니다.
2: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리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뭐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는 그런 차였습니다.
3: 이제 법무장관이 굉장히 최근에 힘들어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1: 여성은
3: 법사위에
1: 민주당
3: 뭐 누구누구 때문에
1: 부대변인입니다.
3: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4: 누구인가?
5: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1: 박은정 조국
5: 다시 경찰
1: 혁신당
5: 수사의
1: 의원입니다.
5: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6: 부장관님,
2: 아니 말할 게좀 주십시오 좀요.
3: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그리고 뭐 조국 혁신당 뭐 박은정 의원들 이렇게 막 당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회의를 좀 느끼신 것 같아요.
2: 충정은 알아요.
1: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2: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그 출범만 하면 됩니다.
1: 정성호 장관입니다.
2: 예, 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1: 사퇴할 결심은 아주 강한 것 같은데 보신 것처럼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 저희가 뭐 편집을 교묘하게 하긴 했는데 작년만 해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던 헬스맨 정성호 장관 아니겠습니까? 올해 말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7: 정성호 장관의 저 헬스 사진은 네. 10년 전 사진입니다.
1: 10년 전 사진이에요?
7: 네, 10년 전 사진. 처음에 이제
1: 올린 거는 작년이고.
7: 그래서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이 돼서 올린 사진이었지.
1: 예.
7: 이게 근래 사진이 아니고 사실은 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경무를 수행하면서 이빨도 3개 빠졌고 뭐 여러 가지 그 아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제가 뭐 저도 가끔 보니까 상태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건강상으로. 그래서 초창기 이제 정권을 교체한 이후 법무부의 여러 가지 일, 그다음에 검찰청을 중수청으로과 공소청으로 분할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형소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나의 할 일은 대략 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아마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 치아가 뭐 빠지고 이런 거는 이 보안수사권 논란 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신 건가요?
7: 그전부터 사실은 경무였죠. 사실 내란 계엄 그 이후로 재판들, 그다음에 검찰청을 분리해서 중수청 공수처로 만드는 속에서도 엄청난 논쟁과 여야 간의 갈등, 그리고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 15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밤새워서 필리버스터하는 주무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계속 필리버스터에 밤새우는 거죠. 의장 부의장과 위원장은 교체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그 국회 네. 본회의장의 법무부 장관석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1: 네.
7: 봐요. 그러면서 이제 중수청과 공수청이 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 적절한 게 아니냐 아마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1: 네.
7: 그렇더라도 이 집권 여당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귀국하셔서 잘 논의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귀국하는 비행기 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고심을 할 텐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추측을 하자면 어느 쪽으로

0: 결론을 내릴 것 같으세요?
1: 그건 뭐 인사권자의 판단이라서
0: 예.
1: 정상호 장관도 많이 생각을 할 것이고
0: 네.
1: 이재명 대통령도 인사권자로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수청 공소청의 올바른 출범, 그리고 형사사법체계에 잘 정비돼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개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잘 하면서 그에 따르는 인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붙잡으면 못 나가는 겁니까? 대통령이
1: 뭐, 그거는 이제
0: 붙잡으면.
1: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의원도, 아니, 그럼 그렇게 건강 안 좋으면 의원도 못 하는 거 아니냐. 책임을 끝까지 다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2: 지금 난 정성호 장관의 고심이 사실은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은 사퇴가 아니라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신천지와 다 연결됐다 그랬는데 자, 지금 아마도 몇 퍼센트 차이로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주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몇 퍼센트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지금 뭐 완전히 일점일획도 주지 말고 검찰에서 완전히 다 빼버려라 하는 이런 이제 강경한 지지 세력. 거기에다가 또뭐 신천지 같은 몇만 표, 몇천 표가 더 필요하면은 당대표에 정해질 텐데 지금 이게 사실 전체 국가 운영을 볼 때는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0: 예.
2: 자, 우리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잘 압니다만 장말장 시대에는 경찰과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근대 사법체계가 발전하면서 검찰이 들어왔거든요. 검찰이 피해자 인권도 보호해야 되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혹시 보완할 건 없는지
0: 예.
2: 또 경찰이 지금 밝혀내지 못한 지금 최근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 수사의 허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소수자들의 피해를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0: 예.
2: 특사경 문제도 그렇고. 이런 한 나라의 그 기본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를 지금 여당 전당대회가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여당의 강경파들이 이
0: 예.
2: 문제를 정부를 책임져야 될 국무위원으로서는 끝까지 막고 설득하고 해야죠. 물러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보안 수사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가 변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뭐 이런 비판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사실상 정성호 장관이 지금까지 뭐 대변해 오고 있다 이런 해석도 많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이제 그동안의 큰 흐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게 검찰 개혁이란 부분들은 사실 저는 검찰이 자초한 업보예요.
0: 예.
1: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 정치 검찰들이 만들어내는 업보에 의해서 지금 사실 검찰 개혁이 시작이
0: 예.
1: 됐잖아요. 저는 검찰권을 절제되게 사용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저희들이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을 하고 수사 기소를 분리하면서 중대 범죄를 검찰의 수사 영역으로 남겨놨거든요. 경제, 부패, 주요한 부분들. 그런데 그법 개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등이라는 부분들을 한동훈 장관이 임의로 해석해 나가면서 모든 수사 범위를 넓혀버린 거예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주면 또 저렇게 권력 남용과 오남용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 수사기소의 분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지점들을
0: 네.
1: 못 살피는 원인 제공을 해버렸던
0: 네.
1: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이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분리되지만 보완 수사권의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 그다음에 장애인 그리고 기소가 임박한 사건, 거대 악이 빠져나려고 한 사건 등에 관해서는 좀더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을 남겨주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권한을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거로 가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 의총에서는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한 거죠.
0: 네.
1: 그리고 7대 범죄, 아동, 여성, 청소년 여타 문제에 관해서는 전권 송치라는 조례를 통해서
0: 네.
1: 다시 한번 공소청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그런 범죄들이 묻히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0: 통과가 되겠죠?
1: 여야간 토론을
0: 예.
1: 통해서 한다라고 보고
0: 네.
1: 현재는 그 일정대로 진행이
0: 대통령은 그
1: 된다라고
0: 뜻을
1: 봅니다.
0: 그대로 받아들일
1: 저는 이제
0: 것이다.
1: 현재 상황에서
0: 예.
1: 대통령께서
0: 예.
1: 국회와 여당 그리고 여야 간의 논의에 국회 판단과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0: 쉽지 않을 것이다.
2: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검찰개혁위원회라고 공소청도 세우고 이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박찬훈 이제 위원장 이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민변에서도 하시고 민주당 내에서도 아주 발언권이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논란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조정이 안 되면서 이제 사퇴를 하셨죠. 정부의 건의안, 정부위원회의 건의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만약 이게 이렇게 강행된다면은 민주당 정부가 임기 중에 큰 일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 수사가 제대로 종결되지 않고 범죄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지 않은데 그 정부에 대해서 다른 정부 뭘 잘하든 그러려면 그 피해자와 이 사회 전체가 질서가 무너지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경고를 좀 심각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전당대회 죽고 사는 당권이 되냐 마냐의 문제 이 강경한 여론이 한 20% 30% 표를 갖고 있고 뭐 이리 되다 보니까 지금 여당 전체가 여기에 끌려가고 있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0: 예.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영진 의원의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잡이 논란으로 후속조치 징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처를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3: 사과드릴 것 대표님께서도 또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0: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죄송스럽고 또 우리 당원 동지들께도 죄송스럽고
4: 당연히 저로서는 원내에서 이렇게
0: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제 맥살을 잡는 것을 말리던 송은석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욕설을 하면서 또 맥살을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송 대표의 의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화해했어요에 일단 물음표를 좀 달아놨는데 화해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 지금 뭐 정점식 원내대표하고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선에 상임위 배정 문제 이건 참 국회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전문성도 있는데 상임위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억지로 맞추는 과정에서 사실 원내 지도부가 가장 고통스러운 대목이 저 시간입니다.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뭐 두 분 관계는 저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치, 특히 이제 보수 정치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은 품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code of conduct, code of language,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잘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뭐 어쨌든 선처를 바란다.
5: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이번 주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사건 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관련 대응과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8: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클레오
1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0: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5: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는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5: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7: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꼿꼿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릉의 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삼성과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과 영남 곳곳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대구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는데요. 낮에는 가급적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하면서 오늘 오후까지 강원 충북, 경북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사천 진출로 부근에서는 화물차의 위험물이 좀 누출되면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천 영업소 일대 서울 방향 진입이 모두 차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미리 좀 안전하게 국도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찍 분기점부터 금천 나들목까지는 4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반대에 목포 쪽으로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는 4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고 반대 신갈 쪽으로 남사진이 나들목에서 남사 나들목까지는 4km 구간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폭염특보가 강화된 가운데 경남 양산은 벌써 38도까지 올라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영남은 오늘도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서울 등 중부도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 더위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경남 양산은 오전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더니 벌써 38도까지 올랐습니다. 부산과 경주, 울산 등 영남 곳곳도 35도를 넘어섰는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산은 38도, 영남 대부분 지역은 35도 이상, 서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서울의 체감온도는 35도 안팎, 영남도 실제 기온보다 1에서 많게는 2도가량 더 높게 느껴지겠습니다. 영남과 호남 11곳에는 닷새째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과 제주 일부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전과 제주 일부 지역은 폭염경보로 격상되며 특보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서울 등 중부는 아직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더위가 더 강해지면서 폭염경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활동은 가급적 피하는 등 체온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 등 일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심할까요?
1: 네, 어젯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밤도 밤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까지 남아있는 데다 밤 사이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여름의 시작인 6월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일 수는 7.1일로 종전 최고였던 1994년에 6.5일을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폭염의 기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걸로 보여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도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2: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그제도 7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0: 이 가운데 두 명이 숨졌는데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 계속되는 무더위에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 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6일을 기준으로 전국 온열질 환자는 모두 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 이후 닷새째 50명을 넘는 수치가 이어진 겁니다. 올해 집계가 시작된 5월 중순 이후로는 모두 1,399명의 온열질 환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염 속 휴일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전북에 1명, 경남에 1명인데 모두 야외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간에 따라 온열질 환자 발생 비율을 보면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10.5%로 가장 큽니다. 하지만 0시부터 6시의 새벽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간대도 대부분 5%를 넘는 발생 비율을 보이는 만큼 방심은 금물입니다. 보건당국 역시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이나 시원한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주가 폭염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데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하다며 행정안전부 등의 장마 피해 시설 복구와 지반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대비도 서둘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폭염 속에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주간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조선, 물류, 제조업 1,000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기를 말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서교동 일대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복구되기 전까지 600여 세대가 무더위 속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사고 조경원 기자입니다.
2: 어두운 거실 한쪽에 놓인 에어컨은 덮개가 열린 채로 작동이 멈췄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냉장고도 밥솥도 무용지물입니다.
3: 인덕션도 못 쓰고 불이 없으니까 주방에. 그러니까 요리를 못하죠. 그냥 이거 들고 나와서 붙이질 않은 거죠.
2: 저녁 식사를 앞둔 시간 서울 서교동 일대 66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린 겁니다. 주민들은 무더위 속 땀을 뻘뻘 흘리며 전기가 다시 공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4: 깜깜하고 무거운데 바깥에 있는 게 더 시원하지.
2: 한국전력은 새 변압기와 전선을 가져와 2시간 40분 만에 복구를 마쳤습니다. 밤 10시 20분쯤 경남 통영시 홍도에서 남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하던 소형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50대 선장 A씨 등 전복된 어선 위에 있던 승선원 7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공주에 있는 대전 당진 고속도로 신풍휴게소에서 25톤 트레일러에 불이 났다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30대 운전자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달리던 트레일러 앞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금지 물질까지 섞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와 삼성전자, 위닉스, 샤오미 공기청정기와 호환이 되는 시중 판매 호환 필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시험 결과 유해가스 제거 성능은 대명 필터와 메이저 필터, 바른 필터, 베스트 필터 등 4개 제품만 관련 기준을 충족했고 나머지 16개 제품의 평균 제거 효율은 20%에서 63% 수준으로 정품 필터의 81%에서 100%보다 낮았습니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샤오미 미에어 호환 필터인 TSI의 그레이 프리미엄과 세진의 그레이 필터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메틸 이소티아 졸리논 MIT가 검출됐습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으로 양측이 협상 중이라며 합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7: 무언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틀 전까지 했던 일을 다시 하면 됩니다.
6: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기 때문에 이란이 대화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건 중재국들의 요청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방공미사일 등 무기 재고 부족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간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대표적 경합지역인 미시간을 찾아서도 미군의 해상 봉쇄 덕분에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매우 우호적으로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해상 봉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세요. 배 한 척도 못 들어옵니다.
6: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간 군사적 밀착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걸프 지역 미군 기지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면서도 사실이라고 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 대비 8% 하락하며 브렌트유는 일주일 만에 배럴당 $9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한국 등으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에는 합의를 압박하고 미국 내에서는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이란은 이번에도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의 외무부는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가 없다면서 대화 재개에 선을 그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과 협상 복귀 방안에 대해서 현재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가일 대변인은 3일 안에 이란을 붕괴시키겠다며 시작된 전쟁이 5개월이나 지속되는 지금 미국은 스스로 만든 수렁에 빠졌다며 전쟁과 평화의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종전 방식을 놓고 갈등을 표출했는데 이번 회담에서 이견을 좁힐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8: 지난 2월 미국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에 나섰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8번째 회담이지만 이란 전쟁 개전 이후로는 첫 대면 회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문제가 회담의 최우선 순위가 될 거라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힘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9: 의제에 올라온 모든 현안을 논의할 것이며 이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안보를 수호하는 동시에 주변의 평화의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8: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이란을 약화해야 한다며 대이란 군사 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과 시리아, 가자 지구에서 철군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해 먼지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몇 달 전에 끝장이 났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전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 이란 문제와 관련해 네타냐후와 같은 입장인가요?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8: 이스라엘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성과를 위해 하마스의 무장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자지구에서 국제 안정화군 진입을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이란 군사공격 재개를 주장하는 네타냐후 총리와

0: 선거를 앞두고 종전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주춤한 사이에 원유 시설을 공격받은 사우디가 중동 갈등의 새로운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이란의 치밀한 전술이 작용한 건데요.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북쪽에선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남쪽에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원유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의 핵심 석유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경제적 숨통을 조이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이번 공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공격은 예멘에 가해진 정치 경제적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2: 이처럼 친이란 대리 세력들이 사우디를 집중 공격하는 데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대한 영토에 흩어진 사우디 원유 시설은 저가 드론으로도 타격하기 쉬운 소프트 타깃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의 핵심 동서 송유관까지 겨냥해 대체 원유 수출길마저 차단하려는 노림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뒤흔들어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과 사우디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전술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무조건적인 사우디 방어에 선을 긋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3: 후티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 나서게 된다면 사우디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2: 미국의 안보 우산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이란은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대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대를 맨 무장 세력들 역시 이란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으며 몸값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번질까 역내 중재자인 오만이 다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이익으로 얽힌 복잡한 셈법 탓에 사우디를 둘러싼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최근 60개 교역상대국에 부과한 새 관세와 관련해 자국 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 23일 강제노동 금지 조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국에 대해서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USTR에 따르면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미국 전체 수입의 99.4%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치가 최근 만료된 전 세계 대상 10% 한시 관세와 비교해서 관세율은 비슷하지만 대상국은 적다며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다른 경제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외국 공무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공화당 의원의 발의로 연방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 규제를 거론했습니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 의원은 현지 시간 27일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총량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주요 증권사 및 자산 운용사와 간담회에서 오는 31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긴 기본 예탁금 강화 등 보완 대책 효과를 우선 점검하고 만약에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오늘 소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되는데요. 오전 회의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면서 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0: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 오늘 모두 소위 문턱을 넘게 되는 겁니까?
1: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의결 여부는 오후 심사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오전부터 안건 수사를 놓고 격론이 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의사 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결국 범여권 의원들만 남아 오전 회의를 진행한 뒤 정회했는데 오후 2시에 다시 회의가 속게 됩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소위에서 의결할 태세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회의에 복귀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은 오전 각 회의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검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반대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 역사적 과제인 검찰 개혁의
3: 한병도
2: 본질을 그리고
3: 민주당 대표
2: 국민의
3: 친모대
2: 눈과 귀를
3: 원내대표입니다.
2: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1: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4: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
3: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1: 선관위 특검법은 수사 범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인데 오늘 양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 추가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은 오늘 첫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죠?
1: 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당대표와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을 3주간 진행하는데요. 첫 지역인 충청권의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토요일인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본격 투표가 시작된 첫날 당대표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당심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부산과 경남을 돌고 정청래 후보는 충청에 이어 전북으로 송영길 의원은 연이틀 충청권 행보를 이어갑니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문제도 발생했는데 충북 지역 시스템 오류가 생겨 투표 마감 시한을 내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0: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1: 네, 어제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별도로 최고위원회에선 자진 탈당을 권유한 상태인데요. 정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권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개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비당권파 조은 의원은 권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으니 포용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권파 유영아 의원은 폭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 박정화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의 쓴소리를 한 사람에 대한 본보기 징계, 입틀막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재보궐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호 의원과 박덕흠 국회 부의장의 낙선 운동을 벌였던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는데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 장마가 끝난 이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1: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며 온열 질환자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폭염의 원인과 온열 질환 예방법,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 심경원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어서 오세요. 네, 오재호 교수님. 지금
2: 네.
0: 뭐 한반도가 열돔에 갇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현상인 거예요?
2: 한세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온도가 과열되고 있는데요.
0: 네.
2: 첫 번째는 대기 상층에 티벳 고기압에 의해서 고기압이 마치 가마솥 뚜껑처럼 차지하면서 공기를 밑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마가 거의 끝나면서
0: 네.
2: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기 하층에서 남쪽에서 더운 바람하고 서변한 바람을 불어넣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장마가 끝나면서 구름이 걷히니까 지표가 태양에서 덜 달구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표에서 열을 가열시키고, 또
0: 예.
2: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0: 지열까지 뜨겁고.
2: 그 다음 위에서는 눌러내리고, 이래서
0: 예.
2: 온도가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2: 예.
1: 어느 정도 심각했을 때이 정도의 경보가 발령이 되는
2: 예.
1: 건가요?
2: 보통은 우리가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날 때는 주의를 경각하기 위해서 합니다.
1: 네네.
2: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이틀 동안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을 것 같으면 주의보, 그다음에 35도 이상 되면 경보를 발표하는데요.
1: 네.
2: 최근에 와서는 온도가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점차 더 올라가서 당국에서는 39도 이상 되면 적각 행동에 옮기라고 폭염 중대 경보를 갖다가 신설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0: 네. 전국 곳곳이 지금 대낮에 거리에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지금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여름에는 원래 이 시기쯤 더운 건 맞는데, 지난해보다도 지금 온열 질환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3: 네. 우리가 이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0: 예.
3: 열심히 이제 혈관도 확장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아열대 기후로 바뀌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지면서 땀
0: 예.
3: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0: 아.
3: 평균 기온이나 최고 기온 그리고 이 열대야가 너무나 이렇게 갑자기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열 질환자도 증가하고요. 또이 노인분들의 인구수가 많아지면서 온열 질환에 취약한 그 노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온열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 기온이 1도가 오르게 되면 노인의 사망률이 2.2%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만큼 고령자분들은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 노인분들의 경우는 갈증을 느끼는 중추라든지 아니면 이런 땀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면서 30% 이상, 한34% 정도의 그 온열 질환자가 노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체온 조절 중추 자체가 조금 미숙한 7세 이하 어린이라든지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만성 질환자, 그리고 젊은 분들이라도 이렇게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위험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살펴줘야 되겠군요.
3: 그렇죠.
0: 근데 보통은 우리 나갔다 오면은 더위 먹었어 이러잖아요.
3: 네.
0: 그냥 단순히 더위 먹은 거랑 온열 질환인 거랑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3: 일단 우리가 더위를 먹었다. 이렇게
0: 네.
3: 이제 열에 노출이 되면요. 이렇게 말초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나고 심박동수가 빨라져요. 그러면서 이제 땀이 많이 나니까 갈증을 느끼겠죠.
0: 예.
3: 그리고 살짝 이제 탈수가 되니까 어지럼증도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가볍게 오는 경우가 뭐열 탈진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더위 먹었다 하는 정도. 근데 이게 심해져서 전해질까지 다 빠져나가게 되고 이러면은 근육 경련이나 쥐가 나는 열 경련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탈수가 심해지면서 잠깐 이제 약간 정신을 잃는 그런 열 실신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 몸에 단백질이 변성되고 체온 조절 중추가 이제 고장이 나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닫게 되는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예.
1: 자, 올해 열대야 일수는 지금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열대야가 길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2: 예, 우선은 지구 온난화로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1: 네네.
2: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6월, 7월, 8월이 여름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데, 기후학적으로 보면 5월 중순부터 여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의 9월 말까지도 여름이 되는 데서
0: 9월
2: 여름이 거의 한달 정도 이상 길어졌습니다.
0: 말까지. 예.
2: 그러다 보니까 열대야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다른 요인은 이 도시의 팽창입니다. 우리 숲으로 돼 있던 땅들이 전부 빌딩으로 바뀌고 예. 이러면서 도시 지역에서 열대야가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0: 뭐 아스팔트나 그런 게 영향을
2: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 거기서 한 열기라든가 예. 숲이 있으면 그 우리가 가로수라든가 숲 있는 지역하고 그 우리가 아스팔트 있는 지역하고는 온도 차이가 10도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에서는 열대야가 운명처럼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0: 예년과 비해서 올해 더위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훨씬 더 좀 심각한 겁니까?
2: 네, 지금 그 기후학자들은 뭐 장담을 못 하겠지만은 추정하기는 아마 올해가 가장 남은 인생에서 시원한 여름이 아닐까.
0: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2: 네, 그래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4: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더워진다고 일단 그 학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구온난화 할 때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있다는데 온실가스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 앞으로 여름은 여름나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 네. 여름의 기간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네. 온열질환 예방 뭐 이런 거 많이 공부를 좀 해둬야 될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또 저는 걱정이 젊은 분들 많이 뛰잖아요.
3: 맞아요.
0: 저녁에 보면 러닝도 많이 하거든요.
3: 네.
0: 어떤 거 좀 조심해야 돼요?
3: 일단 그냥 우리가 단순히 땀만 흘리는 경우에는 수분 보충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고온에 노출이 된 경우는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 젊은 분들도 좀 위험한 상황에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음식 섭취라든지 몸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물 마시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일단 더위에 노출되는 걸 좀 피해야겠죠. 아무래도 12시에서 5시 사이는 외출을 하더라도 잠깐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양산 등으로 그 자외선을 좀 차단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폐쇄적인 고온의 환경에서도 더 이제 또 치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풍이 잔대는 그런 환경 그리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저녁에 그래서 해지고 한강에서 막 뛰는 분들 많거든요. 러닝 시간도 좀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3: 그렇죠. 이게 이때 운동을 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좀 줄여서 좀 이게 부족하다 생각이 되면은 시원한 새벽이라든지 밤 시간 이용해서 근데 사실 열대야에는 밤에도 덥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4: 앞서 수분 보충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규칙적으로 먹으면 좋다. 근데 좀 전체적으로 총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충분하다고 보세요?
3: 그게 사실 사람마다 체격마다 너무나 다르긴 한데요. 이게 특히 이제 운동량이 많거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2리터 이상 섭취하시는 게 좋겠지만 또 평소에 과일이나 채소와 같이 음식으로 수분 보충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1에서 1.5리터도 괜찮은데요.
4: 하루 기준이죠? 이게.
3: 그렇죠.
4: 네.
3: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또 전해질 음료를 보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0: 여름이 이제 길어진다고 하셨는데 또 막상 더워지니까 이거 좀 언제쯤 끝날려나 그게 가장 궁금한 건데 어느 정도 기간으로 예측하세요?
2: 아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 9월까지도 갈 거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바닷물 온도가 우리 그 서해, 동해 또 북태평양 쪽의 온도가 1도에서 2도 정도 더 온도가 높습니다.
0: 예년보다요?
2: 예, 평년보다 더 높은데 1도, 2도는 별거 아닌데 그 많은 물을 갖다가 온도를 1, 2도 올리면 아마 원자력 발전소 몇 개가 그 열을 가한테 쓰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볼 때는 뭐 9월까지도 늘 저희들이 그 폭염이라든가 열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변수가 있다면 9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태풍 시즌이 되니까 혹시나 태풍에 의해서 또 뭐 열이 차단된다든가 뭐 그런 기회는 있지만은 뭐 통계적으로 봐서는 막 거의 9월 말까지도 더위 이야기가 화두에 오를 것 같습니다.
4: 계속해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선선한 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가을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뭐 겨울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2: 지금 여름이 겨울을 한 달 빼먹었다고 빼떨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 가을은 아마 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시작 시간이 겨울 쪽으로 가고 끝나는 거는 또 여름 쪽에 뺏기고 이러셔서 아마 봄이 빨리 시작하고 빨리 여름을 변하고 여름은 길게 끌고 가을도 늦게까지 끄는 겨울은 막 우리가 보통 세 달에서 두 달 미만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7월 말이잖아요. 지금 네. 지금이 올 여름 폭염의 절정입니까? 아니면 8월 초나 그때 더 더워집니까?
2: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예. 이제 그동안은 좀 덜 더웠다가 더워지니까 예. 처음 견디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 익숙하지 않아서 폭염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8월 달 내내 그 여기 못지않은 폭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0: 8월
2: 있습니다.
0: 8월 초 다음 주나 그쯤 되면은 더 더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2: 예.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 6월 말이 지나면 기온은 조금 떨어지는 경향으로 가지만은 뭐 저희들이 폭염 이야기하고 기준을 갖다가 예. 열대야 25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여름이 이제 찾아오면서 아무래도 옷이 얇아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이어트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위고비나 네. 또 마운자로 같은 어떤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부작용도 뭐 만만치 않게 있다고요.
3: 그렇죠. 이거를 적절한 분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저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인 분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날씬한 분들이 비슷한 용량을 했을 때 더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응급실로 실려오기도 하는데요.
0: 어떤 것 때문에 실려가나요?
3: 보통 이제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탈수 증상 그리고 복통, 복부 팽만감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고요. 또 환자에 따라서 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췌장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 종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장기간 투여를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0: 네, 그 췌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빈도가 많아요?
3: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췌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잘 모르고 사용을 하셨다든지 예. 부주의하게 썼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췌장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인슐린 때문인데요. 예. 이게 GLP-1이 잘만 사용하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약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일형 당뇨가 있다든지 췌장에 뭐 종양이 있다든지 췌장염의 고위험군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예. 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주사의 문제는 배가 고프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장기적으로 굶으면서 예. 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들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는.
0: 사실 주변에 마운자로 맞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폭염일 때 무리하게 그걸 맞아도 되는지 그 부분하고 또 내성도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3: 지금 좋은 질문인데요. 예. 여름에는 같은 킬로그램을 감량해도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게 탈수도 되고 체온 조절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름에 그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훨씬 더 그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서 여름에는 한 달에 2kg 이상 감량하지 않게 적절한 그런 속도로 하시는 네. 게 좋겠죠.
0: 네, 끝으로 이거 여쭤보고 좀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휴가철이고 가족들하고 외식도 많이 하고 할 텐데 이렇게 더울 때 섭취하면 좋은 음식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3: 네, 아무래도 예. 이제 수분을 물로만 섭취할 수는 없으니까 예. 비타민C가 많은 복숭아라든지 키위 그리고 여기에 면역력 높이는 토마토나 브로콜리 그리고 단백질 섭취는 항상 강조가 되잖아요. 뭐 오리고기라든지 두부, 콩국수 같은 요리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0: 네,
4: 네. 알겠습니다. 그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요. 여러분들 그 지금 더위 좀 주의하시기 저희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 심경원 이대 목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인파가 붐비던 음식 축제 도중에 총격이 벌어져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4: 서로 총을 쏜 것으로 알려진 용의자 중 한 명은 체포되고 다른 한 명은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5: 소셜미디어로 한창 음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6: 뭐 총격이라고 맙소사 엎드려 엎드려 음식 축제 상인입니다.
5: Get down, get down, get down, get down. 곧이어 울타리를 무너뜨리며 한꺼번에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공포에 질린 비명이 사방에서 울립니다. 요란한 총성에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고 방문객들은 부근 박물관 등에 몸을 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오후 6시쯤 워싱턴주 시애틀 번화가 스페이스 니들 인근. 마지막 날인 사흘째 열리던 음식 축제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부상자인 두 살배기 아기도 포함됐습니다.
6: 갑자기 폭죽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총격범이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떼지어 도망쳤어요. 음식 축제 상인입니다. 12발 정도 됐을 텐데 처음에는 폭죽 소리 같았어요. 왼쪽을 보니 적어도 한 명이 스위치를 켠 채 반

0: 민자동 총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까지 그러니까 두 명 정도 보였어요.
1: 두 명이 서로 총격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 한 명은 체포했고 다른 한 명은 추적 중입니다.
0: 음식 축제 행사 중 총격 전에 벌어진 건가요? 서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1: 1982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 수백 개 맛집이 참가하고 35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 축제는 이렇게 참사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사인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인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6: 어제 다이어트 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7: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8: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9: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지금부터 들려드릴 상황극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11: 경찰입니다. 무엇을 도와...
12: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친구가... 크게 다친 것 같아요. 영상통화를 봤는데 얼굴에 피가... 얼른요!
10: 지난 4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전화가 한 통 접수됐죠. 친구가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1: 다시 전화해봤어? 영상통화로 보니까 얼굴 상태 정말 심각하던데.
12: 경찰에 신고는 했지?
11: 했지. 우리도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10: 신고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물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죠. 잠시 뒤 아파트로 돌아온 가해자와 친구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만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1: 경산 친구 살해 사건 봤어? 또 경찰 대응 미흡했다 의혹 나오던데?
12: 그니까. 유족 측은 가해자가 피묻은 알몸 상태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즉시 검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문제제기했더라고.
11: 경찰 입장 뭔데?
12: 경찰은 피의자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달아났고 혈흔 보면서 추적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반박했지.
11: 이것도 시끌시끌하겠구만.
10: 피해자 유족 측은 경찰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했고 사건 초기 수사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정지 명령을 내린 뒤 피의자를 추격했고 신고를 접수한 다른 경찰관들도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며 부실 대응 의혹을 반박했죠. 그리고
13: 사체 손괴 혐의가 추가돼야 합니다. 추가로 고소장 제출합니다.
10: 유족 측은 사체 손괴 혐의의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피의자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둘러싼 수사는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유족 측이 추가 적용을 요구한 사체 손괴 혐의는 성립할 수 있을지, 경찰의 초동 대응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대목이 없었는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10: 이번 사건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24살의 정재환이란 남성인데요. 현재까지 보도된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도저히 믿기가 어렵습니다만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아파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14: 지난 4일 새벽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정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전화를 받은 친구들이 현장에 달려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집 안에서 숨진 상태였고 아파트 공동 현관부터 복도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씨는 그 사이 현장을 벗어나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약 1시간 뒤 스스로 아파트로 돌아왔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도되어 체포되었습니다.
10: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상당 부분 녹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녹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14: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걸어둔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이 됐거든요. 통화 녹음에는 피해자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 라고 애원하는 소리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정씨가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녹음은 범행 당시 피의자인 정씨의 언행과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10: 가장 궁금한 건요, 범행 동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지인들의 여러 추정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14: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유리잔을 깨거나 문을 부수기도 했다는 증언과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 A씨를 괴롭히던 정씨를 피해자가 말리다가 공격의 표적이 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10: 그런데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이 말 듣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심신상실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범행이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1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이란 술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기억력이 아니라 판단력과 통제력입니다. 판례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심신미약 상태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2018년부터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법관이 재량으로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행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형하지 않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10: 그런데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보면 가해자가 범행을 하고 편의점에도 다녀오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바나나 맛 우유를 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뭐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어머니께 전해달라 뭐 이런 말도 했다는 건데 이것도 당시 상황을 뭐 판별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14: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범행 직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친구에게 돈을 건네며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다면 이건 정 씨가 당시의

0: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목적에 맞게 행동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정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대목이요. 바로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 대응 의혹입니다. 유족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실 대응이 있었다 주장을 하는 겁니까?
0: 유족 측 주장의 핵심은 정 씨가 온몸에 피를 묻힌 알몸 상태로 새벽 거리를 돌아다니다 순찰 중인 경찰과 마주쳤었는데도 즉시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정 씨가 현장에 돌아왔을 때 만약 피해자의 친구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체 손괴죄, 사체 유기죄와 같은 추가 범행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1: 경찰청 입장은 뭡니까?
0: 경찰은 B 지구대의 편의점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인근을 순찰하던 상황에서 4시 26분에 거리를 배회하던 정 씨와 마주치기는 했지만 정 씨가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 혈흔을 추적한 끝에 아파트 1층에서 정 씨를 수색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C 지구대에서 4시 35분에 살인사건으로 2차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측이 사체 유기죄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 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왔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살해한 이후로 별도로 시신을 훼손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는 없었다라며 별건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1: 유족 측이 방금 말씀하신 살인 혐의뿐만이 아니라 사체 손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일단 사체 손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성립을 할수 있는 건지, 살인죄만 적용했을 때와는 또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죠.
0: 형법 조문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체 손괴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 후 시체를 훼손했다면 두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살인 후 사체를 절단, 훼손한 사건에서 사체 손괴를 살인죄의 양형 가중 요소로도 보고 있어서 단순 살인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자, 변호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유족 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 혐의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이 돼야 될까요? 지금 뭐 얼핏 보기로는 사망한 시점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기는 한데, 피의자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검찰이 공소 사실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0: 유족 측은 시신에서 절단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체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시체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살해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은 사망 후 별도로 시체를 훼손한 것인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부검 결과와 법의학적 감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경찰이 사체 손괴죄를 별건으로 수사해 검찰에 추가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체 손괴죄를 공소 사실에 추가해서 같이 기소하는 것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아무튼 유족이 경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정재환의 체포 당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만 수갑을 찬채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막 엉망이던데, 경찰이 필요한 초동 조치를 다 했다고 볼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0: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 씨가 수갑을 찬채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그 자체가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경찰이 확보한 정보, 현장의 상황, 그리고 경찰이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실 대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경찰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자나 유족 측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배상 청구를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특히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현재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체 손괴 혐의의 성립 여부,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까지 여러 갈래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0: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범행 동기입니다.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가 상당히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체 손괴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 측에 따르면 정 씨가 피해자의 목을 절단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부검 결과를 통해 시신의 훼손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경찰의 초동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경찰이 정 씨와 마주쳤을 때 즉시 제압하지 못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유족 측의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0: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 속의 도로에서도 더 안전하게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조남 분기점 4,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수암터널 부근 4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조남 분기점 부근에서는 2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 장수 나들목에서 중동 나들목까지 4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집니다. 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도 사고 난 구간이 있습니다. 대전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고 뒤로 여파 때문에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4: 네, 방금 들어온 폭염 관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산과 고령, 경주 중북부 그리고 대구 지역의 네 곳이 폭염 중대 경보가 폭염 경보로 완화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5: 네, 네 곳은 완화됐지만 경남 김해와 밀양, 창녕, 합천, 의령, 양산, 전남 광양 등 일곱 곳은 아직 중대 경보가 유지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산과 고령, 경주, 대구 등 네 곳이 폭염 중대 경보가 해제되고 폭염 경보로 완화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폭염 관련 소식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4: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폭염 중대 경보가 유지 중인 경남 양산은 39도까지 오른 가운데 영남 지역의 극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5: 서울 등 중부도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더위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6: 네, 경남 양산은 오전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더니 39도까지 올랐습니다. 부산과 창원, 김해, 창녕 등에서도 37도를 넘었는데요. 오늘도 영남 지역은 38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32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조금 전 경북 경산과 고령, 경주 중북부와 대구 중부의 폭염 중대경보를 폭염 경보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경남 김해와 밀양, 창녕, 합천 중부와 의령, 양산, 전남 광양 7곳에는 여전히 폭염 중대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원과 제주 일부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전과 제주 일부 지역은 폭염 경보로 격상되며 특보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서울 등 중부는 아직 폭염 주의보가 내려져 있지만 더위가 더 강해지면서 폭염 경보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걸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 활동은 가급적 피하는 등 체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 등 일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네, 낮더위만큼 밤더위도 심한데요. 열대야도 계속될 거라고요?
6: 네, 어젯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밤도 밤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까지 남아있는 데다 밤사이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여름의 시작인 6월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일 수는 7.1일로 종전 최고였던 1994년에 6.5일을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는데요. 폭염의 기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걸로 보여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도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4: 대구는 벌써 4

0: 3일째 폭염 중대 경보가 이어지다가 조금 전 폭염 경보로 하향됐습니다.
1: 네, 한낮에는 40도를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더위에도 생업을 위해서 야외 작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구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폭염 중대 경보는 해제됐다는데 날씨는 여전히 더운 상황이죠?
2: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어제 39.2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것으로 집계됐던 대구 시남동, 바로 동대구역 앞입니다. 현재 기온도 35도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구름이 끼면서 내리쬐는 햇볕이 가려진 덕에 기온 상승이 조금은 더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곳 대구에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런 물안개 분사 장치, 쿨링포그라는 것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으면 주변의 기온을 3에서 5도 정도는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 동대구역 버스 정류장에도 이렇게 쿨링포그가 가동되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게 됐습니다. 기온이 35도 정도에 머물면서 사흘째 이어지던 대구의 폭염 중대 경보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1시 10분을 기준으로 해제됐습니다. 대신에 대구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폭염 경보는 35도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계 더위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극한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은 자제하고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로 이동해 쉬는 게 좋습니다. 또 바깥 활동을 피할 수가 없다면 가급적 그늘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극한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충분히 쉬고 또 물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활동은 하지 않아야 이런 극한 더위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정영수 기자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쉼터에 나가 있는데, 정 기자, 지금 쉼터에 쉬는 기사들이 많습니까?
3: 네, 낮 시간대가 되자 배달 기사들이 하나둘 쉼터를 찾아 지금은 붐비고 있습니다. 오전 내내 일한 기사들이 헬멧을 쓴채 잠시 쉼터를 찾아 땀을 식히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움직이면서 일하다 보니 쉴 곳이 마땅치 않은 기사들에게는 이곳이 가뭄의 담비나 다름없습니다.
4: 햇빛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큰것 같고요. 저희가 한 12시간, 13시간
5: 오토바이 배달
4: 일을 하는데
5: 기사입니다.
4: 그 사이에 쉴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3: 네, 쉼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마련돼 있고 기사들을 위한 얼음물까지 제공됩니다. 이곳을 찾는 기사들은 더위를 식히면서 잠시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로 다음 일감을 찾기도 합니다.
1: 네,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배달 기사들의 고충이 클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얘기도 들어봤습니까?
3: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만큼 무더위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지열까지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도로를 달리면서도 말 그대로 땀이 줄줄 흐른다고 합니다.
6: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아주 진짜 그냥 후들두근하다가 달리면서 막 땀이 줄줄 흘려요.
3: 또 근처 차량이 내뿜는 열기에도 힘든데 배송지에 도착해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7: 걸어서 올라가서 가서 내려오면 땀 범벅이 돼서 신호 대기 중에 버스 같은 것이 대형 트럭 같은 것이 옆에 있을 경우는 열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 이런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냉방 설비가 갖춰진 쉼터를 모두 30곳 마련해뒀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7월과 8월 두달 동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연장 운영을 합니다. 또 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열고 기사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0: 한낮에 야외 활동하거나 작업하시는 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윤재, 정영수 기자도 수고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한의 무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폭염 위기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정부는 어제부터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5: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중대본에 공식 확인된 폭염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5: 네,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 225개 지역입니다. 특히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라 중대본의 긴장은 여전합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 72명의 온열 질환자가 확인되면서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1,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추정 사망자는 8명입니다.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도 걱정입니다. 하루 폐사가 확인된 가축은 모두 1,024마리로 돼지 100여 마리, 닭 900여 마리 등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폐사 가축 역시 30만 2천여 마리로 늘었는데요. 닭 등 이른바 가금류가 28만여 마리로 대부분입니다. 행안부는 어제 오후 3시를 기해서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폭염의 범위가 넓고 깊은 전남 광주, 대구 등에는 현장 상황 관리관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취약 노인과 쪽방 주민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야외 현장이나 취약 사업장 등에선 폭염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야외 활동 자제 역시 함께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야외 활동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폭염 대응을 위한 중대본 가동으로요, 전국 15개 시도 3,700여 명의 직원이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0: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주간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조선, 물류, 제조업 1,000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과 보냉 장구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하기를 말합니다. 또 맨홀 등 작업에 질식사고 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1: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주가 폭염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데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하다며 행정안전부 등의 장마 피해 시설 복구와 집안 약화에 따른 산사태 위험 대비도 서둘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도 열리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사연 기자, 일단 어제 1심 결과를 다시 정리해 주시죠.
8: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허위 발언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은 거짓으로 이미 2013년부터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윤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9: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8: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0: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곧바로 항소했는데 특검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8: 네, 공소사실 전부 유죄를 받아낸 김건희 특검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0: 어제 선거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항소 여부에 대해 한번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적인 항소 기한은 선거 당일로부터 7일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거 당일인 어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더해 공직선거법 270조도 적용되는데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2심과 상고심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1월 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거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이어지죠?
0: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재판 가운데 유일하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의 항소 후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2: 2차 종합특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의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A급 수거 대상 관련 내용이 실제 계획과 준비 단계에 이르렀는지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지난 1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사건 경찰특별수사단이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1: 세 번째 재판에서 유족들은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범한 기자.
3: 네, 광주입니다.
1: 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다시 신청한 건 보강수사가 이루어진 건가요?
3: 네,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대폭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경정의 사전 구속영장은 불과 일주일 전에 기각됐는데요. 특별수사단은 20여 명의 추가 조사와 압수자료 분석을 통해 박경정이 일반 살인죄 적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경정은 시위 촉박해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검찰에 넘겼지만 수사 보고서에 성폭행 목적 살인 부분을 분명히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경정의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 직장 협의회도 검찰이 마치 자신들이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 살인을 밝혀낸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며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팀원도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어제 3차 공판에서는 피해 유족과 함께 현장에서 피습당한 남학생의 증언도 나왔죠?
3: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채원 양 부모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장윤기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장윤기의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이 생명을 잃으면서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났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당시 이 양을 도우려던 남학생은 장윤기가 119에 신고한다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더니 자신이 직접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보는 순간 급소를 공격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장윤기가 이채원 양을 살해한 뒤에도 태어난 척을 하며 유일한 목격자까지 해치려고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결심 재판을 열어서 검찰의 구형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3시간여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2: 대선 후보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0: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시간여 만에 윤전 대통령 측에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 네, 또 여고생 살해 혐의를 받는 장윤기의 3차 공판도 열렸는데요.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법정에서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자,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혐의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3: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4: 윤석열
3: 이렇게
4: 당시
3: 소개할
4: 국민의힘 대선
3: 위치도 아니고
4: 후보입니다.
3: 이런 뭐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5: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4: 조승표
5: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3: 변사입니다.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불교인이라고.
6: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3: 네, 그건 아니고요.
5: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해명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나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0: 네, 들으신 것처럼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부분,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2: 네, 그 기본적인 그 판단의 기준은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선거 과정을 떠올려 봤을 때
4: 손정혜
2: 이
4: 변호사입니다.
2: 두 발언은 이 대선 후보 대선에 누구를 선택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도 평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올바른 결정을 해칠 만큼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고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 주장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것은 그만큼 재질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과거의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서 기본적인 양형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설정되어 있긴 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반추해 보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회적인 파급 효과, 사회적인 지위 그만큼 높은 지위에서 거짓말을 한 죄책이 무겁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볼수 있고요. 항소심 대법원에서 양형이 유지될지 또는 달라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쳤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사실 이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 극형이라는 표현까지 저희 방송을 생중계를 해드리면서 그런 표현까지 좀 나왔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먼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는 그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전에 윤전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뒤집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 부분이 좀 질타의 대상이 된것 같아요.
7: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양형 참작 사유 중에 특히 변호사 소개 관련해서는 종전의 자인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점에서
4: 이고은
7: 죄질이 가볍지
4: 변호사입니다.
7: 않다라면서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사유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자인 진술이 있었냐면 한 기자와의 이제 대화 내용 중에 내가 소개를 시켜줬다, 문자를 넣어주라고 했다라고 스스로 그 소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이 기자와의 대화 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 검찰총장 후보자 이 인사 청문회 과정 중에 처음에는 소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제시되니까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되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윤전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은 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라는 고의가 없었습니다라고 1심 재판 내내 주장했지만 스스로 소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가 이것을 뒤집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우리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 부인하는 부분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0: 예.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윤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 관계자가 소개를 해줬다.

0: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일본 유권자들이 지금 이 발언을 듣는다면 그때 당시 이제 사실 윤전 대통령이 무속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 법사를 전혀 만난 적이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1: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발언 질의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권자들은 과연 이런 건진법사라는 사람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국정을 운영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무속인이나 기타 출처를 알수 없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 행정을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상당 기간 오랫동안 교류를 했고 실제로 법당도 가고 사무실에서도 만나고 부부가 같이 만난 일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시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무리 기억에 오류가 있다거나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친하지 않는다, 같이 만나지 않았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유권자들에게 오인 착각할 수 있는 요소가 됐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최서원 사건 당시에 비선실세 논란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보도를 통해서 이런 무속인이 있고 이 무속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고 이 사람의 의견을 자주 청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대선 후보가 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일부 유권자들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아무리 윤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변론을 했지만 이 변론의 과정 중에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공표를 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에 대한 고의성 그리고 고의성도 사실 미필적 고의, 합정적 고의가 있는데 다수 객관적인 행정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고 판단을 한.

0: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1: 피고인의 사건 각 범행 이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2: 조순표 부장판사입니다.
1: 물론 선거의 결과가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좌우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0: 네, 물론 그 당시 대선 자체가 상당히 박빙 승부였잖아요. 0.7%포인트 차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런 선거였는데 물론 이 사건 때문에 그 결과가 좌우됐다라고 보진 않지만 어찌됐든 충분히 영향을 줬을 수 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거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이 당선까지 됐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모두 혐의를 부인을 했지만 그 부인하는 포인트가 마치 우리 유권자들은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소개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수임에 관여한 것은 아니니 소개라는 표현이 그것까지 모두 다 포함돼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등등의 굉장히 세부적인 논리를 펼쳤지만 결국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은 일반 유권자가 그 표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전체적인 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최고 공직자일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이러한 발언들이 일부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당선까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 사건에 대해서 꽤나 이 중한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예.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선고 당일이었는데 바로 3시간여 만에 항소장을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3: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선고가 나온 이후에 변호인들이 기자들과 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이 변호사 소개 발언 관련해서는 이 변호사가 이 공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변호사의 진술, 증언. 그러니까 나는 뭐 윤 전 대통령의 소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등의 명확한 진술은 배척을 하고 애매하게 답변한 부분들만 이렇게 취득을 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소개, 변호사를 소개했다라는 의미가 통상적으로 변호인 소개라 함은 어떤 선임이라든지 수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재판부가 섬세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여서요. 항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형량도 대단히 높고 당선 무효형이기 때문에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당일 바로 불복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또 계속해서 주장을 펼쳐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어찌됐든 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아마도 이제 예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항소심 그 넘어서 이제 상고심까지 갔을 때 어떤 변론 전략을 펼쳐야 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5: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일부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한 주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예. 특히 허위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는가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즉흥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니까 다소 질문에 어떤 정확한 맥락을 짚지 못하고 대답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즉흥적으로 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해 놓은 사안 중에 토론회에서 서로 주고받는 공방과 즉흥적이고 계속적인 질문이 오고 가는 과정에 답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판례를 법리적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변론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간 토론회는 아니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요. 다만 후보자 간의 공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기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는 미리 서로 계획하지 않은 질문을 오고 갔을 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법리적인 공방은 또 항소심에서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유무죄 판단을 못 바꾼다고 하더라도 또 양형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정황들도 충분히 주장을 해서 지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이 국민의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도 다소 참작할 새로운 사정들을 찾아서 제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양형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최종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습니다. 이 판례가 우리 사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어떤 대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거짓말로 무조건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진실된 태도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당선이 돼야 이런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지 않고 선거보조금도 반환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결국 후보를 믿고 추천한 당이 같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비용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397억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1: 그렇죠.
0: 그런 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는 타격감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 판결이 즉시 확정된다고 해서 즉시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구조는 또 아닙니다. 이게 또 관련한 세무서에 위탁이 되고 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과거에 한나라당이 찻대기 사건에서 800억이라는 큰 금액을 또 반환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6개월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 동안 실무진들이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대비를 세울 것인지도 같이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너무 뭐 예를 들면 진짜 정당의 운영이 방해될 정도의 경제적인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 일단 1심 단계고요. 2심 가고 3심 가는지 또 대법원 가서도 파기환송되고 뭐 재산 구하는 일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6개월 대법원에 갈 때까지 시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재판 자체가 특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을 지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입상상 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해당 기간 안에 이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서 2심에도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면 최대한 공전을 시켜서 이 기일 자체를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만 확정 시기를 늦출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불렀던 증인 중에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러오겠다라는 등의 전략을 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의 지금 시간, 대법원 결론까지의 나오는 시간이 원심 파기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정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과 관련된 1심 상황 지켜봤습니다. 자, 잠시 인천 쿠팡 물류 센터 화재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오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2: 네,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이 조금 전에 감식을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4: 금일 합동 조사는 국과수 경찰, 소방, 전기안전공사 등 10개 기관 35명이 참여하여 6층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집중 발굴하였습니다. 발화지점에서 발화원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물을 다수 수거하여 국과수에서 감정 예정입니다. 추후 원인은 감정 결과가 나오는
5: 소방 관계자입니다.
4: 즉시 바로 공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증거물로 나온 것은 배터리나 전기적인 어떤 그런 다수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발화됐는지는 조금 우리 국과수에서 감정 결과에 따라 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식은 따로 없고 금일 감식으로 합동 감식은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상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6: 그럼 일단 전기 종료인이 발화 원인 추정인 건가요?
4: 그거는 따로 아직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증거물 중에서 이제 전선 그런 게 있어서 한번 감정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6: 증거물이 뭔지 정확히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4: 거기 탄화물이 이제 상태가 심해서 다양하게 이제 거기 이제 생활 용품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뭔지는 그게 국과수에서 가져가서 한번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쿠팡에서 이제 거기에 적재된 목록을 받아서 대조를 해봐야 정확한 물품 그게 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6: 혹시 이제 화재 지나가기가 어려웠던 부분 이런 것들은
4: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7: 이번에 합동 갈수 있는 네, 예상은 아닙니다.
4: 네, 포함이 안 돼 있어서.
6: 승에 못 불러도
5: 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예방지도계장 박홍수입니다. 발화 지점에 확인한 바 스프링클러는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7: 혹시 뭐 화재 수신기나 이런 기록 같은 것도 남아있나요? 혹시나 뭐 경고가 중간에 꺼졌다거나 뭐 이런 기록도 남아있나요?
5: 아, 현재 화재 수신반은
8: 소방 관계자입니다.
5: 차단돼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로그 기록을 오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그 기록 오면은 분석할 예정입니다.
7: 로그 기록 어디에 요청했어요?
5: 여기 쿠팡 쪽에 요청했습니다. 예.
9: 그것도 화재 현장이 너무 수해가 심해가지고요. 그 선반에 있던 여러 그 생활용품들인데요. 거기 특정될 수는 없습니다.
7: 오전에
1: 네,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합동 감식이 진행이 됐는데요. 6층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다수 수집했지만 일단 국과수의 감정을 받아봐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 네, 수집된 증거물은 배터리 등 전기적 요인의 다수 증거물이라고 밝혔는데요. 109시간 만에 진화된 그런 대형 화재였던 만큼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국과수 감정 결과까지 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제를 바꿔서 이번엔 장윤기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 어제 열렸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10: 왜 살해하셨어요?
11: 죄송합니다.
10: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
8: 장윤기입니다.
11: 정말 죄송합니다.
10: 뭐가 죄송해요?
11: 실수 없는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12: 죽으려고 했다는데 왜 여학생을 공격했습니까?
11: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12: 계획했습니까?
10: 계획한 거 아니에요?
1: 네, 들으신 것처럼 장윤기는 여학생인 걸 알고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185건 중에는 장윤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어떻게 좀 성 인식 자체가 좀 왜곡돼서 성범죄를 충분히 저지를 만한 계획된 그런 범행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0: 그렇습니다. 이상 동기 중에 성적인 집착과 이상한 어떤 성적인 간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집착이 되고 성적인 어떤 잘못된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범죄에 나아가다가 살인사건까지 무자비하게 저지르는 사건이다라는 게 본질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사실 뻔뻔하게 기자분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뭐 분노범죄도 아니고 무작위범죄도 아니고 성범죄,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집착증을 보이다가 길 가는 여고생이 타겟이 됐고 그전에는 외국인 여성, 같이 알고 있던 여성에 대한 스토킹이나 성범죄를 하다가 살인 미수까지 이른 사건이라는 점에 있어서 사건의 본질은 잘못된 성적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강력범죄까지 나아갔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다수의 증거들을 보완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확보를 했고 그 과정 중에는 고교 동창과 그 고등학교 미성년자 시절부터 여고생에 대한 성적 도구와 성적인 범죄를 하겠다, 심지어 납치를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생각까지 현출이 됐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2: 네, 자 장윤기 측 변호인의 이 변론 전략을 보자면 일단은 가명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윤기가 수동적인 성격이라서 친구들 장난에 호응한 그런 대화에 일부였다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이 좀 참작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3: 이 부분이 실제 물적 증거인 대화와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이 변론인가에 따라서 참담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요, 이 고등학교 때 주고받았던 SNS의 상대방 지인 두 명에 대해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다가 장윤기가 이 SNS 대화 자체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하면서 이 증인으로 출석하려던 이 지인 두 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이 이 대화록 자체는 우리가 증거로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게 마치 내 성범죄 목적으로 과거부터 쭉 이러한 습성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입증 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입증 취지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장윤기 씨 측의 변호인의 이 주장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장윤기의 이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 성향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 이 대화도 수신자와 발신자가 바뀌어서 기재된 부분들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가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고 장윤기가 이것을 호응하면서 답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성범죄 목적이다라는 것을 강화하려는 그런 검찰의 입증 취지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장윤기 고등학생 때부터 이야기했던 그 섬뜩한 그런 상상을 실제 실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을 한다 하더라도 장윤기 실제 몇 년에 이르러서 후에 이러한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소극적으로 답변만 했다라고 참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장윤기의 기이한 행동들이 또 있는데 여성 지인들과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던 게 블랙박스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거를 휴대전화로 옮겨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 뭐 물론 이제 대화 내용이 뭐 성적인 부분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블랙박스 내용을 뭐 휴대전화로 옮길 이유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3: 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여성에 대한 성적인 그런 대화도 아님에도 일반적인 그냥 대화만 나눈 것임에도 자신 일상생활에서 계속 들을 목적으로 그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대화 녹음 파일을 휴대전화로 옮겨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 그만큼 이 장윤기라는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 능히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실제 고 이채연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에도 자신이 교제했던 103 여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스토킹 그리고 강간 범행까지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집착적인 성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중형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높은 사안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 네, 어제 법정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는데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호소하면서 좀 오열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뭐 억울한 심정이야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로지 버티는 것은 딸에게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말을 해주려 피눈물로 버티고 있다. 이 범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체 진실을 밝혀주고 그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딸을 잃은 지 84일째인데 이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측의 목소리로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눈물 절절, 구구절절 감정을 토로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장윤기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송구한 표정, 죄송한 표정, 눈물로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표정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예. 이 장면 역시 타인에 대한 어떤 아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만큼 이 범죄의 어떤 재범 가능성, 위험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이 장윤기라는 사람은 과연 타인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도 좀 평가를 받아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 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고 이채원 양의 가족들은 가족의 삶이 파탄났다 이런 지금 항변을 하면서 오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고 이채원 양을 돕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고등학생이 역시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어제 재판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 고등학생의 진술도 상당히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3: 네, 그렇습니다. 이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해서도 지금 장위 공소장에 내용이 있습니다. 네.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고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와서 피해자를 도우려는 이 남학생에게 장윤기는 뻔뻔하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드는 순간 이 남학생에게 무차별한 공격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 이 공판 과정 중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남학생의 증언 내용이 있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자윤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다. 따라서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것이 고 이채원 양의 사건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틀 전 베트남 여성이 지속적으로 경찰에 스토킹 사건으로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스토킹 신고를 받았고 심지어 강간까지 이틀 전 했다면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현장에서 체포 후에 구속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1차적인 경찰의 대응도 상당히 아쉽고 만약 그때 구속이 됐더라면 이 남학생에 대한 피해도 또 고 이채원 양에 대한 피해도 없었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건입니다.
2: 네. 어제가 3차 공판이었고 다음 달 31일에 이제 4차 공판이 열리고 이날 결심 재판한다고 하는데 일단 뭐 유족들의 호소도 있었고요. 또 이제 피해를 당했던 남학생의 증언도 있었고 검찰 구형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강간살인, 살인미수입니다.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종형이 어떻게 선고될지는 뭐 판사님께서 재량껏 판단하시지만 이 사건 사안은 범행의 잔혹성이 다른 사건에 못지않습니다. 더군다나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뿐만 아니라 1차 살인 후에 태연하게 또 2차 살인 공격까지 이어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라는 네.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느냐, 합의를 해줬느냐는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마 1심 선고, 2심 선고까지 유가족들은 이 피해자를 생각해서 이 합의는 좀 난망한 상황이고 엄벌을 계속 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예. 자, 또 다른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섬뜩하고 엽기적인 사건인데요.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 이른바 알몸 살해 사건인데 피해자 정재원이 체포 직전 사건 현장에 돌아와서 명품 시계를 챙기려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0: 뭐 기괴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미래와 본인의 어머니의 안위만 걱정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미 친구를 살해하고 친구들이 와 있는 상황이고 현장은 혈흔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그 혈흔에 미끄러지까지 하면서까지 롤렉스 시계를 찾아서 또는 본인의 현금을 찾아서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고 이제 그 친구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이 인데요. 일단 이 B 씨는 사건 이후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또 연락을 받아서 이 롤렉스 시계 어디 갔냐, 어디다 숨겨놨다면 팔 수 있었을 테라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헤쳐놓고 이 뭐 수천인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시계와 이 현금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정황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팔아서 도피 자금을 하려고 한 건지 뭐 변호인 선임 자금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본인 이 구속될 것이 명확해지니까 어머니라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이 참혹하잖아요. 네. 오로지 이걸 찾으러 온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엽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니까 그 범행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시계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는 그 사건 현장을 훼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 라인이 처지고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현장의 어떤 족적이라든가 또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것의 어떤 지문 등에 대해서 정확히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건 현장에 심지어 사체가 있는 그 현장에 피가 흥건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다시 내가 롤렉스 시계라든지 현금 등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현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친구가 말렸지만 친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현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또 친구의 진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고요. 이후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도 이러한 이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양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예. 이후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들이 있으면
8: 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닌 이른바 알몸 살해 사건의 피의자 정재환이 체포 직전 현장에 돌아와 명품 시계를 챙기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이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1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1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6: 코리아 트렌치.
15: 코리아 트렌치.
1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느낌 그대로
19: 합성목재 예스팀바.
18: 경동산업 주식회사.
20: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2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2: 레드와인 비니거 베럴,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베르디.
21: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22: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20: 카사베르디.
23: 발효식초 광고.
2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5: 건강해.
26: 하루 한 번 전해 30다 데이팩 사랑해.
2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27: 건강기능식품.
28: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9: 교통안전 1분 터.
30: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3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2: What's your name? What's
33: your name? What's your name?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34: 이름이 뭐예요?
33: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35: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6: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35: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0: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35: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최근 유럽과 북미 지역의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한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22일 시작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약 25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4만 2천 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산불을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힐 만큼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요.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주변 대형 산불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역사상 최대 규모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됐고 스페인 정부는 산불을 이유로 첫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북미도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24일 기준 약 23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뉴욕까지 넘어가면서 뉴욕의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선 약 8천만 명이 폭염주의보 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누적돼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산불 날씨는 지난 40년간 20% 이상 길어졌습니다. 기상학자들이 추가 폭염을 예보하고 있어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일째 영남 내륙 곳곳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대구는 38도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면서 낮에는 시원한 실내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가

0: 지도 양방향 정체 서행되고 있고 분당 수서로는 도심 쪽으로 복정 나들목의 수술 탄천 일대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오늘 봄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4: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오, 오,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전국에서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여름은 특히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관측 이래 54년 만에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네, 반면 폭염은 영남 지방에 집중되면서 전국 통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혜윤 기상재난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뭐 리포트로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요즘에 밤에도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열대야가 관측 이래 역대 최고라면서요?
3: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를 보면 역대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여름 유난히 좀 덥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느끼셨다면 현재 날씨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기상청이 올해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 62개의 관측지점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 분석을 보니까 이 기간 전국 평균 열대야 수가 올해가 7.1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한 겁니다. 네.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로 보면 54년 만에 최대 기록이자 보시는 것처럼 역대 1위 수치입니다. 최악의 밤더위로 기억됐던 게 1994년입니다. 이 해의 동기간 대비를 보면은 7.1일이니까 훨씬 넘어섰고요. 그리고 지난해보다도 기록을 대체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2: 네. 자, 일단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열대야 일수는 역대 1위인데 네네.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의외로 역대급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열대야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주도와 그리고 해안가 충청 이남 쪽으로 열대야가 좀 집중이 되면서 제주도의 경우는 지금 20일 이상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폭염은 조금 다릅니다. 체감하는 더위는 지금 심하다고 느끼실 텐데 이걸 전국 평균 통계를 내면 열대야와는 다른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시면 올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6.4일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요. 예. 아직은 역대 7위 수준입니다. 역대 1위였던 1994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약 40% 수준이고 지난해와 비교를 한다 해도 절반 수준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요즘 낮에도 좀 많이 덥지만 이 폭염일수가 왜 이렇게 적지 하고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예. 계실 거예요. 올해 폭염이 전국적으로 좀 고르게 퍼지기보다는 영남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그런 국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은 비나 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이 폭염 일수 자체가 좀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어서 네. 실제로 이제 기록상으로 집계를 하면은 그렇게 덥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맞습니다. 텐데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대급 폭염이라고 불리는 때는 언제였나요?
3: 네, 과거 이제 역대급 폭염이었던 해를 들자면 2018년 그리고 1994년을 들 수 있고요. 최근에는 2024년과 25년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제 드라마 속 한 장면을 좀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네, 이 장면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한 장면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밤에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여서 자리를 펴고 이제 잠을 청하는 모습인데 이때만 해도 에어컨 보급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열대야에 지친 가족들이 좀 거실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잠을 자는 예. 걸 묘사를 했습니다. 예. 당시 좀 기억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열대야가 무척 심했던 해입니다. 또 폭염도 만만치 않았는데 주로 7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0: 반면 이 말씀드린 역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해는 2018년도인데요. 짧고 굵게 더위가 기록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1일 당시에 강원도 홍천 기온이 41도까지 오르면서 현재 공식 최고 기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서울도 39.6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북태평양 고기압에 티베트 고기압이 상하층을 채우면서 이중열돔이라고 지금 하죠. 그런데 이때는 중국 내륙 쪽에서 열적 고기압이 하나 더 추가가 됐고 또 태풍의 영향 까지 동풍이 가세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좀 기온이 크게 올랐던 해입니다. 최근 2024년과 25년의 경우는 온난화 경향이 심해지고 있어서 각각 연평균 기온이 좀 가장 높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평균 기온 자체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과거 폭염의 원인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럼 올해 이 찜통더위의 원인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0: 올해 좀 들어보자면 역시 이중 고기압에 높은 습도 폭탄,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공으로는 이 상하층으로 북태평양 고기압과 이 티베트 고기압이 이불을 좀 겹겹이 덮듯이 이중 열돔을 좀 형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뜨거운 열기가 이 상공에 갇혀버린 상태에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열대 수증기까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밤에도 열이 식지 않고 계속 쌓이는 한증막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영남 지방의 경우는 40도 육박하는 고온이 이어지면서 현재 중대 경보가 확대하거나 잠시 좀 축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예, 역대급 더위는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 더위 때문에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0: 맞습니다.
2: 상황인데요. 이 더위가 언제까지 그럼 이어질까요?
0: 얼마 전이 대서였고요. 또 중복이 또 지났습니다. 보통 이 말복과 좀 처서가 이제 남아있는데 이 처서 매직도 사실 올해는 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상청이 예보한 이 3개월 기상 전망을 보면 8월과 9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지금 50에서 6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중복에서 말복으로 가는 기간도 평소와 달리 좀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말복이 8월 14일, 절기처서는 8월 23일 정도인데 이 때문에 늦더위가 계속되는 셈이죠. 지금 서울 기온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33도 안팎이고 체감온도 자체가 35도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일요일 이후가 되면 기온이 35도까지
2: 더
0: 오르면서
2: 오르네요.
0: 최고 기온 자체가 오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열대야도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데 체감 온도가 지금 한 29도 정도로 예보가 돼 있어서 초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계속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주에는 더 각오를 해야 될것 같고요.
0: 네네.
1: 마지막으로 비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습 소나기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0: 네네.
1: 당분간 좀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요?
0: 네, 당분간 이런 현상이 좀 계속될 것 같아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영남 지방에 벼락을 동반한 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서 기사화된 게 많았는데요. 오히려 강한 열기 가 가세할 때는 대기 불안정이 좀 심해지면서 강력한 소나기 구름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당분간 이 무더위 속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기습 호우 소나기가 자주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피서철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2: 폭염 대비, 국지성 호우 대비 같이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혜운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09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합동감식이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남은 잔해물을 감정 의뢰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1: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0: 네, 오전부터 이어졌던 합동감식이 끝났죠?
1: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진행된 합동감식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늘 합동감식에는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10개 기관 3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이 끝난 직후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6층 메자닌 구조물에서 배터리나 전선 등 정기적인 요소의 증거물이 상당수 나왔다며 선반별로 발견된 잔해물을 비닐팩 8개에 나눠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결과물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쿠팡의 물품 목록과 화재 수신 기록 등을 요구해 잔해물과 대조하는 작업이나 기타 소방 안전관리 여부 등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 네, 그리고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 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불이 난 지 이틀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3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팀 등이 참여해 화재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전담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해 쿠팡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화 순간부터 자체 진화 시도, 대피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발화 당시 CCTV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측과 협의 중인데 합동감식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여전히 이재민도 많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3세대에 203명이 대피소에 입소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피소별로 보면 신현초등학교에 71명, 신현북초등학교에 73명, 신현여자중학교에 5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화재 연기로 인한 집안의 냄새나 그을음, 재싸임 등 주거 불편으로 인해 대피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2주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민 피해 회복과 보상안 등을 위한 협의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0: 미국 기술주 부진 등의 여파에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는 등 폭락세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10% 넘게 폭락했고 코스닥도 8% 내리며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2: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0: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요?
2: 네, 오늘 오전 10시 13분 코스피 시장에는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올해로 8번째입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는 8.04% 내린 6,212를 기록했고 10시 33분까지 시장에서는 모든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현재도 코스피 낙폭은 진정되지 않고 장중 10% 넘게 내려 6,100선이 무너졌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5.26% 내린 6,400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서킷브레이커에 앞서서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들을 보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에서 14%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2.97% 내린 742로 출발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또 낮 12시 1분에는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되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한동안 거래가 중단됐고 8%대 폭락세를 보이며 장중 52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 따른 유가 급락, 금리 하락에도 혼조세로 마감했던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증시는 중국 기업의 DUV 노광 장비 개발 소식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 자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ASML을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의 자금을 대고 해당 고객이 다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한다는 순환 투자 논란이 재부각됐고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주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0: 오늘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465원을 기록했고 오후 2시쯤에는 1464.8원으로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46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대이란 공습 중단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8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달러화에 대해 이번 주에 예정된 FOMC 경계감과 기술주 하락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생기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1.5 근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으로 양측이 협상 중이라며 합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4: 무언가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틀 전까지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기 때문에 이란이 대화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건 중재국들의 요청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방공미사일 등 무기 재고 부족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간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대표적 경합지역인 미시간을 찾아서도 미군의 해상 봉쇄 덕분에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지금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해상 봉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면 단 한 척의 배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간 군사적 밀착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걸프 지역 미군 기지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면서도 사실이라고 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 대비 8% 하락하며 브렌트유는 일주일 만에 배럴당 9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한국 등으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에는 합의를 압박하고 미국 내에서는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을 73주년에 맞춰 평양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체제 결속을 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전승절 기념 행진 의식을 진행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행진한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영상에서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혜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는데 중간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 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0: 국민의힘 위원들은 오전 회의 도중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는데 오후 회의에는 복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6: 네, 국회입니다.
0: 네, 법안 소위 오후 회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6: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전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항의하다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고 범여권 위원들만 남아 회의를 마저 진행했는데요. 잠시 후인 오후 3시 회의가 속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 위원들도 일단 오후 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수사권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은 양당 아침 회의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억지 반대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7: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6: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8: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범죄대라는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6: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는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5: 차기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본선은 오늘 첫 당원 투표가 시작됐군요.
6: 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당대표와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을 3주간 진행하는데요. 첫 지역인 충청권의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ARS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토요일인 다음 달 1일 발표됩니다. 투표 과정에서 일부 문제도 발생했는데 충북 지역 시스템 오류가 생겨 투표 마감 시간을 내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본격 투표가 시작된 첫날 당대표 후보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당심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PK로 향한 김민석 후보는 경남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정부와의 교감을 강조했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찾은 뒤 세종 당원들을 만난 정청래 후보는 이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 당원 주권 정당을 강화하겠다며 당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연이틀 충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송영기 후보는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에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과 싸우는 정 후보도 대통령을 뒷받침만 하는 김 후보도 아니라고 경쟁력을 내세웠습니다.
0: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6: 네, 어제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별도로 최고위원회에선 자진 탈당을 권유한 상태인데요. 정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에서 자신은 권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개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비당권파 조은 의원은 권 의원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으니 포용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권파 유영아 의원은 폭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 박정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의 쓴소리를 한 사람에 대한 본보기 징계, 입틀막 시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또 지난 재보궐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진종호 의원과 박덕흠 국회 부의장의 낙선 운동을 벌였던 조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했는데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5: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포항의 해상 인도교가 무너지면서 관광객과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에서 갯바위와 해안을 연결하는 보릿돌교의 중간 교각과 상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0: 네, 이 사고로 바다 쪽 다리 등에 있던 시민과 관광객 17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고 하고요. 소방당국은 붕괴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시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수중수색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온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습니다.
0: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보강수사에 집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9: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 경정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박 경정은 윗선이나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0: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9: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일주일 동안 피의자와 참고인을 20여 차례나 불러 조사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력 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영장 재신청으로 강제 수사가 재개된 가운데 피의자 장윤기 본인의 재판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1일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이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을 호소한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5: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 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 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특검은 2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좀 다소 못 미치긴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형 아니겠습니까?
11: 그렇죠. 일단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이제 형량의 기준이 이제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일단 선거 보존비용 반환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4: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11: 선거에 나갈 수 없는 피선거권이 이제 10년 정도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일단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이미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형량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았을 때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때 보전받는 비용 397억 원을 이제 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벌금이 얼마나 100만 원 이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집행유예형 선고 자체는 전 대통령의 애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해당이 돼요. 물론 뭐 탄핵이 됐기 때문에 전 대통령의 애우는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도 사실은 전직 대통령의 애우 받는 데서는 제한이 되는 건데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량 자체가 대통령 선거 보존비용을 이제 반환해야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중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예,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저 두 가지 발언입니다. 자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한 건데 일단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소개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어떻게 판단했다고 평가하십니까?
11: 일단 뭐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내용은 이건 이제 불교 관련 행사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예, 예. 뭐냐면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동성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세 명이 만난 적은 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특히 김건희 씨가 소개를 했는지 아니면 당 관계가 소개를 했는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당 관계자가 소개를 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김건희 씨를 소개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만난 시점을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 만난 게 아니고 2013년도부터 만났더라고요. 이것도 윤 전 대통령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냥 뭐 서로 친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좌천당했잖아요. 그때도 건진법사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고 여러 가지로. 더군다나 좀 우리가 놀랄만한 일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 또 정치적인 일 이제 그런 걸 건진법사하고 다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무속인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번 판결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무속인과 거래를 했었고 같이 많은 어드바이스를 받으면서 본인의 검사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활도 했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소개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수임계를 써야만 소개가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11: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러는 거죠. 이제 윤우진 서장이 뇌물죄로 수사를 받게 됐거든요. 네. 근데 윤우진 서장은 동생이 윤대진 검사장이에요. 근데 윤대진 검사장은 중수부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밀한 것뿐만 아니라 윤우진 서장하고도 윤 전 대통령이 서로 통화도 하고 연락을 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사이라고 하면 변호사를 물론 소개를 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이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데 이모 변호사가 이 윤우진 전 서장한테 연락할 때 윤석열의 소개를 받았다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갖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한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전에 뭐 녹취록이랄지 그다음에 그 변호사가 이 사건 재판 전에도 훨씬 전이죠. 이게 2012년도에 변호사 소개가 있었으니까 예. 그때도 윤 전 대통령도 이제 소개를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0: 네. 자, 이렇게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를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2: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4: 조선표 부장판사입니다.
12: 파급력이 큰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재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0: 네,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들은 유권자들, 국민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11: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운동 할 때 가장 논란이 있었던 것이 이제 무속인 논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선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손에 왕자까지 쓰고 나와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예. 그게 많이 논란이 됐고 또 김건희 씨가 어느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에 보면 자기하고 윤 전 대통령이 영적인 관계로 연결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거 뭔가 비선 라인에서 무속인이 이 모든 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이 만약에 사실이었다고 하면 그 당시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전혀 무속인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건진법사와 관계도 뭐 마치 당에서 소개해가지고 우연히 만나서 네. 같이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거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일단 뭐 그 내용 자체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투표를 하는 데서 영향을 상당히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 당시 대통령 선거가 0.74% 정도의 박빙 네. 차이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러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하고 선고를 내린 거죠.
5: 네. 자, 만약에 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이제 397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공격을 다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11: 일단은 뭐 지금 1심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항소심 대법원 가야 돼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2심이나 대법원 가서 그게 달라질 내용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증거가 명확하고 예. 우리가 그전에 많이 논란이 됐지만 뭐 밝혀진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추징금 397억은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반환을 해야 하는 거고요. 일단 선관위에서 한 두 번 정도로 통보를 합니다. 반환하라고. 그래서 반환하라고 통보했는데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국세청에서 추징을 하게 돼요. 예.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1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과는 나왔지만 지금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1심에서 유죄받고 2심에서 무죄받고 대법원 가가지고 유죄 판결로 다시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그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내용을 벗어나서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3: 네.
11: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된 거죠.
14: 예.
11: 그래서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0: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윤전 대통령과 비슷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도 434억인가를 사실은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판결은 확정이 안 됐지만 원심, 하급심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이 거의 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양당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자, 윤전 대통령 측이 어제 바로 항소장 제출을 했거든요. 항소 과정에서 좀 변론 전략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0: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나올 건다 나왔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랄지 또 대선은 과정에서 나왔던 증거들 또 그에 관련됐던 사람들 뭐 전상배 씨랄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진술 자체가 사실은 윤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죠. 근데 윤전 대통령 입장은 이제 그런 거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도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지금 특검이 특정하는 뭐 22년 1월인가요? 그때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같이 세 명이 만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 가지고 다투는 부분이 있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소개한 것 자체도 아니, 선임계까지 내야지 소개가 되는 거지 그냥 구두로 소개한 게 소개냐? 근데 우리가 이제 변호사 소개는 그냥 소개했는데 선임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소개죠, 소개. 그 말대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 워딩에 관한 뉘앙스 그런 거 가지고 좀 다투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다투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 발언 혐의 1심 결과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가 무너져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1: 소방당국은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중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이 사고가 난 시각이 언제입니까?
3: 네, 오늘 오후 1시 15분쯤입니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보릿돌교에 중간 교각과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이 다리는 갯바위와 장길리 해안을 연결하는 170여 미터의 해상 인도교입니다. 이 붕괴 사고로 다리 끝부분에 있던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해상보트를 이용해 사고 발생 50분 만인 2시쯤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또 구조대 잠수 장비를 동원해 붕괴 당시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릿돌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말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인근 암초 등지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항시는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교량이 무너질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통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포항시 등은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2: 나날이 열기가 쌓이면서 도심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1: 특히 경남 지방은 오늘도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4: 네, 경의선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덥죠?
4: 네, 올여름 폭염의 기세가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잠시만 바깥에 서 있어도 이마에 땀이 맺히고 피부가 뜨겁게 달아오를 정도인데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제가 이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도심 곳곳을 촬영해 봤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6도 정도인데 아스팔트는 50도 안팎까지 올라 무려 20도가량 차이를 보였고요. 정차된 차량의 외부는 최대 16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야외 작업 시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겠고요. 차량 안에는 아이나 반려동물을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 대구 등 경북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폭염 경보로 한 단계 하향됐지만 전남 광양과 경남 지방은 여전히 중대경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치솟은 열기가 밤에도 충분히 식지 못해 전국 곳곳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동시 발효 중인데요. 내일 서울과 강릉의 아침 기온 26도로 대부분

0: 25도를 웃돌며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도 서울 33도, 대구와 양산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은 한 주 내내 전국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과 충북, 경북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0: 이름표를 붙여줘.
11: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게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40대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각자 자녀를 한 명씩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만큼 네 딸, 내 아들 할 거 없이 친자식처럼 키우자는 거였죠. 그래서 아내의 딸을 양자로 입양을 했고 제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내 식구가 오손도손 가족 여행도 다녔고 아이들도 진짜 친남매처럼 잘 지냈죠. 그런데 얼마 전 재산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 쪽으로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세금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묻자 아내는 내 재산은 내 자식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딸을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속내를 딱 확인하고 나니 저 역시 아내의 딸에게 저의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제 핏줄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재산 문제 때문에 감정 싸움을 넘어 더 큰 상속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내가 전남편 쪽으로 넘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딸은 이미 법적으로 제 자식이 됐는데 제 재산을 제 친아들에게만 물려주려면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재혼 가정에서 종종 겪게 되는 갈등 아닐까 싶거든요. 한 가족으로 살려고 입양까지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다 보니 좀 씁쓸합니다. 박선아 변호사, 이런 고민 가신 재혼 가정 꽤 많죠?
2: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혼 가정에서는 재산과 상속 문제가 예민하고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이혼까지는 생각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혼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내가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전 남편한테 이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이 재산들 다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2: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입니다.
1: 네.
2: 따라서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1: 네.
2: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2: 법원은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하지 않기 위해 은닉한 경우 이를 그대로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분할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 사실 뭐 은닉하거나 이전이 된 다음에 하기보다는 은닉이나 이전 전에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 배우자가 재산을 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네. 예금 주식 가압류 또는 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1: 네.
2: 이미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이전된 재산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원상복구시킬 수도 있습니다.
3: 네, 근데 그러면 전 배우자한테 재산을 넘긴 거 이거 사해행위로 이제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법적 요건 알려주시죠.
2: 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혼인 네. 중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사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네.
2: 사행위의 요건은 피보전 채권이 존재할 것, 재산 분할 청구권 등입니다. 배우자의 사해이사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 그리고 전 남편 등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회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악의 등이 필요합니다.
3: 네.
2: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한 사행위인 재산 빼돌리기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 기간으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3: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상속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전 남편한테 넘긴 재산도 이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뭐 말하자면 상속 재산 분할할 때 반영하거나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거 이제 산정할 때도 이 재산도 포함시켜서 산정할 수도 있을까요?
2: 제3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네.
2: 단지 이는 유류분 청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전 남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서 특별 수익으로 판단되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정됩니다.
3: 네.
2: 따라서 만약 상대방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다면 귀하와 상대방이 양자입양을 한 귀하의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 또한 40대라면 상대방이 사망을 기다려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3: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에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그 입양한 아내의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를 하고 사연자분의 자녀한테만 상속을 사실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입양한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녀로서 현행법상 직계비속의 신분을 유지하며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3: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2: 다만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 네.
2: 유언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겠다는 취지를 남겨줄 수 있으나 양자인 자녀는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네. 귀하의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었더라도 해당 양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네.
2: 또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신탁기관의 재산을 맡겨 사후에 귀하의 자녀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유류분 침해 시에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 입장에서 이미 진행한 입양 지금이라도 파양할 방법은 있을까요?
2: 먼저 협의 파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네.
2: 협의 파양이 되면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파양하기로 합의해야 됩니다.
3: 네.
2: 이는 자유롭게 협의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파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네.
2: 다만 미성년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네.
2: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파양이 적절한지 심판하게 되며 배우자가 양자로서 아이의 친권자라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협의 파양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3: 네,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합의해서 파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하는 방법도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을 통해 파양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3: 네.
2: 파양 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경우,
3: 네.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네.
2: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네. 파양을 계속하기 어려운 입양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네. 등에 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라고 하더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이전이 됐다라고 하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는 친자녀와 같은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유언반으로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을 비롯한 남경상남도 곳곳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현재 체감온도는 38도 안팎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열대현상이 지속되겠습니다. 온열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낮에는 야외활동을 최대한 삼가하시고 시원한 실내에서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3,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 지는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동작대교에서 서강대교,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까지 다시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 대교, 서강대교 지나 월드컵 대교 일대까지도 차 간격이 많이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안성 나대목에서 안

0: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3: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는 벌써 사흘째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다가 오후 들어서 폭염경보로 하향됐습니다.
4: 네, 치는 듯한 폭염 속에 배달 노동자들은 생업을 위해 맨몸으로 더위를 견디고 있는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3: 네, 먼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폭염 중대경보는 하향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많이 덥죠?
5: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9.2도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집계됐던 대구 시남동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끼면서 더위의 기세가 다소 꺾였는데요. 그런데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 이상으로 훌쩍 폭염의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닥의 온도, 지열은 훨씬 더 높은데요. 제가 이 온도계를 이용해서 바닥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도계를 보시면 55.5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폭염의 기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은데요. 그 영향으로 사흘째 이어지던 대구의 폭염 중대경보는 오후 1시 10분을 기준으로 폭염경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특보의 단계가 한 단계 완화됐지만 여전히 찜통더위는 이어지고 있고 건강이나 안전관리에 주의도 필요합니다. 이런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이나 실외 작업을 자제하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로 이동해 쉬는 게 좋습니다. 바깥 활동을 피할 수 없다면 가급적 그늘에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청은 이런 극한 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충분히 쉬고 또 물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활동은 하지 않아야 이런 극한 더위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네, 이번엔 서울의 이동 노동자 쉼터로 가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쉼터를 찾는 기사들이 많습니까?
6: 네, 오후에도 쉼터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져 배달 노동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땀을 식히고 쪽잠을 자거나 3355 모여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밖에서 움직이면서 일하다 보니 쉴 곳이 마땅치 않은 배달 기사들에게는 이곳이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습니다.
7: 햇빛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큰 것 같고요.
8: 배달 기사입니다.
7: 저희가 한 12시간, 13시간 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쉴 수 있다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6: 네, 쉼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마련돼 있고 기사들을 위한 얼음물까지 제공됩니다. 기사들은 이곳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휴대전화로 다음 일감을 찾습니다.
3: 네,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배달 기사들, 아무래도 고충이 클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토로했습니까?
6: 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는 만큼 무더위가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지열에 근처 차량의 열기까지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땀이 줄줄 흐른다고 합니다.
9: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아주 진짜 그냥 후두죽두근 하다가 달리면서 막 땀이 줄줄줄 흘려요.
10: 신호 대기 중에 버스 같은 것이, 대형 트럭 같은 것이 옆에 있을 경우는 더위가 더, 열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6: 이런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시와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냉방 설비가 갖춰진 쉼터를 모두 30곳 마련해 줬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도 연장 운영합니다. 또 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상담이나 복륨 상담을 열고 기사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네, 하나자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윤재, 정영수.

0: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1: 경남 양산의 최고 기온은 39도를 기록하는 등 오늘도 영남 지역에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서울이 32도를 나타내는 등 중부도 찜통 더위인데요. 추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를 짚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먼저 더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경남 양산은 오전부터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더니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을 비롯해 부산과 창원, 김해, 창녕 등 영남 지역은 오늘도 38도 안팎의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32도까지 올라 중부지방 찜통 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제주 일부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남 김해와 밀양, 창녕, 합천 중부와 의령, 양산, 전남 광양 이렇게 7곳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한낮 야외활동을 피하는 등 체온관리가 중요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경북 등 일부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낮더위만큼 밤더위도 심한데요. 열대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어젯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 밤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밤까지 남아있는 데다 밤사이에도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시작인 6월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8일로 종전 최고였던 1994년의 7일을 넘어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열대야도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1: 이러한 폭염 속에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주 동안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과 조선, 물류, 제조업 1,000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5대 수칙은 시원한 물과 보냉장고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맨홀 등 작업에 질식사고 안전수칙을 이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극한의 무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걸로 예보되면서 폭염 위기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0: 네, 정부는 어제부터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3: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확인된 폭염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3: 네, 폭염특보가 발령된 곳은 전국 16개 시도 225개 지역입니다. 특히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라 중대본의 긴장은 여전합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72명의 온열 질환자가 확인되는 등 이제 누적 온열 질환자는 모두 1,4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망자 8명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도 걱정입니다. 하루 동안 폐사가 확인된 가축은 모두 1,024마리로 돼지 100여 마리, 닭 900여 마리 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누적 폐사 가축 역시 30만 2천여 마리로 늘었는데요. 닭 등 이른바 가급류가 28만여 마리로 대부분입니다. 행안부는 어제 오후 3시를 기해서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고한석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폭염의 범위가 넓고 깊은 전남, 광주, 대구 등에는 현장 상황 관리관을 추가 파견한 상황입니다. 또 취약 노인과 쪽방 주민 등에 대한 예의체를 강화하고 있고요. 야외 현장이나 취약 사업장 등에선 폭염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긴급 점검하고 있고 또 농업인의 야외 활동 역시 자제해달라고 함께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즉시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달라고 현재 당부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응을 위한 중대본 가동으로 현재 전국 15개

0: 3,700여 명의 직원이 비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1: 네,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가 무너지면서 관광객과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째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에서 갯바위와 해안을 연결하는 보릿돌교의 중간 교각과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바다 쪽 다리 등에서 있던 시민과 관광객 17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붕괴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시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중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109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합동 감식이 3시간 반 정도 만에 종료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남은 잔해물을 감정 의뢰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2: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1: 네, 합동 감식은 끝난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곳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진행된 합동감식은 오후 1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늘 합동감식에는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10개 기관 35명이 참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이 끝난 직후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6층 메자닌 구조물에서 배터리나 전선 등 전기적인 요인이 있는 물품이 상당수 나왔다며 선반별로 발견된 잔해물을 비닐팩 8개에 나눠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확보한 증거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쿠팡의 물품 목록과 화재 수신 기록 등을 요구해 잔해물과 대조하는 작업이나 기타 소방 안전 관리 여부 등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네,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 네, 수사를 맡은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불이 난 지 이틀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30여 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팀 등이 참여해 화재의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전담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해 쿠팡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발화 순간부터 자체 진화 시도, 대피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또 발화 당시 CCTV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쿠팡 측과 협의 중인데 합동감식 이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주변에 이재민도 여전히 많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인천 서해구청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133세대 203명이 대피소에 입소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피소별로 보면 신현초등학교에 71명, 신현북초등학교에 73명, 신현여자중학교에 59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화재 연기로 인한 집안의 냄새나 그을음, 재싸임 등 주거불편으로 인해 대피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주민들 불편이 2주 가까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민 피해 회복과 보상안 등을 위한 협의 절차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소위원회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반발에 퇴장했던 국민의힘 위원들도 조금 전 회의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 중 소위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3: 네, 국회입니다. 네,
1: 법안 소위 오후 회의에는 국민의힘도 참석을 했죠.
3: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에 의사 일정 변경에 항의하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국민의힘 위원들은 조금 전인 오후 3시 속개된 법사소위에 복귀했고 현재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 모두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 의결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원내 지도부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3: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5: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라는 현실이 됩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3: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법사소위 논의와 함께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수사 범위 등에 대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는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1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9: 건강해.
1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1: 건강기능식품.
12: 조금 전 3시 57분 행정원 전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안내입니다. 폭염경보 변경에 의한 발표로 재해 지역은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강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강원, 경기, 경남, 부산, 서울, 제주, 충남, 충북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등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상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6: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7: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8: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7: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13: 모두 같

0: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3: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자 정부가 건보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보료를 올리고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아니 돈은 더 벌었는데 왜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안 늘지 하는 생각 하셨을 겁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보다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일 텐데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 힘들게 번 내 돈을 지키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전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내 돈 지키고 내 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꿀팁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알려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국민연금 조기 가입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에서 조기 가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일지 이후부터 그 효과까지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2: 그리고 두 번째 코너 굿모닝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주택 구매를 위해서 고정비를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40대 직장인분의 사연을 소개해 볼 건데요. 지인과 학교 선후배들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들 어떻게 정리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어리 상담소에서는 보험료 부담으로 최근에 4세대 전환 실손으로 관련해 상담 주신 60대 택시기사분의 고민과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에 대한 설계를 통해 어떻게 굿라이프로 되셨는지 짚어드릴게요.
0: 아, 오늘도 이 내용 딱 들으시면 정말 굿라이프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라이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전문가의 도움 과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총량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본 예탁금 강화 등 보완 대책의 효과를 우선 점검하고 만약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내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 기준으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072만 명으로 20.7%를 차지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69.2%로 7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에서는 만 18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 국민연금 조기 가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강남 3구 만 18세 청년의 10.6%, 즉 10명 가운데 1명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겁니다. 전국 평균 3.7%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고등학생 또는 이제 갓 성인이 된 20살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직접 국민연금을 신청해 주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최근에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고3이나 아니면 자녀가 이제 20살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시켜준 거를 선물로 해준다라는 기사를 보고 참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 국민연금이라는 4대 보험은 직장인이 됐을
2: 그렇죠,
0: 때
2: 생겨야죠.
0: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세금주에 연금을 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소득도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먼저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준다. 이유는 뭘까요?
3: 우선 이 최근 강남 3구의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6%로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0: 엄청 높아요.
3: 네, 그 핵심의 비결은 바로 시간의 복리 효과와 가입 기간의 중요성에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많이 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갖고 있냐. 의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렇군요.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근데 이건 알겠는데요. 용돈 받아서 쓰는 아이들이 매달 연금 보험료를 직접 내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2: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똑똑하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임의 가입과 이 납부 유예 그리고 추후 납부, 추납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조합인데요. 우선 만 18세의 최저 보험료로 단 1회, 이제 첫 달만 납부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임의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 진학이나 또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납부 유예 신청을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점이 바로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만 18세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방법이 있어요. 첫 달만 냅니다. 첫 달 1회만 국민연금 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는 취업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두는 거예요.
2: 그렇죠. 소득이 없으니까.
0: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중에 취업했을 때 이걸 몰아서 그동안 못 냈던 걸 한꺼번에 내는 등의 이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취업했을 때 뭐 어떤 이득이 혹시 있을까요?
3: 나중에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취업을 하셔서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 납부를 신청을 하시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인 청년들은 첫 취업 시점인 만 27세 전후에나 이 가입 이력이 생기지만 만 18세에 첫 단추를 낀 청년들은 못 낸 기간에 밀려서 채움으로써 가입 기간을 최대 42년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추후 납부를 통해서 월 연금 수령액이 35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3배 넘게 껑충 뛴 사례도 있어요.
0: 와, 첫 취업 시점을 만 27세로 잡아요.
2: 거죠.
0: 이렇게 했을 때 만 27세 때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그때부터 내기 시작한 것과 만 18세 때 이미 가입을 해두고 이때를 기준 시점으로 잡았을 때 연금 수령액이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와, 엄청난 차이입니다.
2: 뭐 가입 기간 차이만 해도 10년 정도 되는
0: 그렇죠.
2: 차이가 나니까요.
0: 그러게요. 이거를 알고 난다면 가입 안 해줄 부모님도 안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정보를 잘 아는 집만이 이런 유복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따가운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부모의 자산 격차가 노후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네. 또 정책을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 2009년생부터가 되겠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약 4만 2천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이제 평등하게 추후 납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죠.
0: 그렇군요. 정보 격차가 소득 격차가 되면 이거 되게 불공정한
3: 그쵸.
0: 건데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내주니 이제 모두가 동등하게 첫 달에 대한
2: 거죠.
0: 그렇죠. 네. 스타트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나라에서 첫 단추를 대신 끼워주다니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녀나 주변에 동생들이 있다면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내 가족의 든든한 노후와 내 자녀의 든든한 미래 설계를 위해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받아 하나하나 정보 알고 나도 설계를 해나가고 싶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딱 써서 문자 보내주셔도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들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이 전달이 됐고 속 시원히 해결이 됐을지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권지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아내와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고 초등학생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어요. 최근 주택 구매를 위해 집안의 고정비를 줄일 방법을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인데 그중에서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인과 학교 선후배들에게 가입한 보험들입니다. 저희 가족의 월 보험료만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작정 해지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보니까 사연을 보냅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0: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주신 주인공 40대 맞벌이 부부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둔 3인 가구입니다.
2: 맞아요. 일단 40대 맞벌이 가구라면 뭐 자녀 교육비부터 뭐 내 집 마련, 은퇴 준비까지 재무 고민이 이제 가장 몰리는 시기죠.
0: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 내 집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시고 또 가계 고정 지출 줄이려고 가계부 점검하다가 그런 것들이 깜짝 놀라서 좀 점검 신청하신 것 같아요.
1: 깜짝 놀랄 정도라면 그만큼 보험료의 지출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있으셨던 모양이시겠죠.
0: 그렇죠. 월보험료 얼마인가 사연에서 들어봤더니 10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시다고요?
1: 네, 맞아요. 100만 원이라는 무려 큰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3인 가구의 월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사실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0: 그렇죠. 진짜 초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교육비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지만 맞벌이일 경우에는 초등학생 자녀 한 명만 둬도 교육비 지출 만만치 않거든요. 그 와중에 또 고정 지출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100만 원 가까이 된다. 부담이죠. 근데 아까 또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학창시절 선후배, 뭐 친인척 건너 지인분들이 부탁을 하면은 그거 다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 둘씩 보험 가입을 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 100만 원어치라는 건데 네, 김정수 팀장님 이런 사연처럼 현장에서도 직접 이런 사례들 너무 많이 만나시죠?
2: 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요. 제가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정말 수천 번은 넘게 듣고 만난 이 대한민국 가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 가입 계기 1위가 바로 지인의 권유거든요.
1: 맞아요. 이 아는 선배가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 하나 도와줘야지. 혹은 동창의 실적 모자른다고 하니까 거절하기 미안하니 또 한 건.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2: 네,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가입을 하다 보면 정작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나 가계 형편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국 살펴보다 보면 꼭 필요한 보장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비슷비슷한 보장만 중복해서 비싸게 내는 이 보험료 과다 상태가 되는 거죠.
1: 네, 특히 이 사연분처럼 주택 구매나 대출 상환이라는 명확한 자금 목표가 생겼을 때 매달 납입하는 이 100만 원이라는 고정비는 가계 저축률을 갉아먹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거든요.
0: 그럼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보험료 적정한 수준이 보통 어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2: 저희가 권장하는 보통 3, 4인 가구의 적정 보험료는 뭐 꼭 그렇게 뭐 3, 4인이 아니더라도 가구 총소득의 뭐 한 10% 내외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인 보험의 내역을 좀 뜯어보면요. 좀 세 가지의 비슷한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주계약에 불필요하게 높은 사망 보장이 들어가 있거나 또 만기 환급용으로 부풀려진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치솟는 갱신형 특약이 다수 섞여 있다는 점인데요. 자,

0: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의 유익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오늘 퀴즈는 지인 부탁으로 들었던 보험 혹은 부담스러운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권진 팀장님, 문제 내주실까요?
1: 네, 오늘 퀴즈 드릴게요.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했거나 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울 때 무작정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주계약 금액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보험료를 삭제해서 매달 내는 보험료만 대폭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혹은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X.
0: 오늘은 좀 쉽죠? OX
2: 맞아요.
0: 문제라.
2: 반반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죠.
0: 그럼요.
2: 맞아요. 보험은 해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해서 손해보지 마시고 일단 삭제 안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O입니다.
0: 정답입니다.
2: 특약
0: 당연히 뭐
2: 삭제
0: 맞추실 줄
2: 기능인 거죠.
0: 알았는데.
2: 맞아요.
0: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할 때 가장 강조하는 건요. 속상하다고 해서 절대 무작정 보험 해지부터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 홧김에 다 깨버렸다가는 나중에 건강 상태 때문에 재가입이 안 되는 수도 있고요. 이미 납입한 기간이 아까워 또 손실만 크게 입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2: 그렇군요. 내가 가입한 이 보험에서 추가로 특약들을 막더 넣는 건 불가능하지만 가입한 것들을 빼내는 삭제 기능, 지우개 기능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해지 말고 어떤 제도를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걸까요?
0: 우선 기존 보험의 보장 분석을 좀 통해서 실손의료비와 암뇌심장, 또 이런 3대 질병 진단비와 또 치료비,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비급여 치료비가 요즘에 핵심이 되겠죠.
2: 네.
0: 이런 알짜배기만 좀 남기고요. 또두 번째 핵심은 바로 좀 전에 말씀해 드렸던 감액과 특약 삭제 제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자체는 좀 유지를 하면서 월 납입금만 쏙 줄일 수 있는 법적 제도거든요.
1: 맞아요. 이 사망 보장 금액을 줄이는 주계약 감액 신청을 한다거나 만기 환급용으로 넣어놓은 적립보험료를 영원으로 삭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다듬기만 해도 지인과의 관계는 지키면서 월 납입 부담은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꼭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2: 아, 그러네요. 내가 뭐이 보험을 해지한 건 아니니까 지인한테 좀덜 미안할 수
0: 그럴 수
2: 있고
0: 있죠. 네.
2: 나한테 불필요한 내돈빡 내지 않아도 되니까 더 좋은 거겠죠. 이미 내가 보험료로 납부한 납입 금액을 활용해서 내야 할 보험료의 수준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험 조정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부담감도 좀덜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보험의 보장 중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는 3대 진단비를 부분 해약을 통해서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들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기존에 부족했던 암 비급여 치료와 뇌혈관, 심혈관도 진단비와 수술비를 범위를 넓혀서 다시 한번 재가입을 도와드렸더니 보험료가 얼마나 줄었을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2: 맞아요. 궁금한데요.
0: 실제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거쳤더니 절감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일단 중복된 사망보장과 적립보험료, 그리고 또 중복된 진단비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만 정리하더라도 기존의 보험료가 얼마였죠? 100만
2: 100만 원.
0: 원이었죠. 월 100만 원 나가던 보험료를 4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또 부족한 암 관련해서 요즘 이제 비급여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니까 그 비급여 치료비를 준비하고 또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비 그리고 또 수술비 등의 보장 범위를 좀 아주 넓혀서 이 3인 가족 모두 총 10만 원의 보험료로 추가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1: 네, 이렇게 매달 50만 원씩만 절감을 하더라도 1년이면 600만 원이 되고요. 5년이면 무려 3천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이 돈을 주택구매용 적금이라던가 혹은 대출 원금 상환으로 돌린다면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에 훨씬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겠죠.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비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 40대인 지금이 고정 지출을 완전히 다이어트 해주셔야 하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되실 거예요.
2: 맞아요. 얼마나 많은 유형의 이게 가족 구성원이에요. 맞벌이 부부 그리고 자녀 한 명.
0: 요즘 뭐 가장 흔한 가족 구성입니다.
2: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돈 나가야 될때 되게 많은데 노후 대비 더 늦어지면 안될것
1: 그렇죠.
2: 같고 그리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이 시기별로 드는 목적 자금들 이를테면 뭐 대학 학자금이 있을 수도
0: 그렇죠.
2: 있고요. 그리고 뭐 자녀가 독립해 나간다고 하면
3: 좀
2: 그렇죠.
3: 있고.
2: 이런 것들 결혼한다 그러면 또 어떡해요?
3: 보태줘야죠.
2: 이런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0: 단계별로 내 돈을 모아 나가기도 바쁜 상황에 지인의 가입 권유로 가입한 보험료 제출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해결하고 싶으셔서 굿라이프 상담소 상담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 보험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절반으로 보험료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필요한 보장은 이제 더 폭넓게 가져가실 수 있게 됐어요.
1: 맞아요. 이 보험은 사실 지인을 위한 인간관계용이나 뭐또 정으로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0: 맞아요.
1: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경제적 울타리로서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지인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는 방법, 대표적인 것, 보장을 좀 줄이는 감액이나 특약 삭제 같은 것들이 있다고 안내해 드렸잖아요. 이런 거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 또 부족한 보장들, 요즘 최근에 가입해야 하는 주요 치료비 같은 특약들 나는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보험료인데요. 보험료 지출 줄이면서 내 미래 자산 더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1대1 맞춤, 재무, 보험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굿라이프 상담소였습니다.

0: 굿머니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요. 노후와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워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질문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전문가에게 직접 그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6890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60대 개인택시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운전 중에 홈쇼핑이나 전화로 보험 가입 권유를 많이 받아서 하나 둘 들다 보니 이 보험 가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올해 초에 실비보험을 4세대로 바꿨는데도 월 보험료가 80만 원이나 나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1: 특히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라디오나 전화로 한 달에 몇천 원이면 된다 혹은 이것도 보장이 된다라는 권유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화나 홈쇼핑으로 가입하신 보험들은 10년 갱신형으로 구성된 그렇죠.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료 폭탄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실손 의료비를 4세대로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원이 나간다는 건 다른 건강보험에서 갱신형 특약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이 본인의 증권을 직접 확인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내 보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보험료 지출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래요. 우리 6890번님 60대시고 실손보험이 4세대로 전환이 됐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2: 이미 너무 뭐 보험료가 그전에도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0: 맞아요. 그랬는데도 월보험료가 80만 원 이상 지출이다. 전문가에게 꼼꼼한 보장 점검이 필요할 테니까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전문가에게 조언과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기 전에 근데 김종수 팀장님이 또 이런 것과 비슷한 사연을 또 최근에 상담을 하셨다고요?
2: 예, 맞아요. 뭐 굉장히 또 흔한 예, 내용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는 60대 남성분을 상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뭐 운전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매일 온종일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차 안에서 전화로 오는 보험 가입 권유를 정말 많이 받으시잖아요.
0: 네.
2: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기사님, 이건 얼마 안 해요. 뭐 안보장 하나 더 가져가세요. 보험료도 얼마 안 합니다. 이러면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시거나 가입하신 거예요.
0: 맞아요. 운전하다 보면 좀 심심할 때도 있고 좋은 조건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어차피 몇천 원 몇만 원인데 하고 덜컥 가입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1: 맞아요. 그런데 그게 모이고 모여서 부부 합산 보험료가 무려 22건에 80만 원에 달하게 되신 거예요. 이 60대 은퇴를 앞둔 시점에 매달 80만 원의 고정비는 사실 엄청난 중압감이거든요. 이 사연자분도 올해 초에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되니까 4세대 실손으로 전환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보험료는 줄어들지 않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을 하신 거예요.
2: 예, 저희가 사실 이 증권을 받아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전화로 가입하신 상품 대부분이 10년 갱신형이었던 겁니다. 이 10년 갱신형은 뭐 가입할 때 몇만 원 안에서 뭐 가볍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10년 뒤에 70대 또 80대가 되면 보험료가 두 배, 세 배로 치솟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사실 하나 줄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0: 그렇군요. 보장은 어땠을까요?
1: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 22건이나 되는 증권을 하나씩 분석해보니까 암, 뇌, 심장 같은 3대 질병 진단비만 여기저기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정작 요즘 치료에서 꼭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수술비나 치료비 그리고 암 비급여 치료비 같은 알짜배기 보장은 전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2: 예, 쉽게 말씀드리면 비싼 돈 내고 집을 우리가 지었는데 기둥, 이 진단비라고 따질 수 있는 기둥만 여러 개 서 있고 이 지붕이나 벽, 이 해당하는 수술비, 비급여 치료비 등은 뻥 뚫려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 최신 암 치료 기법인 뭐 표적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 등은 사실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비급여는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드는 비용이 드는데 이런 최신 치료비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0: 그렇군요. 22건에 80만 원이나 보험료 지출하시면서 필요한 보장까지 다 빠져 있었다. 되게 허탈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이분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1: 네, 우선 중복되어 있는 10년 갱신형 진단비 보험들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뼈대를 다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거기에 요즘 꼭 필요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와 암 비급여 치료비 특약을 알차게 채워드렸어요. 그 결과 기존에 80만 원을 납입하던 보험료가 월 50만 원 선으로 30만 원을 대폭 다이어트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고요. 이렇게 따졌을 때 또 1년이면 무려 360만 원이 되고요. 5년이면 또 1,800만 원의 고정 지출을 아끼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거죠.
2: 사실 뭐 갱신형이니까 그 이상 아끼실 수 있겠죠.
0: 그렇죠.
1: 이 보장은 오히려 또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에 맞게끔 채워드렸고요.
0: 보험료가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면서 보장은 더 탄탄하게 채울 수 있었다. 사실 오늘 돈어리 상담소로 문자 보내주신 우리 6890번님도 거의 비슷하신 상황이거든요. 60대시고 맞아요. 개인택시 운행하시고 월보험료 80만 원 수준이니까 거의 뭐 쌍둥이 상담 사연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우리 기사님도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담 마치고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2: 일단 이 기사님께서 이 차 안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홀린 듯 가입했던 내가 미련했다라고 하시면서 매달 30만 원씩 더 내던 돈으로 기름값도 좀 더 보태고 또 요즘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노후 적금을 또 추가로 들 수 있게 됐다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또 손을 잡으시면서 상담을 마쳤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이제 뭐 라디오 지금 많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로 가입이 굉장히 많아지시는데요. 이 전화 가입으로는 사실 비싼 보험료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굉장히 저렴한 뭐 만 원, 2만 원짜리 권유해야 쉽게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10년 또는 20년 또 5년 갱신으로 갱신 주기가 짧은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또 2844번님이 보내주신 질문. 오늘 우리 방송 거의 첫 번째 서두에 국민연금 우리 자녀에게 가입시켜주는 거 그거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궁금해하시네요. 공적연금인 이 국민연금 말고도 시중에 있는 금융상품 중에 자녀 위해서 이렇게 미리 가입시켜준다면 어떤 게 또 좋을까요? 물어보시네요.
1: 아무래도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풍족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 국민연금 외에도 부족한 부분은 비과세 연금이라든지 혹은 연금펀드 등을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도 이 자녀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꼭 고려해 보셔야 되는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품들의 종류는 사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게 나에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수익률이 또 좋은지 우리가 항상 비교를 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 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나에게 맞는 상품으로 하신다면은 목돈 혹은 노후를 위한 자금 마련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1: 훨씬
0: 않으실까요?
1: 수월해지겠죠.
2: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물려주는 거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세금 관리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증여에 관련된 부분.
2: 맞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자녀 앞으로 막 다 가입 시켜주고 금융상품을 늘려놨다가 덜컥 이 세금 문제가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받아 여러분들도 상담하시고 우리 가정경제를 좀 탄탄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무작정 많이 낸다고 보장 좋은 거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 또 시작됐어요. 7말 8초. 그때 또 돈 엄청 많이 쓰실 수 있잖아요.
1: 차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서울 시내도.
2: 다 이제 좀 외곽으로 빠져 계신가 봐요. 이렇게 지출이 클 때 내가 어떤 것들 잘 체크해야 되는지 미리 점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은 계속 받아보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야 할 또 만기 때까지 내가 지출해야 할 총 납입 보험료도 중요합니다. 물론 보장도 중요하고요. 나이 들어서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맞는지 점검하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한여름의 더위에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광양과 경상남도 내륙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 35도, 특히 양산은 39도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당분간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물을 자주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낮에는 시원한 좀 실내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의 퇴근길 정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가 좀 이어져 있는 가운데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 속도가 더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나란한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정동대교 구간 4차로에서도 차량 간에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대 사고 위험도 좀 높아 보이는데요. 차선병에 미리 각별히 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

0: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이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화요일 1, 2부는 정치 배치기 시간입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 전국 현안 다뤄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 릴레이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 기호 7번 박선원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돌아온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답답한 정치판 이들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배치기 해드립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오늘 주식시장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장중에 6천선도 붕괴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이 됐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패닉에 가까운 하락 장세였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는 이유가 단일 종목 레버러지 상품 때문이 아닌가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3: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등락에 있어서 영향을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이 단일 종목이 하필이면 우리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삼성과 하이닉스 관련된 이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도입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전 국민을 홀짝판에다가 몰아넣은 거다. 근데 전 국민이 다 홀에다 걸었는데 지금 짝이 나오니까 패닉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정책을 시행해서 변동성을 너무 키우고 지금 7월 한 달에만 사이드카가 지금 몇 번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러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반응을 보니까 또이드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매번 사이드카가 터지니까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이 도입을 하게 했던 책임자들을 좀 조사를 해서 책임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게 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손실을 본 국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예의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근데 일단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크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사이드카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만 이제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킷 브레이크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뭐 이제 -8%, -15%, -20%, 마지막 3단계까지 발동되면 그날의 매매 시장을 폐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 고속도로 전체를 통제하는 개념인 거고 사이드카는 한 차선 정도 이게 통제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사이드카가 아니라 지금 서킷 브레이크 이게 때문에 이게 더 이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부에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만든 거는 사실 홍콩에서 먼저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나름의 개미 투자자라든가 이런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조금 우리 한국 시장으로 좀 유인도 하고 또 그때 이제 고환율 환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선의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0: 뭐 어제 미국 주식시장도 안 좋았고 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상은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강성필 대변인 말처럼 이걸 처음에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긍정 효과를 기대하고 도입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정부 당국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한 거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4: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CXMT 뭐 이제 반도체 회사가 이제 뭐 상장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또 급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이제 중국 업체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다 좀 그게 신호탄으로 네. 받아들여지면서 이 낙폭을 좀 더 키웠던 네. 거 아닌가. 네.
0: 근데 내일 아마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할 텐데 2분기 실적 발표 그 예상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고 할 것이다. 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0: 그쵸.
1: 그 전에 예. 그 실적 발표 나왔을 때도 이제 실적은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됐는데 결과는 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 회사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최소 2, 3년은 밝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반도체를 뭐 메가 같은 데는 메타 같은 데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사가지고 쟁여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회사가 전망이 좋은 거랑 이 레버리지 때문에 이 변동폭이 큰 게 이제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있는 이 개미 투자자들을 너무 큰 충격 없이 엑시트를 시켜줄 것인가 이게 이제 당국의 숙제인 거죠.
0: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있으면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주택 그 임대차 그 등록하라고 했던 거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임대인 그 등록하게 되면 뭐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그 파멸적인 부동산 폭등을 낳았고 나중에 그래서 그 임대인 등록하도록 했던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시킬까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민주당 쪽 인사들이 그때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왜 민주당은 그때 부동산에서 저질렀던 그 잘못을 이번에 또 한 번 저지르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거를 너무 고려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과 뭔가 이것이 올바르다 라는 도그마에 한번 잡혀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다면적인 어떤 검토를 잘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주식시장에서 요즘 너무 이제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내일 SK 하이닉스에서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AI 클라우딩과 관련된 오라클 같은 데 그 채권 등급이 거의 정권분들 바로 위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AI 산업이 생각보다 지금 이익을 그렇게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반도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정부에서 너무 뭐 장밋빛이나 예를 들어 뭐 펀더멘탈은 대단하다는 데 이번 호황은 뭐 김영범 정책실장 같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실질적인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런 기대 섞인 말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좀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업계의 전망은 좋아요.
2: 예.
1: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AI 프로그램 3개 쓰거든요. 이 AI 한번 쓰잖아요. 그럼 이걸 끊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정보가 인터넷이잖아요. 그 이후에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획기적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이 AI가 획기적인 어떤 산업 전반의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는 결국에 반도체가 필요하고 피지컬 AI로 가야 되고 공장에서 휴머노이드를 써야 되고 되기 때문에 이 업계 전체적인 전망은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뭐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뭐 장밋빛 전망이다 아니다 이런 건 아니고
2: 예.
1: 다만 지금 이 레버리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슬기롭게 해결하면 저는 업계 자체는 예. 전망이 좋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 강성빌 대변인 말처럼 외국 투자 전문회사나 우리 증권회사들도 매상 그 주식 가격은 낮추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두고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도 또 수출액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우리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는 것은 공통적 생각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뒤 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연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런 식으로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주요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는데 자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1: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정말 저도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의장실에 이제 통화를 하다 왔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원래 역대 국회의장들이요 다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숙제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2: 아니 잘못 개헌 이야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네.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87체제는 이제 끝내야 된다. 네. 다른 체제로 넘어가야 된다. 거기 다 동의하는데 네. 그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네. 중임이냐 단임이냐 이 문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현직 대통령이 연임인을 문제를 꺼내는 것은 이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1: 그래서 저도 그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0: 이게 이제 친명계의 입장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면 강성필 부대변인 개인 입장이에요?
1: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0: 아, 그러니까 궁금해서.
1: 네. 네. 하여튼 뭐 누...

0: 누구의 입장을 떠나서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정식 의장이 좀 오해를 풀좀 소지가 분명 왜냐하면 이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이뤄내야 되고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개헌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임 얘기부터 꺼내면 국민의힘에서 안 그래도 안 해줄 건데 더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를 나올 수 있는 발언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1: 예.
2: 그 사실 뭐 발칵 뒤집어졌죠. 지금 뭐 양쪽 정치 성향 모든 커뮤니티가 다 뒤집어졌지만 저는 요즘 굉장히 딴지 게시판을 열심히 보고 있어서 민주당 진영 쪽에서도 그쪽이 요즘에 조금 이제 정부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거 나오고는 지금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김민석 후보가 계엄 얘기를 계속 할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가 여당 대변인으로서도 맨날 그랬는데 막상 실현됐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보면은 유시민 작가가 그 필연적 실패론을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론을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할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고 그것을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이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문이라고 찍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정확히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의아했던 게 연임 얘기를 여기서 왜 꺼내나. 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연임을 반대하면 친문이라고 낙인 찍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왜 꺼내나 하면서 무슨 근거로 꺼냈나 했는데 오늘 조정식 의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아,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가 아예 무슨 근거 없이 한 얘기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성필 부대변인이 요즘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의 입장에서 많이 평론을 하시니까 혹시 그 조정식 의장에 대한 이야기가 잘못됐다라는 게 친명계의 입장이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1: 일단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 본인에게는 연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관찰해 이야기했고
3: 그렇죠.
1: 또 학생들과의 대화에서도 한 번밖에 못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친명의 생각인 건 모르겠고 조정식 의장의 개인적 발언이 아닌가 아니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버한 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재조정이 필요하죠. 발언의 재조정이. 이거 이렇게 논란이 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상 기죠?
3: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게 기자회견 과정이었고 이제 개헌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제 질문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좀 답변을 하다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 버린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1: 네. 근데 현행 헌법상 못하게 돼 있는 거고.
2: 맞아요.
1: 그리고 이거를 왜 5년 단임으로 우리가 하면서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그 수혜를 못 받는다고 했냐면 우리는 독재의 아픔이 있으니까
3: 그렇죠.
1: 이승만, 박정희 다 개헌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1: 그래서 그 헌법에 못 박아놨는데 국회의장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0: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괜히 대통령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나도 그럴 생각도 없고 이렇게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고 빨리 밝혀라 뭐 이런 주장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식 의장께서 이런 오해가 있을 만한 발언을 해버리면 저는 국민의힘에게 쉽게 말해서 먹잇감을 던져주는 격이다.
1: 예.
0: 사실 유시민 작가의 저는 그런 발언도 사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해 소지가 있고 그게 마타도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식 의장께서 좀 오해 없이 해명할 필요가 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조정식 의장이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박정희도 그렇고 이승만도 그렇고 헌법 바꿀 때 마지막에는 국민투표 붙였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나와서 개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그게 독재라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적 선택이라고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고 결국은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고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아니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논쟁거리가 생기니까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연임 문제는 뭐 사실을 지금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니까 자치하더라도 개헌 이야기는 꺼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뭐 사실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도 다 개헌 이야기는 꺼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개헌에는 찬성한다. 다만 이제 그게 시기와 방법 이런 문제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또 계속 그냥 팔출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개헌에 대해서?
2: 그러니까 그 모멘텀을 잡고 싶으면 이 연임에 대한 우려를 확실하게 없애주셔야 돼요. 근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꺼냈는데 유시민 작가가 공을 딱 띄웠단 말이죠. 근데 그냥 조정식 의장이 스파이크를 막 꽂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개헌 얘기 꺼내면 이제 연임 이야기가 다 머릿속에 떠오르게끔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사가 그 서울대 총장까지 하셨던 성낙인 교수가 그 육공화국 개헌 있기 전까지 1948년부터 87년까지 우리나라 헌법이 9번 바뀌거든요. 근데 그게 다 보면 거의 대부분 현직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바꿨어요. 헌법을. 그래서 그렇게 바꾼 그 역사를 헌법의 왈츠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왔다 갔다 그냥 이제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헌법을 바꿨다 해서. 근데 그 헌법의 왈츠가 뭐진지 40년이 됐단 말이죠. 근데 다시 나온 개헌론이 연임론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는 그럼 이건 개헌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이 얘기를 던졌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개헌 이야기는 당분간은 꺼내기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든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통령이든 난 절대 연임 안 한다라는 거를 그냥 아예 천명을 하시던가 뭐 120, 이게 헌법 128조 2항입니다. 연임 금지 조항이. 헌법 128조 2항 그거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좀 같이 하던가 뭐 그래야 개헌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아요.
1: 대통령 취임 선서에 헌법 지킨다고 선서했잖아요.
2: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그 대통령 연임, 현직 대통령 연임이 다 국민 투표로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 기억을 다 갖고 있는데 국민의 뜻으로 하겠다는 거는 또 국민 투표로 연임하겠다고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3: 질문을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제 개헌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권력구조 개편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냥 5.18 정신을 이제 수록이라든지.
1: 근데 원포인트 개헌이었어요.
3: 네, 근데 그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 근데 그때도 이제 우리 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개헌을 이렇게 원포인트라도 하게 되면 결국 연임 개헌을 저쪽에서 시도를 할 건데 그쪽으로 흘러가는 문이 열린다. 이게 개헌에 대한 어찌 보면 좀 이렇게 건전하고 상식적인 논의 자체도 막아버렸어요.
3: 원포인트 개헌하고 그 연임의 문을 열면 닫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이제 그 지금 보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계 개편을 시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증축 순종이 아니라 개편을 시도한다. 그럼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신삼당합당을 하려고 그래. 신삼당합당 개헌선 넘는 신삼당합당 같은 걸 시도하는 거죠.
1: 어떻게 합니까?
2: 모르죠. 뭐 저는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거죠.
1: 국민의 힘을 끌어당겨야 그 가능한 얘기인데.
2: 지금 보면 개헌선이 뭐 한 10석 정도 더 넘어가면 넘어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에 시도를 하려고 그래서 개헌선을 넘겨버리고 연임 개헌을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을 우리는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0: 아 근데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산수할 줄 알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석 부족하니까 국민의힘에서 동의 안 해주면 못하고 제가 방금도 옛날 자료 확인해봤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4년 중임제라든지 선거제 개편이라든지 결선투표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도 결선투표제 도입하자든지 아니면 총리도 국회에서 추천하자든지 뭐 자치분권이라든지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이래요. 여당이 하자고 하면 야당은 졸속이라고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뭐 특위 만들자고 하고 특위 만들자고 하면 안 들어오고 일 안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여튼간에 이게 선거가 없잖아요. 앞으로 한 2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때가 개헌에 적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선관위 문제도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개헌으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물론 조정식 의장이 오해될 수 있는 말은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나오세요 이제. 예, 그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조정식 의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7월 말쯤에 아마 있다 그런 얘기죠.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올라가면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필버스터 얘기 나오는 거고 시간을 좀 끌어보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조정식 의장이 나서서 여야가 협의를 하지 않으면은 안건을 올리지 않겠다.
2: 가능하죠.
1: 예, 네. 그 가능한 얘기인데 그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2: 조정식 의장이 연임 발언이라도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하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왜냐면 제가
0: 진짜 진하다,
2: 어제 방송에서 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민주당 패널 분들이랑 방송을 하다 보면 이 보안 수사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보안 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지점들,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지점들, 최소한 토론과 수기가 충분해야 된다는 지점들. 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사실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마치 지금도 당대표가 정청래 대표인 것처럼 마치

0: 지금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정청래 정부인 것처럼 이 민주당 거열을 움직이는 게 정청래 대표의 뜻에 있는 것처럼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를 무슨 군사작전처럼 7월 30일 날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실 게 아니라 대통령께 한 번쯤 더 생각할 기회를 국회가 주도록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라. 거부권 이번에 한번 행사하고 그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3분의 2가 되니까 논의의 여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조정식 의장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닌가요? 왜 정청래 정부처럼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고 뭐 강성필 부대변인님이던 이런 분들이 좀더 용기 있게 쫄지 말고 얘기를 당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1: 쫀적 없고요. 당당히 얘기 계속 해왔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사실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좀 숙의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저는 좀 시간을 좀 끌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까지도 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전당대회 이후까지 시간을 끌고 그때 또 논의를 하자고 하면 이게 피치 못하게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계속 약속해왔던 10월달이면 이제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됩니다. 검찰개혁이 완성됩니다. 라는 이 시간적인 로드맵에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아요. 피치 못하게 10월 이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안사건 완전 폐지를 안 하고 일부 존치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좀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아젠다가 계속해서 오르면 정청래 후보에게 대회에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면 보안수사권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생길 것 같아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2: 예.
1: 해봅니다.
2: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에서 쉽게 다시 한번 논의하자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0: 그러면 한 말씀만 제가 좀 드리면 조정식 의장은 당적이 없잖아요. 지금 일단 국회의장이니까 그러면 그런 게 걱정이 되면 진짜 조정식 의장이 좀 결단을 해주는 게 모두의 부담을 덜수 있으면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2: 예,
0: 예.
2: 지켜보시죠.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 투표 첫날이었죠? 충청권부터 시작하는데 투표 첫날이었고 아마 현장 발표는 주말에
1: 그렇죠.
2: 있을 건데 충청이 정청래 후보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후보로서는 자기 고향에서 첫 판에 좀 승기를 잡고 끌고 나가고 싶을 텐데 그래서 오늘 정청래 후보 또 송영길 후보는 충청으로 가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김민석 후보는 경남으로 갔다 그래요. 첫 지역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1: 제가 이제 좀 캠프들에 좀 물어보고 여러 명한테 좀 취재를 해보면 저는 뭐 충청도라고 해가지고 뭐 정청래 대표 후보가 뭐 평소부터 충청도 막 가서 공들이고 뭐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니까 뭐 충청도가 고향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 사실 그렇게 충청도에서 본인의 고향이라고 어필이 될까?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광주에서 학교 다니고 뭐 전남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거기가 1등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특별한 메리트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프레임이 결과가 나중에 안 좋으면 더 독이 될 수도 있다. 아, 당신 고향이 여기라면서 그래서 첫 번째 이 순회 경선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을 받았는데 막상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뭐 별거 없네. 이런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2: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나 혹은 김민석 1등 하게 되면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고향님에도 졌네 뭐 이렇게 네,
1: 그럼요.
2: 첫 판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3: 뭐 일단 뭐 정청래 대표 뭐 그동안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충청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뭐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잘안 들기도 하고 뭐 김희석 후보가 이제 바로 또 경남으로 간거 보니까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경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선거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유리하게 뭐 전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1: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충청도 경 첫 번째 경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충청도 경선 결

0: 일과에 따라서
1: 예.
0: 우리가 당대표도 중요하지만 최고위원도 친명 후보든 친청 후보든 이게 골든 넘버 3, 3명을 먼저 당선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일종의 자연스러운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그 표를 어떻게 몰아줄까 전략을 짤 때 충청도 경선의 결과를 보고 저는 좀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중요한 면도 있다.
1: 그러면 충청도 경선 결과를 보고
0: 네.
1: 뭐 친명 후보 중에 뭐 최하위 후보나 성적이 안 좋은 후보는 스스로 낙마할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지지자들이 전략적으로 투표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0: 저는 그냥 저 혼자 상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후보 두 명은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세 명 후보 중에서 한 명한테 전략적으로 밀어주고 그러면 나머지 두 명 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나중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력으로 올라가기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세 명의 후보에 대한 이 경쟁력을 첫 번째 충청도 경선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정청래 후보와 함께 하고 있는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1: 그럼 그 결과를 오늘 또 내일 투표해서 8월 1일 날 네. 바로 누가 1등 했는지 성적이 어떤지 발표하는 겁니까?
0: 당대표는 이제 하죠. 아니, 1위표만 하는
1: 예,
0: 거죠.
1: 예.
0: 근데 이제 또 제가 들어보니까 최고위원들끼리는 흥미로운 게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 그래서 친청 같은 경우는 세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 분 중에 한 명을 좀 몰아주기로 해가지고 수석 최고위원을 꼭 만들어야 된다. 또 이런 다른 재미도 있는 것 같다.
1: 예.
2: 저는 다른 방송들에서 유시민 작가 그
1: 오늘 유시민 이야기 많이 하네요.
2: 유시민 작가 발언이 효과가 있을 거냐
1: 국민의 막 화면을 본 거 같아요.
2: 많은 효과가 있을까 묻길래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 사실 방송 때문에 조금만 보려다가 한 시간을 다 봤어요. 그냥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생각보다 아 유시민 작가 안 죽었구나 칼이 살아 있구나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유시민 작가가 그러한 발언들을 이어간 다음. 설문조사, 여론조사도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고 무엇보다 최고위원 그 예비경선이죠. 예비경선에서 친청계 후보들이 굉장히 선전한 거는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충청권 경선도 친명계에서 바라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왜 오늘 조정식 의장은 여기다가 연임 발언을 던져서 기름을 부었을까? 난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 무슨 전략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한테도 물었거든요. 혹시 수건 던진 거냐 지금. 이게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한 데 있어서 무슨 받아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친명계 쪽에서 지금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오늘도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유시민 작가 말 있잖아요.
1: 예?
0: 모든 일이 그래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데 지금 예. 어떤 반작용이 있냐면 유시민 작가의 그런 대통령에 대한 쉽게 말해서 딴지 놓는 듯한 그런 발언 때문에 지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1: 예.
0: 그리고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선전했다? 이거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는 게 친명계 후보는 11명이고 친청계는 3명인데
2: 예.
0: 아, 당연히 집중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러니까 친청계 쪽은 보면은 그걸 뭐 몇 월 막 그것도 제가 예. 나온 거 봤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친명계는 무슨 후보들 정리도 안 돼 있고 약간 제가 방송을 해보다 보면 친명계 패널들이 더 많은데 그런데 뭔가 전략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낙관이 있어요.
3: 근데
2: 이게
3: 어쨌든.
2: 느낌이 약간 스포츠를 봐도
1: 예.
2: 전략은 없는 것 같은데 낙관이 있을 때 이변이 일어나거든요. 약간
1: 예.
2: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3: 민주당 당원이 이제 160만 명이고 뭐 이 중에 한 뭐 3, 40%만 투표를 해도 한 5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게 되는 셈인데 이게 뭐 어떤 뭐 작전을 세워놓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몇 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번.
2: 그러니까요.
3: 이것이 과연 몇 명에게 영향력이 있고
1: 그거는,
3: 효과가 미칠 것인가.
1: 예.
3: 저는 이
1: 불가능합니다. 예.
3: 성결과 나온 게 좀 이렇게 인지도 면이 좀
1: 예.
3: 있다고
1: 예.
3: 보거든요.
1: 예.
3: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셨던 분도 있고 또 최민희 의원은 워낙 뭐 많이 알려져 있던 분들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좀 반영이 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1: 예. 예. 아, 그래서 아마 친명계에서는 투표율이 낮으면 좀 불안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투표율 높이자 그러는지 운동도 하고 있는데 유시민 씨는 유시민 씨의 본인의 워딩이 이렇게 우리 박상수 변호사 같은 보수 패널들에서 활용되는지 아는 거 모르겠네요.
2: 어쨌든 뭐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 네. 사실 흘러요. 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0: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2: 그러니까
0: 청청 네. 지지하시죠.
2: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이게 유시민 작가 등장하면서 흐름이 바뀌니까 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설레죠.
0: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2: 가을바람 불듯이 설레는 느낌이
0: 오늘
2: 있습니다.
0: 오늘 박선원 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가 네. 그 최민희 후보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희자, 권영세, 김부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고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보니까 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다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반명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1: 그 반명 뭐 지지하는데 뭐 김민석 아마 후보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진행자에서 좀 궁금한 건 국힘이나 보수 쪽 패널들 어쨌든 정청래 쪽이 좀 당선돼서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2: 그러니까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 지지하는 것 같은 마음이라는 걸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 현실화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의외로 지금 또 이 최고 예비 경선이죠. 예비 경선 결과 보면서 응?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든 거죠.
1: 아니, 그런데 네. 우리가 뭐 민주당 패널들도 장동혁 대표 체제 계속 가라. 이건 뭐 사실상 망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서로 네. 각 당이 더 잘 정치 개혁을 하고 정당 개혁하고 네. 잘 됐으면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
0: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제가 과거에 장동혁 지지하고 제가 뭐 고성국 TV를 꼭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우리 박상수 변호사도 딴지 일부 그렇게 열심히 본다잖아요. 아, 본인들 거나 좀 제대로 보세요.
2: 아니, 그 내가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요즘 반 이재명은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딴지 일부에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뭐 딴지일보도 어쨌든 예전처럼은 그렇게 막 방치하지는 않고 네. 약간 뭐
3: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제재를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니까 뭐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근데 오늘 그 서버가 다운됐다고 하던데 네.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가요? 이 정도도 예상 못하면 안 될 텐데.
0: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게시판 정도면 그 용량 자체가 좀 적지 않을까요? 평소에 어떤 양이 그러다 어떤 이슈 생겨가지고 폭발적으로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 이번 투표일이니까 또 트래픽이 몰렸을 수도 있죠.
3: 네. 글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충청권에 있는 당원들만 들어오는 건데 네. 그 이 정도에서 다운됐다는 거는
1: 그럼 호남이나 당이, 서울이 뭐 어떡하려고?
3: 당이 좀 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준비 안 된 거 아니에요?
0: 아 제가 뭐 그쪽 당직자는 아니에요.
2: 아, 전 부대변인이에요? 전
0: 아, 근데 정말 우리 당직자들
1: 네. 오늘 코로에 좀 많이 몰리는데
0: 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는 민주당 당직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1: 자 신천지구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정치 전문가들 입장은 김민석 후보가 너무 성급하게 던진 거 아니냐. 그냥 합수본 조사를 지켜보는 게 더 정부적 판단으로 좋았지 않았느냐. 이게 역풍 불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2: 저는 근데 이게 우리 당에서도 문제가 됐을 때도 방송에서도 제가 늘 얘기를 했는데 신천지나 뭐 통일교가 무슨 어떤 정치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당이 그렇게 했으면 민주당이라고 안 했을 리가 있겠냐. 특히 이중당정 문제도 우리가 못 걸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당에서 문제가 된 그 당원들이 민주당에도 같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효율성에서 훨씬 예?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양당 모두에게 너무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솔직히 이거는 그냥 양당이 오랜만에 합의해서 아니 뭐 선관위도 했으니까 합의해서 그냥 특검 한번 해가지고 싹 털었으면 좋겠어요. 네, 신천지 문제는.
1: 예, 알겠습니다. 2부 순서에서 신천지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저 광고 듣고 옵니다.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What's your name?
3: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3: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 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1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신천지 이야기 나오면서 이중당적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제 박상수 변호사가 이중당적 못 고른다. 사실은 거르기 힘들죠. 이게 뭐 수사기관에서도 당을 압수수색하기도 어렵고 당이 각 정당이 다 협의를 해서 우리 다 같이 같은 날 한번 그렇죠. 당원 명부를 오픈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송영길 후보가 국민의 조국과 혁신당 쪽에 네. 우리 두 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1: 그렇죠.
0: 그리고 이중당적이 아마 두 당이 또 가장 많게 보여요. 지금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1: 교집합이 많죠.
0: 예. 그거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당이 오케이 하면?
1: 당연히 해결하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저는 5만% 거부할 것 같은데요.
0: 왜요?
1: 그러니까 이중당적이 때로는 안 좋지만 때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0: 지금 설문 여론조사 보면 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압도적으로 정책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1: 그렇죠. 뭐
0: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 여론조사 말을 해도 되나? 하여튼 그걸 보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뭐 당원이나 지지자가 뭐 정청래 후보는 뭐 70% 지지한다면 뭐 김민석 후보는 뭐 9% 뭐 송영길 후보도 뭐 2%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 당원들이 조국 혁신당이 창당되면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갈 때 뭐 민주당 탈당하고 갔겠습니까? 뭐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24년도에 조국 혁신당 당원이 17만 명입니다. 2년이 지났으면 20만이 넘을 거예요. 근데 25년 8월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됐을 때 42만 표로 당선됐거든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대략 20만 명만 잡아도 절반만 정청래 대표를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10만 표 이상의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떳떳하려면 또 송영길 그 후보가 제안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또 협력을 해주면 고마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정의는. 뭐 저는 이중당적 문제 이거 뭐 선관위가 나서든 우리가 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자는 얘기도 있고 막 이러던데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렇긴 하는데 요즘 가만히 김민석 후보랑 송영길 후보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혹시나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이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이중당적이나 신천지를 이유로 혹시나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그 챌린지를 제공하거나 이러기 위한 사전 빌드업인가? 라는 의심도 사실 좀 있어요. 그런 건 아니죠?
1: 선거에 패배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예. 예방주사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앞서 신천지가 국민의힘에 5만 6천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라고 안 들어갔을 리는 없다라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 정치권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당원 명부를 서로 간에 교차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도 문제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이중당정 문제에 대해서 저는 더 깊게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송영길 후보도 소나무당의 신천지에서 접근해가지고 뭐 지원하겠다라는 말도 얘기를 하셨고 또 그런 차원에서 조국 혁신당하고도 명부 한번 대조해보자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왜곡하는 효과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3: 뭐 각 당에서도 이게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난주에 봤던 뉴스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를 보니까 이 권리당원 포함해서 모든 가입된 사람들 민주당이 500만 명이고 국민의힘이 44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5명 중에 한 명이 당원인데 제 주변에 당원이 아무도 없어요.
0: 네, 예, 예.
3: 5명 중 한 명이라는데.
1: 사실
0: 본인이 당원을 가입해놓고는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

0: 그런 사람도
1: 대리 가입
0: 많고.
1: 이런 것도 있을 거니까.
2: 고수자는 일반 당원 숫자이기 때문에 네. 책임 당원 권리 당원은 조금 다르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 당적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양당의 어떤 의사 결정이나 후보 선출에 있어서
1: 왜곡을 줄 수 있죠.
2: 예, 큰 왜곡을 주고 있어서 진짜 이번에 문제가 된 김에 좀 그냥 예, 예. 문제 제기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에피소드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힘의 세도 있고 맞아요? 민주당의 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람들도 사실 가장 쉽게 새로운 신규 당원 모집할 때는 민주당한테 부탁해요. 네. 에피소드입니다.
1: 예, 그러니까 민심의 왜곡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큰 것이고 그래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우리 제작진이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로 충청 투표가 시작됐는데 예상 순위는 어떻습니까? 하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1600분 정도가 지금 투표에 참여해 주셨는데 결과가 압도적으로 네. 누군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압도적으로 누군지 누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론조사로서의 뭐 적합성이라든가 뭐 과학성이라든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댓글로 재미있게 그냥 참여만 해주시면 네, 댓글 참여하신 분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댓글의 성향이 어떤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원인 저는 2등을 찍었습니다.
3: 역시 참고 자료로만 아, 예. 의미가 있겠네요.
0: 아 근데 뭐 1,600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하셨다면 보통 우리 천 샘플만 넘어도.
1: 근데 이게 조금 재밌는 현상이 저희는 라디오도 나가고 네. 유튜브로도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튜브 댓글 다시는 분들은 약간 중도 진보 성향의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요. 네. 그런데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샵 0945로. 중도 보수 쪽이 훨씬 많아요. 그게 딱 갈리더라고 희한하게. 근데 이거는 최근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네. 제가 5년 전, 6년 전, 7년 전 진행할 때도 그랬어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재밌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멱살 소동을 벌인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가 사과를 수용한다. 권영진 의원이 사과를 했고 정정식 대표가 사과를 받았고 선처를 바란다고 했지만 최고위는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2: 이게 윤리위에서 일단은 그 결의를 지금 징계 개시를 결의를 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 윤리위가 지금 좀 엉망진창인 상황인데 일단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6명에서 또 한 명이 사퇴를 해서 5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부위원장과 다른 윤리위원 한 명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러한 좀 입장을 냈고 그 상황에서 남은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다른 두 명의 윤리위원 세 명이 참석을 해서 다섯 명 중에 세 명이니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됐다고 해서 이제 그 권영진 의원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그리고 진종호 의원 이 세 명에 대한 그 징계 개시를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미 사과를 했고 정정식 원내대표가 사과를 받아도 줬는데 이제 약간 어찌 보면 윤리위가 그냥 달려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앞으로 다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권영진 의원의 행동 자체는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행동입니다.
1: 그럼요. 예, 네.
2: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 당권파에 해당되는 뭐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막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에 대한 비하라든가 고령의 우리 당 고문에 대한 비하라든가 이런 일들에서 있었던 어떤 처분들과 비교를 하면 조금 이렇게 그 균형성을 잃은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당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윤리위 체제 성향을 보면 어떻게 징계 결과가 나올지 그냥 보이는데요.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은 또 뭐 당 대표가 들어갈 수 없어서 본인이 뭐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2: 그 미디어 대변인 하시는 분.
1: 예.
2: 그래서 그 인터뷰한 게 지금 뭐 보도로도 나오고 하는데 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어차피 윤리위가 윤리위원장이 뭐 부위원장 얘기도 안 듣고 뭐 조직적 반복적으로 장동영 대표 비판하는 사람들 징계하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번 3명 중에는 그 이유로 한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냥 장동영 대표가 윤리위원 들어가셔서 나를 비판한 사람들 나를 반복적으로 비판한 사람들 박상수 징계 뭐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그 저는 권영진 의원이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좀 미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나중에 좀 사연을 살펴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상임위 배분을 확실히 불공평하게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동만 의원, 박성민 의원, 서일준 의원, 뭐 김은혜 의원, 윤한농 의원 이런 분들은 사실 상반기에도 좋은 데 있었는데 하반기에도 또 좋은 데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권영진 의원이 자기 얘기하지 말고 이런 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했었어야지 그게 차갑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자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조금 자기 뭐 이익만 따르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방법도 잘못됐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순진하게 착각하는 게 지금 피해자가 다 합의를 해줬다. 쉽게 말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사과 받아줬으니까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인터뷰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다. 누구냐? 말렸던 송언석 전 원내대표. 이 사람은 지금 합의가 안 됐다. 사과 안 받아들였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걸 보면 정점식 원내대표도 야 빨리 징계해 지금. 어? 권영진 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고 이게 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진종 의원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분리되어 있을 때는 힘이 좀 없었는데 여기에 권영진 의원 사건까지 더해지니까 완전히 이게 윤리를 윤리위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예.
1: 자 방금 국회의장실을 입장이 나왔네요. 아, 예.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 소속 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 연임 가능성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2: 연임 가능성 취지가 아니었다.
1: 언론적 얘기였다.
0: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오해 풀리셨죠?
2: 그냥 그 말은 잘못했다라고 하셔야지. 네. 그 말을 남겨놨잖아요 지금.
1: 근데 제가 아까 네. 언론적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딱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0: 역시 언론적이었구나.
1: 네, 그렇죠. 네.
2: 저기 그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네. 상정하는 거 한번 밀어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예. 아마 뭐 여러 가지 야당도 반발했고 그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조금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발언 취지를 네. 바로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국민의힘 윤리 문제는 아직 결정되면 또 그때 가서 보고 네. 반발이 근데 좀 당연히 있겠네요.
2: 그게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부위원장과 다른 윤리위원 한 명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징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당의 지금 윤리위 징계는 계속 그 남부지법 가처분 가가지고 판판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아마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이 절차적인 문제들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3: 그런데 네, 이게 뭐 그 윤리 장동혁 대표를 좀 떼놓고 이 윤리위에 올라온 분들의 이제 징계 사유를 좀 보니까 우리 당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당 부의장 후보가 추천이 됐는데 이 당 부의장 후보를 방해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잘 알려진 이제 멱살 부분. 요런 정도의 사안이면은 징계
0: 맞아요.
3: 징계가 맞아요. 맞지 않나라는
0: 그러니까 우리 영화 네. 영화 대사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 목적이 선의하다고 해서 과정까지 불법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2: 근데 사실 그 진종 의원이 뭘 도와줬다 그러는데 뭘 도와줬다는 건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0: 후보자 간을 파견보냈다던데요.
2: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뭐 입증이 되거나 이야기가 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종 의원이 뭐 유세차를 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치킨을 먹은 것도 없고 저처럼 옥수수를 먹은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진종 의원은 뭘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진종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부산에 왜 방을 얻었냐 그걸 물어봤대요.
0: 아 그럼 보좌관은 파견 안 했어요?
2: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산에 왜 방을 얻었냐 이렇게 그걸 물어봤는데 나는 비례대표다 보니 지역구가 따로 없어서 뭐 부산에 방을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3: 언론적인 이야기.
0: 아니라고 말해봐요.
2: 옥수수 먹은 나를 징계하라고 옥수수 먹은 옥수수 먹은 나를 징계하면 내가 이제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은 대놓고 무소속 도의원 후보 그 개소식 가가지고는 손들고 지지 운동했거든요.
0: 아,
2: 그리고
0: 네,
2: 신동욱 최고위원은 그 하정우 후보한테 파이팅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아가지고 나는
0: 그건 괜찮아요.
2: 역으로 이제 보안 그 저기 징계 신청하면서 저는 정면으로 맞붙을 예. 생각이었는데. 왜 옥수수 먹은 저를 안 하고
1: 알겠습니다.
2: 그냥 방만 얻은 진종 의원 그런지 모르겠어요.
1: 이제 뭐 징계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되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YTN 유튜브 순으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충청 예상 투표 1위는 누굴까요? 라고 지금 계속해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3,000분

0: 분이 넘었습니다. 투표주신 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시간에 네. 퇴근 시간 라디오 시사방송 생방을 3,000분 보는 방송도 잘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투표를 3,000명이 넘게 했습니다. 아, 1등 방송 대단합니다.
1: 네, 역시 정면 승부입니다.
2: 정치자.
1: 측면은 안 됩니다. 정면입니다.
3: 2등 좀 더 힘을 여러분. 썼으면 좋겠는데 많이 약하네요. 네.
0: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영치금을 17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한도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채워지면 더 못 넣을 텐데 어떻게 17억을?
1: 아니요, 그게 예. 그 한도에는 그 아 한도는 없고 예. 다만 한 계좌에 아마 400만 원 정도가 있을 겁니다.
0: 그게
1: 계좌.
0: 그게 한도 아닙니까?
1: 그러면 그 계좌 말고 다른 계좌로 또 터가지고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방식도 있고 애초에 사회에 있는 계좌로도 연동도 될 겁니다.
0: 그러면 그 계좌는 계속 넣을 수 있고.
1: 네네.
0: 야, 근데 17억.
1: 그러니까 400만 원인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0: 빼.
1: 먼저 빨리 와가지고 야 곧 차니까 따로 하나 또 만들어라 이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2: 그 안에서 당사자가 뺄 수가 있는 거죠. 그
1: 그렇죠.
2: 막 써가지고.
3: 네, 네, 네. 네. 영치금은 뭐.
0: 그런데 지금 본인 때문에 국민의힘은 397억을 반환하게 생겼는데.
3: 근데 뭐 저는 이 얘기를 하면 민주당도 지금 파기환송 유죄 받아나가지고 네. 사실상 민주당도 한 400억 넘게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1: 그건 저희 알아서 할 테니까 그쪽 얘기만 하세요.
3: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22대 네. 그때 그때 고 22년에 네. 대통령 선거는 양당 모두 자기 돈으로 치른 거예요.
1: 아니 알았으니까 시간 많이 남았고 그러니까 397억짜리 거짓말에 아니,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3: 까지 가려면 꽤 걸려요 우리도.
0: 아니 제가 뭐 397억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1심 판결 났으니까 뭐 이 지금 어쨌든 내란을 저질러서 지금 무기징역도 받고 뭐 네. 10년도 받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았잖아요. 얼마나 더 받을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영치금을 17억을 받는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3: 글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직 뭐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큰 좀 앞으로 우리가 전국선거나 이런 걸 치러나감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정말 좀 고민이 될
0: 아니 최근에 예. 가짜뉴스 등등 명예훼손 등등 해서 뭐 구속되신 뭐 가짜 언론인 유튜버들 네. 영치금이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거. 그러면 반성 안 할 거 아닙니까?
1: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국민의힘에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앞장서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0: 박선수님께서 얘기한 것 같은데 방금. 더 세게?
1: 더 세게 그러니까 좀 뭐 하세요. 이런 것을... 원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3: 그러니까 저기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아니,
2: 근데 궁금한데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에 이게 일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금을 갚아야 되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슨 민사소송을 건다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0: 아니 못하죠.
2: 그건 안 돼요.
0: 네.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정치 토론이었는데 오랜만에 유쾌하게 예, 원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1, 2부 순서 마치고요. 3부에서 박선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8: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푹푹 찌는 날씨, 당분간은 이 무더위와 씨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안팎을 보이겠고, 영남 지역도 많이 덥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에 구름 사이로 뜨거운 볕이 내려서 서울과 대전, 광주 34도, 대구와 포항은 37도까지 치솟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그리고 고속도로 차들이 많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와 청담대교 사이 3차로 쪽에 사고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사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속도도 떨어집니다. 성산로 따라가는 게 성산 2교에서 성산대교 북단까지 차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밀립니다. 신내를 중심으로 하월고까지 답답하고, 반대쪽으로는 종암에서 신내까지 더딘 행보를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비 경선은 무난히 통과한다고 다들 아마 예상했을 것 같고,
1: 네.
0: 조금 많은 전문가들은 박선원이 수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1: 예, 그래서 박선원을 안 찍어도 된다. 그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 찍어주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0: 이게
1: 예,
0: 1인 2표제니까
1: 2표제니까.
0: 지금 현재 친명 후보가 5명?
1: 예, 굳이 나누자면
0: 신청
1: 그렇습니다.
0: 후보가 3명, 뭐 이렇게
1: 3명.
0: 지금 언론에 나누고 있어요. 나누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투표를 원하는 친명 당원들 중에서는 박선호는 어차피 1등이니까 우리 1인 2표 다른 사람 찍어주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
1: 예,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게 당대표하고 제대로 일을 하려면은 수석 최고위원이 돼야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0: 자, 그럼 먼저 출마의 변부터 한번 들어보죠.
1: 예.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보통 이제 야당일 때는 외부에서 위기가 몰아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충격을 못 버티고 흔들려서 내부에 분열이 생겨서 이제 야당일 때는 외부에서 시작되는 위기, 외인론이라고 하죠. 그에 반해서 집권당의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먼저 위기가 옵니다. 뭐 이인자와 갈등이라든지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에 가시면은 이제 남은 지도부 구성에서 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리, 집권 세력 내에서 비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정책의 실패 이런 다양한 이유로 내부에서 집권 세력 내부에서의 그 위기가 닥치거든요. 그럼 이런 외부에서 위기가 닥치면 내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이제 집권 세력이 완전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어떤 그 경험. 그래서 이 2003년부터 안보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쭉 일할 때부터 상황실 근성이 배어 있어요. 2시간 이상 거의 잠을 잘못 자거든요. 2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확인하고 확인하고 하는 건데 그때 배인 그 상황실 습관처럼 외부에서 내부에서 위기를 감지하고 순발력 있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출마했습니다.
0: 지금 의원님께서 출마하신 결정적 배경은 또 지금의 지도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0: 예.
1: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집권 여당다웠는가. 적어도 책임의식. 우리가 집권당이다. 대통령을 잘 이렇게 국정 운영을 지켜드리고 뒷받침해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저 밑에까지 국민들까지 쭉쭉 퍼질 수 있도록 잘 홍보하고 설득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부족해하는 부분, 아쉬워하는 부분은 찾아서 다시 정부와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이러한 흐름에서 집권당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 선거 과정을 보았을 때 우리 지도부가 과연 어떤 그 공적인 마인드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전국을 국정 말고 전국을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느냐. 호남에서 이렇게 이 경선 문제로 시끄러워 버리니까 뭐 예를 들면 김부겸 당시 대구 시장 후보님에 대한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라든지 부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원 못하고 뭐 평택에서 문제 생긴 것은 아예 방관해버리고 어떻게든 단일화를 시켰어야 될 텐데 방관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성적이 적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이긴 거
0: 예,
1: 아니야라고
0: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 이분들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
0: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뭐 이번 선거를 졌다고 하면은 뭐 패배주의로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이신 것 같고. 근데 정청래 후보가 오늘 합당을 했으면 조국혁신당과 그럼 서울에서 이겼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당 반대한 사람들이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합당을 진정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중 당적을 가진 특정 세력을 겨냥해서 지지를 호소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당의 성격과 세력과 범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철저하게 적어도 합당을 하겠다고 한 며칠 전,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은 최고위원 내부에서는 비공개라도 철저하게 검토를 했어야죠. 토론도 하고 언제 하고 어느 범위로 하고 이것을 일단 성

0: 연대 전술로 가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할 건지 그 전에 할 건지. 그리고 적어도 그렇다면 광역 단위에서는 그럼 후보를 어떻게 조정할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잖아요.
1: 예.
0: 우리 막 공천 시작했는데 합당한다고 그래놓고 우리 당 사람들은 몰랐는데 저쪽 당은 하루 전에 알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우리는 어쩐 얘기 다 듣고 깜짝 놀랐는데 했는데 우리 당 정작 지도부는 10시 20분 회의가 소집돼서 10시 40분에 20분 후에 나 기자회견하러 간다. 그렇게 해놓고 합당했으면 성공했다? 아니죠.
1: 코스피 5천 달성하는 날.
0: 예, 그것도 코스피 5천 달성하는 날. 그러니까 둘다 망가진 거예요. 코스피 5천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을 어떻게 좀 건전화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든지 합당이라고 한다면 좀더 깊이 했어야죠. 그리고 합당을 위해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연합전술에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평택을 선거에서 잘 하셨어야죠. 그때 단일화를 해서 우리 후보가 이기면은 저쪽 당 후보가 우리를 지지하고 만약에 단일화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데서 밀렸으면 우리 당 후보가 저쪽 당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그 연대전술, 협력전술에서 승리를 하고 봐라 이러니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랬어야죠. 그런데 결국은 어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조국을 나오라 해놓고 대항마 던져놓고 조국이 어떻게 보면 승리하지 못하는 조건에
1: 예.
0: 빠뜨려 버렸다. 그럼 조국 하나 날린 거 아니에요?
1: 그러면 합당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친청 후보라고 불리는 분들은 합당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뭐 최민희 의원도 합당해서 울산 이겼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합당하겠다는 얘기인데 친명 지도부가 탄생하면 합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울산은 합당한 게 아니죠. 연대 전술이죠. 네,
1: 아,
0: 정확하게
1: 최민희 의원
0: 말씀하죠.
1: 워딩입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합당한 적이 없습니다.
1: 예.
0: 그 연대 전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 아, 단일화에서 이겼다 이거죠.
0: 단일화인데 그 단일화를 할수 해서 성공한 경우에는 연대 전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합당이라는 것은 완전히 조직과 조직을 흡수합병 형식이 됐든 신설 합당이 됐든 합쳐져야 되는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조국 당 내부 사정을 아시는지. 조국 당 내부 사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입장이 나눠져 있고 어떻게 거의 두 개의 집단화돼 있고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자강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연대파가 있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경선 기간에 합당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합당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연대가 됐든지 협력이 됐든지 아니면은 특정 사안을 놓고 더 이제 집중도를 더 발휘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나은 그 연대 수준을 높여 간다든지 이런 로드맵을 이야기를 해야죠.
1: 김민석 후보는 흡수 통합 얘기를 꺼냈는데요.
0: 김민석 후보의 이야기는 법적으로는 신설 합당이거나 이제 흡수 합당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대등하게 합당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의석수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하나는 우리 당명은 지켜야 되겠다. 당명, 민주당.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지분 갈등 이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의 정강 정책에 있어서의 공통점에 대한 확인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제 합당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경우에도 정치적인 큰 결합으로서의 대등한 합당이지만 이 법원에 신고하는 그런 절차로서는 신설 합당보다는
1: 흡수
0: 흡수
1: 합당이다.
0: 합당이다 이런 뜻이죠.
1: 예. 최근에 박선원 TV 유튜브 구독자가 많이 빠졌다면서요.
0: 제가 50만 5천까지 갔었는데 지금 한 40만 8천 정도?
1: 많이
0: 7천?
1: 빠졌네요.
0: 해서 한만한 3천 명 빠졌는데 다 그렇게 빠졌다 하더라고요.
1: 네.
0: 예.
1: 그게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갈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0: 아니요. 좀
1: 아니에요?
0: 오래됐습니다. 저는.
1: 오래됐어요?
0: 조금씩 계속 빠지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뉴스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불쇼라든지 이런 데도 한 5만에서 7, 8만 이상
1: 얼마 안 빠졌네요?
0: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
1: 저는 10만
0: 아니
1: 빠졌는데.
0: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유튜브 업계의
1: 네.
0: 영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이 빠졌다고 하면 안 되죠.
1: 하여튼 저는 많이 빠졌습니다.
0: 아, 그러셨어요?
1: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0: 네.
1: 이게 선거를 앞뒀으니까 당연히
0: 네.
1: 좀뭐 세게 할 수도 있겠죠.
0: 네.
1: 근데 후유증은 없겠는가? 선거가 끝나고 그러니까
0: 네.
1: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0: 네.
1: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원팀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열해서 후유증을 안고 가면은 다시 원팀으로 될수 있겠나? 새로운 지도부가 나왔을 때.
0: 네. 그러니까 이제 감정에 서로 깊은 상처를 남기면은 예. 아무리 겉으로는 화합한다 그래도 원팀이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누가 누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하는 것보다는 누가 무엇을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긍정의 게임, 긍정의 언어로 지금 전당대회 논리와 그 토론의 초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상당히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연합 이거는 네거티브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0: 그러니까 이제 그 우려하는 세 가지 현상이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뭐 남의 다른 후보의 말에 대해서 제가 뭐 일일이 분석하고 설명할 예. 입장은 아닌데 예. 어쨌든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각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외부의 어떤 종교 세력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이런 그 문제의식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꼭 비밀연합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일본의 정치에서는요. 정관제 3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 관료, 그다음에 재계 예. 이 3자가 연합해서 이제 일본을 이끌어 간다. 내지는 일본을 이렇게 지배한다라고 했을 때 정관제 3제 세간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크게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1: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 다음 TV 토론 시작되면 포지티브한 정책 선거를 좀 하길 기대하고요.
0: 예, 그래야죠. 예.
1: 최고위원 선거를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8명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0: 네, 5명, 3명.
1: 굳이. 5명, 3명이잖아요. 예, 굳이 분류하자면. 예. 이게 당원들도 좀 갈렸지 않습니까? 현재 예, 시점에서는
0: 아무래도 갈리죠. 예. 지지하는 분들이 좀 다르니까요. 예,
1: 그러면 뭐 친청 당원들은 예. 3명이니까 후보가 예. 여기서 1인 2표제니까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건데 친명 당원들 같은 경우에 5명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나눠서 투표하느냐. 그거 누가 오더를 내릴 수도 없는 문제고.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청주에서 그 모 후보 진영에서 그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300명 모이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예 어느 후보를 중심에 놓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분을 찍고 다른 사람 저쪽 찍어라. 또 이분을 놓고 저쪽을 찍어라. 이렇게 해서 뭐 생일이 홀수 짝수 이런 것까지 강의 및 전략 회의를 공공연하게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의 판단과 생각이 다 있잖아요. 우리 당원 동지들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할 수 있게 맡겨두면 된다. 그래서 일부러 뭐 가르고 뭐 누구는 이렇게 찍고 생일이 뭐 몇 월 달은 어떻게 찍으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1: 근데 순회 경선이니까 네. 매주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결과 발표를 보고 그 친명 후보들 중에 예. 스스로 그냥 드랍하던 분들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0: 저는 타 후보님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박선원 의원은
0: 같은 경쟁에 있으면서 뭐 드랍한다 안 한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1: 박선원 의원은 내가 뒷순위일 리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포함 안 된다 얘기잖아요 지금.
0: 아니 그거 저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호 7번 박선원 나의 그동안 벌써 와가지고 이동형 응? 진행자 선생님의 이 어떤 몰입도 높은 진행으로 확 빨려 들어가지고 기호 7번 말도 못했네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0: 대단하십니다. 예, 예.
1: 근데 뭐 신천지 얘기도 아까 잠깐 했긴 했습니다만 그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건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고 다만 이중당적 문제는 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송영길 후보가 조국혁 신당 쪽에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두 정당이 합의하면 이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0: 그거는 이미 그 작년에 예.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분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 예. 그 한 분도 최민 의원이에요. 그래서 통일교라든지 신천지가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혼란과 영향을 주려고 할 때 이걸 차단해야 된다. 그때는 뭐 우리 당과 다른 당의 관계에서 이중 당적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들어와 있고 또 이제 우리 당에도 들어와 있으면서 양쪽 다 교란 행위를 하는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미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 세력이 우리 당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그 자유의지에 기초한 당원 개개인들의 현명하고 그야말로 그것은 천부적 권리거든요.
1: 그러면?
0: 정당 활동이자 예? 정치 활동이자 예?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법을 통과시켰으면 예? 좋겠습니다.
1: 당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민심을 예. 왜곡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0: 네. 예, 그것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정당법 위반이면서 동시에 권리 행사 방해죄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 예.
1: 그 최근 유시민 작가의 연일 잇따른 발언으로 그 많이 여기저기 시끄러운데 민주당 뭐 지금 최고위원 나온 후보들이나 당대표 후보들 또 네. 다른 민주당의 일반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네. 반대급부로 비난을 많이 듣는 사람이 박선원 의원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0: 네, 그거 제가 뭐
1: 세게 비난을 많이 듣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팬층으로부터만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0: 비난을 하신 분, 뭐 비난을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서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이거를 하면 이러이러한 실패의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그래도 오랜 세월 서로 알고 지내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었는데 저하고 사적 대화를 가지고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정말로 좀 더 성숙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이게 담론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담론을 함께 형성해 갔으면 좋겠다.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이재명 정부가 잘못되거나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1: 예.
0: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이재명 정부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노력이 더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 논의를 이끌어가 주시면 모든 사람이 더 존경하고 따르지 않겠나
1: 예.
0: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그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어제 섬야 최고 후보 나와서도 한 얘기도 정청래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0: 예.
1: 당정청이 하나가 안 된다.
0: 예.
1: 뭐 자기 정치한다. 뭐
0: 예.
1: 이런 거였거든요.
0: 예.
1: 근데 반대로 그러면 그 친명 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도부에 입성하면
0: 예.
1: 그거는 건전한 당청 관계가 되겠느냐. 또
0: 예.
1: 대통령하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면서
0: 예.
1: 거수기 노릇을 타는 거 아니냐. 뭐 반대 못하는 집단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당정 관계,
1: 예, 예.
0: 당과 정부의 관계, 그리고 건전한 당과 정부의 청와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큰 방향에서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협력이 작동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한다든지
1: 예?
0: 아니면 국무회의를 해서 정부에서 큰 어떤 정책이 나오면 그걸 바로 받아서 우리 각 국회의원들에게 쫙 뿌려주고 이러이러한 정책이니까 우리도 힘을 모읍시다 하고 또 이것에 대한 반응을 모아서 정부나 청와대에 전달합시다 라고 하면서 매우 긴밀한 정책의 그 공생적인 발전과 융합 과정이 있으면 참 좋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거수기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거수기 하실 분이 사실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당신들의 뜻이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정말 연구 많이 하시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아침마다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주제로 토론도 하고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거수기 노릇은 불가능한 당이다. 우리 당은 정말 토론하고 노력하고 정책 개발하고 더 나은 정책으로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들 약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더 심화시키는 것이 몸에 밴 분들이다. 그런데 의원 개개인의 이러한 노력이 집단화되고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정책으로 청와대나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러한 그 중간자 역할 내지는 지도적 역할이 당 지도부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1: 예. 최고위원 후보가 8명이잖아요.
0: 예, 예.
1: 그중에는 이제 5등 안에 들어야 되고
0: 예.
1: 의원님의 목표는 1등 하는 거고
0: 네, 목표는 그렇습니다. 예. 목표는 제가 뭐 또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 참 웃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정운영의 경험이나 어떤 문제의식, 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상황실이 몸에 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훨씬 당대표님과 또 같은 최고위원님과 효과적으로 예. 일을 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1: 다른 후보들과 좀 다른 나만의 확고한 공약 있으십니까? 하나 들어보죠.
0: 그 정말로 실력을 제가 스스로 장담하고 확인할 수 있다. 유능하고 국제 감각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만의 그 역량으로 우리 당의 전체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 집단이자 동시에 국민들을 잘 섬기는 소통하는 그런 그 정당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제 강점이면서 동시에 공약이다. 유능한 정당, 승리하는 정당, 위기에 강한 박성원. 네, 그렇습니다.
1: 그 작년 내란 당시에 네. 네. 당일날 뭐 김민석 의원이랑 뭐 긴밀하게도 소통하셨고 그 전에
0: 많이 예. 소통을 했고요. 예. 그날 밤은 제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1: 문자를 보내서. 그런데 예. 내란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예상하셨죠?
0: 처음에는 그 윤석열이 더 이상 그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당하지 않겠다. 탄핵당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검찰을 손에 잡으면 탄핵을 안 당하잖아요. 검찰로부터 고소 고발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의 출발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민주 시민들의 요구로부터 잘 방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윤석열은 검찰을 장악을 했으니까 시민들이 몰려면 방어할 수 있는 높은 곳 그곳이 바로 국방부 그 땅이거든요. 국방부에서 근무하면은 시민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한남동에서 잠을 자면 예. 거기를 어떻게 뚫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으로 나는 탄핵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청와대로 안 가고 국방부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방부로 간 것은 검찰을 손에 잡았으니까 정치군인만 손에 잡으면 영구집권으로 갈 수 있는 비상대권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2022년 말부터 확인된 거는 비상대권 이야기가 나온 게 22년 말부터고요. 저는 23년 8월부터는 확실하게 내란의 길로 영구집권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1: 그게 이제 의원님이 또 정보기관 출신이기도 하니까 나름의 정보를 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0: 예,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방어적으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쭉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016년 17년 그 계엄 문건을 작성했잖아요. 그 사람이 5년 동안 도피하다가 아무 일 없이 들어와가지고 거리를 할부하고 한 두 달인가 석 달 감옥살이하고 집행유예로 나와버렸어요. 그 조현천이 그때 경호처장이었던 김영현과의 아주 가까운 절친이다. 그리고 23년 8.15 때 전혀 보통 대통령이 쓰지 않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리고 간첩사건 23년 10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실세들을 다 간첩사건으로 몰아넣겠다. 그건 첩보입니다.
1: 네, 그런 것들. 네. 그 첩보와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하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박성원 후보 인터뷰 들으면서 능력 있고 유능했다고 판단하시는지 판단하시면은 기호 7번 박성원에게 예.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Walk it, walk it.
9: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0: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오늘도 전국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있는 곳이 잇따랐습니다. 날씨가 풀리질 않네요. 건강 이슈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유월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위군병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4: 교통안전 1분 터.
5: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빗길 운전 바짝 긴장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 안전운행 수칙, 저 홍지민이 아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마모 상태 체크. 빗길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공기압도 평소보다 10% 정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전조등, 후미등, 와이퍼도 체크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속도는 20% 이상 줄이고, 차간 거리는 넉넉하게. 집중호우가 쏟아질 땐 지하차도는 과감하게 패스 우회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지금까지 홍지민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단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개헌 자문이나 개헌 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관련 질문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걸 두고 앞선 개헌 논의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의 준비 과정이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이 대통령 특보였던 조 의장이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시도하면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 입장문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라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걸 포함한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중권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삼권 분립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정권 연장의 길을 열어주는 행태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충북 지역 투표에서 한때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투표에서 충북 지역 당원들에게 발송된 알림톡 투표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충청권 4개 광역단체 가운데 충북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오전 10시 10분쯤 복구를 완료했고 투표 마감 시한을 내일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룰라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문화 공연과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현지 시간 27일 브라질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건물이자 브라질 외교의 상징인 브라질리아 이타마라치궁에서 열렸습니다. 이타마라치궁은 세계적인 건축가 오스카 니어마이어가 설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청와대는 브라질 측이 이 대통령 부부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리셉션 장소에선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10% 이상 폭락하고 코스닥도 8%가량 내리는 등 우리 증시가 역대급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0.84% 내린 602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폭인 732포인트는 지난달 23일에 910포인트에 이은 역대 2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5.26% 내린 6,400으로 개장해 오전 9시쯤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이후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낙폭은 줄지 않아 한때 5,992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외국인은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중국 기업의 DUB 노광장비 개발 소식에 중국의 반도체 자립 현실화 우려가 나왔고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총량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간담회에서 오는 31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긴 기본 예탁금 강화 등 보완 대책 효과를 우선 점검하고 만약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현재 장 종료 직전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하고 유동성 공급자 간 거래가 과열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40도에 육박하는 영남의 극한 폭염이 수도권으로 점차 넓혀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7도, 습도는 69%입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이렇게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림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8: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7: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 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9: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찔러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림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1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1: 지금부터 들려드릴 상황극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12: 경찰입니다. 무엇을
13: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지금 친구가 크게 다친 것 같아요. 영상통화를 봤는데 얼굴에 피가. 얼른요.
11: 지난 4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에 다급한 신고전화가 한 통 접수됐죠. 친구가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2: 다시 전화해봤어? 영상통화로 보니까 얼굴 상태 정말 심각하던데.
13: 경찰에 신고는 했지?
12: 했지. 우리도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
11: 신고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물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죠. 잠시 뒤 아파트로 돌아온 가해자와 친구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만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2: 경산 친구 살해 사건 봤어? 또 경찰 대응 미흡했다 의혹 나오던데?
13: 그니까
14: 유족 측은 가해자가 피묻은 알몸 상태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순찰차와 마주쳤는데도 즉시 검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문제제기했더라고.
12: 경찰 입장 뭔데?
14: 경찰은 피의자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달아났고 혈흔 보면서 추적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반박했지.
12: 이것도 시끌시끌하겠구만.
11: 피해자 유족 측은 경찰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했고 사건 초기 수사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정지 명령을 내린 뒤 피의자를 추격했고 신고를 접수한 다른 경찰관들도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다며 부실 대응 의혹을 반박했죠. 그리고
12: 사체 손괴 혐의가 추가돼야 합니다. 추가로 고소장 제출합니다.
11: 유족 측은 사체 손괴 혐의의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피의자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둘러싼 수사는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과연 유족 측이 추가 적용을 요구한 사체 손괴 혐의는 성립할 수 있을지, 경찰의 초동 대응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대목이 없었는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11: 이번 사건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24살의 정재환이란 남성인데요. 현재까지 보도된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도저히 믿기가 어렵습니다만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아파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15: 지난 4일 새벽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정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전화를 받은 친구들이 현장에 달려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집 안에서 숨진 상태였고 아파트 공동 현관부터 복도까지 핏자국이 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씨는 그 사이 현장을 벗어나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약 1시간 뒤 스스로 아파트로 돌아왔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도되어 체포되었습니다.
11: 피해자가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상당 부분 녹음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통화 녹음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15: 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걸어둔 통화에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음이 됐거든요. 통화 녹음에는 피해자가 진짜 가만히 있겠다, 너무 아프다 라고 애원하는 소리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정씨가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녹음은 범행 당시 피의자인 정씨의 언행과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11: 가장 궁금한 건요, 범행 동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지인들의 여러 추정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15: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유리잔을 깨거나 문을 부수기도 했다는 증언과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친구 A씨를 괴롭히던 정씨를 피해자가 말리다가 공격의 표적이 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11: 그런데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이 말 듣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니냐, 뭐 심신상실 주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범행이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1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이란 술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핵심은 기억력이 아니라 판단

0: 협력과 통제력입니다. 판례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상태와 심신미약 상태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2018년부터 심신미약이 있더라도 법관이 재량으로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행이 잔인하거나 중대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형하지 않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보면 가해자가 범행을 하고 뭐 편의점에도 다녀오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바나나 맛 우유를 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다. 뭐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어머니께 전해달라. 뭐 이런 말도 했다는 건데 이것도 당시 상황을 뭐 판별해 볼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0: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범행 직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친구에게 돈을 건네며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했다면 이건 정 씨가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 목적에 맞게 행동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정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대목이요. 바로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 대응 의혹입니다. 유족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실 대응이 있었다 주장을 하는 겁니까?
0: 유족 측 주장의 핵심은 정 씨가 온몸에 피를 묻힌 알몸 상태로 새벽 거리를 돌아다니다 순찰 중인 경찰과 마주쳤었는데도 즉시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정 씨가 현장에 돌아왔을 때 만약 피해자의 친구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정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체 손괴죄, 사체 유기죄와 같은 추가 범행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1: 경찰청 입장은 뭡니까?
0: 경찰은 B 지구대의 편의점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물건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인근을 순찰하던 상황에서 4시 26분에 거리를 배회하던 정 씨와 마주치기는 했지만 정 씨가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달아나 혈흔을 추적한 끝에 아파트 1층에서 정 씨를 수색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C 지구대에서 4시 35분에 살인사건으로 2차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족 측이 사체 유기죄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 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왔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살해한 이후로 별도로 시신을 훼손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는 없었다라며 별건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1: 유족 측이 방금 말씀하신 살인 혐의뿐만이 아니라 사체 손괴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을 해야 된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일단 사체 손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성립을 할수 있는 건지, 살인죄만 적용했을 때와는 또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지 이걸 설명해 주시죠.
0: 형법 조문에 따르면 시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체 손괴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 후 시체를 훼손했다면 두 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살인 후 사체를 절단, 훼손한 사건에서 사체 손괴를 살인죄의 양형 가중 요소로도 보고 있어서 단순 살인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자, 변호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유족 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 혐의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이 돼야 될까요? 지금 뭐 얼핏 보기로는 사망한 시점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기는 한데 피의자가 살인 혐의를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적용하거나 검찰이 공소 사실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0: 유족 측은 시신에서 절단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체 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 시체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살해 과정에서 생긴 상처인지 아니면은 사망 후 별도로 시체를 훼손한 것인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부검 결과와 법의학적 감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라도 경찰이 사체 손괴죄를 별건으로 수사해 검찰에 추가 송치해서 기소하거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사체 손괴죄를 공소 사실에 추가해서 같이 기소하는 것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아무튼 유족이 경찰의 대응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최근 정재환의 체포 당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만 수갑을 찬채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고 막 엉망이던데 경찰이 필요한 초동 조치를 다 했다고 볼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했는데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지 이건 어떻게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0: 공개된 영상을 보면 정 씨가 수갑을 찬 채 복도 바닥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0: 그 자체가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경찰이 확보한 정보, 현장의 상황, 그리고 경찰이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실 대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 경찰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자나 유족 측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국가배상 청구를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배상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특히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현재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사체 손괴 혐의의 성립 여부, 경찰의 초동 대응 과정까지 여러 갈래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0: 예,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범행 동기입니다.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가 상당히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체 손괴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유족 측에 따르면 정 씨가 피해자의 목을 절단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부검 결과를 통해 시신의 훼손이 사망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이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경찰의 초동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경찰이 정 씨와 마주쳤을 때 즉시 제압하지 못한 경위가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유족 측의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정말 밖에 나가기가 겁날 정도로 폭염이 본격적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동부권을 비롯해서 곳곳에 폭염 경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의 체감 온도도 33.7도까지 올라가면서 정말 푹푹 찌는 하루였습니다. 경남 양산 지역은 더 심각해서 폭염 중대의 경보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낮 기온도 무려 3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폭염이 당분간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데요. 서울의 낮 기온 33도 안팎, 체감으로는 여기서 1, 2도 정도 더 높게 느껴지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구간도 많으니까 여유 있게 출발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 여전히 좀 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더딥니다. 한강대교는 남단 쪽으로, 반포대교도 청담대교도 모두 남단 쪽으로 진입하는데 속도 줄어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군자교를 시작으로 상계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같이 가는 동일로는 영동대교와 군자교차로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영남을 닮은 극한 폭염이 중부로도 확대하면서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1: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극심한 더위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2: 영남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등 영남 곳곳이 38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2.7도까지 오르는 등

0: 대기 상하층을 모두 고기압이 덮고 있다 보니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더욱 심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변수는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돌핀은 점차 세력을 키우며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달라지면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월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73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강원도에서 온열 질환에 따른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제 사망자 2명이 나온 데 이어 어제까지 이틀 연속 온열 질환 사망자가 추가된 겁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9명입니다.
2: 녹조를 줄이기 위해서 낙동강 하류 4개 보를 개방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합천창령보, 창령함안보를 순차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하강 속도는 시간당 3cm로 조절하며 보별로 0.54m에서 0.9m까지 수위를 낮출 예정입니다.
1: 일본 규슈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 다카이치 총리는 부상자는 물론 정전과 화재, 건물 붕괴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3: 네,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입니다.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 현인데요. 규모 7이 넘는 7.1의 강진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추정됩니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7은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10단계 중 최고 등급입니다. 사람이 서 있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강한 흔들림을 말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규슈 서부 해안가 일부에 쓰나미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는 수도인 도쿄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900km 떨어져 있습니다. NHK 등 일본 방송들은 지진 상황을 실시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한 지역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나 교량 손상, 건물 붕괴도 있다며 안전한 장소로 피난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의 TSMC가 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지 현지 공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에 밝혔습니다. 규슈, 시코쿠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세 곳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JR 규슈는 관내 신칸센과 일반 철도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항공사 전일본 공수도 항공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했고요.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방금 전인 오후 6시 10분쯤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주일 정도 안에는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14일 규모 6.5의 전진이 발생했고요. 이틀 뒤인 16일에 규모 7.3의 본진이 뒤따르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의 영향으로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흔들림을 느꼈다는 지진 신고가 40여 분 동안 290건 넘게 접수됐고 경남 소방본부에도 21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에도 12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각 지역에서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가 무너져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2: 다행히 사고 당시 교량 위에 통행자가 없어서 큰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4: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물보라가 솟구칩니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보릿돌교가 붕괴한

0: 건 오후 1시 10분쯤입니다. 장길리 해안과 갯바위를 연결하는 170여 미터 해상 인도교인데 중간 교각과 상판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리 끝부분에 있던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보트와 민간어선을 이용해 사고 발생 50여 분 만인 오후 2시쯤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또 잠수 장비를 동원해 붕괴 당시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릿돌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말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인근 암초 등지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현수막으로 이제 출입이 안 된다라고.
2: 포항시 관계자입니다.
1: 현수막이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사실 지나가려면은 지나갈 수 있지 않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 계셨던 분들이 있었고.
0: 포항시는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통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교량의 구조 상태와 붕괴 지점, 시설 점검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3: 109시간 만에 진화된 지 엿새 만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4: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는 배터리 등 다수의 잔해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5: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린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로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과 소방 화재조사 차량이 들어섭니다. 109시간 만에 불이 꺼진 지 엿새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재 규모가 컸던 만큼 내부 진입에 앞서 구조기술사가 동행해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6: 그 매단인층 자체가 그대로 좀 이렇게 일찍 6층 바닥에
2: 한국 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입니다.
6: 바라지던 것 같긴 한데 그 프레임도 살아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5: 불이 난 층 진입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 뒤에야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10개 기관의 본격적인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7: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5: 앞서 CCTV 영상에서 불꽃이 확인됐던 메자닌 구조물의 계단 바로 앞쪽 선반에서 여러 잔해물이 발견됐습니다.
8: 발화 지점에서 발화원으로 추정할 만한 점검물을 다수
2: 소방청 화재조사 계정입니다.
8: 에서 감정 예정입니다.
5: 선반별로 나온 증거물은 비닐팩 8개에 나눠 담겼는데 무선 가전제품에 쓰이는 충전용 배터리와 전선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방은 훼손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배터리에 의한 전기적 요인뿐 아니라 누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방은 또 쿠팡의 물품 목록과 내부 CCTV, 소방시설 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최초 신고자와 쿠팡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우리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해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4: 네, 두 시장 모두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장중 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9: 코스피가 6,023으로 11% 가까이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705로 8% 가까이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5조 원가량,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1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465%나 폭등하며 시가총액 1위로 급부상했고 중국이 고난도 기술인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미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는데 그 충격파가 우리 증시를 흔들어 놨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로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세가 거세졌고 두 종목 주가는 13에서 14%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1984개, 코스닥

0: 1557개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코스피 375개, 코스닥 140개에 불과했습니다.
1: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상장 이후에 조달한 자금을 활용을 해서 메모리 생산을 큰 폭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한국
2: 박석현
1: 업체의
2: 우리은행
1: 전 세계 시장
2: 애널리스트입니다.
1: 점유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총량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권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간담회에서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는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개인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지만 40조 원 규모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상장 대금 유입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462.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최근 코스피와 반도체주 하락세, 중국 창신 메모리의 초대형 상장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3: 네,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주도권을 넘보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박기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중국 최대 DRAM 생산 업체인 창신 메모리 CXMT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최대 14조 4천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2조 원으로 단번에 중국 내 1위를 차지했고 미국 인텔의 시총도 뛰어넘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최근 1년 동안 DRAM 시장 점유율을 2배 이상 늘리며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확보한 자금을 생산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수요가 폭증한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중국의 양쯔 메모리 YMTC의 추격이 더 거셌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도 큰 기회가 된 셈입니다. 사실상 메모리를 만들기만 하면 팔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생산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당장 점유율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5: 이제 문제는 3년 뒤에 양산
2: 신창원 고려대
5: 판량이
2: 교수입니다.
5: 24년 대비 한두배될 거거든요. 그럼 그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마켓셰어가 한20% 내외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4: 기술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용 디램은 물론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까지 중국의 추격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입니다.
6: HBM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에서 5년 정도 뒤쳐져 있고요.
2: 한국 반도체
6: DRAM은
2: 산업협회 전무입니다.
6: DDR5가 범용 DRAM의 성능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DDR5를 제조해서 공급합니다, 중국.
4: 이런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과 생산 물량 확대가 메모리 가격 상승을 멈춰 세우고 반도체 호황의 정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글로벌 빅테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2: 개헌 속도전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내놓아 논란입니다.
3: 네,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면서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7: 취임 50여일 만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제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 여야 협의로 국회
2: 조정식
8: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2: 국회의장입니다.
8: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 개헌안 발의에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8: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9: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1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7: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11: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충북 지역 투표에서 한때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온라인 투표에서 충북 지역 당원들에게 발송된 알림톡 투표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충청권 4개 광역단체 가운데 충북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며 오전 10시 10분쯤 복구를 완료했고 투표 마감 시한을 내일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당 중앙윤리위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잇단 징계 개시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에서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 특히 멱살 논란, 이 권영진 의원 징계 문제는 사실상 계파 대리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박정영 기자입니다.
12: 이른바 멱살 사태의 당사자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선 또 한 번 공개 충돌 장면이 나왔습니다. 권 의원과 함께 의원 모임 대한감일에 소속인 조은희 의원이 먼저 사과했으니 기회를 주자고 감싸자
13: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12: 조은희 국민의힘
13: 진심
12: 의원입니다.
13: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권 의원이 요구했던 정보위 간사를 맡은 유영아 의원이 대치기에 나선 겁니다.
14: 이까지 정보위 간사가 뭐라고?
12: 유영하 국민의힘
14: 그
12: 의원입니다.
14: 그 안에 알이 다 깨지는 법입니다. 동지니까 감싸줘야 되고 이런 정당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12: 선처를 바란다는 정점식 원내대표 후소에도 중앙윤리위가 권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잇단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 안팎 잡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은 징계받을 건 자신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라고 발끈했고
15: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장동혁
12: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5: 위원회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도한 표적 징계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12: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문제로 제소된 진종호 의원도 사당화를 위한 겁박성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사자들뿐 아니라 비당권파를 중심으론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을 겨눴다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 대표는 징계 논란은 직접 언급을 삼가는 대신 공천룰의 당성평가 강화를 시사하며 당 장악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9: 공천에 있어서 당 대표를 배제하자고 하는 대표입니다. 것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
2: 다만 윤리위 내부에서도 징계 적절성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이딴 사임 사태까지 벌어진 만큼 실제 징계 결정이 나와도 절차적 흠결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국민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3: 이번 세제 개편이 초고가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긴장감 속 관망세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윤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6: 똘똘한 한채 여파로 집값이 올랐다는 판단 속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7: 특히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이곳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16: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세금 고민이 크지만 집을 내놓기보단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18: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10: 반포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8: 막막한

0: 거죠. 자기 한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뭐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반면 매수자들 사이에선 세제 개편 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매수자가 긴장을 해서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끝나고 나서 사겠다는 사람이
3: 반포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눈치 싸움 속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9천 건에 가까웠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두 달 만에 3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종부세 확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 공정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의 가액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시세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변 주요 입지까지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는 장특공제 자체에 상한선이 없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도입되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4: 지난해 10집 가운데 한 집이 홀로 사는 노인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가 245만 6천 가구로 한 해 전보다 7.3% 늘었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가 집단 가구 등을 제외한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9%로 한 해 전보다 0.7%포인트 커지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1인 가구는 824만 가구로 일반 가구 가운데 36.6%를 차지하면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5: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으로 양측이 협상 중이라며 합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7: 무언가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틀 전까지 하던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기 때문에 이란이 대화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건 중재국들의 요청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방공미사일 등 무기 재고 부족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간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대표적 경합지역인 미시간을 찾아서도 미군의 해상 봉쇄 덕분에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지금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해상 봉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면 단 한 척의 배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간 군사적 밀착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걸프 지역 미군 기지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면서도 사실이라고 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 대비 8% 하락하며 브렌트유는 일주일 만에 배럴당 $9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한국 등으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에는 합의를 압박하고 미국 내에서는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주춤한 사이 원유 시설을 잇따라 공격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갈등의 새로운 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5: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이란의 치밀한 대리전 전술과 또 막대한 이권을 챙기려는 무장 세력들의 복잡한 셈법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8: 북쪽에선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남쪽에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원유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의 핵심 석유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경제적 숨통을 조이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7: 이번 공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공격은 예멘에 가해진 정치 경제적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후티 반군 최고 정치위원회 고문입니다.
8: 이처럼 친이란 대리 세력들이 사우디를 집중 공격하는 데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대한 영토에 흩어진 사우디 원유 시설은 저가 드론으로도 타격하기 쉬운 소프트 타깃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의 핵심 동서 송유관까지 겨냥해 대체 원유 수출길마저 차단하려는 노림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뒤흔들어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과 사우디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전술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무조건적인 사우디 방어에 선을 긋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7: 후티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 나서게 된다면 사우디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8: 미국의 안보 우산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이란은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대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대를 맨 무장 세력들 역시 이란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으며 몸값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번질까 영내 중재자인 오만이 다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이익으로 얽힌 복잡한 셈법 탓에 사우디를 둘러싼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보정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5: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기간 17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9: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보조금 397억 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발언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1심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당일 항소로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형량이 줄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의힘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산은 2024년 기준 1,198억여 원,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이 71.5%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반환금을 마련하려면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불법 대선 자금 사건으로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를 꾸리며 고초를 겪었는데 20여 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돕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 1년 동안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을 17억 원 이상 받아 대부분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4: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앞장선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전 단장이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행태를 폭력 조직의 행동 대장에 빛내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달에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19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다음 달 1일 처음 소환합니다.

0: 검찰은 윤의원 조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1: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한웅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로 21g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의원은 관저 이전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이름은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김건희 특검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 요구사항에 따라 21g이 선정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이 김건희 씨 21g 대표와 함께 세 차례 사전답사를 한 뒤 관저 위치가 바뀐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첫 강제 수사 이후 넉 달여만 수사 막바지에야 소환조사가 성사된 만큼 특검은 윤 의원 조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완결짓지 못했던 관저 이전 의혹을 종합특검팀이 규명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온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습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보강수사에 집중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3: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 경정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박 경정은 윗선이나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4: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3: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일주일 동안 피의자와 참고인을 20여 차례나 불러 조사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력 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영장 재신청으로 강제 수사가 재개된 가운데 피의자 장윤기 본인의 재판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1일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이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을 호소한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2: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대대적으로 시행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모두 117건이 확인됐는데 경찰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5: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6: 경찰 수사 내부 비리
7: 경찰청장 직무 대행입니다.
6: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5: 경찰이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사건 관계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현재 또는 최근 3년 안에 해당 수사 관서에서 근무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117건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44건은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전북 경찰청의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 사례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전수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의 수사와 감찰은 시도 경찰청이 맞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단순 교통사고 등으로 이송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경찰청 차원의 수사 적절성 점검이 매달 이뤄집니다. 경찰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의 가족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관련 사건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데에는 한

0: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48일 만에 경찰이 용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가 마당에 숨어 있다가 주택 내부로 들어간 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와서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언론 요청이 있었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유족 동의하에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주택가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 같은 둔기를 들고 집단 패싸움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폭력처벌법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인천지역 조직원 6명과 서울지역 조직원 4명 등 모두 10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과거 구치소 수감 중 서로의 조직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비상소집을 통해 야간에 집결한 뒤 둔기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폭력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현직 경찰의 마약 수사정보 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속전속결 이루어지면서 처리까지 사실상 7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전무해서 본회의 처리 순간까지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4: 일방적으로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5: 형사소송법을 언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3: 보안사건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6: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4: 김승원 민주당 간사입니다.
6: 먼저 진행을 하고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린 건데.
3: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7: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4: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7: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8: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라는 현실이 됩니다.
3: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9: 보안 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4: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9: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10: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땐 과감히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평양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주년이 아닌데도 규모를 키워서 북중 관계를 강조하고 또 딸 주애를 부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1: 북한은 5년 주기로 돌아오는 해, 이른바 정주년이 아닌데도 올해 7.27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렀습니다. 중국이 자국 위상을 자랑하는 계기로 삼았던 지난해 9월 승전 80주년 대규모 열병식에서 영감을 받은 듯 평양 시민은 물론 참전 노병과 아이들까지 불러 평양 체육관 광장을 채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6.25 전쟁 당시 군복과 장비를 재현한 장병들이 각 잡힌 행진을 선보였고 행사 중간 축포를 쏘아 올리며 73년 전 북한의 승전을 주장했습니다.
12: 김정은 동지께서는 광장
4: 조선 중앙TV입니다.
12: 상징 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11: 현대 북한군의 장비를 갖춘 육해공 종대들도 행진에

0: 참여했지만 열병식과 달리 ICBM이나 신형 미사일, 첨단 무기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진 기념 공연에선 중국 인민군의 지원을 강조한 게 눈길을 끌었는데 관련 영상은 물론 중국 노래까지 편성하며 한층 가까워진 국중 관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1: 중국 인민 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0: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혜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고 중간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처음 참여한 주혜는 이번에도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귓속말을 주고받고 손을 맞잡으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상징이자 백두혈통 가계의 계승자 위상을 쌓아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국내 운동보조 음료 판매업체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이바이오는 지난 2020년 12월 자사의 음료 제품 패키지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 심판원은 지난 2022년 8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제이바이오는 같은 해 9월 해당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를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외관의 호칭과 연상시키는 관념이 서로 달라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도 몬스터 에너지 디자인은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원고의 음료 패키지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차이가 있다며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한 뒤 새 감독을 찾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10월 A매치 상대로 베네수엘라와 우즈베키스탄을 확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10월 2일 베네수엘라, 6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친선 경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피파 랭킹 61위로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 본선 무대를 처음 밟았지만 32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피파 랭킹 47위로 이번 월드컵 남미 지역 예선에서 최종 8위로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피파가 북중미 월드컵 이후 연간 5번이던 A매치 주간을 4번으로 축소해 9월과 10월 A매치 일정이 16일로 통합되면서 대표팀은 한 번의 소집 기간에 4연전을 소화하게 됩니다.
3: 네, 대전이 과학도시를 넘어 국방과 보훈, 게임의 중심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추진과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허태정 대전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일단 이제 취임하신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네. 이제 4년 만에 다시 대전시정을 이끌게 되신 거잖아요. 소회가 어떠신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4: 무엇보다도 이제 시민들께서 저에게 다시 대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3: 네.
4: 이제 대전을 세계 속에
5: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입니다.
4: 대전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대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예. 뭐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대전을 이제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어떻게 변화가 돼 나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핵심 정책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4: 대전을 도시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과학의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 예.
4: 이제 과학 수도 대전이 이제 과학 기술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를 이끌어내고 또 이곳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모이게 하는 것, 이것이 대전시가 민선 9기 동안에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 경쟁이 새롭게 재편되어 가고 있고
3: 네.
4: 그다음 그러니까 기술 강국의 중심에 대전이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인 시장 직속기구로 AI 총괄기구를 만들고 산업을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입니다.
3: 네.
4: 특히 대전은 바이오, 반도체, 국방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AI와 연결해서 산업화하는 전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민생입니다.
3: 네.
4: 시민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그 하나하나의 민생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통대전 2.0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역 앞에 온통대전 2.0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사업들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3: 네, 지금 이제 민생을 언급해 주셨는데 취임 직후부터 뭐 민생 회복이나 재정 정상화를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혹시 지금 대전시 재정 여건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4: 제가 시장이 다시 돼서 시정 살림을 쭉 살펴보니까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재정 위기입니다. 보면 지방 교부금이 점차 줄어들었는데 비해서 세입은 줄었는데 세수는 계속 늘었습니다. 결국 세출이요. 그러면 결국 재정 폭이 적자 폭이 커지면서 재정 위기가 온 것인데 대전시도 1조 8,500억 정도의 지금 지방채가 발행돼서 4년 동안에 6천억이 급증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네. 재정 자립도도 하락해서 실질적으로 시 재정이 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효불급한 사업들 과감하게 폐기하고 또 토목사업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재정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나 미래 산업 또 민생 경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2: 예. 뭐 앞서 이제 제가 멘트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좋은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창설 그리고 네. 인빅터스 게임 유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정 운영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4: 뭐 좀 전에 제가 좀 재정 위기에 대한 어려움도 예. 호소했지만 그 과정 와중에도 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 사관학교가 바로 대전으로 온다라는 소식이었고 또 우리 상위 군인들을 위한 일종의 올림픽이죠. 인빅터스 게임이 2029년도에 대전에서 개최가 돼서 대전의 위상이 새롭게 정리되는 그냥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네, 혹시 대전 자운대가 최적의 입지로 좀 평가를 받은 뭐 배경이나 이유도 있을까요?
4: 자운대는 그 입지 조건 자체가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들이 위치하기 좋은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3: 네.
4: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카이스트와 충남대 그리고 각종 연구소들이 있어서 이런 미래 첨단 무기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교육 훈련 공간으로서는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자운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 네.
4: 두 번째로는 정부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세종과도 인접해 있고 해서 관련된 산업들을 함께 이끌어 나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서 자운대가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뭐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서게 되면은 뭐 일단 1차원적으로 인구 유입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또 카이스트 같은 이 대전의 과학기술 시설들과 연계를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4: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군 통합 국군 사관학교죠. 사관학교가 오면은 생도가 3,000명, 그리고 종사자가 3,0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의 새로운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지역 내에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전이 갖고 있는 강점인 국방 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갖게 돼서 매우 뜻깊고요. 또 카이스트나 국방과학연구소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들도 함께 해나가기에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생도들을 위한 교육 기반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구 유입이 있을 거고 교통 문제도 있고 뭐 정주 여건 확충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법률 제정 같은 넘어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지금 뭐 지리적으로 놓고 보면 자운대라는 공간 자체가 대전의 거의 중심부 연구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3: 네.
4: 정주 여건이라든지 교통, 인프라 등은 이미 잘 갖춰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2: 예.
4: 기관이 입주하기에 최적의 환경이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3: 네.
4: 뿐만 아니라 그 입주에 필요한 관련된 시설과 또 행정적 지원 체계에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29년도에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는 행정적인 그리고 법률적 재정적 지원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2: 예,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 이제 YTN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0: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대전하면 이제 과학의 수도라고도 하고 교통의 도시라고도 합니다만 또 하나 요즘 대전을 대표하는 것은 또 빵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2: 네.
1: 그래서 오는 10월에 대전시에서 또빵 축제가 열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워.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큐레큐.

0: 코나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1: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이름표를 붙여줘.
8: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9: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 역시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서울과 대전은 폭염주의보에서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로 상향됐고 경남 곳곳에 폭염중대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낮더위 못지않게 밤더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부산 26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4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따라 성산 가는 길 금천 나들목 나와서 2km 가는 곳 2차로에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의해서 가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월컵대교까지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 쪽으로만 주로 밀리는데요. 묵동과 월릉분기점 사이에서 정체되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종암까지 짧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 7차로에 고장 차량이 놓여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신갈분기점 통과할 때 차량이 몰려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4: 이번 세제 개편이 초고가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긴장감 속 관망세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똘똘한 한 채 여파로 집값이 올랐다는 판단 속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6: 특히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이곳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5: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세금 고민이 크지만 집을 내놓기보단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7: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낼 게
8: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입니다.
7: 자기 한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뭐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 반면 매수자들 사이에선 세제 개편 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9: 매수자가 긴장을 해서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끝나고 나서 사겠다는 사람이 한 80, 90% 정도.
8: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입니다.
9: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5: 눈치 싸움.

0: 주택의 가액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시세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변 주요 입지까지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는 장특공제 자체에 상한선이 없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도입되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직전인 지난달 은행이 신규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연 4.36%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고정형 주담대금리는 연 4.53%로 2025년 10월 이후 9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변동형 주담대금리는 4.27%였는데 고정형과 변동형 간의 금리 차이는 0.26%포인트로 한달전 0.1%포인트보다 확대됐습니다.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죠.
2: 그런데 정작 윤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기간에 17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보조금 397억 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발언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침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1심이고 윤전 대통령 측의 당일 항소로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형량이 줄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의힘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산은 2024년 기준 1,198억여 원.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이 71.5%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반환금을 마련하려면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불법 대선 자금 사건으로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 당사를 꾸리며 고초를 겪었는데 20여 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돕니다. 이런 가운데 윤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 1년 동안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을 17억 원 이상 받아 대부분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종합특검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TF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관저 공사 업체로 무자격 업체인 21g을 부당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우호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다만 협상이 실패하면 강력한 군사 행동을 재개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요청으로 양측이 협상 중이라며 합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가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5: 무언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틀 전까지 했던 일을 다시 하면 됩니다. 트럼프
4: 미국은
5: 대통령입니다.
4: 이란을 상대로 13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다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도 높은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켰기 때문에 이란이 대화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이란 공습을 중단한 건 중재국들의 요청 때문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방공 미사일 등 무기 재고 부족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간선거를 90%

0: 선별 앞두고 대표적 경합 지역인 미시간을 찾아서도 미군의 해상 봉쇄 덕분에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Right now they have very friendly negotiations.
2: 매우 우호적으로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해상 봉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십시오. 배 한 척도 못 들어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이란 간 군사적 밀착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걸프 지역 미군 기지 위성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면서도 사실이라고 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는 전장 대비 8% 하락하며 브렌트유는 일주일 만에 배럴당 $9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한국 등으로 떠났던 자동차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에는 합의를 압박하고 미국 내에서는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운이 자칫 사우디까지 번질지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만이 다시 중재자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7일 오만 외무장관이 중동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란과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또 이집트 외무장관들과 연쇄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 외무부는 실용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앙숙인 튀르키예에 최신형 F-35 전투기를 판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4: 이스라엘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신이 뭘 팔든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5: 튀르키예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이던 지난 2019년 미국의 F-35 전투기 도입이 좌절됐습니다. 튀르키예에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시스템이 문제가 됐습니다.
6: 튀르키예가 F-35 전투기 정비 경납시설 인근에 러시아의 정보 수집 장비를 배치한다면 이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엘렌 로드 미 국방부 차관입니다.
5: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다시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구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좋은 우방이라며 F-35를 팔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대에 대해서는 내가 뭘 팔든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6: 튀르키예는 훌륭한 동맹입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중동에서 유일하게 차세대 F-35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른바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고 반발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란만큼이나 튀르키예도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6: 네타냐후와 그의 살인 조직이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저지른 범죄는 이제 튀르키예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입니다.
7: That's infected with
6: 튀르키예는 미국을 증오하는 무슬림 형제단의 사상에 물든 정권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을 숨겨주고 뒤를 봐줍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5: 여기다 사우디와 UAE까지 미국의 F-35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동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매에 나선 건지 불분명하다며 늘 그렇듯 논란이 커지면 언제든 입장을 쉽게 바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경기도 특사경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4: 원산재를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그대로 보관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8: 경기도 안양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프리미엄 재료를 쓴다고 광고해왔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9: 이거 지금 국내산 원산지 표시 국산이라고 표시하시고 외국산 사용하시는 거.
8: 하남의 또 다른 대형 카페 냉장고를 열어보니 소비기한이 지난 요거트와 양념소스가 폐기 표시도 없이 보관돼 있습니다.
10: 아니 이거 뭐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닌데 어제로. 아니 저한테 죄송하실 건 아닌데.
11: 너무 지금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 개발자한 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쓰거나 관할 관청의 신고도 없이 외부에 컨테이너 창고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 210곳을 점검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불법 행위 40건이 적발됐습니다.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 변경 신고 미이행이 12건, 불법 토지 형질 변경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2: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불법 행위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6: 박정은 경기도 소비 환경을 저해하는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3팀장입니다.
12: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3: 최근 정품의 절반 이하 값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당수 제품의 공기 정화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쳤고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3: 정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호환 필터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이외가스 제거 성능은 20개 제품 가운데 단 4개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와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5개 유해가스의 평균 제거율이 70% 이상이어야 하지만 나머지 16개 제품의 평균 제거 효율은 20에서 63%에 그쳤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성능도 8개 제품만 기준을 충족했고 나머지 12개 제품은 표시 성능의 68에서 89% 수준에 그쳤습니다. 8개 제품은 모두 LG와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제품이었습니다.
14: 한국소비자원은 유해가스 제거율 또는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비롯한 16개 업체의 품질 개선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13: 안전성 시험에서는 더 큰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인 TSI의 그레이 프리미엄과 세진의 그레이 필터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메틸 이소티아졸리논 MIT가 검출됐습니다. MIT는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 성분으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15: 함유 금지 물질인 메틸 이소티아졸리논
6: 소비자원 책임 연구원입니다.
15: 검출되었으며 해당 제품 판매 업체는 한국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13: 소비자원은 MIT가 검출된 두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함께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호환 필터를 구매할 때는 가격뿐 아니라 공기 정화 성능과 안전성도 함께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 가능 모델과 성능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 폭염으로 연일 하루 70명 안팎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올해 9명까지 늘어났는데요.
4: 폭염 속 일터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2주간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6: 27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3명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 중 강원도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거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절반은 작업장이나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린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 물류 제조업 등 1,000곳이 대상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119 신고하기를 말합니다. 폭염 단계별로 작업 중지 권고가 잘 이행되는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면 안전 긴급 조치 작업에 모든 옥외 작업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3: 서울도 오늘 오후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달궈진 열기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4: 도심 속 수영장은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를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17: 네,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정수현 캐스터 뒤로 수영장을 찾은 시민이 많이 보이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17: 네, 이곳은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 몰리면서 시원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원한 물놀이는 물론 화려한 음악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밤더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도 안팎으로 낮 기온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어 무섭습니다. 네, 실제로 수영장과 바깥 기온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들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로 직접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영장 물의 온도는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수영장 주변 아스팔트의 온도는 38도 안팎으로 한낮 50도에 육박했던 때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머금고 있고요. 수영장 안의 기온과 비교했을 때는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수영장 안에서는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지만 지면에 남아있는 열기는 고스란히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과 강릉이 29도, 대구 25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고 체감 온도는 30도에 육박해 초열대야 수준에 달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한때 19곳까지 확대됐다가 현재는 창녕과 의령, 양산 등 3곳에만 남아있고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내일 34도, 대구 37도, 양산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은 한 주 내내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더위를 피해 물놀이장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해가 졌어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 만큼 바깥 활동하실 때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1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8: 제습한 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9: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0: 경동 나비엔.
2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2: 합성 목재 예스팀바.
21: 경동산업 주식회사.
2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7: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2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7월 28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5: 번슈타인의 캔디드 서곡,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상 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8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듀엣터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번슈타인의 캔디드 서곡,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상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 어제도 이 시간에 여성 지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들은 곡을 지휘한 마린 알소비는 피아니스트 이민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나갔을 때 지휘를 맡아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가입니다.
1: 이 마린 알소비는 번슈타인의 수제자입니다. 브람스와 말러 연주로 특히 유명하고 번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미국 음악을 자주 지휘하고 있습니다.
0: 마린 알소비는 특히 금관악기를 컨트롤하는 능력만큼은 최고라는 평을 듣고 있죠. 현악기나 목관악기의 강한 지휘자는 많은 편이지만 마린 알소비처럼 금관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지휘자는 드물다고 하네요.
1: 맞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미르가 그라지니테 틸라라는 지휘자가 있는데 2016년에 불과 29살의 나이로 사이먼 레틀의 뒤를 이어 영국의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발탁돼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섬세하면서 강렬한 해석이 특징이고요.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엘가의 탄식, 소스피리. 미르가 그라지니테 틸라가 지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엘가의 탄식, 소스피리, 미르가 그라지니 테틸라가 지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여성 지휘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성 지휘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0: 첼리스트 장한나는 지금 첼로 연주보다 지휘자로 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 겸 예술감독을 역임했고요. 얼마 전부터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1: 이 가장 성공한 지휘자로는 김은선을 꼽을 수 있는데 2024년 베를린 필을 지휘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 음악 감독으로 있으면서 매트, 파리, 빈등 세계 정상급 오페라 극장에서도 지휘를 하고 있고요.
0: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세계 무대로 옮긴 지휘자도 있습니다. 바로 성시연입니다.
1: 네, 성시연은 2009년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로 발탁됐습니다. 정명훈에게 인정받으면서 성시연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후 2014년 경기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임명됐습니다.
0: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에서 여성 지휘자는 성시연이 처음이었죠.
1: 네, 정확하게 말하면 국공립 오케스트라 최초의 여성 지휘자. 경기 필하모닉 이후로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 객원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말러의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아다지에토 성시연이 지휘하는 경기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시원한 수박과 쫀득쫀득한 옥수수,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이죠. 선풍기 앞에 둘러앉아 하나씩 나눠 먹다 보면 마음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도 조금은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끙끙 앓기했던 답답한 사연들 저희가 차분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4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각자 자녀를 한 명씩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만큼 네 딸, 내 아들 할 거 없이 친자식처럼 키우자는 거였죠. 그래서 아내의 딸을 양자로 입양을 했고 제 친아들과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내 식구가 오손도손 가족 여행도 다녔고 아이들도 진짜 친남매처럼 잘 지냈죠. 그런데 얼마 전 재산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 쪽으로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세금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묻자 아내는 내 재산은 내 자식한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딸을 제 자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의 이기적이고 차가운 속내를 딱 확인하고 나니 저 역시 아내의 딸에게 저의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도 제 핏줄인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재산 문제 때문에 감정 싸움을 넘어 더 큰 상속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아내가 전 남편 쪽으로 넘긴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의 딸은 이미 법적으로 제 자식이 됐는데 제 재산을 제 친아들에게만 물려주려면 법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재혼 가정에서 종종 겪게 되는 갈등 아닐까 싶거든요. 한 가족으로 살려고 입양까지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다 보니 좀 씁쓸합니다. 박선아 변호사, 이런 고민 가신 재혼 가정 꽤 많죠?
2: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혼 가정에서는 재산과 상속 문제가 예민하고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사연자분 이혼까지는 생각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혼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내가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전 남편한테 이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이 재산들 다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2: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입니다.
1: 네.
2: 따라서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했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1: 네.
2: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2: 법원은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하지 않기 위해 은닉한 경우 이를 그대로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분할 비율을 정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 사실 뭐 은닉하거나 이전이 된 다음에 하기보다는 은닉이나 이전 전에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 배우자가 재산을 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네. 예금 주식 가압류 또는 부동산 가압류 등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1: 네.
2: 이미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사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이전된 재산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원상복구시킬 수도 있습니다.
1: 네, 근데 그러면 전 배우자한테 재산을 넘긴 거 이거 사해행위로 이제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법적 요건 알려주시죠.
2: 네,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혼인 네. 중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사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2: 사행위의 요건은 피보전 채권이 존재할 것, 재산 분할 청구권 등입니다. 배우자의 사해이사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 그리고 전남편 등의 재산을 받은 사람이 사회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악의 등이 필요합니다.
1: 네.
2: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또한 사행위인 재산 빼돌리기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 기간으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1: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상속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전 남편한테 넘긴 재산도 이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뭐 말하자면 상속 재산 분할할 때 반영하거나 아니면 유류분반환 청구 같은 거 이제 산정할 때도 이 재산도 포함시켜서 산정할 수도 있을까요?
2: 제3자에 대한 생전 증여는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네.
2: 단지 이는 유류분 청구 대상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전 남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서 특별 수익으로 판단되는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정됩니다.
1: 네.
2: 따라서 만약 상대방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다면 귀하와 상대방이 양자입양을 한 귀하의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 또한 40대라면 상대방이 사망을 기다려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1: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에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그 입양한 아내의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를 하고 사연자분의 자녀한테만 상속을 사실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사연자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입양한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자녀로서 현행법상 직계비속의 신분을 유지하며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2: 다만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 네.
2: 유언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을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겠다는 취지를 남겨줄 수 있으나 양자인 자녀는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네. 귀하의 자녀에게 전부 물려주었더라도 해당 양자녀는 법적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2: 또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신탁기관의 재산을 맡겨 사후에 귀하의 자녀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유류분 침해 시에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 입장에서 이미 진행한 입양 지금이라도 파양할 방법은 있을까요?
2: 먼저 협의 파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2: 협의 파양이 되면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파양하기로 합의해야 됩니다.
1: 네.
2: 이는 자유롭게 협의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파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네.
2: 다만 미성년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1: 네.
2: 이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파양이 적절한지 심판하게 되며 배우자가 양자로서 아이의 친권자라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협의 파양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합의해서 파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파양하는 방법도 있죠?
2: 네, 그렇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을 통해 파양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진행됩니다.
1: 네.
2: 파양 사유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양자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친 경우,
1: 네.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1: 네.
2: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네. 파양을 계속하기 어려운, 입양을 계속하기 어려운,

0: 이런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네. 등에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라고 하더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이전이 됐다라고 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는 친자녀와 같은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유언반으로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으로 햇볕 차단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6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 울산이 36도, 대구와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나날이 더 더워지겠고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차량들 많이 줄었습니다. 강변북로 양방향 원활하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양방향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나 내부순환로 위로 큰 막힘 없이 통과하고 있고요. 도심도로에서도 장충 단계 동대문역 쪽으로는 2호터널 나와서 장충체육관 가는 길 차량이 다소 많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소공로도 강남 쪽으로 가는 길 양방향 교통량이 많지만 회원사거리와 한국은행 쪽으로 신호 한 번에 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가는 길 금호분기점 그리고 옥산분기점 부근에 각각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최근 코스피와 반도체주 하락세에 중국 창신 메모리의 초대형 상장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2: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주도권을 넘보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중국 최대 DRAM 생산업체인 창신 메모리 CXMT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최대 14조 4천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2조 원으로 단번에 중국 내 1위를 차지했고 미국 인텔의 시총도 뛰어넘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최근 1년 동안 DRAM 시장 점유율을 2배 이상 늘리며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확보한 자금을 생산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수요가 폭증한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중국의 양쯔 메모리 YMTC의 추격이 더 거셌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도 큰 기회가 된 셈입니다. 사실상 메모리를 만들기만 하면 팔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생산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당장 점유율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4: 이제 문제는 3년 뒤에 양산 캐파량이
0: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입니다.
4: 그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마켓쉐어가 한 20% 내외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3: 기술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용 디램은 물론

0: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1: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속전속결 이뤄지면서 처리까지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2: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전무해서 본회의 처리 순간까지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3: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4: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5: 박형수 국회법사위 하는 것에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4: 형사소송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3: 보안사건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6: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5: 김승원 국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6: 먼저 진행을 하고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린 건데
3: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7: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5: 한병도
7: 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7: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8: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8: 노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라는 현실이 됩니다.
3: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9: 보안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5: 그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9: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10: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땐 과감히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개헌 속도전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1: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제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5: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12: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 개헌안 발의에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12: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5: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12: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1: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13: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3: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11: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신천지 정규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신도로부터 과거 민주당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다만 합수본은 조직적 강요는

0: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종훈 기자입니다.
1: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탈퇴 신도로부터 민주당 가입 동료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탑수본은 설명 자료를 통해 신천지에서 탈퇴한 일부 신도가 지난 2022년 말경 간부가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거부감을 가지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결과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가입과 관련해선 조직적 강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본은 이와 별개로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수도권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영향력 행사를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합수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민주당 가입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6년 무렵부터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이 2013년 김건희 씨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윤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될 무렵에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2: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다음 달 1일 처음 소환합니다.
0: 특검은 윤 의원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3: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로 21g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의원은 관저 이전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이름은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김건희 특검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 요구사항에 따라 21g이 선정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이 김건희 씨 21g 대표와 함께 세 차례 사전 답사를 한뒤 관저 위치가 바뀐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첫 강제 수사 이후 넉 달여만 수사 막바지에야 소환 조사가 성사된 만큼 특검은 윤 의원 조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완결짓지 못했던 관저 이전 의혹을 종합특검팀이 규명해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가 무너져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교량 위에 통행자가 없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4: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물보라가 솟구칩니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보릿돌교가 붕괴한 건 오후 1시 10분쯤입니다. 장길리 해안과 갯바위를 연결하는 170여 미터 해상 인도교인데 중간 교각과 상판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리 끝부분에 있던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보트와 민간어선을 이용해 사고 발생 50여 분 만인 오후 2시쯤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또 잠수 장비를 동원해 붕괴 당시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릿돌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말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인근 암초 등지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현수막으로 이제 출입이 안 된다라고
6: 포항시
5: 그렇게 된 사례가
6: 권기자입니다.
5: 있었는데 이 현수막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지나가려면은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 계셨던 분들이 있었고.
4: 포항시는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통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0: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교량의 구조 상태와 붕괴 지점, 시설 점검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1: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48일 만인 어제 경찰이 용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가 마당에 숨어 있다가 주택 내부로 들어간 뒤 손에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와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요청이 있었고 용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유족 동의 하에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소지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어두운 밤 형사들이 탄 승합차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경찰관들은 오피스텔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현장을 살핍니다. 서울 수유동에서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3: 아침에 여기 뭐 누가 얘기를 하길래 알았어요. 살인 사건 맞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2: 아니죠. A씨는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흉기 외에도 범행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살인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안을 배회하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의 소지품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물질과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등 관계성 범죄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주춤한 사이에 원유시설을 잇따라 공격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갈등의 새로운 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이란의 치밀한 대리전 전술과 막대한 이권을 챙기려는 무장 세력들의 복잡한 심법이 얽혀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5: 북쪽에선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남쪽에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원유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의 핵심 석유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경제적 숨통을 조이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6: 이번 공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공격은 예멘에 가해진 정치 경제적 공세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후티 반군 최고 정치위원회 고문입니다.
5: 이처럼 친이란 대리 세력들이 사우디를 집중 공격하는 데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대한 영토에 흩어진 사우디 원유 시설은 저가 드론으로도 타격하기 쉬운 소프트 타깃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의 핵심 동서 송유관까지 겨냥해 대체 원유 수출길마저 차단하려는 노림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뒤흔들어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과 사우디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전술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무조건적인 사우디 방어에 선을 긋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6: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가 생겨 나서게 된다면 사우디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5: 미국의
6: 겁니다.
5: 미국의 안보 우산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이란은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대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대를 맨 무장 세력들 역시 이란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으며 몸값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번질까 역내 중재자인 오만이 다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이익으로 얽힌 복잡한 셈법 탓에 사우디를 둘러싼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미 중앙정보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행방을 쫓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모스타바는 지난 3월 최고 지도자로 임명된 이후 5개월 동안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채 육성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위치 추적과 도청 등 첨단 사이버 첩보망이 무용지물이 되자 두 정보기관은 인적 정보망 휴민트 추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미군 전사자를 종전 양해각서 파기 시점을 기준으로 따로 집계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인력 데이터 센터를 보면 지난 2월 28일 시작한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작전으로 인한 전사자가 14명, 부상자는 417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르단과 이라크의 미군기지에서 사망한 미군 4명이 포함되지 않아 의도적인 축소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들 4명은 별도의 해외 작전으로 인한 사망자로 분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9: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자 정부가 건보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보료를 올리고 보험료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아니 돈은 더 벌었는데 왜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안 늘지 하는 생각 하셨을 겁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보다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일 텐데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 힘들게 번 내 돈을 지키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도움 말씀 전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내 돈 지키고 내 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꿀팁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방송 내용 알려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국민연금 조기 가입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에서 조기 가입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일지 이후부터 그 효과까지 꼼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2: 그리고 두 번째 코너 굿라이프 상담소에서는 주택 구매를 위해서 고정비를 줄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40대 직장인분의 사연을 소개해 볼 건데요. 지인과 학교 선후배들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들 어떻게 정리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3: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인 돈어리 상담소에서는 보험료 부담으로 최근에 4세대 전환 실손으로 관련해 상담 주신 60대 택시기사분의 고민과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에 대한 설계를 통해 어떻게 굿라이프로 되셨는지 짚어드릴게요.
0: 아, 오늘도 이 내용 딱 들으시면 정말 굿라이프로 우리가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굿모닝 굿라이프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

0: 94 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총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총량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본 예탁금 강화 등 보완 대책의 효과를 우선 점검하고 만약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내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 기준으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1072만 명으로 20.7%를 차지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69.2%로 7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에서는 만 18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 국민연금 조기 가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강남 3구 만 18세 청년의 10.6%, 즉 10명 가운데 1명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을 한 겁니다. 전국 평균 3.7%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고등학생 또는 이제 갓 성인이 된 20살이 된 자녀에게 부모가 직접 국민연금을 신청해 주는 이유와 그 효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최근에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고3이나 아니면 자녀가 이제 20살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시켜준 거를 선물로 해준다라는 기사를 보고 참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 국민연금이라는 4대 보험은 직장인이 됐을 그렇죠, 때 생겨야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세금주의 연금을 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소득도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먼저 국민연금을 가입시켜준다. 이유는 뭘까요?
1: 우선 이 최근 강남 3구의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가입률이 10.6%로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0: 엄청 높아요.
1: 네, 그 핵심의 비결은 바로 시간의 복리 효과와 가입 기간의 중요성에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많이 내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갖고 있냐.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렇군요.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근데 이건 알겠는데요. 용돈 받아서 쓰는 아이들이 매달 연금 보험료를 직접 내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2: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똑똑하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임의 가입과 이 납부 유예 그리고 추후 납부, 추납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조합인데요. 우선 만 18세의 최저 보험료로 단 1회, 이제 첫 달만 납부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임의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 진학이나 또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납부 유예 신청을 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의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점이 바로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만 18세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방법이 있어요. 첫 달만 냅니다. 첫 달 1회만 국민연금 금액을 납부하고 나중에는 취업할 때까지 납부를 미뤄두는 거예요.
2: 그렇죠. 소득이 없으니까.
0: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중에 취업했을 때 이걸 몰아서 그동안 못 냈던 걸 한꺼번에 내는 등의 이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취업했을 때 뭐 어떤 이득이 혹시 있을까요?
1: 나중에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취업을 하셔서 소득이 생겼을 때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 납부를 신청을 하시는 건데요. 보통 일반적인 청년들은 첫 취업 시점인 만 27세 전후에나 이 가입 이력이 생기지만 만 18세에 첫 단추를 낀 청년들은 못 낸 기간에 밀려서 채움 으로써 가입 기간을 최대 42년까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로 추후 납부를 통해서 월 연금 수령액이 35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3배 넘게 껑충뛴 사례도 있어요.
0: 와, 첫 취업 시점을 만 27세로 잡아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만 27세 때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그때부터 내기 시작한 것과 만 18세 때 이미 가입을 해두고 이때를 기준 시점으로 잡았을 때 연금 수령액이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와, 엄청난 차이입니다.
2: 뭐 가입 기간 차이만 해도 10년 정도 되는
0: 그렇죠.
2: 차이가 나니까요.
0: 그러게요. 이거를 알고 난다면 가입 안 해줄 부모님도 안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정보를 잘 아는 집만이 이런 유복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따가운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부모의 자산 격차가 노후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네. 또 정책을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7년 1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청년 2009년생부터가 되겠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 약 4만 2천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이제 평등하게 추후 납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죠.
0: 그렇군요. 정보 격차가 소득 격차가 되면 이거 되게 불공정한 그쵸. 건데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내주니 이제 모두가 동등하게
2: 이미
0: 첫
2: 가입을
0: 달에
2: 할 수 있는
0: 대한
2: 거죠.
0: 그렇죠. 네. 스타트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나라에서 첫 단추를 대신 끼워주다니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녀나 주변에 동생들이 있다면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내 가족의 든든한 노후와 내 자녀의 든든한 미래 설계를 위해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받아 하나하나 정보 알고 나도 설계를 해나가고 싶다면 굿모닝 굿라이프로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고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상담 두 글자만 딱 써서 문자 보내주셔도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재무 보험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복잡한 재무 고민을 시원하게 풀고 내일의 삶을 풍요롭게 재설계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될 굿라이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재무 경제 속에서 알짜 정보들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이 전달이 됐고 속 시원히 해결이 됐을지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권지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아내와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고 초등학생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어요. 최근 주택 구매를 위해 집안의 고정비를 줄일 방법을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인데 그중에서도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인과 학교 선후배들에게 가입한 보험들입니다. 저희 가족의 월 보험료만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는데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작정 해지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보니까 사연을 보냅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0: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주신 주인공 40대 맞벌이 부부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을 둔 3인 가구입니다.
2: 맞아요. 일단 40대 맞벌이 가구라면 뭐 자녀 교육비부터 뭐 내 집 마련, 은퇴 준비까지 재무 고민이 이제 가장 몰리는 시기죠.
0: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 내 집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시고 또 가계 고정 지출 줄이려고 가계부 점검하다가 그런 것들이 깜짝 놀라서 좀 점검 신청하신 것 같아요.
1: 깜짝 놀랄 정도라면 그만큼 보험료의 지출이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있으셨던 모양이시겠죠.
0: 그렇죠. 월보험료 얼마인가 사연에서 들어봤더니 100만 원 가까이 내고 계시다고요?
1: 네, 맞아요. 100만 원이라는 무려 큰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3인 가구의 월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사실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0: 그렇죠. 진짜 초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교육비도 어마어마하다고 하지만 맞벌이일 경우에는 초등학생 자녀 한 명만 둬도 교육비 지출 만만치 않거든요. 그 와중에 또 고정 지출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100만 원 가까이 된다. 부담이죠. 근데 아까 또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학창시절 선후배, 뭐 친인척 건너 지인분들이 부탁을 하면은 그거 다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 둘

0: 주식 보험 가입을 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 100만
1: 그렇지.
0: 원어치라는
1: 네,
0: 건데,
1: 맞아요.
0: 김종수 팀장님, 이런 사연처럼 현장에서도 직접 이런 사례들 너무 많이 만나시죠?
1: 아,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요.
0: 네.
1: 제가 지난 20년간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정말 수천 번은 넘게 듣고 만난 이 대한민국 가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 가입 계기 1위가 바로 지인의 권유거든요.
2: 맞아요. 이 아는 선배가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 하나 도와줘야지. 혹은 동창이 실적 모자른다고 하니까 거절하기 미안하니 또한 건.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1: 네,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가입을 하다 보면 정작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나 가계 형편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결국 살펴보다 보면 꼭 필요한 보장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비슷비슷한 보장만 중복해서 비싸게 내는 이 보험료 과다 상태가 되는 거죠.
2: 네, 특히 이 사연분처럼 주택 구매나 대출 상환이라는 명확한 자금 목표가 생겼을 때 매달 납입하는 이 100만 원이라는 고정비는 가계 저축률을 갉아먹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거든요.
0: 그럼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보험료 적정한 수준이 보통 어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1: 저희가 권장하는 보통 3, 4인 가구의 적정 보험료는 뭐꼭 그렇게 뭐 3, 4인이 아니더라도 가구 총소득의 뭐한10% 내외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인 보험의 내역을 좀 뜯어보면요. 좀세 가지의 비슷한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주계약에 불필요하게 높은 사망 보장이 들어가 있거나 또 만기 환급용으로 부풀려진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거나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치솟는 갱신형 특약이 다수 섞여 있다는 점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의 유익한 정보 습득을 위해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오늘 퀴즈는 지인 부탁으로 들었던 보험 혹은 부담스러운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권진 팀장님, 문제 내주실까요?
2: 네, 오늘 퀴즈 드릴게요.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했거나 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울 때 무작정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주계약 금액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보험료를 삭제해서 매달 내는 보험료만 대폭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혹은 없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X.
1: 오늘은 좀 쉽죠? OX
0: 맞아요.
1: 문제네.
0: 반반인데 정확하게 알고 있죠.
1: 그럼요.
0: 맞아요. 보험은 해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해서 손해보지 마시고 일단 삭제 안 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답은 O입니다.
1: 정답입니다.
0: 특약
1: 당연히 뭐
0: 삭제
1: 맞추실 줄
2: 기능인 거죠.
0: 알았어요.
2: 맞아요.
1: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할 때 가장 강조하는 건요. 이 속상하다고 해서 절대 무작정 이 보험 해지부터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 홧김에 다 깨버렸다가는 나중에 건강 상태 때문에 재가입이 안 되는 수도 있고요. 이미 납입한 기간이 아까워 또 손실만 크게 입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0: 그렇군요. 내가 가입한 이 보험에서 추가로 특약들을 막더 넣는 건 불가능하지만 가입한 것들을 빼내는 삭제 기능, 지우개 기능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해지 말고 어떤 제도를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걸까요?
1: 우선 기존 보험의 보장 분석을 좀 통해서 실손의료비와 암뇌심장 또 이런 3대 질병 진단비와 또 치료비 특히 암 같은 경우는 비급여 치료비가 요즘에 핵심이 되겠죠.
0: 네.
1: 이런 알짜배기만 좀 남기고요. 또두 번째 핵심은 바로 좀 전에 말씀해드렸던 감액과 특약 삭제 제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 자체는 좀 유지를 하면서 월 납입금만 쏙 줄일 수 있는 법적 제도거든요.
2: 맞아요. 이 사망보장금액을 줄이는 주계약 감액 신청을 한다거나 만기 환급용으로 넣어놓은 적립보험료를 영원으로 삭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다듬기만 해도 지인과의 관계는 지키면서 월 납입 부담은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꼭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0: 아, 그러네요. 내가 뭐이 보험을 해지한 건 아니니까 지인한테 좀덜 미안할 수
1: 그럴 수
0: 있고
1: 있죠. 네.
0: 나한테 불필요한 내돈빡 내지 않아도 되니까 더 좋은 거겠죠. 이미 내가 보험료로 납부한 납입 금액을 활용해서 내야 할 보험료의 수준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험 조정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부담감도 좀덜수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보험의 보장 중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는 3대 진단비를 부분 해약을 통해서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들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기존에 부족했던 암 비급여 치료와 뇌혈관, 심혈관도 진단비와 수술비를 범위를 넓혀서 다시 한번 재가입을 도와드렸더니 보험료가 얼마나 줄었는지

0: 들었을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1: 맞아요. 궁금한데요.
2: 실제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거쳤더니 절감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일단 중복된 사망 보장과 적립 보험료, 그리고 또 중복된 진단비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갱신형 특약만 정리하더라도 기존의 보험료가 얼마였죠? 100만
1: 100만 원.
2: 원이었죠. 월 100만 원 나가던 보험료를 4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또 부족한 암 관련해서 요즘 이제 비급여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니까 그 비급여 치료비를 준비하고 또 뇌혈관과 심혈관 진단비 그리고 또 수술비 등의 보장 범위를 좀 아주 넓혀서 이 3인 가족 모두 총 10만 원의 보험료로 추가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0: 네, 이렇게 매달 50만 원씩만 절감을 하더라도 1년이면 600만 원이 되고요. 5년이면 무려 3천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셈이거든요. 이 돈을 주택구매용 적금이라던가 혹은 대출 원금 상환으로 돌린다면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에 훨씬 더 빠르게 다가설 수 있겠죠.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비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 40대인 지금이 고정 지출을 완전히 다이어트 해주셔야 하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되실 거예요.
1: 맞아요. 얼마나 많은 유형의 이게 가족 구성원이에요. 맞벌이 부부 그리고 자녀 한 명.
2: 요즘 뭐 가장 흔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1: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돈 나가야 될때 되게 많은데 노후 대비 더 늦어지면 안될것
0: 그렇죠.
1: 같고, 그리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이 시기별로 드는 목적 자금들, 이를테면 뭐 대학 학자금이 있을 수도
2: 그렇죠.
1: 있고요. 그리고 뭐 자녀가 독립해 나간다고 하면 조금
2: 독립자금도 필요할 수
1: 그렇죠.
2: 있고.
1: 이런 것들 결혼한다고 하면 또 어떡해요.
2: 보태줘야죠.
1: 이런 것처럼. 근데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계별로 내 돈을 모아 나가기도 바쁜 상황에 지인의 가입 권유로 가입한 보험료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해결하고 싶으셔서 굿라이프 상담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 보험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절반으로 보험료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필요한 보장은 이제 더 폭넓게 가져가실 수 있게 됐어요.
2: 맞아요. 이 보험은 사실 지인을 위한 인간관계용이나 뭐또 정으로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1: 맞아요.
2: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경제적 울타리로서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지인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는 방법, 대표적인 것, 보장을 좀 줄이는 감액이나 특약 삭제 같은 것들이 있다고 안내해 드렸잖아요. 이런 거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 또 부족한 보장들, 요즘 최근에 가입해야 하는 주요 치료비 같은 특약들 나는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보험료인데요. 보험료 지출 줄이면서 내 미래 자산 더 불려 나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1대1 맞춤, 재무, 보험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굿라이프 상담소였습니다.

0: 굿머니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요. 노후와 은퇴, 내 삶을 바꾸는 자산 전반에 대안을 제시하는 돈워리 상담소 이어갑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이프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들 질문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전문가에게 직접 그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6890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60대 개인택시 운행하는 사람입니다. 운전 중에 홈쇼핑이나 전화로 보험 가입 권유를 많이 받아서 하나 둘 들다 보니 이 보험 가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올해 초에 실비보험을 4세대로 바꿨는데도 월 보험료가 80만 원이나 나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1: 특히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라디오나 전화로 한 달에 몇천 원이면 된다 혹은 이것도 보장이 된다라는 권유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화나 홈쇼핑으로 가입하신 보험들은 10년 갱신형으로 구성된 그렇죠.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료 폭탄처럼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실손 의료비를 4세대로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80만 원이 나간다는 건

0: 다른 건강보험에서 갱신형 특약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이 본인의 증권을 직접 확인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내 보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보험료 지출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래요. 우리 6890번님 60대시고 실손보험이 4세대로 전환이
2: 그렇죠.
1: 됐음에도
2: 이미
1: 불구하고
2: 너무 뭐 보험료가 그전에도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1: 맞아요. 그랬는데도 월 보험료가 80만 원 이상 지출이다. 전문가에게 꼼꼼한 보장 점검이 필요할 테니까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전문가에게 조언과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보기 전에 근데 김종수 팀장님이 또 이런 것과 비슷한 사연을 또 최근에 상담을 하셨다고요?
2: 예, 맞아요. 뭐 굉장히 또 흔한 예, 내용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는 60대 남성분을 상담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뭐 운전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매일 온종일 운전을 하다 보면 이차 안에서 전화로 오는 보험 가입 권유를 정말 많이 받으시잖아요.
1: 네.
2: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기사님, 이건 얼마 안 해요. 뭐 안보장 하나 더 가져가세요. 보험료도 얼마 안 합니다. 이러면서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거절을 못 하시거나 가입하신 거예요.
1: 맞아. 운전하다 보면은 좀 심심할 때도 있고 좋은 조건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어차피 몇천 원, 몇만 원인데 하고 덜컥 가입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0: 맞아요. 그런데 그게 모이고 모여서 부부 합산 보험료가 무려 22건에 80만 원에 달하게 되신 거예요. 이 60대 은퇴를 앞둔 시점에 매달 80만 원의 고정비는 사실 엄청난 중압감이거든요. 이 사연자분도 올해 초에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되니까 4세대 실손으로 전환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보험료는 줄어들지 않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상담 신청을 하신 거예요.
2: 예, 저희가 사실 이 증권을 받아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전화로 가입하신 상품 대부분이 10년 갱신형이었던 겁니다. 이 10년 갱신형은 뭐 가입할 때 몇만 원 안에서 뭐 가볍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10년 뒤에 70대 또 80대가 되면 보험료가 두 배, 세 배로 치솟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사실 하나 줄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1: 그렇군요. 보장은 어땠었을까요?
0: 사실 그게 더큰 문제였습니다. 이 22건이나 되는 증권을 하나씩 분석해보니까 암, 뇌, 심장 같은 3대 질병 진단비만 여기저기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고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정작 요즘 치료에서 꼭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수술비나 치료비, 그리고 암 비급여 치료비 같은 알짜배기 보장은 전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2: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비싼 돈 내고 집을 우리가 지었는데 기둥, 이 진단비라고 따질 수 있는 기둥만 여러 개서 있고 이 지붕이나 벽, 이에 해당하는 수술비, 비급여 치료비 등은 뻥 뚫려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 최신 암 치료 기법인 뭐 표적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 등은 사실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비급여는 다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드는 비용이 드는데 이런 최신 치료비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1: 그렇군요. 22건에 80만 원이나 보험료 지출하시면서 필요한 보장까지 다 빠져 있었다. 되게 허탈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이분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0: 네, 우선 중복되어 있는 10년 갱신형 진단비 보험들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뼈대를 다시 한번 세워드렸습니다. 거기에 요즘 꼭 필요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와 암 비급여 치료비 특약을 알차게 채워드렸어요. 그 결과 기존에 80만 원을 납입하던 보험료가 월 50만 원 선으로 30만 원을 대폭 다이어트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고요. 이렇게 따졌을 때또 1년이면 무려 360만 원이 되고요. 5년이면 또 1,800만 원의 고정 지출을 아끼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거죠.
2: 사실 뭐 갱신형이니까 그 이상 아끼실 수 있겠죠.
0: 그렇죠. 이 보장을 오히려 또 그리고 최신의 트렌드에 맞게끔 채워드렸고요.
1: 보험료가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면서 보장은 더 탄탄하게 채울 수 있었다. 사실 오늘 도너리 상담소로 문자 보내주신 우리 6890번님도 거의 비슷하신 상황이거든요.
2: 맞아요.
1: 60대시고 개인 택시 운행하시고 월 보험료 80만 원 수준이니까 거의 뭐 쌍둥이 상담 사연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 맞아요.
1: 우리 기사님도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상담 마치고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2: 일단 이 기사님께서

0: 이 차 안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홀린 듯 예, 가입했던 내가 미련했다라고 하시면서 매달 30만 원씩 더 내던 돈으로 기름값도 좀 더 보태고 또 요즘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노후 적금을 또 추가로 들 수 있게 됐다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또 손을 잡으시면서 상담을 마쳤는데요. 제가 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이제 뭐 라디오 지금 많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로 가입이 굉장히 많아지시는데요. 이 전화 가입으로는 사실 비싼 보험료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굉장히 저렴한 뭐 만 원, 2만 원짜리를 권유해야 쉽게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10년 또는 20년 또 5년 갱신으로 갱신 주기가 짧은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또 2844번님이 보내주신 질문. 오늘 우리 방송 거의 첫 번째 서두에 국민연금 우리 자녀에게 가입시켜주는 거 그거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궁금해하시네요. 공적연금인 이 국민연금 말고도 시중에 있는 금융상품 중에 자녀 위해서 이렇게 미리 가입시켜준다면 어떤 게 또 좋을까요? 물어보시네요.
2: 아무래도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풍족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 국민연금 외에도 부족한 부분은 비과세 연금이라든지 혹은 연금펀드 등을 순서대로 준비하는 것도 이 자녀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꼭 고려해 보셔야 되는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품들의 종류는 사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게 나에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수익률이 또 좋은지 우리가 항상 비교를 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나에게 맞는 상품으로 하신다면 목돈 혹은 노후를 위한 자금 마련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0: 수월해지겠죠.
1: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물려주는 거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세금 관리이기도 하잖아요.
0: 증여에 관련된 부분.
1: 맞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자녀 앞으로 막 다 가입시켜주고 금융상품을 늘려놨다가 덜컥 이 세금 문제가 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받아 여러분들도 상담하시고 우리 가정경제를 좀 탄탄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 무작정 많이 낸다고 보장 좋은 거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 또 시작됐어요. 7말 8초. 그때 또 돈 엄청 많이 쓰실 수 있잖아요.
0: 차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서울도, 맞아요. 서울 시내도.
1: 다 이제 좀 네. 외곽으로 빠져 계신가 봐요. 이렇게 지출이 클 때 내가 어떤 것들 잘 체크해야 되는지 미리 점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은 계속 받아보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보험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내야 할 또 만기 때까지 내가 지출해야 할 총 납입 보험료도 중요합니다. 물론 보장도 중요하고요. 나이 들어서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금융상품이 바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맞는지 점검하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0: 다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2: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에도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로 격상되겠는데요. 특히 경남 양산과 창녕, 의령 등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이 40도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산이 39도까지 올랐고 내일도 38도까지 예상됩니다. 서울도 내일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밤이 되어도 더위는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6째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열대야 예상합니다. 내일 낮 기온은 강릉이 36도, 대구 37도, 전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내부순환로는 성산 쪽으로 기름과 정릉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고장차 지점 유의해서 가셔야겠고요. 영동대교가 다리 건너는데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 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게 지체입니다. 고속도로 여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만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일로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목포 쪽으로는 일직분기점 부근에 고장차한테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3: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5: 대구와 경남 양산이 번갈아가며 39도를 넘어서는 등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밤낮 없는 무더위로 지표면에 열기가 쌓이면서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연일 폭우는 대프리카의 동대구역.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연신 부채질을 하는 시민들.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지며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폭우에서 잠시 더위를 피합니다. 외지에서 대구를 찾은 사람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에 혀를 내두릅니다.
8: 서울에 비해서 해도 강하고 좀 눈살도 찌푸려지고 그래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7: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대구는 번갈아가며 가장 뜨거운 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밤사이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지표면에 더위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을 하나 둘 넘어서고 있는 상황. 이대로 열기가 계속 축적된다면 낮 기온 40도 돌파는 물론 역대 최고 더위 기록마저 새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5: 네, 이렇게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인 가운데 밤에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습니다.
6: 특히 내일도 영남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더위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수현 캐스터.
9: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6: 네, 지금 밤 9시 반이 넘었는데 지금도 많이 더운가요?
9: 네, 시계는 곧 밤 10시를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7.9도를 보이고 있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0도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더운 공기가 감돌아서 시원함을 느끼긴 어려운데요. 시민들도 공원을 거닐기보다는 쉼터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과 강릉이 26도, 대구 25도 이상

0: 하고 미지근한 물한 잔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YTN 정수연입니다.
1: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있었는데요. 이 쇼핑몰 시설 일부가 무너지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2, 30명에 이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NHK 보도인데요. 이 경시청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장 종업원으로 보이는 2, 30명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 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너진 건물 안에 해당 인원이 갇혀 있는지 여부 등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저녁 9시 현재 무너진 이온몰 구마모토에서는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네.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예.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구조활동도 예. 이어지는 중입니다.
1: 오늘 시간은 오늘 오후 4시 27분쯤에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이제 10km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구마모토 지방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일본 특파원이 연결이 되면 연결해서 또 자세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형 쇼핑몰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2, 30명이 지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2: 네, 관련 소식 더 저희 일본 특파원 연결해서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연결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폭염으로 하루 70명 안팎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올 들어서 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2: 네, 폭염 속 일터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2주간 집중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3: 27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3명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 중 강원도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거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절반은 작업장이나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린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 물류 제조업 등 1000곳이 대상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119 신고하기를 말합니다. 폭염 단계별로 작업 중지 권고가 잘 이행되는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면 안전 긴급 조치 작업에 모든 옥외 작업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1: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우리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해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또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2: 두 시장 모두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장중한 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코스피가 6,023으로 11% 가까이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705로 8% 가까이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5조 원가량,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1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465%나 폭등하며 시가총액 1위로 급부상했고 중국이 고난도 기술인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미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는데 그 충격파가 우리 증시를 흔들어 놨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로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세가 거세졌고 두 종목 주가는 13에서 14%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1984개, 코스닥 1557개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코스피 375개, 코스닥 140개에 불과했습니다.
5: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상장

0: 우리은행
1: 조달한
0: 애널리스트입니다.
1: 자금을 활용을 해서 메모리 생산을 큰 폭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한국 업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총량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간담회에서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는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개인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지만 40조 원 규모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상장 대금 유입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462.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들으신 것처럼 오늘 국내 주식시장 폭락은 최근 지속된 코스피와 반도체주 하락세에 이 중국 창신 메모리의 초대형 상장이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입니다.
4: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주도권을 넘보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이어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5: 중국 최대 DRAM 생산업체인 창신메모리 CXMT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최대 14조 4천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2조 원으로 단번에 중국 내 1위를 차지했고 미국 인텔의 시총도 뛰어넘었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최근 1년 동안 DRAM 시장 점유율을 2배 이상 늘리며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확보한 자금을 생산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창신메모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건설 붐으로 수요가 폭증한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는 중국의 양쯔 메모리 YMTC의 추격이 더 거셌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도 큰 기회가 된 셈입니다. 사실상 메모리를 만들기만 하면 팔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생산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당장 점유율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6: 이제 문제는 3년 뒤에 양산 캐파량이 24년 대비 한 2배 될 거거든요.
0: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입니다.
6: 차지하는 마켓쉐어가 한 20% 내외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5: 기술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용 디램은 물론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까지 중국의 추격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입니다.
7: HBM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에서 5년
0: 정도 기한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전문입니다.
7: DRAM은 DDR5가 범용 DRAM의 성능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DDR5를 제조해서 공급합니다, 중국.
5: 이런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과 생산 물량 확대가 메모리 가격 상승을 멈춰 세우고 반도체 호황의 정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글로벌 빅테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원입니다.
3: 예,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4: 네, 대형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에 이른다는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3: 예, 도쿄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상당히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8: 네, 일단 그 지진이 났던 시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입니다. 규모 7.1의 강진이었는데요. 특히 구마모토 지방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이 됐습니다. 일본 기상청 진도계급 10단계 중 최고 등급입니다. 이번 지진에 구마모토에 있는 대형 쇼핑몰 2층 일부가 붕괴가 됐습니다. NHK는 경찰청 관계자를 인용해 현장 종업원으로 보이는 20, 30명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너진 건물 안에 해당 인원들이 갇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밤 9시 현재 무너진 쇼핑몰에서 4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모두 이송된 분들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다수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조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NHK는 또 이번 지진으로 추가로 10명 가까이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진 발생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한 지역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로나 교량 손상, 건물 붕괴도 있다며 안전한 장소로 피난해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지진에 구마모토 약 5만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를 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270명이 넘게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예, 오늘 지진 규모도 상당히 컸고 피해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특파원이 전해드린 거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대형 쇼핑몰 2층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 30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4: 네,
3: 거죠.
4: 종업원으로 예. 추정되는 인원들입니다.
3: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교량 손상, 건물 붕괴도 있었고 정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나미 주의보는 해제가 돼서 쓰나미 주의보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마모토현 일본의 가장 왼쪽에 있는 섬 큐슈 섬에 그것도 이제 좌측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 오늘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구마모토에서 있었던 지진 7.1의 지진이 상당히 컸고 인명 피해도 지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30명이 지금 쇼핑몰 안에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 네, 계속해서 또 전해지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규슈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오늘 전국적으로 지진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오늘 오후 6시 기준 흔들림 신고가 총 789건 접수됐는데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 경남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지만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일본 현지 교민의 피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 네, 개헌 속도전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발언을 내놔서 논란입니다.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 이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9: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재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11: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10: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 개헌안 발의에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10: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11: 조정식 뭐 국회의장입니다.
10: 문제 이런 등등은 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9: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12: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2: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9: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본회의 처리 순간까지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형사소송법

0: 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1: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2: 박경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1: 형사소송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0: 보안사건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3: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2: 김승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3: 진행을 하고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린 건데
0: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4: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 한명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5: 국민이 실험실의
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라는 현실이 됩니다.
0: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6: 보안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2: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6: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7: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땐 과감히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8: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온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습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보강 수사에 집중해왔습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9: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 경정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박 경정은 윗선이나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10: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2: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입니다.
10: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9: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일주일 동안 피의자와 참고인을 20여 차례나 불러 조사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력 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영장 재신청으로 강제 수사가 재개된 가운데 피의자 장윤기 본인의 재판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1일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이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을 호소한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8: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대대적으로 시행한 이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 모두 117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11: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2: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2: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 대행입니다.
12: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11: 경찰이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사건 관계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현재 또는 최근 3년 안에 해당 수사관서에서 근무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117건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44건은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전북경찰청의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 사례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전수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찰관 가족사건의 수사와 감찰은 시도 경찰청이 맞는 원칙을 세우

0: 알아보기로 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단순 교통사고 등으로 이송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경찰청 차원의 수사 적절성 점검이 매달 이뤄집니다. 경찰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의 가족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관련 사건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신도로부터 과거 민주당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합수부는 조직적 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탈퇴 신도로부터 민주당 가입 동료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신천지에서 탈퇴한 일부 신도가 지난 2022년 말경 간부가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거부감을 가지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결과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가입과 관련해선 조직적 강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부는 이와 별개로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수도권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영향력 행사를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합수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민주당 가입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서울구치소에서 17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최근 1년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모두 17억 1,4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올해 현직 대통령 연봉의 6배가 넘는 금액으로 윤 전 대통령은 3만 9천여 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은 뒤 99% 이상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인 김건희 씨 역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1년간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구치소 내 영치금 수령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까지 모두 합친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처음으로 넘어가며 유엔 기준 본격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집 가운데 한 집은 고령자 1인 가구였습니다. 또 생산 연령 인구는 총 인구의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1만 7천 명입니다. 내국인은 줄었지만 외국인이 늘어 총인구는 한 해 전보다 1만 2천 명, 0.02% 증가하며 가까스로 감소를 면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1,072만 명으로 20%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0에서 14세 유소년은 고령인구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69.2%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 우리 내국인만으로 생산 연령 인구를 산출해 보면
5: 68.4%. 국가 데이터처 인구 총조사과장입니다.
4: 외국인 같은 경우는 30대 외국인이 가장 많아서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89.3%로 매우 높습니다.
3: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45만 6천 가구로 1년 새 7.3% 늘었습니다.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9%로 역대 최대입니다. 1인 가구도 824만 가구로 36.6%를 차지하면서 역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남자는 30대, 여자는 60대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혼인 구조 변화도 더 뚜렷해졌습니다. 18세 이상 내국인 가운데 미혼 인구가 29.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결혼 적령기로 꼽히는 30대 미혼율이 54.7%입니다. 인구 집중도는 심해졌습니다.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에 51% 가까이 밀집했고 중부권까지 합하면 총 인구의 65%

0: 60%가 수도권과 중부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주택은 2018만 1000호로 한 해 전보다 30만 9000호 느는 데 그쳤습니다. 착공이 둔화하면서 주택수 증가폭이 4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가 무너져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교량 위 통행자가 없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2: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물보라가 솟구칩니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보릿돌교가 붕괴한 건 오후 1시 10분쯤입니다. 장길리 해안과 갯바위를 연결하는 170여 미터 해상 인도교인데 중간 교각과 상판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리 끝부분에 있던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보트와 민간어선을 이용해 사고 발생 50여 분 만인 오후 2시쯤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또 잠수 장비를 동원해 붕괴 당시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릿돌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말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인근 암초 등지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현수막으로 이제 출입이 안 된다.
4: 포항시 관계자입니다.
3: 그렇게 현장에 안내가 있었는데 이 현수막이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사실 지나가려면은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 계셨던 분들이 있었고.
2: 포항시는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통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교량의 구조 상태와 붕괴 지점, 시설 점검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1: 109시간 만에 진화된 지 엿새 만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는 배터리 등 다수의 잔해가 발견됐는데요.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5: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린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로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과 소방 화재조사 차량이 들어섭니다. 109시간 만에 불이 꺼진 지 엿새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재 규모가 컸던 만큼 내부 진입에 앞서 구조기술사가 동행해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6: 그 메단인층 자체가 그대로 좀 이렇게 6층 바닥에 3층 있는 철골 그 바로 위에
7: 박철승 한국건축구조기술협회 부회장입니다.
6: 그 살아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5: 불이 난 층 진입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 뒤에야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10개 기관의 본격적인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8: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5: 앞서 CCTV 영상에서 불꽃이 확인됐던 메자닌 구조물의 계단 바로 앞쪽 선반에서 여러 잔해물이 발견됐습니다.
9: 발화 지점에서 발화원으로 추정할 만한 점검물을 다수 수거하여
7: 이기열 소방청 화재조사 계장입니다.
5: 선반별로 나온 증거물은 비닐팩 8개에 나눠 담겼는데 무선 가전제품에 쓰이는 충전용 배터리와 전선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방은 훼손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배터리에 의한 전기적 요인뿐 아니라 누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방은 또 쿠팡의 물품 목록과 내부 CCTV, 소방시설 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최초 신고자와 쿠팡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 안녕하십니까?
0: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 개헌은 지난 재헌절에 국민께
3: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2: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0: 자,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요 개헌을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 현직 대통령 연임 시사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 제가 이 기사를 낮에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0: 네.
6: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3: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6: 하다못해 지금 현재 이게 헌법 128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0: 네.
6: 임기 연장과 중임을 위한 변경. 이거는 그 당시 개헌할 때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헌법 128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0: 아, 네.
6: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개헌이니까 바꿀 수 있죠. 예. 이론적으로. 국민이 판단을 바꿀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맥락에 따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야당이 비판하고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말이죠. 우리 한국의 헌정사를 보면 말이죠. 가장 예민한 게 대통령의 권력 임기 문제예요. 지금 이 파치 체제를 바꿔야 된다. 40년 동안 이 1987 체제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권력 구조가 5년 담임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대통령 중임제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임제를 바꾸는 현직 대통령을 거기에 포함시킨다. 그럼 이 개헌의 순수성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왜곡되니까 설령 정말로 조정식 의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민주당의 한정도 원내대표도 이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도 말이죠. 이건 할 수 없다는 그 취지의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예.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왜 또다시 여야 간 논란의 비밀 제공하고 특히 장동 대표로서 아주 신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줘요 지금. 징계 정치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당내에서도 조금 애매했는데 다시 또 외부의 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얼마 네. 얘기하기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그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걸 굳이 발의를 해가지고 저는 승부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또 이번에 또 이런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0: 네.
6: 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의 상당수가 지난주인가 그 조사해보면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 국민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무리 원론적으로 그냥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말로 했다고 하더라도
0: 예.
6: 이거는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국회의장께서 경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기자 간담회 때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고 일문일답을 하는데 일문일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기자 질문이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7: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네. 명백하고 분명하잖아요. 그 질문이 이 대통령이 연임하겠다는 뜻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그 안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0: 예, 예, 예.
7: 그랬더니 그것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예. 이렇게
3: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7: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 제정신이신 겁니까? 저분이 어떻게 국회의장일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정치 발전의 역사는 장기 집권과의 투쟁의 역사였어요. 여러 차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장기 집권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80년도에 만들어진 전두환법, 5090이 시작되면서 뭐 체육관 선거를 통해 갖고 7년 단임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서 만든 게 1987년 헌법 아닙니까?
0: 예.
7: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까지
0: 예.
7: 이게 모두가 모여서 야 이거는 진짜 이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라고
0: 예.
7: 해서

0: 다음 대통령 중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개헌은 안 된다. 해당 그 당사자는 적어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헌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깨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1987년 개헌 때
0: 네.
1: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제 헌법 제 128조 2항 그게 이제 그때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독재를 막기 위해서.
0: 예, 독재를 위해서 막기 위해서 들어갔고
1: 네.
0: 지금 민주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뭡니까? 5.18 정신 아닙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헌을 해서 장기 집권하는 게 5.18 정신입니까? 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국회의장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그 헛소리 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 텐데 저분이 대통령 특보, 대통령 특보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장 하세요. 근데 국회의장이 지금 그 개헌을 하겠다면서 저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1: 그래서 이제
0: 국회의장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1: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국회의장실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로 얘기를 했고요.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헌법 제128조 제2항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진화에 오늘 굉장히.
2: 그런데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1: 네.
2: 대변인 지금 누가 얘기했어? 수석 비서관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네. 수석 비서관 차원에서 할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근데 지금 수석 비서관이 공보 차원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해명 네.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시 논란이 된단 말이죠. 예상하지 못한 이 파문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빨리 진화를 끝내야 됩니다. 아니 끝내고
1: 네.
2: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제일 좋고
1: 예.
2: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서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만말이라니까요. 대통령의 임기나 개헌 이런 거 다 국민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의 그 헌법적 결단이 모든 것이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전혀 비교될 건 아닌데 제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거의 동시에 떠올랐던 생각이 약간 낮에
1: 예.
2: 54년도에 그 4.45 6개헌 아시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전혀 이건 다른 거예요.
1: 예,
2: 이승만 정권 때 이제 4.45 개헌 4.45입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헌법 55조에는 재임까지만 하나가 돼 있어요. 재선까지만. 근데 그 이제 4.45입 개헌으로 해가지고 부칙에 그 당시에 대통령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를 고친 게 그게 4.45입 개헌이에요. 203명 중에서 3분의 2니까 136.5가 하는데 그걸 이제 4.45입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들인데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만 그것도 부칙을 개정해. 부칙을 넣었던 거예요, 이거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지금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헌하겠다는, 뭘 도대체 주권자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그래서.
1: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 그 128조 2항부터
2: 고쳐야죠.
1: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2: 그걸 삭제라든가 아니면 예. 부칙을 또 달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80% 90% 된다 하더라도 이건 전혀 별개의 차원이에요. 저는 민주당에 그 계신 의원들도 그렇고
1: 예.
2: 아무래도 방송에서 이걸 많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확하게 비판해 줘야 돼요. 같은 진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좀 봐요.
1: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개헌의 필요성이라든가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0: 저는 공감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네. 뭐 내일 내년에 무슨 서울시장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 봐서는 선거도 없고 또 개헌은 오랫동안 지금 40년 된 헌법이잖아요. 1987년이니까 이제 40년 된 헌법인데 그 40년 헌법에 헌법을 몇 달 사이에 막 그 사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 50년 이전에 만들었던 유신 때 헌법 그리고 그 이전에 30년 때 헌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다가 막 쓴 것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게 5년 단임제가 과연 옳은 거냐, 4년 중임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 예.
0: 선거가 계속 그 겹치다 보니까 선거하다 날이 새고 밤이 가요. 뭐 그 대통령 되면 5년 단임에 그냥 몇 번 예. 선거를 치러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헌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 국회의장이 저렇게 얘기해버림으로써 개헌이 정말 어려워지게 됐어요, 이제.
1: 예, 예.
0: 아니, 누가 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뢰가 안 갑니다, 지금.
1: 예.
2: 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개헌의

0: 중요한 요인들이 많잖아요, 지금. 권력 구조 문제도 그렇고, 국회가 과연 추천하는 총리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 권력 분산의 문제, 할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근데 이 문제가 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 덮어버려요. 개헌 논의의 많은 의제들 다 덮어버린다고요. 이건 제가 볼때 객관적으로 얘기들을 해야 돼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1: 두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진짜 만약에 말 실수라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0: 아,
1: 것
0: 보통
1: 같고.
0: 실수한 게 많이 실수란 실수한 것이고 의도를 가지고 전 얘기했다 보지는 않아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 정도의 경륜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좀 믿으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정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실수를 했다면 그거를 국회의장께서 진솔하게 해명을 하는 게 그게 빨리 이 사안을 끝내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국회의장실에서 진화할 일이 아니다. 의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 검찰의 보안 사건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본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 있습니다.
3: 원내
2: 검찰 직접
3: 대표입니다.
2: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4: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 정점식
4: 그
3: 국민의힘 원내
4: 검찰
3: 대표입니다.
4: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1: 네,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는 퇴장과 정회를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요일인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이제 모레 목요일에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아, 근데 지금 뭐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대통령이 초심을 버렸느냐 안 했느냐 유시민 작가까지 출동을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주 그 아마겟돈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 자기들끼리 전쟁 벌이고 있으면서 그걸 왜뭐 국민의힘으로 돌리는지 일단 그거를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안수사권제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나서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거다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인상할 때도 이거 이렇게 하면 경제에 큰 파급이 생깁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무시하고 17.9%인가를 그냥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들면 전셋값, 그리고 집값 폭등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귀뚱으로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부동산 가격에, 그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물론 노무현 때한번 그랬고, 문재인 또한번 그랬고, 이번에 세 번째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 아니십니까? 이번에는 법률적인 걸 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면 범죄인들만 천국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 아마 이그 하소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그래요. 무슨 깡으로 저러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저거 그냥 갈수 있을까요?
1: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0: 저야 뭐 보안수사권 폐지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거는 검찰의 그동안의 정치검찰의 여러 가지 그 기획수사라든지 표적수사라든지 별건수사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어쨌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이제 공소청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하기 전에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거 아닙니까? 들여다봤는데 문제가 좀 있다. 거기서 보안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민주당 생각은 민주당의 주류 강경 세력은 민주당의 의원이 다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그런 걸 자꾸 하나 둘 인정하고 신중론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예외적이고 아주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자꾸 인정하다 보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게 된다. 그럼 다시 옛날로 환원된다. 그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려를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려를 부식하면서 보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 우려를 완전히 저기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제도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못하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그 우려를 그야말로 부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보안 장치를 제도적 여러 가지 장치를 뒀어요.
1: 네.
0: 실대 범죄에 한해서는 보안수사 요건도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근데 과연 그게 경찰한테 결국 요구하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경찰이 결국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런 한계는 원천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뭐 정성호 법무장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도 지금 민주 진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도 말을 못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저는 뭐 총리 시절 한 얘기도 그렇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쏙 동의하지 않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전당대회라는 걸 이용해서 이때 자꾸 뭔가를 밀어붙이려는 게 아닌가.
1: 예.
0: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1: 예. 예.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그렇고 이제 강경파 쪽에서는 이제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 그러니까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없애자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제 본회의 목요일 본회의 이제 상정이 되는 상황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끼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5: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텐데.
1: 예.
5: 근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계속 헐파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도 한동훈 의원만큼 잘 설명하거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1: 예.
5: 그 지금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아마 언론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정부 여당 법안의 문제점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당연히 예. 고마워하면서 야 우리들 대신 이런 거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모셔가도 그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1: 예.
5: 지금 글쎄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러게요.
5: 장동혁 대표는 아마 예. 죽어도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건 원내대표 소환 상황이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뭐 아마 공적인 것들을 사적인 것보다 더 앞세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그냥 뒷순번 어디다 집어넣어서 야 우리 너는 넣어주긴 했다 라는 얘기만 듣고 근데 24시간 앞에서 다 해버려서 당신 못하게 됐어 이렇게 가게 될지
1: 그건
5: 잘 모르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동훈 의원한테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네.
0: 전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그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의 지난 정권 때 장관을 했잖아요. 그럼 한번 발언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회라는 곳이 꼭 여야를 떠나서 뭐 얘기를 좀 들어보는 데 아니에요. 그 청문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청문회에 듣는다는 얘기, 히어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청문회 아닙니다만.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하고 싶다면 줘야죠. 근데 정영식 원내대표가 요즘 그 스탠스를 보면은 주기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좀 애매해서. 네. 정 대표의 그 태도가 대단히 좀 애매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1: 예.
0: 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줄 것 같기도 잘 모르겠는데 주는 게 전 마땅하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이 충청권은 이제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꼽히는데 충청권 정청래 의원한테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5: 유리하겠죠. 고향이니까.
1: 네.
5: 그런데 또 굉장히 위험 부담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 고향에서 1등을 못 하면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1: 예.
5: 그럼 그 다음 선거에서는 뭐 상당히 어떤 그 동력을 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결국은 저 선거는 광주 전남에서 누가 선택을 받느냐,
1: 예.
5: 어느 정도 표차로 누가 이기느냐, 그게 결국은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회 경선이라는 게 민주당 순회 경선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저도 출입기자여서
1: 예.
5: 순회 경선 다 쫓아다녔거든요. 처음에 제주도에서 하고 둘째 날 울산에서 하고 세 번째에 이제 광주에서 했는데 광주에서 승부가 크게 모든 걸 다 결정해버렸어요. 그다음에는 그 기준대로 가더라고요.
1: 예.
5: 그러니까 글쎄요. 충청도가 일단 중요하죠. 기세를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특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에서 또 이기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결국은 전남 광주에서의 예. 그 전당대 아 뭐 저 그 대회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예. 순회 경선이 이제 일정이 처음에 이제 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한테 이제 유리하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자,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순회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다음 그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이제 그렇잖아요.
0: 영향을 주는데 좀 제한적일 거예요. 노무현 그때 후보 때는 계속 누적돼 왔고 시간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네. 같은 거 충청에서 이미 이제 투표 시작됐어요, 지금. 했고 이제 8월 1일 날 충청 그 결과를 발표하고 네. 권리당원들이 ARS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하거든요. 네. 이미 이제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발표하고 또 이제 그다음에 PK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발표하는 게 2일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약간 겹쳐요. 네. 완전하게 이제 처음에 결과를 보고 이제 이른바 밴드웨건이냐. 그러니까 이제 더 투표 득표를 많이 한 사람한테 더 몰아주냐 이게 밴드웨건이잖아요. 그다음에 언더독은 반대 현상이에요. 좀 이렇게 표가 낮은 사람한테 좀 동정을 주는 게 언더독인데 이게 전자냐 후자냐의 문제를 하려면 그 완전히 시간차가 나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해요. 예. 그다음부터 좀 정확하게 이제 갈라지는데 지금 말씀처럼 노무현 후보도 이제 광주에서 거의 승부를 봤죠. 제주에서 졌다가 울산에서 1위하고 광주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쭉 이제 갔던 건데 이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 신천지 문제, 급연수하고 선호 투표제. 예. 투표 방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예.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할 겁니다, 아마. 신천지 문제가 과연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했는데 의혹을 예. 이게 김민석 후보에게 역풍이 불지 이것도 봐야지 할 것 같고 또 1인 예. 1표제 같은 거 이런 게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예. 물론 전 지난번 뭡니까 전당대회 때도 금산서 그때 박찬대 후보를 큰 차로 이겼어요, 그때. 이제 그 정청래 후보가 예. 충청도 이 결과가 중요하긴 중요할 겁니다. 아무래도 호남이 가장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1: 예. 예. 알겠습니다. 신천지 또 선호 투표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또 그 조국 혁신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
0: 물론
1: 이런
0: 이제.
1: 여러 변수들이 지금 주로 지금 중간 중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멱살 논란에 빚은 권영진 의원의 징계를 두고 원내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아니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5: 글쎄 이제 당권파, 이른바 장동혁 대표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일벌백계를 해서 또 공교롭게도 지금 그 징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른바 개혁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1: 그러니까 조경태, 진종호 의원.
5: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본때를 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윤리위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윤리위가 원래 9명에서 출발을 해서 3명이 즉각 사퇴를 한 바람에 6명이 됐는데 예. 그 6명이 그 한동훈 그때 당시 그 전 대표에 대한 그 제명 그리고 저에 대한 제명, 예.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이것을 강행을 했어요. 그런데
1: 예.
5: 강행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선거에서 살아 돌아옴으로써 정치적으로 다시 생활을 한 거고 저나 배현진 의원은 그 법원에서 그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가처분 하면서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전직 최고위원과 현직 서울시당위원장을 그렇게 징계를 해서 그 제명을 하고 징계를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요. 윤리위원장은 물러났어야 돼요. 당연히 물러났어야 됩니다.
1: 예.
5: 그리고 안 물러나면 장동혁 대표는 해촉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 내분이 벌어져서 이 6명 중에서 3명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고
1: 예.
5: 그러니까 세 명만 하니까 거기다 한 명을 더 추가로 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10명이었었는데 또 계속 사퇴를 해서 5명이 남았습니다. 5명이 남았는데 회의는 3명만 참석하고 있어요.
1: 네.
5: 그러면 이게 이 세 사람이 앉아서 6선의 조경태 의원 그리고 재선의 그 권영진 의원 그분은 또 저 대구시장도 재선했어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무슨 방통위에 2인이 모여서 뭐 이진숙, 그 김태규 두 분이 뭐 땅땅땅 해갖고 그것도 논란이 예. 되고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0: 뭐 누가 봐도 분명할 겁니다.
1: 예. 그러니까 윤리위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총 9명이었다가 계속 줄다가 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2명까지 빠지고 3명이 남아서 징계 개시를 했단 말이죠.
2: 이게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면 이거 절차를 중시하는 거니까 하자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자체로는 하자가 없을 수 있는데 9명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저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전 그것보다도 물론 절차도 중요합니다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박덕근 부의장의 그 국회 부의장 선출을 반대했다고 네. 징계를 한다니 말이 됩니까? 박덕근 의원이 그 윤선을 탄핵에 반대를 했어요. 반대표결을 던졌다고요. 그럼 이 이른바 내란에 옹호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이 부의장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관행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부의장을 그 국민의힘이 이제 선출했으니까 후보를 민주당이 다 표를 던져야 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로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당내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럼 내란을 옹호한 사람을 국회의장, 부의장 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징계를 한다? 이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종 의원도 그렇고 권현희 의원은 저는 뭐 별개 문제라고 보는데 전혀 차원이 달라요. 조경태 의원하고 전혀 다른데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를 제거하고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다로 남용하는 거예요, 지금 징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징계 정치란 말을 쓰잖아요. 그 징계는 징계인 것이 왜 징계 정치란 말을 써요? 징계를 가지고 지금 말, 이 조자룡이 칼을 흔들듯이 이 함부로 흔드는 거라고요. 휘두르는 거라서 이거는 장동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이건 징계 정치란 말을 들어도 싸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종 의원이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나 마찬가지죠. 한동훈 후보가 그때 이제 국민의 후보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징계를 합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법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조경태 육선 의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종 의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알겠습니다.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 수단으로 지금 이 징계 윤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일단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제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3: 그렇습니다.
1: 또 각 개인에 대한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형평성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절차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네, 그야말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영남을 달군 극한 폭염이 중부로도 확대하면서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영남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등 영남 곳곳이 38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2.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영남을 중심으로 19곳까지 늘었던 폭염중대경보는 3곳만 남기고 해제됐지만 전국 곳곳의 폭염특보는 잇따라 강화됐습니다.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중고기압이 더위를 키우는 가운데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를
3: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2: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상층에는 서쪽으로부터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대기 상하층을 모두 고기압이 덮고 있다 보니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더욱 심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변수는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돌핀은 점차 세력을 키우며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달라지면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요즘 찜통더위에 잠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4: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말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62개 지점 평균 열대야 일수는

0: 최저 기온은 23.1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습니다. 반면 낮 더위는 지난해보다 다소 약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4일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6.1일 줄었지만 평년 3.5일과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밤사이 높은 습도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배달기사들도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푹푹 찌는 날씨에 달궈진 도로를 달리고 계단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3: 아, 이거 몇 층이야. 아, 힘들어.
2: 푹푹 찌는 더위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는 배달 한 건만 맞춰도 금세 기운이 빠집니다.
3: 5층, 6층 올라갈 경우에는 걸어서 올라가서
4: 배달기사입니다.
3: 가서 내려오면 땀 범벅이 돼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2: 오토바이가 닿지 않는 곳은 더 힘에 부칩니다.
5: 주택가에는 오토바이로 끝까지 올라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배달을 하려면 아래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손에 물건을 든 채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2: 하루 처리하는 배달 건수는 50건 정도.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뙤약볕 아래를 달립니다. 달궈진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치솟고 버스나 화물차 옆을 지날 때면 훅 하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옵니다.
6: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아주 진짜 그냥 후두죽지근하다가 달리면서 막 땀이 줄줄줄 흘려요.
2: 이렇다 보니 잠시나마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를 기다립니다.
3: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기가 싫을 정도.
2: 배달을 마친 뒤 쉴 곳도 마땅치 않은 것도 한여름 배달의 힘든 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길 반복하곤 하는데 인근의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3: 많이 더웠고 그런데 정부에서 뭐 생수나 뭐 플랫폼 회사에서 생수 그런 걸 나눔 같은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 공간이나 뭐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저 정부에서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
2: 잠시 더위를 식히고 배달기사들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또다시 뜨거운 도로를 달립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7: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뒤 대형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면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2, 30명에 이른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경시청 관계자를 인용해 붕괴된 구마모토 가시마마치 대형 쇼핑몰의 직원으로 보이는 2, 30명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너진 건물 안에 이들이 갇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돼 구조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3,600여 명을 쇼핑몰 등으로 급파해 인명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사망자 여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의 영향으로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흔들림을 느꼈다는 지진 신고가 40여 분 동안 290건 넘게 접수됐고 경남 소방본부에도 21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에도 12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각 지역에서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리 원전은 지진 영향이 감지되지 않아 정상 가동 중입니다. 대국민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초고가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긴장감 속 관망세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8: 똘똘한 한 채 여파로 집값이 올랐다는 판단 속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이곳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0: 높습니다.
1: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세금 고민이 크지만 집을 내놓기보단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2: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3: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입니다.
2: 자기 한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반면 매수자들 사이에선 세제 개편 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4: 매수자가 긴장을 해서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끝나고 나서 사겠다는 사람이 한 80~90% 정도 돼요.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눈치 싸움 속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9천 건에 가까웠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두 달 만에 3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종부세 확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 공정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의 가액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시세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변 주요 입지까지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는 장특공제 자체에 상한선이 없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도입되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5: 상장 첫날 시총 1위로 올라서며 화려하게 데뷔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에 대해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도체 빅3를 위협할 거라는 경계감 속에 아직은 기술 격차가 크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중국 반도체 대표 주자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하이 증시 입성 첫날 5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 466% 껑충 뛰면서 주당 49위안에 장을 마셨습니다.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1조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중국 본토 1위로 등극했습니다.
7: 5배 급등해서 중국 본토 상장 첫날 1위가 된 상황을 표현할 만한 더 극적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아쉬울 정도입니다. 승호 씨 포크 투자 분석 전문가입니다.
6: 상장 첫날 주가 폭등으로 683조 원대로 평가되는 미국의 인텔 시총 규모까지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시총 1천조 원대의 반도체 빅3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이지만 무서운 성장세입니다. 외신들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블룸버그 등은 창신 메모리가 장기적으로 반도체 빅3를 위협할 정도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기업 공개와 투자로 오는 2030년 창신 메모리의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의 두 배가 되고 시장 점유율도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보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첨단 기술 수준에 있습니다. 중국은 HBM 시장에 일찍부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 한국과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날 역대급 흥행도 유통 가능 주식이 현재의 약 6%에 불과해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 현재 주식의 6.73%만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6개월에서 3년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티머시 포크 투자 분석 전문가입니다.
6: 뉴욕 증시에선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경계감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5: 서울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소지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어두운 밤 형사들이 탄 승합차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경찰관들은 오피스텔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현장을 살핍니다. 서울 수유동에서

0: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1: 아침에 여기 뭐 누가 애들이 하길래 알았어. 살인 사건 맞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0: A씨는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흉기 외에도 범행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살인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안을 배회하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의 소지품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물질과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등 관계성 범죄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입니다.
2: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48일 만에 경찰이 용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가 마당에 숨어 있다가 주택 내부로 들어간 뒤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와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언론 요청이 있었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유족의 동의하에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새벽 경남 통영시 도산면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최근 정품보다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상당수 제품의 공기 정화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쳤고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까지 검출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3: 정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호환필터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유해가스 제거 성능은 20개 제품 가운데 단 4개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와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5개 유해가스의 평균 제거율이 70% 이상이어야 하지만 나머지 16개 제품의 평균 제거 효율은 20에서 63%에 그쳤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성능도 8개 제품만 기준을 충족했고 나머지 12개 제품은 표시 성능의 68에서 89% 수준에 그쳤습니다. 8개 제품은 모두 LG와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제품이었습니다.
4: 한국소비자원은 유해가스 제거율 또는 미세먼지 제거 성능이 미흡한 16개 업체에 품질 개선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3: 안전성 시험에서는 더 큰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인 TSI의 그레이 프리미엄과 세진의 그레이 필터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메틸 이소티아 졸리논 MIT가 검출됐습니다. MIT는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 성분으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5: 함유 금지 물질인 메틸 이소티아 졸리논, 즉 MIT가
6: 한아름 소비자원 책임 연구원입니다.
5: 해당 제품 판매 업체는 한국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3: 소비자원은 MIT가 검출된 두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함께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호환 필터를 구매할 때는 가격뿐 아니라 공기정화 성능과 안전성도 함께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 가능 모델과 성능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다음 달 1일 처음 소환합니다. 특검은 윤 의원 조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로 21g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의원은 관저 이전 당시 청와대 이전 TF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이름은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김건희 특검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 요구사항에 따라 21g이 선정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0: 종합특검은 윤희원이 김건희 씨, 21g 대표와 함께 세 차례 사전 답사를 한 뒤 관저 위치가 바뀐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첫 강제 수사 이후 넉 달여만 수사 막바지에야 소환 조사가 성사된 만큼 특검은 윤희원 조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완결짓지 못했던 관저 이전 의혹을 종합특검팀이 규명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앞장선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전 단장이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행태를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에 빗대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6년 무렵부터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김건희 씨의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났고 고검검사 또는 중앙지검장일 무렵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법당에서 전 씨를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될 무렵에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2: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면서 당권 주자들도 당심잡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경선지인 충청권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개파 간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첫날, 정청래 후보는 이틀 연속 고향 충청을 찾았습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소를 참배한 뒤 세종에서 당원들과 만나 1인 1표제로 이해찬 정신을 잇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5: 당원주권정당 1인 1표를 사수하겠습니다.
3: 송영길 후보도 연이틀 충청을 돌며 당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당대표는 단순히 대통령 뜻을 뒷받침해서도 대통령과 각을 세워 싸워서도 안 된다고 두 경쟁자를 견제하며 레이스 완주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6: 송영길 왜 당대표 나오냐? 당선되려고 나왔습니다.
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부울경 투표 개시를 하루 앞두고 경남행을 택한 김민석 후보는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누가 근거 없이
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3: 충북 권리당원 투표가 한때 차질을 빚은 것을 두고는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끼어들더라도 압도할 수 있게 100% 당원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의혹을 또 암시한 건데 이를 둘러싼 개파 간 충돌은 갈수록 과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후보 측은 친천계의 생일별 투표 지침을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충돌 지점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첫 순회 경선에서 발표됩니다. 초기 판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거로 보이는 만큼 후보들도 초반 기선 제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내일 첫 TV토론회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TV토론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오늘 SNS에 당원 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당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도 SNS에 송 후보 글을 공유하며 추가 토론이 아니라 매일 토론도 환영한다면서 무제한 정책 토론을 포함한 모든 토론 확대에 동의한다고 적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TV토론회는 내일과 다음 달 5일, 12일 등 모두 세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중앙윤리위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잇단 징계 개시에 나서면서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멱살 논란 권영진 의원 징계 문제는 사실상 개파 대리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8: 이른바 멱살 사태의 당사자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선 또 한 번 공개 충돌 장면이 나왔습니다. 권 의원과 함께 의원 모임 대안감이를

0: 소속인 조은희 의원이 먼저 사과했으니 기회를 주자고 감싸자.
1: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2: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권 의원이 요구했던 정보위 간사를 맡은 유영하 의원이 대치기에 나선 겁니다.
3: 이까지 정보위 간사가
2: 유영하 국민의힘
3: 동지가
2: 의원입니다.
3: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지는 법입니다. 동지니까 감싸줘야 되고 이런 정당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0: 선처를 바란다는 정점식 원내대표 후소에도 중앙윤리위가 권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잇단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 안팎 잡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은 징계받을 건 자신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라고 발끈했고
4: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2: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아바타 위원회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도한 표적 징계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문제로 제소된 진종호 의원도 사당화를 위한 겁박성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사자들 뿐 아니라 비당권파를 중심으론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을 겨눴다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 대표는 징계 논란은 직접 언급을 삼가는 대신 공천룰의 당성평가 강화를 시사하며 당 장악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5: 공천에 있어서
2: 장동혁 국민의힘
5: 배제하자고 합박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
6: 다만 윤리위 내부에서도 징계 적절성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이딴 사임사태까지 벌어진 만큼 실제 징계 결정이 나와도 절차적 흠결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그대로 보관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8: 경기도 안양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프리미엄 재료를 쓴다고 광고해왔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9: 이거 지금 국내산 원산지 표시 국산이라고 표시하시고
2: 경기도 특사경입니다.
8: 하남의 또 다른 대형 카페 냉장고를 열어보니 소비기한이 지난 요거트와 양념소스가 폐기 표시도 없이 보관돼 있습니다.
10: 아니 뭐 하루 이틀 지난 게 아닌데 어제는 국산이라고. 아니, 저한테 죄송하실 건 아닌데 너무 지금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 개발자한 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쓰거나 관할 관청의 신고도 없이 외부에 컨테이너 창고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 210곳을 점검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불법 행위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 변경 신고 미이행이 12건, 불법 토지 형질 변경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1: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불법 행위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2: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입니다.
11: 소비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7: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50대 운전자 A씨는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후진하다 경계석과 다시 충돌하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백린 누출로 의심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택시는 오후 5시 40분쯤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가 오후 6시 10분쯤 부대 내 조치가 완료됐다며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비상대응팀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며 기지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반경 300m의 안전선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고로 오산기지 전면에 대피령이 내려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피해 현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평양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주년이 아닌데도 규모를 키워 북중 관계를 강조하고 또 딸 주애를 부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2: 북한은 5년 주기로 돌아오는 해, 이른바 정주년이 아닌데도 올해 727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렀습니다. 중국이 자국 위상을 자랑하는 계기로 삼았던 지난해 9월 승전 80주년 대규모 열병식에서 영감을 받은 듯 평양 시민은 물론 참전 노병과 아이들까지 불러 평양 체육관 광장을 채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6.25 전쟁 당시 군복과 장비를 재현한 장병들이 각 잡힌 행진을 선보였고 행사 중간 축포를 쏘아 올리며 73년 전 북한의 승전을 주장했습니다.
13: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중앙 10위에 오무하는 상징 총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12: 현대 북한군의 장비를 갖춘 육해공 종대들도 행진에 참여했지만 열병식과 달리 ICBM이나 신형 미사일, 첨단 무기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진 기념 공연에선 중국 인민군의 지원을 강조한 게 눈길을 끌었는데 관련 영상은 물론 중국 노래까지 편성하며 한층 가까워진 북중 관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13: 중국 인민 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12: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고 중간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처음 참여한 주애는 이번에도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귓속말을 주고받고 손을 맞잡으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상징이자 백두혈통 가계의 계승자 위상을 쌓아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7: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원부국이자 남미의 군사강국인 브라질과 희토류,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룰라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포옹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에 온 대한민국 정상을 브라질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외교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사람인 만큼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15: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16: 어려서 고생한 사람들은 모든 기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통령님과 저 모두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14: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양국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희토류 배장량 세계 2위 국가와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15: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14: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 등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영화와 체육,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를 위해 7건에 달하는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시장의 무역 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등의 국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도 공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지론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7: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석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8: 이 캠페인은 경기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9: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20: your name? YTN 경제 라디오 이름 이모예요.
21: 이름 이모예요.
20: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 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 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뭐예요?
22: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2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최근 유럽과 북미 지역의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한데요. 관련 내용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22일 시작된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프랑스 정부는 약 25만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4만 2천 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70%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산불을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힐 만큼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요.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 주변 대형 산불 두 개가 합쳐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 역사상 최대 규모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됐고 스페인 정부는 산불을 이유로 첫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북미도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24일 기준 약 23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미국 뉴욕까지 넘어가면서 뉴욕의 대기질 지수가 위험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선 약 8천만 명이 폭염주의보 경보 대상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누적돼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산불 날씨는 지난 40년간 20% 이상 길어졌습니다. 기상학자들이 추가 폭염을 예보하고 있어 더 많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 7월 28일 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 번슈타인의 캔디드 서곡,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상 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7월 28일 화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듀엣터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번슈타인의 캔디드 서곡,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상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어제도 이 시간에 여성 지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들은 곡을 지휘한 마린 알소비는 피아니스트 이민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나갔을 때 지휘를 맡아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가입니다.
1: 이 마린 알소비는 번슈타인의 수제자입니다. 브람스와 말러 연주로 특히 유명하고 번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미국 음악을 자주 지휘하고 있습니다.
0: 마린 알소비는 특히 금관악기를 컨트롤하는 능력만큼은 최고라는 평을 듣고 있죠. 현악기나 목관악기에 강한 지휘자는 많은 편이지만 마린 알소비처럼 금관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지휘자는 드물다고 하네요.
1: 맞습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의 미르가 그라지니테 틸라라는 지휘자가 있는데 2016년에 불과 29살의 나이로 사이먼 레틀의 뒤를 이어 영국의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발탁돼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섬세하면서 강렬한 해석이 특징이고요.
0: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엘가의 탄식, 소스피리. 미르가 그라지니테 틸라가 지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엘가의 탄식, 소스피리, 미르가 그라지니 테틸라가 지휘하는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오늘은 여성 지휘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성 지휘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0: 첼리스트 장한나는 지금 첼로 연주보다 지휘자로 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 겸 예술감독을 역임했고요. 얼마 전부터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1: 이 가장 성공한 지휘자로는 김은선을 꼽을 수 있는데 2024년 베를린 피를 지휘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음악 감독으로 있으면서 매트, 파리, 빈등 세계 정상급 오페라 극장에서도 지휘를 하고 있고요.
0: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세계 무대로 옮긴 지휘자도 있습니다. 바로 성시연입니다.
1: 네, 성시연은 2009년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향의 부지휘자로 발탁됐습니다. 정명훈에게 인정받으면서 성시연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후 2014년 경기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임명됐습니다.
0: 우리나라 오케스트라에서 여성 지휘자는 성시연이 처음이었죠.
1: 네, 정확하게 말하면 국공립 오케스트라 최초의 여성 지휘자, 경기 필하모닉 이후로는 유럽으로 건너가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 객원 지휘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1: 말러의 교향곡 5번 중 4악장 아다지에토 성시연이 지휘하는 경기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수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

0: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News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요즘 찜통 더위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2: 올해 열대야일 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말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62개 지점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일 늘었고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종전 최고였던 1994년의 6.5일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7.8일, 광주 전남이 13.7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5.7일을 기록했습니다. 7월 들어 밤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23.1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습니다. 반면 낮더위는 지난해보다 다소 약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4일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6.1일 줄었지만 평년 3.5일과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밤사이 높은 습도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우리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해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 또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2: 두 시장 모두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장중 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코스피가 6,023으로 11% 가까이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705로 8% 가까이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5조 원가량,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1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465%나 폭등하며 시가총액 1위로 급부상했고 중국이 고난도 기술인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미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는데 그 충격파가 우리 증시를 흔들어 놨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로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세가 거세졌고 두 종목 주가는 13에서 14%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1984개, 코스닥 1557개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코스피 375개, 코스닥 140개에 불과했습니다.
5: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상장 이후에 조달한 자금을 활용을 해서 메모리 생산을 큰 폭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한국 업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을 합니다.

0: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462.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대국민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2: 이번 세제 개편이 초고가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긴장감 속 관망세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 똘똘한 한채 여파로 집값이 올랐다는 판단 속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4: 특히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고가 아파트 갈비한 이곳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3: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세금 고민이 크지만 집을 내놓기보단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5: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낼게 막막한 거죠. 자기 한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3: 반면 매수자들 사이에선 세제 개편 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6: 매수자가 긴장을 해서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끝나고 나서 사겠다는 사람이 한 80~90% 정도 돼요.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눈치 싸움 속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9천 건에 가까웠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두달 만에 3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종부세 확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 공정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의 가액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시세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변 주요 입지까지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는 장특공제 자체에 상한선이 없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도입되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2: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정부가 곧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 자리에선 관련 질의응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급등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다음 달 1일 처음 소환합니다.
2: 특검은 윤 의원 조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종합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로 21g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의원은 관저 이전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이름은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김건희 특검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 요구사항에 따라 21g이 선정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이 김건희 씨, 21g 대표와 함께 세 차례 사전답사를 한뒤 관저 위치가 바뀐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첫 강제수사 이후 넉 달여만 수사 막바지에야 소환조사가 성사된 만큼 특검은 윤 의원 조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완결짓지 못했던 관저 이전 의혹을 종합특검팀이 규명해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신도로부터 과거 민주당 가입을 권유받았

0: 다른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다만 합수부는 조직적 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탈퇴 신도로부터 민주당 가입 동료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신천지에서 탈퇴한 일부 신도가 지난 2022년 말경 간부가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거부감을 가지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결과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가입과 관련해선 조직적 강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부는 이와 별개로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수도권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영향력 행사를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합수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민주당 가입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5: 당신은 나의 동반자.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안녕.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은 내 인생 가장 설레는 장면. 한편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 다시 안녕. 이란 말로 우린 이별을 반겨. 참 재밌었어 모든 순간들이. 많이 그리울 것 같아 지난 날들이. 마지막 모습 두 눈 속에 나

생각보다 짧은 영화 한 편이었어.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그 안에 그대가 존재했기에 버틸 수 있었어. 난 기쁨, 슬픔, 희망, 절망, 그리움, 아쉬움, 고독, 평화, 이 모든 감정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1: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0: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0: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영남을 달군 극한 폭염이 중부로도 확대되면서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극심한 더위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3: 영남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등 영남 곳곳이 38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2.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영남을 중심으로 19곳까지 늘었던 폭염중대경보는 3곳만 남기고 해제됐지만 전국 곳곳의 폭염특보는 잇따라 강화됐습니다.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중고기압이 더위를 키우는 가운데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상층에는 서쪽으로부터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3: 대기 상하층을 모두 고기압이 덮고 있다 보니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더욱 심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변수는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돌핀은 점차 세력을 키우며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달라지면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대구와 경남 양산이 번갈아가며 39도를 넘어서는 등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로 지표면에 열기가 쌓이면서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겨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5: 연일 폭풍지는 대프리카의 동대구역.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연신 부채질을 하는 시민들.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지며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포그에서 잠시 더위를 피합니다. 외지에서 대구를 찾은 사람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에 혀를 내두릅니다.
6: 서울에 비해서 해도 강하고 좀 눈살도 찌푸려지고 그래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5: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대구는 번갈아가며 가장 뜨거운 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밤사이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지표면에 더위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을 하나 둘 넘어서고 있는 상황. 이대로 열기가 계속 축적된다면 낮 기온 40도 돌파는 물론 역대 최고 더위 기록마저 새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2: 월요일이었던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73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강원도에서 온열 질환에 따른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9명입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이번 주가 폭염의 중대한 고비가 될 걸로 예상한다며 쪽방촌과 작업장,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장소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데다 일부 지역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위협도 여전하다며 행정안전부 등의 장마 피해 시설 복구와

0: 119 신고하기를 말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배달 기사들도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푹푹 찌른 날씨에 달궈진 도로를 달리고 계단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2: 아, 이거 몇 층이야? 아, 힘들어.
1: 푹푹 찌는 더위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는 배달 한 건만 맞춰도 금세 기운이 빠집니다.
3: 5층, 6층 올라갈 경우에는 걸어서 올라가서 가서 내려오면 땀 범벅이 돼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1: 오토바이가 닿지 않는 곳은 더 힘에 부칩니다.
4: 주택가에는 오토바이로 끝까지 올라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배달을 하려면 아래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손에 물건을 든 채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1: 하루 처리하는 배달 건수는 50건 정도.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쬐약볕 아래를 달립니다. 달궈진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치솟고 버스나 화물차 옆을 지날 때면 훅 하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옵니다.
5: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아주 진짜 그냥 후두둑지근 하다가 달리면서 막 땀이 줄줄줄 흘려요.
1: 이렇다 보니 잠시나마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를 기다립니다.
3: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기가 싫을 정도.
1: 배달을 마친 뒤 쉴 곳도 마땅치 않은 것도 한여름 배달의 힘든 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길 반복하곤 하는데 인근의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3: 많이 더웠고 그런데 정부에서 뭐 생수나 뭐 플랫폼 회사에서 생수 그런 걸 나눔 같은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 공간이나 뭐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저 정부에서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
1: 잠시 더위를 식히고 배달 기사들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또다시 뜨거운 도로를 달립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현지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6: 강을 연결하는 대형 다리 한쪽이 허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떨어진 반쪽은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성곽을 둘러싼 돌벽도 강한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폭격을 맞은 듯 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창고용 마트는 난데없는 지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 강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에 도로나 교량이 손상됐고 건물 붕괴와 화재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5만 가구가 정전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나 반도체 업체 TSMC 공장 등 주요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7: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
6: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하고 육상자위대 대원 3천여 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270명 넘게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0년 전과 비슷해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뒤 대형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며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20명에서 30명에 이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경시청 관계자들을 인용해 붕괴된

0: 구마모토 가시마마치 대형 쇼핑몰의 직원으로 보이는 20명에서 30명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테레비 아사히는 현지 시간 어제 오후 6시쯤 이 쇼핑몰에 흰 연기가 나면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현지 소방서에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은 부산과 김해 등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전국에서 8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는데 YTN에도 관련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천장에 달린 조명은 물론 벽에 걸린 시계까지 대롱대롱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2: 너무 흔들리는데?
1: 부산과 창원에서도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랐단 제보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3: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지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1: 일본 강진의 여파가 바다 건너 한반도에까지 닿으면서 전국에서 신고 800건가량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3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고 울산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과 전남, 제주에서는 최대 진도 3,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에서는 최대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도 뚜렷하게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다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에는 피해가 없었고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 역시 현재까지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현지 교민의 피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현지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5: 강을 연결하는 대형 다리 한쪽이 허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떨어진 반쪽은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성곽을 둘러싼 돌벽도 강한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폭격을 맞은 듯 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창고용마트는 난데없는 지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 강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에 도로나 교량이 손상됐고 건물 붕괴와 화재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5만 가구가 정전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나 반도체 업체 TSMC 공장 등 주요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6: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
5: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하고 육상자위대 대원 3천여 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270명 넘게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0년 전과 비슷해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4: 이처럼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강진 이후 현지 대형 쇼핑몰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제지 공장에도 직원들이 갇혀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기자,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7: 네, 이번 강진으로 인해 20명 가까이 생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기준으로 구마모토현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지진 이후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 가시마마치 대형 쇼핑몰에서 현재까지 10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현장에서 구조된 4명 가운데 3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쇼핑몰에서는 지진 발생 이후 흰 연기가 나면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이 폭발로 2층 일부 시설이 무너져 내렸는데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 쇼핑몰 이용객 200여 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당국은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 강진으로 갇혀있던 11명 가운데 2명이 심폐정지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나머지 9명을 현재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3,600여 명을 쇼핑몰 등으로 급파해 인명구조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진에 야스시로시의 무너진 집 안에서 발견돼 병원에 옮겨진 여성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NHK에 따르면 한 병원에서만 50명 넘는 부상자가 이송돼 오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TBS 방송은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공식 피해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4: 서울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중 고기압에 덥고 습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전국의 낮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높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영남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9도를

0: 27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3명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 중 강원도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거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절반은 작업장이나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린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 물류 제조업 등 1,000곳이 대상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119 신고하기를 말합니다. 폭염 단계별로 작업 중지 권고가 잘 이행되는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면 안전 긴급조치 작업에 모든 옥외 작업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1: 요즘 찜통 더위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올해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말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62개 지점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일 늘었고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종전 최고였던 1994년의 6.5일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7.8일, 광주 전남이 13.7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5.7일을 기록했습니다. 7월 들어 밤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23.1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습니다. 반면 낮더위는 지난해보다 다소 약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4일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6.1일 줄었지만 평년 3.5일과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밤사이 높은 습도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홍승환입니다.
1: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우리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해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 또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장중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코스피가 6,023으로 11% 가까이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705로 8% 가까이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5조 원가량,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1,0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465%나 폭등하며 시가총액 1위로 급부상했고 중국이 고난도 기술인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미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는데 그 충격파가 우리 증시를 흔들어 놨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로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세가 거세졌고 두 종목 주가는 13에서 14%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1,984개, 코스닥 1,557개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코스피 375개, 코스닥 140개에 불과했습니다.
4: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상장 이후에 조달한 자금을 활용을 해서 메모리 생산을 큰 폭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한국 업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총량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간담회에서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는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0: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개인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지만 40조 원 규모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상장 대금 유입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462.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이름표를 붙여줘.
3: 와이티엔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영남을 달군 극한 폭염이 중부로도 확대되면서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극심한 더위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영남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등 영남 곳곳이 38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0: 3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영남을 중심으로 19곳까지 늘었던 폭염중대경보는 3곳만 남기고 해제됐지만 전국 곳곳의 폭염특보는 잇따라 강화됐습니다.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중고기압이 더위를 키우는 가운데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상층에는 서쪽으로부터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대기 상하층을 모두 고기압이 덮고 있다 보니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더욱 심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변수는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돌핀은 점차 세력을 키우며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달라지면 폭염의 강도와 지속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대구와 경남 양산이 번갈아가며 39도를 넘어서는 등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로 지표면에 열기가 쌓이면서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겨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3: 연일 폭우는 대프리카의 동대구역.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연신 부채질을 하는 시민들.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지며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폭우에서 잠시 더위를 피합니다. 외지에서 대구를 찾은 사람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에 혀를 내두릅니다.
4: 서울에 비해서 해도 강하고 좀 눈살도 찌푸려지고 그래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3: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대구는 번갈아가며 가장 뜨거운 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밤사이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지표면에 더위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을 하나 둘 넘어서고 있는 상황. 이대로 열기가 계속 축적된다면 낮 기온 40도 돌파는 물론 역대 최고 더위 기록마저 새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2: 월요일인 그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73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강원도에서 온열 질환에 따른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9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 가축 2만 146마리가 폐사해 누적 피해가 36만 5천여 마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배달 기사들도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달궈진 도로를 달리고 계단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6: 아, 이거 몇 층이야? 아, 힘들어.
5: 푹푹 찌는 더위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는 배달 한 건만 맞춰도 금세 기운이 빠집니다.
6: 5층, 6층 올라갈 경우에는 걸어서 올라가서 가서 내려오면 땀 범벅이 돼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5: 오토바이가 닿지 않는 곳은 더 힘에 부칩니다.
7: 주택가에는 오토바이로 끝까지 올라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배달을 하려면 아래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손에 물건을 든 채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5: 하루 처리하는 배달 건수는 50건 정도.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뙤약볕 아래를 달립니다. 달궈진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치솟고 버스나 화물차 옆을 지날 때면 훅 하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옵니다.
8: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아주 진짜 그냥 후두죽지근하다가 달리면서 막 땀이 줄줄줄 흘려요.
5: 이렇다 보니 잠시나마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를 기다립니다.
6: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기가 싫을 정도.

0: 공간이나 뭐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저 정부에서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
1: 잠시 더위를 식히고 배달 기사들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또다시 뜨거운 도로를 달립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0: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현지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는 등큰 피해가 났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 강을 연결하는 대형 다리 한쪽이 허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떨어진 반쪽은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성곽을 둘러싼 돌벽도 강한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폭격을 맞은 듯 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창고 역마트는 난데없는 지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 강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에 도로나 교량이 손상됐고 건물 붕괴와 화재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5만 가구가 정전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나 반도체 업체, TSMC 공장 등 주요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2: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
1: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하고 육상 자위대 대원 3천여 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270명 넘게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0년 전과 비슷해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으로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구미모토현 공식 발표를 인용해 어젯밤 10시 기준 가시마마치 대형 쇼핑몰 붕괴로 10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붕괴 현장에서 구조된 4명 가운데 3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지 당국은 야스로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재 공장에 강진으로 갇혀 있던 11명 중 2명이 심폐정지 상태이고 나머지 9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은 부산과 김해 등 우리나라에도 감지됐습니다. 전국에서 8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는데 YTN에도 관련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천장에 달린 조명은 물론 벽에 걸린 시계까지 대롱대롱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4: 너무 흔들리는데?
3: 부산과 창원에서도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랐단 제보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4: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지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3: 일본 강진의 여파가 바다 건너 한반도에까지 닿으면서 전국에서 신고 800건가량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3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고 울산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과 전남, 제주에서는 최대 진도 3,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에서는 최대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도 뚜렷하게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다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에는 피해가 없었고 인명

0: 이나 시설물 피해 역시 현재까지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현지 교민의 피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가 무너져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교량 위에 통행자가 없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물보라가 솟구칩니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보릿돌교가 붕괴한 건 오후 1시 10분쯤입니다. 장길리 해안과 갯바위를 연결하는 170여 미터 해상 인도교인데 중간 교각과 상판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리 끝부분에 있던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보트와 민간어선을 이용해 사고 발생 50여 분 만인 오후 2시쯤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또 잠수 장비를 동원해 붕괴 당시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릿돌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말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인근 암초 등지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현수막으로 이제 출입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현장에 안내가 있었는데 이 현수막이다 보니까 그 뭐 이렇게 사실 지나가려면은 지나갈 수 있지 않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 계셨던 분들이 있었고.
2: 포항시는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통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교량의 구조 상태와 붕괴 지점, 시설 점검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AI 는무엇이든척척만들잖아요그런데 AI 가되살릴수없는소리도있대요사라지면다시살릴수없는대한민국의푸른자연을지켜주세요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4시를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
5: 뉴스케어4시뉴스시작합니다
4: 일본구마모토에서규모 7.1 의강진이발생했습니다
5: 다리가끊어지고현지쇼핑몰일부가무너지는등큰피해가났습니다도쿄에서이승배특파원입니다
6: 강을연결하는대형다리한쪽이허리가뚝부러졌습니다떨어진반쪽은그대로물에잠겼습니다성곽을둘러싼돌벽도강한진동을견디지못하고무너졌습니다
7: 바라바라또지진이아니고일기똥또오지ましたから本当にその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
6: 대형쇼핑몰은폭격을맞은듯벽이온데간데없이사라졌습니다창고용마트는난데없는지진에아수라장으로변했습니다놀란아이들은울음을터뜨립니다
8: 위험을하니까すぐ出て
6: 일본남서부에있는구마모토에서지진이발생한건오후4시27분쯤규모 7.1 강진이었습니다이번지진에도로나교량이손상됐고건물붕괴와화재도여럿확인됐습니다열차가탈선하기도했습니다5만가구가정전됐다는현지언론보도도나왔습니다다만원자력발전소나반도체업체 TSMC 공장등주요시설피해는보고되지않았습니다
9: 人命第一の方針のもと政府一体となって被災者の救命救助等の災害応急対策に全力で取り組むこと
6: 일본정부는총리관저위기관리센터에지진대책실을설치하고육상자위대대원3000여명을현지에급파했습니다외교부는현재까지이번지진으로인한한국인인명피해는없다고전했습니다구마모토는10년전에도규모7이넘는강진으로큰피해를받습니다당시270명넘게숨졌고2000명이상이다쳤습니다일본기상청은이번지진이10년전과비슷해추가지진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며앞으로일주일이고비라고밝혔습니다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4: 붕괴된쇼핑몰에서는밤사이구조작업이이어졌지만2차피해우려로내부진입이쉽지않은상황입니다
5: 강진피해를입은제지공장에서도직원여러명이갇혀실종자수색이진행되고있습니다국제부연결에현재까지확인된피해상황알아보겠습니다권중기기자지금까지집계된피해상황어떻습니까
10: 네이번강진으로인해20명가까이생사확인이되지않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어젯밤10시기준으로구마모토현이공식발표한내용을일본언론들이보도하고있는데요요미우리신문등에따르면지진이후폭발한것으로보이는가시마마치대형쇼핑몰에서현재까지10명과연락이닿지않는상태입니다또현장에서구조된4명가운데3명은중상1명은경상이라고전했습니다이쇼핑몰에서는지진발생이후흰연기가나면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가 현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이 폭발로 2층 일부 시설이 무너져 내렸는데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폭발 원인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스가 누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직후 쇼핑몰 이용객 200여 명은 건물 밖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당국은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 강진으로 갇혀 있던 11명 가운데 2명이 심정지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나머지 9명을 현재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3,600여 명을 쇼핑몰 등으로 급파해 인명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물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심야 시간대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지진의 야스시로시에 무너진 집 안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심폐 정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NHK에 따르면 한 병원에서만 50명 넘는 부상자가 이송되어 오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TBS 방송은 현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사망자 수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포함한 일본 정부의 공식 피해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4: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영남을 달군 극한 폭염이 중부로도 확대하면서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5: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극심한 더위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11: 영남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등 영남 곳곳이 38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2.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영남을 중심으로 19곳까지 늘었던 폭염중대경보는 3곳만 남기고 해제됐지만 전국 곳곳의 폭염특보는 잇따라 강화됐습니다.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중고기압이 더위를 키우는 가운데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상층에는 서쪽으로부터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11: 대기 상하층을 모두 고기압이 덮고 있다 보니 당분간 뚜렷한 비의

0: 70명 안팎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벌써 9명이나 나왔는데요.
1: 폭염 속 일터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2주간 집중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2: 27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3명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 중 강원도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거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절반은 작업장이나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린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 물류제조업 등 1,000곳이 대상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119 신고하기를 말합니다. 폭염 단계별로 작업 중지 권고가 잘 이행되는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면 안전 긴급 조치 작업에 모든 옥외 작업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무석입니다.
0: 브라질에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오후, 한국 시각 오늘 새벽에 열리는 한 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교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나라 기업 간 상호 투자를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상파울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두 번째 남미 순방국인 칠레로 떠납니다.
1: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상 간 만남이 경제와 안보 협력, 민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임기 초에 최대한 많은 나라를 방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동포 간담회에서 임기 후반이나 끝에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도 크게 활용하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0: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우리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해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 또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1: 두 시장 모두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장중 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3: 코스피가 6,023으로 11% 가까이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705로 8% 가까이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5조 원가량,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1,0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465%나 폭등하며 시가총액 1위로 급부상했고 중국이 고난도 기술인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미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는데 그 충격파가 우리 증시를 흔들어 놨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로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세가 거세졌고 두 종목 주가는 13에서 14%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1,984개, 코스닥 1,557개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코스피 375개, 코스닥 140개에 불과했습니다.
4: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상장 이후에 조달한 자금을 활용을 해서 메모리 생산을 큰 폭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한국 업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총량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간담회에서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는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개인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지만 40조 원 규모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상장 대금 유입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462.5원으로 주간 거래를

0: 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7월 29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 다리가 끊어지고 현재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는 등큰 피해가 났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2: 강을 연결하는 대형 다리 한쪽이 허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떨어진 반쪽은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성곽을 둘러싼 돌벽도 강한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3: 띄엄띄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쿵 하고 떨어졌으니까 정말 그때는 놀랐습니다.
2: 대형 쇼핑몰은 폭격을 맞은 듯 벽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창고 역마트는 난데없는 지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3: 위에 위험하니까 빨리 나가세요.
2: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 규모 7.1 강진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에 도로나 교량이 손상됐고 건물 붕괴와 화재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5만 가구가 정전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나 반도체 업체 TSMC 공장 등 주요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3: 인명 우선이라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하나 돼서 이재민 구명 구조 등 재응급 대책에 전력을 다할 겁니다. 다카시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2: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대책실을 설치하고 육상자위대 대원 3천여 명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강진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270명 넘게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10년 전과 비슷해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0: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구마모토현 공식 발표를 인용해 어젯밤 10시 기준 가시마마치 대형 쇼핑몰 붕괴로 현재 10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쇼핑몰 붕괴 현장에서 구조된 4명 가운데 3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와 함께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에 강진으로 갇혀있던 11명 중 2명이 심폐정지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나머지 9명을 현재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강진은 부산과 김해 등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1: 전국에서 8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는데 YTN에도 관련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4: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천장에 달린 조명은 물론 벽에 걸린 시계까지 대롱대롱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5: 너무 흔들리는데?
4: 부산과 창원에서도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랐단 제보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6: 가만히 앉아있는데.
3: 지진 제보자입니다.
6: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지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4: 일본 강진의 여파가 바다 건너 한반도에까지 닿으면서 전국에서 신고 800건가량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3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고 울산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과 전남, 제주에서는 최대 진도 3,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에서는 최대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도 뚜렷하게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다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에는 피해가 없었고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 역시 현재까지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현지 교민의 피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영남을 달군 극한 폭염이 중부로도 확대하면서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1: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극심한 더위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영남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등 영남 곳곳이 38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2.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33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영남을 중심으로 19곳까지 늘었던 폭염 중대경보는 3곳만 남기고 해제됐지만 전국 곳곳의 폭염특보는 잇따라 강화됐습니다.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중고기압이 더위를 키우는 가운데 특히 북태평양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 북태평양고기압의 중심이 바로
3: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입니다.
8: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상층에는 서쪽으로부터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7: 대기 상하층을 모두 고기압이 덮고 있다 보니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더욱 심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변수는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돌핀은 점차 세력을 키우며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달라지면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0: 이렇게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배달 기사들도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1: 푹푹 찌는 날씨에 달궈진 도로를 달리고 계단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수빈 기자.

0: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손에 물건을 든 채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1: 하루 처리하는 배달 건수는 50건 정도.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뙤약볕 아래를 달립니다. 달궈진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치솟고 버스나 화물차 옆을 지날 때면 훅 하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옵니다.
2: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아주 진짜 그냥 후두지근 하다가 달리면서 막 땀이 줄줄줄 흘려요.
1: 이렇다 보니 잠시나마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를 기다립니다.
3: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기가 싫을 정도.
1: 배달을 마친 뒤 쉴 곳도 마땅치 않은 것도 한여름 배달의 힘든 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길 반복하곤 하는데 인근의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3: 많이 더웠고 그런데
4: 배달기사입니다.
3: 정부에서 뭐 생수나 뭐 플랫폼 회사에서 생수 그런 걸 나눔 같은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 공간이나 뭐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저 정부에서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
1: 잠시 더위를 식히고 배달기사들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또다시 뜨거운 도로를 달립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월요일인 그제 전국에서 온열질 환자가 73명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강원도에서 온열질환에 따른 추정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6일 사망자 2명이 나온 데 이어 그제까지 이틀 연속 온열질환 사망자가 추가된 겁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그제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모두 9명입니다.
6: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우리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해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 또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5: 두 시장 모두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장중 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코스피가 6,023으로 11% 가까이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705로 8% 가까이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5조 원가량,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1천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465%나 폭등하며 시가총액 1위로 급부상했고 중국이 고난도 기술인 심자외선 노광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미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는데 그 충격파가 우리 증시를 흔들어 놨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로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세가 거세졌고 두 종목 주가는 13에서 14%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1984개, 코스닥 1557개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코스피 375개, 코스닥 140개에 불과했습니다.
8: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상장 이후에
4: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8: 메모리 생산을 큰 폭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한국 업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총량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간담회에서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는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개인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지만 40조 원 규모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상장 대금 유입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462.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웅입니다.
6: 대국민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5: 이번 세제 개편이 초고가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긴장감 속 관망세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욱

0: 관계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 똘똘한 한 채 여파로 집값이 올랐다는 판단 속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이곳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1: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세금 고민이 크지만 집을 내놓기보단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3: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4: 공인중개사입니다.
3: 막막한 거죠. 자기 한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반면 매수자들 사이에선 세제 개편 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5: 매수자가 긴장을 해서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끌라고
4: 공인중개사입니다.
5: 나서겠다는 사람이 한 80~90% 정도 돼요.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눈치 싸움 속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9천 건에 가까웠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두 달 만에 3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종부세 확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 공정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의 가액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시세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변 주요 입지까지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는 장특공제 자체에 상한선이 없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도입되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6: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2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합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64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 47조 2천억 원을 한 분기에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과 합치면 SK하이닉스는 상반기에만 1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0: 국가데이터처가 5월 인구 동향을 발표합니다. 출생아 수가 지난 4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30대 결혼 적령기 인구 증가로 출생아 수와 혼인 증가세가 유지됐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KT의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를 심의합니다. 앞서 SK텔레콤과 쿠팡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역대급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0: 국토교통부가 오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에서 미래 이동수단인 도심항공교통 UAM 서비스 비행시연을 진행합니다. 글로벌 UAM 기업인 독일 볼로콥터 유인기체가 비행을 선보이고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삼보 모터스 그룹의 UAM 모형도 전시됩니다.
6: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0: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는 배터리 등 다수의 잔해물이 발견됐는데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7: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린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로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과 소방 화재조사 차량이 들어섭니다. 109시간 만에 불이 꺼진 지 엿새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재 규모가 컸던 만큼 내부 진입에 앞서 구조기술사가 동행해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8: 매단 2층 자체가 그대로 좀 이렇게
9: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입니다.
8: 그 바로 위에가 이제 발화지점 같긴 한데 그 프레임도 잘 살아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7: 불이 난 층 진입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 뒤에야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10개 기관의 본격적인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10: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7: 앞서 CCTV 영상에서 불꽃이 확인됐던 메자닌 구조물의 계단 바로 앞쪽 선반에서 여러 잔해물이 발견됐습니다.
11: 발화 지점에서
9: 2개월 소방청 화재 조사 계장입니다.
11: 수거하여
4: 고가수에서 감정 예정입니다.
7: 선반별로 나온 증거물은 비닐팩 8개에 나눠 담겼는데 무선 가전제품에 쓰이는 충전용 배터리와 전선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방은 훼손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배터리에 의한 전기적 요인뿐 아니라 누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방은 또 쿠팡의 물품 목록과 내부 CCTV, 소방시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최초 신고자와 쿠팡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1: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전무해 막판까지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3: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바꿔서
4: 박형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3: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2: 보안사건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5: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4: 김승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5: 형사소송법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린 건데
2: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6: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6: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7: 국민이 실험실의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2: 본회의 개최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8: 보안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4: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8: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9: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땐 과감히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개헌 속도전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내놔 논란입니다.
1: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재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4: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11: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 개헌안 발의에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11: 그러니까 이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4: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11: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12: 지금의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2: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3: 논란이 커지자 조희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희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7월 29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슈만의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전경 중에서 7번째 곡 트로이메라의 꿈, 백건우 피아노 연주입니다.

0: 7월 29일 수요일 듀엣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듀엣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전경 중에서 7번째 곡 트로이 메라의 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 1856년 7월 29일은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이 46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의 사망 170주기가 되는 날이네요.
1: 이 음악사에서 슈만만큼 행복하고 불행한 일을 한꺼번에 겪은 음악가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피아노를 연습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했고요. 스승이었던 프리드리히 비크의 딸인 클라라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려고 했지만 스승인 비크가 반대하는 바람에 법적 다툼까지 한 끝에 겨우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행복한 음악가 부부로 살게 되었고 작곡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았고 라인강에 투신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배가 발견해 생명을 건졌지만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0: 음악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슈만은 양극성 장애로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가 또 갑자기 심하게 가라앉는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는 뜻이죠. 조증일 때는 1년에 수십 곡을 쓸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또 어떤 해에는 우울증 때문에 단 한 곡도 남기지 못할 정도로 기복이 심했다고 합니다.
1: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슈만의 피아노 5중주 중에서 4악장 메나헴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슈만의 피아노 5중주 중에서 4악장, 메나헴 프레슬러의 피아노, 에머슨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7월 29일, 오늘은 작곡가 슈만의 사망 17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 방금 들으신 피아노 5중주곡은 1842년에 작곡된 건데요. 슈만은 이 해에 피아노 5중주, 피아노 4중주, 그리고 현악 4중주 3곡 등 여러 실내악 작품을 집중적으로 작곡했습니다.
0: 슈만의 작품 목록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클라라와 결혼한 1840년에는 시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비롯해 100곡이 넘는 가곡을 집중적으로 작곡했고요. 이듬해인 1841년에는 여러 교향곡과 관현악 작품을, 그리고 다음해인 1842년에는 여러 실내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가곡의 해, 교향곡의 해, 실내악의 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슈만은 한 장르를 깊이 파고든 뒤에야 다음 장르로 옮긴 것 같네요.
0: 슈만은 작곡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특히 음악 평론가 활동은 유명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폴란드에서 온 쇼팽을 음악계에 소개하기도 했고요. 말년에는 함부르크 시골에서 올라온 브람스라는 젊은 작곡가가 데뷔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죠. 독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베를리오즈도 슈만 덕분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요. 잊혀져 있었던 작곡가 슈베르트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1: 이 슈만이 없었다면 서양 음악사가 지금과는 달랐겠네요. 그래서 더욱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게 안타깝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슈만 말년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교향곡 3번 중 1악장,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딸기 스무디 3개 포장해 주세요.
3: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4: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무더운 날씨에 일하는 남편을 위해 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직장을 찾아 동료들과 스무디를 나누어 마시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3: 이거 뭐야?
2: 왜? 맛이 이상해?
3: 그게 아니라 뭐가 씹힌 것 같은데? 이거 쇠조각 아니야? 스무디에 쇠조각이 들어있는데?
2: 뭐?
4: 음료를 마시다 입안에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작은 쇠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컵 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바닥에도 금속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다량 남아있었죠. A씨는 음료를 들고 곧장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2: 저기, 저 좀 전에 여기서 딸기 스무디 사간 사람인데 쇠조각이 나와서...
3: 쇠조각이요? 잠시만요.
4: 알고 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 숟가락을 함께 넣고 스무디를 갈았다는 것. 업주는 A씨에게 사과하고 음료값을 환불했으며 병원 진료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몸에 별다른 이상 증상도 없었기에 A씨도 가급적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하려 했죠. 그런데 그런 A씨의 마음을 돌려세운 한마디.
3: 아휴,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도 쇠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 스무디 한 잔이고요. 다른 두 잔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을 겁니다.
2: 적게 들어갔어도 쇠조각이 들어간 건 똑같지 않나요?
3: 그리고 이걸로 식사라도 하세요. 삼겹살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셔도...
2: 에?
4: 음료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종종 접하곤 하죠. 그런데 이 피해를 알리고 보상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4: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개인 카페에서 판매한 딸기 스무디에서 쇠조각이 나왔다. 이게 진짜입니까?
5: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A씨가 무더운 날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근처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포장해 갔는데요. 남편과 직장 동료들이 나눠 마시다가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쇠조각이 나왔고 컵 바닥에도 금속 조각이 다량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 숟가락을 블렌더에 함께 넣고 갈았던 것이었습니다. 카페 측도 CCTV를 확인해서 이 사실을 인정했고요.

0: 머리카락이나 벌레도 아니고 금속 조각이 음료에 들어갔다니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1: 이쇠 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뒤에 이 카페 측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0: 카페 측은 설거지를 하던 과정에서 절반 이상 갈려나간 숟가락을 발견하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음료는 판매된 뒤였고 구매자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A씨가 카페 측에 상황을 알렸을 때 업주는 CCTV를 확인한 다음 직원이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쇠숟가락이 블렌더에 함께 들어가 갈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직접 A씨를 찾아가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병원 진료도 권유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당 음료를 마신 A씨 일행들도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었고 근무 때문에 병원 진료가 어려워서 별도의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도 큰 이상이 없는 만큼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카페 측에 연락을 했고 A씨의 말대로 좋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구체적인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1: 네, 이 보상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0: 예, A씨는 위로금 3에서 40만 원과 함께 혹시 일주일 안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보험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카페 측은 위로금보다는 보험 처리 위주로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위로금도 보험 처리도 다 포기하고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대화에서 또다시 카페 측으로부터 쇠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한 잔뿐이고 두 잔은 쇠조각이 적었을 것이라면서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금속 이물질을 직접 섭취한 상황인데 카페 측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관련 기관에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1: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순간인 것 같은데. 물론 카페 측에서는 이번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금전으로 대신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과했습니다만, 뭐 금전을 주려고 한 적도 없으니까 뭐 대신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겠죠.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업주에게 어떤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0: 예,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처럼 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음료를 제공한 건 명백한 과실입니다. 업주가 잘못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니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주에게 행정적 책임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온 경우에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는 영업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이미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에 신고했다고 하니까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데 궁금한 게요. A씨와 일행 모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는 않았다 했단 말이에요. 실제 다친 곳도 뭐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다면은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0: 네, 법원은 신체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속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를 실제로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건 법적으로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처럼 금액이 명확하게 산정되는 손해가 없으면 배상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게 이번 사고와 연관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비로소 확인되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진단서나 검사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손해를 입증하기도 훨씬 수월하겠습니다.
1: 음료값 환불 외에 위자료나 합의금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해진 기준이 있을지, 뭐 비슷한 일을 겪은 소비자가 합의를 요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야 하는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네, 정해진 고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전액은 기본이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더한 위자료가 더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파절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인 손해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신체적인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고 한다면 위자료 수십만 원 수준에서부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물질의 위험성, 실제 섭취 여부, 피해자의 수, 업주의 과실과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업주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반영이 될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환불 요구 시점이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가 아니라 무려 19일이 지나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고, 이래도 괜찮습니까?
0: 예,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0: 글을 남겼고 점주가 바로 연락 달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당시엔 해당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일이 지난 뒤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100만 원대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물질을 발견 후 시간이 다소 지났다는 게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음식은 이미 소비가 다 됐고 이물질 실물도 없고 그게 음식에서 나왔다는 게 맞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1: 이런 경우도 궁금합니다. 음식점이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음식이나 식재료를 샀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뭐 참외를 잘라서 보니 그 안에 이쑤시개가 있었다.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있거든요. 이게 재배나 수확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유통 과정이나 진열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지나가는 손님이 꽂아놓은 건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 이런 경우에는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자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매도인인 마트 측이 이쑤시개가 들어간 걸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한 이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마트 안에는 제3자가 장난으로 꽂은 경우라고 해도 그 사람의 책임과 함께 점포 관리를 소홀히 한 마트도 함께 책임을 질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트 측이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소비자가 일부러 이쑤시개를 꽂아놓은 거라거나 꽂혀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했다는 점을 마트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든 마트에 진열된 상태에서 생긴 문제이든 간에 소비자는 우선 마트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1: 그래도 앞서 스무디 사건 같은 경우는 업주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례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 우리 음식에서 나온 거 맞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는 이물질이 실제 들어간 게 맞는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양측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0: 예,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즉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물질 자체를 지퍼백 같은 데 담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도 챙겨두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일반적으로 구입한 매장에 문의하시면 되지만 여의치 않다면 본사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부인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물질이 자기 가게에서 나온 게 맞는지 CCTV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하는 게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번 스무디 사건에서는 업주가 CCTV를 확인하고 직원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개인적인 보상과는 별개로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소비자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0: 예, 알려진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이 되고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을 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통합 민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실 때 제품 내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 구매 영수증 등의 증거 자료와 함께 언제 어디서 구매를 했는지, 어떻게 이물질을 발견하게 됐는지, 이물질을 섭취했는지 등의 전후 사정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해서 제출을 하면 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에서 이물질의 종류와 혼입 경위를 조사하게 되고 업체 책임으로 확인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개인 보상 합의와 별개로 신고는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 데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산타나의 마리아 마리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일본 구마모토 감지는 부산과 김해 등 우리나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2: 전국에서 800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는데 YTN에도 관련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3: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 천장에 달린 조명은 물론 벽에 걸린 시계까지 대롱대롱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4: 너무 흔들리는데?
3: 부산과 창원에서도 갑작스러운 진동에 놀랐단 제보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습니다.
5: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지러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3: 일본 강진의 여파가 바다 건너 한반도에까지 닿으면서 전국에서 신고 800건가량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만 30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됐고 울산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과 전남, 제주에서는 최대 진도 3,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에서는 최대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도 뚜렷하게 흔들림을 느끼고 정지한 차량이 약간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다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에는 피해가 없었고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 역시 현재까지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현지 교민의 피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이어서 폭염 상황 살펴봅니다.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서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이중 고기압의 덥고 습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전국의 낮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높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영남 등 남부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서쪽 내륙도 다음 주까지 기온이 높게 치솟겠다며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남 지방, 특히 대구와 경남 양산은 번갈아가며 39도를 넘

0: 넘어서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밤낮 없는 무더위로 지표면에 열기가 쌓이면서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겨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2: 연일 북극지는 대프리카의 동대구역.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연신 부채질을 하는 시민들.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지며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포그에서 잠시 더위를 피합니다. 외지에서 대구를 찾은 사람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에 혀를 내두릅니다.
3: 서울에 비해서 해도 강하고 좀 눈살도 찌푸려지고 그래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2: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대구는 번갈아 가며 가장 뜨거운 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밤사이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지표면에 더위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을 하나둘 넘어서고 있는 상황. 이대로 열기가 계속 축적된다면 낮 기온 40도 돌파는 물론 역대 최고 더위 기록마저 새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0: 견디기 힘든 폭염으로 하루 70명 안팎의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올해 9명까지 늘어났는데요.
1: 폭염 속 일터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2주 동안 집중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27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3명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 중 강원도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거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절반은 작업장이나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린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 물류 제조업 등 1,000곳이 대상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119 신고하기를 말합니다. 폭염 단계별로 작업 중지 권고가 잘 이행되는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체감 온도 38도 이상이면 안전 긴급 조치 작업에 모든 옥외 작업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0: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사실상 7부 등선을 넘었습니다.
1: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전무해 막판까지 적잖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6: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바꿔서
7: 박형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6: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5: 보안사건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8: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7: 김승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입니다.
8: 형사소송법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린 건데
5: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9: 국민의 불안을
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9: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10: 국민이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라는 현실이 됩니다.
5: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11: 보안 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7: 조정식 국회의장입니다.
11: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12: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0: 속 고향 충청을 찾았습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소를 참배한 뒤 세종에서 당원들과 만나 1인 1표제로 이해찬 정신을 잇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0: 송영길 후보도 연이틀 충청을 돌며 당심 공약에 주력했습니다. 당대표는 단순히 대통령 뜻을 뒷받침해서도 대통령과 각을 세워 싸워서도 안 된다고 두 경쟁자를 견제하며 레이스 완주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0: 부울경 투표 개시를 하루 앞두고 경남행을 택한 김민석 후보는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누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입니다.
0: 충북 권리당원 투표가 한때 차질을 빚은 것을 두고는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끼어들더라도 압도할 수 있게 100% 당원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의혹을 또 암시한 건데 이를 둘러싼 계파 간 충돌은 갈수록 과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후보 측은 친청계의 생일별 투표 지침을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충돌 지점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첫 순회 경선에서 발표됩니다. 초기 판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거로 보이는 만큼 후보들도 초반 기선 제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잇단 징계 개시에 나서면서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3: 특히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의 징계 문제는 사실상 계파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이른바 멱살 사태의 당사자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선 또 한 번 공개 충돌 장면이 나왔습니다. 권 의원과 함께 의원 모임 대한감일에 소속인 조은희 의원이 먼저 사과했으니 기회를 주자고 감싸자
5: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1: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권 의원이 요구했던 정보위 간사를 맡은 유영아 의원이 대치기에 나선 겁니다.
6: 이까지 정보위
1: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지는 법입니다. 동지니까 감싸줘야 되고 이런 정당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4: 선처를 바란다는 정점식 원내대표 후소에도 중앙윤리위가 권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잇단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 안팎 잡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은 징계받을 건 자신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라고 발끈했고
7: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1: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아바타 위원회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도한 표적 징계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4: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문제로 제소된 진종호 의원도 사당화를 위한 겁박성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사자들뿐 아니라 비당권파를 중심으론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을 겨눴다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 대표는 징계 논란은 직접 언급을 삼가는 대신 공천룰의 당성평가 강화를 시사하며 당 장악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8: 공천에 있어서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8: 당 대표를 배제하자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
9: 다만 윤리위 내부에서도 징계 적절성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이딴 사임 사태까지 벌어진 만큼 실제 징계 결정이 나와도 절차적 흠결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란의 핵무기 저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합의를 압박했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첫 정상회담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논의 내용이 공개됐습니까?
10: 네, 이란 전쟁 기간 여러 차례 이견을 보였던 두 정상의 만남에 국내에 관심이 컸는데요. 기자들과 상당 기간 질의응답으로 시작했던 평소와는 달리 오늘은 비공개로 1시간 반 동안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0: 회담 이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진행됐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회담 직후 트럼프와의 역대 최고의 회담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이스라엘의 안보와 미래의 중대한 사안들을 조율할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 제가 훌륭했다고 말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동의 목표는 물론 다른 목표들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이해하며 완전한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0: 양국 정상은 오늘 회담에서 이란 전쟁 해법과 레바논과의 협상, 또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역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물가 상승과 여론 악화를 의식해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과의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새로운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곡괭이산 상황에 대해 설명할 거라는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왜 전 세계를 향해 떠들고 있느냐면서 자신이 이란전에 계속 관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2: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다시 교량 폭격을 위협했다고요?
0: 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강력한 위치에 있다면서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란 교량들은 1시간도 안 돼 없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교량은 2시간 안에 모두 사라질 것이고 발전소도 하루면 없어질 거라면서 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 시설은 이란 국민의 피해가 있을 거라면서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란은 핵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핵이 논의의 전부라면서 이란과 좋은 대화를 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제도 이란과 매우 우호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 지금 이란은 합의를 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화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매우 우호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서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지난 25일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격하고 중동 국가의 드론 요격 기술을 전수하면서 이란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추도식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3: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해협 통제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오만에 제안했다고요.
0: 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란은 현재 오만과 해협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만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발적 통행료를 받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란은 자국의 해협 통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우리 제안은 통행로 한쪽은 전적으로 이란 영해에 위치해야 하고 다른 항로 일부도 이란 영해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카젠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통항로를 남북으로 분할해 이란과 오만이 각각 관리하자는 오만의 제안도 이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폐쇄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 상태하지 않을 거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전쟁으로 얻은 성공이 불안해지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또 미국이 협상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해 왔다면서 이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0: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안전화.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산악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뉴스를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송출 문제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What's your name?
2: YTN 경제 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4: 이름이 뭐예요?
2: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 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고요?
4: 구독 먼저 꼭 눌러주시고
2: 이름도 지어주세요. YTN 경제라디오 구독하고 이름도 짓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 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검은 월요일, 검은 화요일, 이 검은색이라는 게요. 1987년 10월 19일 다우지수가 22.61% 급락했을 때부터 사용된 폭락의 의미입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도 그랬죠. 물론 비교의 의미로 쓰입니다. 주식시장 보통 저희가 포털이나 주식 거래창 들어와서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많은 분들이 빨간색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검은이라는 의미, 그런 색은 그래서 더 낯섭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 CXMT의 상장과 또 AI 관련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서로 돌려막고 있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실적과 전망보다는 훨씬 더 파란색으로 질리게 만들면서 검은색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장이 진폭을 키워서 더 어렵죠. 잠시 후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어제의 폭락과 장기적인 방향성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또 하루의 다양한 뉴스들과 정치권 소식도요. 한입 크기로 바쁜 아침에 전해드립니다. 강영구 뉴스셰프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여러분 세상은 빨간색과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검정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 아침 하늘이나 창문 보시면 그 밖으로 스며드는 색처럼 다양하고 구분 지을 수 없는 색이 바로 삶의 모습이죠. 그런 삶 속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0: 네, 출근길 알아야 될 뉴스만 시간 낭비 없이 한입 쏙쏙 여러분께 직접 전해드리는 뉴스 셰프가 차려놓은 맛있는 뉴스 첫끼입니다. 강연구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강연구입니다.
0: 복장이 약간 셰프 같아요.
1: 네.
0: 예, 흑백 요리사의 흑수저 색깔입니다. 자, 좀 부드럽게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일어났던 깜짝 놀란 속보부터 먼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구마모토현에서 어제 지진이 일어났죠.
1: 맞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분에 구마모토현에서 7.1 강진 그리고 6.1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여파가 네. 좀 컸습니다.
0: 예,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다쳤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10명 정도 지금 실종 상태여서 일본 당국이 구조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무사히 구조되고.

0: 또 피해가 없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 지진 소식만큼이나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게 어제 코스피 코스닥 소식입니다.
1: 네, 코스피 코스닥 폭락.
0: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이 크게 위기가 왔을 때 검정색을 많이 써요.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얼마만큼 떨어진 거예요?
1: 코스피 10.84% 빠졌고요. 코스닥 7.72%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 6천선이 붕괴되기도 했고 코스닥 역시 장중 7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는 6023.66, 코스닥은 732.09로 장을 마쳤습니다.
0: 수급 상황 봐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1: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약 5조 원 팔았고요. 개인은 4조 원 이상 샀습니다. 기관 역시 코스닥에서 1천억 원가량 순매도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자, 예전에 한국 주식장은요, 박스피, 즉 상자 안에 갇혀서 답답하게 못 나오고 있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였는데, 6월 18일에 9천까지 찍었는데, 27일 만에 6천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멀미가 아니라 지진이 났다라고 느낄 정도인 것 같아요. 변동성 너무 심하죠?
1: 네, 약 36%가 빠진 건데요.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올린 사이드카만요, 66회입니다.
0: 당분간 잠시 동안 팔지 마세요, 혹은 사지 마세요라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이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아예 사는 거 파는 거다안 됩니다. 일시 정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경고가 자주 울리니까 고장난 경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1: 네, 맞습니다. 또 이전 최다 기록이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했던 2008년이었는데 그때
0: 네.
1: 사이드카가 45회 발동됐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 기록을 올해 7개월 만에 넘어선 거고요. 역대 최다 기록이고 66회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자주 발생하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0: 네.
1: 요즘 사람들이 차를 안 산대요.
0: 네.
1: 매주 사이드카를 타니까.
0: 아, 참 슬픈, 아니 웃픈 정말, 예,
1: 에휴,
0: 그런 농담입니다.
1: 속이 타죠.
0: 이게 변동성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계속 지금 금융당국도 얘기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수익을 두 배로 추정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계속 지금 시장은 출렁출렁합니다. 추가로 또 대안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 이런 2억 원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나왔죠.
0: 투자 한도요? 좀더 알려주시죠.
1: 네,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인데요. 이 위원장이 총 투자 금액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20% 이상 사지 못하게 이 수요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근데 이게 약간 서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 싶을 정도예요. 이만큼 사실 좀 과열 양상의 시장이었다면 이거 충분히 좀 예측하고 고려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만들도 나와요.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입된 만큼 물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보완 방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
0: 네.
1: 잃어버렸지만은 외양간은 고쳐야죠.
0: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강영구 뉴스 셰프도 기억하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 거치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수백만 명 늘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의 자산이 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권과 정부에서 좀 아주 신중하게 무겁게 책임감 갖고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증권 거래세 면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1: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0: 네.
1: 주식을 팔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증권 거래세를 면제해주자. 이게 법안의 핵심이죠.
0: 아니,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세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 네.
0: 손해본 경우에는 세금 내지 말라 이 말이네요.
1: 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 수익을 받든 손실을 받든 어찌됐든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증권 거래세가 부과가
0: 그렇죠.
1: 됐는데,
0: 모든 거래에는 부과되는 세금이죠.
1: 그렇죠. 그런데 이 의원은 법안은 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다면 증권 거래세를 면제해주자 이겁니다.
0: 안철수 의원의 이 의견은 좀 환영받을 것 같기도 하지만 통과가 될지는 의구심이 드네요.
1: 네, 넘어야 할 사안이 많은데요. 투자자의 실제 손익을 어떻게 산정하냐, 복수 계좌를 이용한 거래 혹은 분할 매수와 매도 사례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또 면세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 가지 많은 쟁점들이 토론을 통해서 좀 지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0: 예, 오히려 일본은 반면교사 삼아 이걸 좀 바꾼다 혹은 고려한다라고 하니까 좀 우리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지금 여당 전당대회 뜨거운 감자기도 하고 야권과도 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논의가 진행됐죠?
1: 네. 어제 회의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0: 네.
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논의 순서를 바꿨다라는 주장으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난 건데요.
0: 네.
1: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에선 형사소송법 그리고 선관위 특검법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는데
0: 네.

0: 특검법 먼저 논의하고 형사소송법 논의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부터 논의하자고 했다는 거죠.
1: 예. 자, 특검법에 대한 합의는 사실은 이루어진 것 같고 형사소송법이 쟁점이었죠.
0: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1: 예.
0: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못 박았고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종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 자, 소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오게 되면 어쨌든 필리버스터로 맞게 되나요?
0: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죠. 형사소송법 본 개정안이 본회의 올라오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자, 힘을 보여주시고 역량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거 뭔가 합의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대안을 도출해내는 모습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이어지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또 여야 정치인들 패널들과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남성 제보하면 1억. 이 살해 사건 용의자 CCTV가 공개됐어요.
0: 네, 먼저 사건부터 짚어드릴게요. 사건은 6월 10일에 발생했습니다. 0시 22분 용의자 남성 A씨가 통영시의 한 주택에 침입했고요. 6시 34분 그 주택에서 피해자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아이고,
0: A씨가 유력한 용의자죠.
1: 자, 이 남성 어떤 모습인지 좀 라디오로 듣는 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발견하면 좀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후 2시 15분쯤에 왼손에는 흉기와 피해자의 손가방 그리고 오른손엔 응급신고 장비를 든 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1: 네. 자, 이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뭐 아무리 늦어져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연쇄살인사건도 다 범인을 잡아냈잖아요.
0: 그럼요.
1: 미제사건도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어쨌든 신원을 특정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설명하신 모습으로는.
0: 네. 얼굴 대부분 가리고 있었고요. 심야마을 CCTV에서도 행적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경남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최대 1억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통영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살인사건입니다. 용의자는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자 복면으로 얼굴 가렸지만 흉기, 피해자의 손가방, 응급신고 장비 든 채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관련해서 목격을 하셨거나 이 범인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 이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분들은 즉각 경찰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커뮤니티에선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영포티.
0: 네.
1: 40대인데 굉장히 젊어 보이게 살려고 한다. 저도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0: 멸칭처럼 사용되고
1: 네,
0: 있죠.
1: 네. 그런데도 실제로 봤더니 약간 나이가 더 들었네요, 한국은.
0: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 관련 문제인데
1: 네.
0: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 네.
0: 대한민국 국민을 모두 나이 순으로 줄을 딱 세웠을 때
1: 네.
0: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사람, 그 나이 사람의 연령, 즉 중위 연령은 몇 살일까요?
1: 우리 나이로 50세. 그다음에 저기 만 나이로 49세라고 전 주장하고 싶습니다.
0: 아, 조금 많이 가셨는데 47세였습니다.
1: 네, 제 나이가 중간이었으면 해서. 네, 그렇군요.
0: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1: 네.
0: 2025년 한국의 중위 연령은 46.8세로 나타났습니다.
1: 우리나라 중간 나이가 46.8세네요.
0: 네, 10년 전보다 5.7세 더 많아졌는데요.
1: 네.
0: 15년 전엔 30대였어요. 38.2세.
1: 네.
0: 점점 중위값이 올라가고 있죠.
1: 이게 뭐 인도라든지 다른 막 성장 국가들 보면 전 국민 평균 연령이 막 30대 중반 초반 이래요. 물론 여러 가지 보건의 이유도 있겠지만 경제 활력과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0: 네. 유소년 인구의 비율이 겨우 10.1%입니다.
1: 네.
0: 0세부터 14세가 10명 중에 단 한 명밖에 없다는 건데요.
1: 예.
0: 이것도 10년 전 조사보다 3.8%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1: 근데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니까 고령 인구는 늘 거 아니에요.
0: 네. 65세 고령 인구는 20.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10년 전 조사 때보다 7.5%포인트 증가한 수치고요.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바로 노령화 지수죠.
1: 네.
0: 2025년의 노령화 지수는 205.2였습니다.
1: 어린아이들이 100명이면 어르신들은 205명이다 이런 얘기고 가구별로 보면 우리 집은 0세부터 14세가 2명이에요. 비중이 높은 편인데 강용구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0: 저는 저희 가구는 저는 동생하고 둘 이렇게 딱 둘만 살아서
1: 네. 그런데 또 1인 가구도 많고요. 가구 변화도 좀 있죠?
0: 맞습니다. 제 경우에는 형제가 있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부부가 아닐까 싶은데
1: 아이가 아직 없는
0: 네, 네. 1인 가구는 전체에서 36.6%를 차지했습니다.
1: 1인 고령 가구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족 구성의 변화는 결국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제일 많죠.
0: 네, 맞습니다.
1: 혼인율은 어떻습니까?
0: 혼인율과 또 출생률이 직결되니까요. 30대 절반 이상 미혼자입니다. 네. 54.7%. 40대는 미혼율 21.9%고요. 20대 이하 미혼율은 96%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27살 때 결혼하셔서 28살 때 저를 낳으셨는데 네. 제가 지금 28살이거든요.
1: 아, 그 나이가 됐군요.
0: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되게 늦게 했다라고 들으셨대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27살 때 결혼하면은
1: 빠르다고 느껴
0: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1: 예.
0: 시대가 참 빨리 변했다, 예. 많이 변했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1: 그보다 더 수십 년 전에 저희 부모님은 이 나이보다도 조금 더 늦게 결혼했습니다.
0: 네.
1: 뭐 나이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적령기라는 말보다는요, 본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려보는 것도 좋은 모습이고요. 또 아닌 선택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0: 그럼요.
1: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한 입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뉴스들 잘 전해주셨네요.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들으시면 일어나야죠. 네. 몸이 좀 무거워도 어제 잠을 못 잤어도 힘들었어도 일어나서 해보면 정말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7월 6일부터 저희가 아침 6시 20분에 야심차게 보내드리는 시사 외신 경제 코너인데요. 오늘은 경제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신은 건너뛰고요. 시사와 경제쇼로만 전해드립니다. FM 94.5MHz로 지금 출퇴근길에 또 집에서 많은 분들 듣고 계시죠. 유튜브 채널 YTN 경제라디오 들어오셔서도 라이브로 얼굴도 보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막도 친절하게 깔아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이 YTN 경제라디오인데요. 여기에 새로운 이름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목금 3일 남았네요. 의견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름을 정말 멋지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고요. 또 구독자도 순식간에 1,100 명, 이제 곧 2,000 명 향해 가고 있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샵 0945번으로요. YTN 경제라디오 채널의 이름 보내주셔도 되고요. 응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구독했습니다 인증해 주셔도 됩니다. 또 이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권부터 치킨 시원한 커피 쿠폰 드리고요. 그 외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8월 초에 안내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 계속됩니다. 출근길 응원 필요하신 분,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날 좀 응원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이른 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응원받는 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292님이요. 지금 문자 주셨어요. 저 비자금으로 주식 투자했다가 폭망했어요. 위로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생각해보시면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전문가의 얘기와 본인들의 선택이 중요하겠지만 글쎄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니까요. 우리 방송 잠시 후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본부장과 얘기해서 분석해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선택을 고르고 후회는 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200님도 이 아침에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가족, 친구, 동료, 우리 회사 사장님들, 회장님들, 젠슨 황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샵 0945, 우물적 0945번 50원의 위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자, 이제 다시 경제 코너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0: 네, 오르락 내리락 정말 멀미가 날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어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7.1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죠. 정말 한국 코스피 시장도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어려울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아마 최근의 변동성과 성장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이겠죠. 충격이 큰데요. 하락률이 역대 네 번째, 하락폭은 역대 두 번째, 코스닥은 또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도 줄어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열릴 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늘은 조금 이분께 힐링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가장 이른 아침 가장 빠른 경제 소식 먼저 전해주십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원래 저희가 연결한 시간보다 조금 빨리 전화드렸습니다. 지금도요, 벌써부터 2292님, 저희 청취자분이 저 비자금으로 투자했다가 망했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문자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1: 저도 마음이 굉장히 버거웠고요.
0: 네.
1: 이게 단순하게 변동성이 크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시장 심리가

0: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좀 무너진 그런 날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우리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그 의구심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1: 예, 물론 뭐 전체 시장이 폭락했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또 오른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뭐 시장 경제 상황 자체가 나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일단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하락 얘기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려온 이유를 여러 군데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0: 뭐 역시 제일 큰 거는 반도체였고요.
1: 네.
0: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좀 이슈가 있었지만 이번에 뭐 아시는 것처럼 CX인텍 상장이 상당히 흥행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1: 예.
0: 중국에서 그 이머전 ARF라는 이제 노광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그 회사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1: 예.
0: 좀 숨겨진 회사였는데 따져보니까 이제 하웨이의 손자 회사로 있었고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였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생각보다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것보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이제 두려움이 한꺼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예. 자, 좀 구체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 나왔던 얘기가 그 알파벳의 발표 때문에 더 화제가 됐는데 엔비디아와 그 AI 서비스를 직접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업체 간에 사실은 돌고 돌아서 그 돈이 그 돈이기 때문에 아, 실제 이익이 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도 나온 것 같아요.
0: 그렇죠. 지금 현재 AI 우리 모델을 이끌어가는 두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픈 네. AI랑 엔트로픽이 있는데 아직은 이제 오픈 AI는 계속 적자고 엔트로픽도 아주 뭐 이익이 소폭 나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0: 그 많은 투자를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사실은 기존에도 일종의 순환 출자 비슷한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발표가 난 것들은 그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지금 투자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2,500억 달러의 그 이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거와 별도로 또 오픈 AI가 GPU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무려 3,500억 달러를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안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결국은 오픈 AI 돈으로 다 돌고 도는 이런
1: 예.
0: 흔히 말하는 이제 순환 구조로 움직이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우려들이 한꺼번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 우려를 뭐 계속 이제 이를테면 더 나쁜 방향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실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수익률이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큰 발전의 방향으로 갈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전망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큰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자기네가 돈을 워낙 많이 버니까
1: 네.
0: 그 돈으로 신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초기에 흔히 말하는 이제 마중물을 뿌려주고 그걸로 좀 땡겨주는 이런 이제 과정인데 그게 최근에 좀 몇 가지가 겹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이제 그게 있었죠. 지금 최근 이제 오늘 밤에 FOMC가 열릴 텐데
1: 네.
0: 금리 인상 이 카드가 일부 좀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로 이제 나오면서
1: 예.
0: 그런 것들이 좀 불안감을 더 키운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금 조달이 어렵지 않을까. 지금은 6대 4 정도 유지하자, 올리자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도 조금 더 짚어보고 저희가 어제 간밤 이제 시장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그 CXMT는 뭐 상장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지금 여파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3년 정도 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DUV, EUV에 비해서는 조금 뭐랄까 약간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안심하는 쪽이 있고요. 무슨 소리야? 거긴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니까 이거 쉽게 볼 수 없어 이렇게 우려하는 쪽이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그래도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0: 뭐 당연히 시장에 두 가지 그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도 뭐 당연히 지금 CX센터가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생각보다
1: 네.
0: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또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적자를 보던 회사가 지금 이익률이 순이익률 70%가 나가는 회사가 됐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위협적이긴 한데 지금 에코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DUV 기술까지는 이제 빨리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EUV 장비가 필요한데 요거는 아직은 중국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도 죄송합니다.
1: 네네네.
0: 그 향후에 이제 이 회사가 쫓아오는 속도가 약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연히 저희는 뭐 위험 요인을 보고 있지만.

0: 단기간 내, 예를 들면 한 2, 3년 내에 이 회사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뭐 앞서가는 사람 추격하면 무섭지만 또 앞에 있는 사람은 뭐 멈춰 서 있나요? 네, 그런 것들도 네네.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간밤 미국 상황을 되게 우려스럽게 봤던 분들은 어제 주무시기 전까지는 아마 보면서 좀 걱정했을 텐데요. 좀 회복해서 약간 또 혼조세로 마감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 어떻게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0: 미국 증시는 좀 색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AI에 대한 좀 퇴조 현상이 좀 극적하게 나타나고 있고 AI와 관련된 업체들은 실적이 좋고 전망이 좋아도 주가가 빠지는 일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예.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일반 소비주, 안정적인 그 방어주 이쪽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우는 좀 상승을 했고 좀 나스닥은 약간 약세를 보이는 특히 반도체는 많이 빠지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예, 새로운 기술보다는 좀 기존의 산업도 많이 돈은 살아남아야 네. 되니까요. 그걸로 옮겨가고 있고 애플이 좀 특이해요.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사실상 애플은 좀 AI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AI 랠리가 막 올라가면서 애플이 좀 뒤처진 회사로 평가받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며칠 사이에는 AI를 좀 피하고자 하는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AI랑 좀 관련 없는 이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요 며칠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의심의 시기 같다라고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가 2008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맞이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이익에 대한 속도 기대가 실제로 이익이 나는 것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금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고 또 거기에다가 반도체 특정 종목으로 너무 쏠려 있고 거기에다 레버리지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사실 좀 조정의 과정이지 꺾여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야 이거 버블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저희는 뭐 계속 지금 기업체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네. 또 여러 가지 채널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펀더멘탈리 흔들리는 게 없어요. 더 네. 좋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은 저희가 보고 있는 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주가가 워낙 지금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고 흔히 말하는 이제 쏠림이 너무 심했던 거죠. 예. 너무 좋다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거의 그 웬만한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로만 지금 이 심하게 몰리면서 네네. 그게 좀 해소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 예, 마구 몰렸던 그 압력이 조금 해소되는 과정이고 이후에는 또 적정한 그 시장의 상황과 실적에 맞는 방향으로 성장해 갈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주심에도 불구하고요. 뭐 네.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 뭐 한때 좀 대단한 예측으로 하락장 베팅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지만 또 한국이라고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대폭락장이다, 인버스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락장에 베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0: 뭐 결국은 이제 본인들의 판단인데요. 저희 뭐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네네.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 주가 실적과 주가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아, 네. 실적은 예를 들면 주인이고요, 개 주인이고 네. 주가는 강아지다 이거죠. 네. 목줄을 세워주는 강아지. 그래서 다 이 주인은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강아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고 예. 때로는 너무 앞질러 가기도 하고 그렇죠. 옆으로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다.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이제 강아지 움직임을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쪽인지는 큰 방향을 잡고 네. 그렇게 저희가 가이던스를 주는 게 뭐 나름대로 저희 뭐 애널리스트들 증권사 리서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쏙쏙 와닿는 비유와 설명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출렁거려도 여러분 그 멍멍이 꼬리가 주인을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뭐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실적, 앞으로의 투자, 확장성, 뭐 발전 가능성 다 좋아.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이 너무 쏠리고 과열돼서 출렁이는 것뿐이야. 지금은 오히려 싸. 쌀때 사야지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데 저희 청취자분들 문자로 불안합니다. 그래도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텨야 됩니까? 마구 옵니다. 이거 개미들한테 좀 투자해 주실 때는 이해하기 쉽도록 아까 뭐 기본 방향도 말씀해 주셨지만 투자 전략 차원에서는 어떤 게 지금 필요할까요?
0: 전략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베스터,
1: 네.
0: 두 번째는 매니저, 세 번째는 트레이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워렌 버핏과 같은 인베스터를 추구를 하죠.
1: 네.
0: 하지만 우리 심리가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실제 있었으면 대부분 트레이더가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0: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투자자라 정확하게는 투자자는 아닌 거죠.
1: 네.
0: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명확한 그 관점을 가지시고 우리가 네. 사실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좋은 기업을
1: 맞아요.
0: 내가 주주가 돼서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단기간 내에 내가 뭐 갑자기 뭐 내 재산을 두 배를 늘려야 되겠다 세 배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주식을 좀 잃으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은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시고 그런 투자자의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결국 좀 소크라테스 얘기를 꺼내 죄송합니다만 자기 자신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단기간에 하루 만에 큰 돈을 벌고 싶은 방식의 사람인 건지 아니면 이 시장과 기업과 산업을 이해해서 투자해서 내 자산이 잘 성장해 나가는 걸 바라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 상황을 이해하셔야 된다. 늘 우문을 들으면 이렇게 현답을 주시네요. SK하이닉스 실적이랑 이번 주 주요 이벤트가 많거든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벤트들이 오히려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0: 저도 참 그게 난감한데요.
1: 네.
0: 예를 들면 이제 오늘도 실적이 나온 IT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닝이라는 회사도 여기도 AI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
1: 네.
0: 실적이 좋았어요. 하지만
1: 네.
0: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했고
1: 네.
0: 또 반도체 장비 회사인 KLA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도 괜찮았거든요. 실적이 좋았는데
1: 네.
0: 장중에 한 6% 빠졌는데 실적을 발표하고 7월 8% 더 빠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좋다 이런 거 가지고선 지금 위안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순환 출자에 대한 이 의구심이 되게 커지고 있는 거고
1: 예.
0: 지속 가능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FOMC를 앞두고 혹시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게 발표가 나겠죠. 동결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발표가 나고 나면,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1: 예.
0: 그 이후에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보다는 FOMC를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좀 방향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시장은 뭐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니까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결정되고 난 뒤에는 또 달라질 수 있겠다. 좀 안개가 걷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들고요. 더 떨어지느냐라는 질문. 이거 사실은 무속인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이랑 비슷해요. 앞서 말씀했지만 내가 줄 잘 잡고 있어도 앞에 가는 지수라는 멍멍이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도 여쭤봐야 됩니다. 센터장님. 저희 청취자분들 질문이거든요. 더 떨어집니까? 6천 무너집니까? 이런 질문 나왔어요.
0: 네, 주가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 앞에 5자가 한번 나와야지 바닥에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어제 5,990까지 장중이
1: 네.
0: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이지 않을까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1: 네.
0: 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지나고 FMC가 나오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지금보다는 좀 평온한 흐름에서 다시 펀더멘털을 보려고 하는 접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SK하이닉스 ADR은 사실은 공모가 이하로도 한번 떨어졌는데 역시 이것도 조정의 과정일까요?
0: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예.
0: 지금은 실적과 상관없이 일단은 AI 관련된 주식들은 일단은 피하고 보자. 왜냐하면 이 AI 투자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1: 예.
0: 그런 부분들은 저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조금 시간을 두고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변수가 있으면 하나씩 걷어내면 되고요. 장기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는 고수의 전략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목줄을 잡고 있는 주인의 입장을 더 생각한다라는 것도 저희한테 좋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유지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0: 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2816님 68세입니다. 두 손주를 둔 할머니예요. 매일 아침 6시부터 천변 걷기 운동 중인데요. 한번 운동해 봅시다. 요즘 해봅시다 청취하는데 허리 다리 아픈 데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힘내라고요. 그렇게 천천히 걷고요. 요새 100세잖아요. 100세도 넘어갑니다. 운동하시면 장수해 보실 수 있습니다. 2816님과 손주분들 가족분들의 건강 응원 드리고요. 자, 걱정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잘 버티면서 멀리 가야 되잖아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황해도 해주자해병원 간호부로 근무하셨고요. 1919년 해주지역 3.1운동에 참가하여 투옥되었다가 풀려나온 뒤 일본 감시 속에서 생활하기 힘드니까 1920년 2월경에 만주로 할머니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군자금도 조달하고 그러셨나 봐요. 강냉이죽 같은 거 끓여줘가지고 대원들 먹이고 어머니가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3: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1편 만주의 부부 독립운동가 김원순.
2: 독립운동가 김원순 지사님의 손자인 김혜원입니다. 김광희 할아버지께서는 1930년 3월 신한농민당 위원장이 이제 되신 거죠.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신한농민당의 이제 여성부장이 되어가지고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다. 감옥에서 이제 그 학춘 고문, 뭐 물고문, 공중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요.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행기 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학춘 고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고문은 아시잖아요. 손톱 찌르는 거 있잖아요. 고문 받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꿋꿋하셔가지고 뭐 몸은 참 빈약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가냘프셨어요. 자그마하시고 여성으로서 남자도 하기 힘든 만주에서도 그렇게 독립운동을 목숨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셨는데 잊혀지지 않고 이름 적자라도 남았으면 참 하는 바람입니다. 할머니가 강냉이죽도 끓여주고 그랬던 동지들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세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좀 좋은 세상에서 좀 행복을 좀 누려보셨으면.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0: 경보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열대와주의보와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에는 폭염중대경보도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26.2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서울이 34도, 광주도 34도, 의령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출근길 사고로 밀리는 구간이 있는데요. 일단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반포나들목을 못간 지점 2, 3, 4차로에 걸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세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양재나들목 부근부터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34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평촌 부근 1차로와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퇴장속 법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은 어젯밤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공소유지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을 위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고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뒤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오후, 한국 시각 오늘 새벽 열리는 한 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교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나라 기업 간 상호 투자를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도 참여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도체주를 둘러싼 거센 매도 움직임에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9시 39분 기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7% 상승한 52,508.62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는 0.11% 내린 7,405.1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75% 상승한 24,744.77을 가리켰습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인공지능 AI 투자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종목 전반으로 확산했습니다. 미국 거대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가 긴장하고 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지난 22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은 하루 뒤인 지난 23일 주가가 7% 급락했는데 다른 대형 기술 기업인 딕테크들도 구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 지출 전망치를 1950억에서 2050억 달러, 우리 돈 300조 원으로 종전보다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재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주가 급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고 대화 재개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3거래일째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ICA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종가는 배럴당 84.09달러로 전장보다 4.8%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인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종가는 배럴당 79.26달러로 4.1%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24일 이후 3거래일째 급락세를 지속하며 브렌트유 기준으로 7월 13일 이후 약 2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3거래일간 브렌트유 낙폭은 16%대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2만 명 넘는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된 KT에 대한 제재 심의가 오늘 이뤄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관련 처분안을 심의합니다. KT는 지난해 9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고객 2만 2천여 명의 가입자 식별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습니다. 특히 해킹 피해자 일부인 368명의 정보로 2억 4천만 명이 넘는 4천만 원이 넘는 소액 결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2차 피해까지 잇따르자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KT 측이 재작년 악성 코드 감염을 알고도 숨기고 소형 기지국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으로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2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구마모토 현 공식 발표를 인용해 28일 밤 10시 기준 가시마마치 대형 쇼핑몰 붕괴로 현재 10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쇼핑몰 붕괴 현장에서 구조된 4명 가운데 3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 우키시 인근에서 28일 오후 4시 반쯤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각지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에서는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전주 35도, 대구 37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로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 맑은 하늘로 인해 체감 더위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3도, 습도는 84%입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5: 대한민국 사인공개 회장 요울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가슴 뜨거운 낭보를 전합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의 올림픽인 인빅터스 게임 2029년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뤄낸 쾌거인과 동시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위군경들이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보훈부와 대전광역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영웅들의 투혼이 이곳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로 울려퍼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코리아.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소원 부탁드립니다.
6: 교통안전 1분 턱.

0: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단.
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원론적 발언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그렇지 않아도 공소취소에 재판 중지에 대통령을 향한 여러 논란이 있는데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논란의 한 덩어리를 호수 중간으로 던진 꼴이 됐는데요. 이 파장이 정치권에 어떤 파문을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원생전한 팀정청 내 대표적인 친명계 최고 후보죠.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를 연결해 내일이 없는 것처럼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과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가 아니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예요. 3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윤리위의 징계조치 시동으로 또 한번 당 내용에 빠져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 상황,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당권파 조광한 최고위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와 기자 그리고 정치평론가와 함께 읽는 민심의 흐름 여론조사 심의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악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내재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뉴하.
0: 저희들 중간에 댓글도 보고 댓글 소개도 할 테니까 네. 재밌고 좋은 그런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윤경 기자를 응원한다. 그런 댓글 올려주시면 100%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첫 번째 뉴스 개헌론 파장입니다.
0: 조정식 국회장이 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어요. 네. 소개 좀 시켜주시죠.
1: 어제 이제 조 회장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어요. 네. 사실 첫 기자간담회다 보니까 취재 경쟁률도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0: 가셨어요 어제?
1: 저는 야당 출입 기자랑 못 갔는데 네. 오전 10시가 땅하고 각사에 한 명씩만 선착순으로 받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그중 질문 하나가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 회장은 먼저 이제 이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전제를 달면서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다. 네. 그래서 결국 주권 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이 달린 문제가 이제 연임 개헌 네.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 또 이제 현직 대통령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냐. 내년이 개헌의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조정식 의장이 아무래도 찐명으로 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 논란이 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1: 네.
0: 왜 논란이 있냐. 이 현행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더라도요. 이 그 개헌을 제안할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대통령도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좀 같은 논란이 제기되니까 헌법상 당시 대통령에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이제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그 조항도 뭐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뭐 안 되는 거 아니지. 논란이 커지니까 국회의장실도 바로 진화에 나섰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이건 국민적 공감대랑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거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 의장실에서 발언 취지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굳이 청와대까지 나서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네.
0: 다만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국민이 원한다면 우리가 연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조 의장이랑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 나왔냐면 누군가는 꺼낼 얘긴데 조 의장이 먼저 독배를 마신 것 아니겠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가 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 의장이 나도 모르게 좀 실제 생각이 나왔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1: 네.
0: 다만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뭐 재건축 발언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발언을 통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킨 거 아니냐. 개헌 논의의 쟁점을 좀 흐트러뜨리는 거다. 이렇게 불만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발언을 좀 개헌 연임에 속내를 좀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절대 연임 안 하겠다는 말만 하면 내가 그 진정성을 믿고 개헌 논의 에 착수하기 쉬울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조 회장의 정무특보를 데려가더니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좀 시켰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좀 조 회장은 대통령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친명계의 인사를
1: 맞아요.
0: 꼽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플랜 A인 이재명의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플랜 B인 이재명의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1: 네.
0: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연임 논의가 포함되는 개헌에는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연임 안 될 거예요. 민주당 쪽 인사분들도 어제 나와가지고 상당히 비판을 좀 많이 했었고
0: 네.
1: 이거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진짜 곤혹스럽게 만든 거예요.
0: 그렇죠.
1: 지금 남미 순방가 있잖아요.
0: 네.
1: 기자들이 물어볼 거라고 이거 연임 문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0: 맞습니다.
1: 순방 성과 또 가려집니다.
0: 네.
1: 조정식 국회의장 정치를 1~2년 해본 분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
0: 네. 그래서
1: 속내를 드러낸 거 아니에요?
0: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 맞는 게
1: 네.
0: 개헌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국민의힘 공조가 절실한데 국민의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0: 국힘 한동훈과 첫 공조입니다.
1: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직접 필리버스터를 한다고요?
0: 네, 한 의원 이제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1: 네.
0: 왜 보안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우리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런 방침인데 국민의힘 사실상 필버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 네.
0: 최수진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다. 토론에 나설 의원들이 정해지는 대로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만 한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이 제출하는 이 필리버스터 요구서에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국회법상 좀 보시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을 해야 필리버스터가
1: 네.
0: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 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심드렁합니다.
1: 왜요?
0: 네, 일단 한 의원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을지도 사실 좀 불확실한데요.
1: 본인이 그냥 저 필리버스터 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0: 안 됩니다.
1: 안 돼요?
0: 네. 오. 보통 이제 민주당이 토론 종결 표결을 하기까지 한 24시간 정도 진행이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순번을 받아야 좀 발언 기회가 생기는데요. 발언 순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정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낸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1: 네.
0: 결국 국민의힘이 한동훈 의원을 앞순번에 배정을 좀 해줘야 발언 순서가 생기고요. 전에 2차 종합특검법 이제 상정 당시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연단에 오른 적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과 공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좀 취재를 좀 해보면 국민의힘 아직 한 의원과 손잡을 분위기는 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토론에 나서지 않겠냐.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법사위도 꾸려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 의원과 이제 별도로 논의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 내에서는 좀 또 다른 고민도 읽히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민의힘이 대여투쟁의 핵심 의제로 좀 끌고 가렸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한동훈 의원한테만 좀 스포트라이트가 좀 비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한 의원이 아무래도 야권의 대표주자처럼 보이는 모습 좀 부담스럽고 이 이슈의 주도권만큼은 국민의힘이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기류가 강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이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네.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래요?
0: 검찰 이슈가 아무래도 한 의원의 주무대이기 때문인데요.
1: 전문 분야다?
0: 네.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실제로 제가 세어봤는데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좀 포기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 지금 한 의원이 13일 동안 페이스북에 166건의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하루 평균 13건꼴인데 같은 기간 장 대표가 올린 글은 7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랑 관련해서 처음 입장 밝힌 날에는 하루에만 20건 이상의 글을 올릴 정도로
1: 맞아요.
0: 좀 검찰 이슈에 집중한 적도 있는데요.
1: 네.
0: 또 론스타 분쟁에서도 다시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런 검찰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한 의원은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보안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의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이어서 민주당 의원 161명 전원한테 친전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하자는 친전까지 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좀 궁금해요.
0: 네.
1: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나 이거 정말 잘할 수 있거든 나 칭찬해줘 이게 아니라
0: 네.
1: 상대방에서 너 진짜 잘할 수 있다 네가 나서라 너가 한번 정말 한번 해봐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한동훈 의원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0: 네.
1: 국민의힘 의원과 저녁을 먹었는데
0: 네.
1: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당에 받아들이거나 연대하지 전당대회 전에는 절대로 못 들어올 거다. 당내 분위기가 그렇다. 그런
0: 네.
1: 얘기도 해 주더라고요. 물론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세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대 막 올랐다입니다.
1: 네. 어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
0: 네.
1: 충북 지역인가요? 첫날부터 투표 시스템 오류가 났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투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까지 했는데
1: 네.
0: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 거예요. 민주당 어제 9시부터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뽑는 온라인 투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충남이랑 충북 일부 당원들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고 인증을 시도하니까
1: 네.
0: 화면에 캡처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1: 네.
0: 경고창이 뜬 거예요. 이 캡처 인증이 뭐냐면 사람이 접속한 거냐 아니면 자동 프로그램이 접속한 거냐 이걸 확인하는 좀 보안 절차다.
1: 사람인가요? 이건
0: 네, 맞아요. 이런 절차인데 정작 인증 화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투표 버튼까지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1: 네.
0: 좀 비유를 쉽게 해드리면 투표소 입구에서 내가 신분증 확인까지 마쳤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안 열렸다.
1: 안
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런 상태가 1시간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고 이제 민주당 오전 10시쯤 서버를 정상화했다고 하고요. 투표를 하지 못한 시간 보충하기 위해서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늦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합수본이
0: 네.
1: 신천지의 민주당 가입 정황도 알고 있었는데 그냥
0: 네.
1: 넘어갔다 이런 의혹도 있네요.
0: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사팀이 관련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당시에는 확인 수사를 하지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인데요. 네. 합수부는 지난 3월에 신천지를 탈퇴한 신도를 좀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신천지 간부가 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다 가입돼 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수본 실제로 민주당에 가입한 신도가 있었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걸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왜 그랬냐 좀 보시면 당시의 합수본의 관심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 그리고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고요. 국민의힘 당원 명부랑 신천지 신도 대조하는 명단 이런 수사 같은 것도 진행을 했고 네. 이만희 총회장 등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관련 진술도 확보를 하고 있었다면 그때 함께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당 봐주기 수사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0: IMF급 패닉입니다.
1: 요즘 시장 분위기 정말 심상치 않아요. 네. 어때요?
0: 저도 어제 회사 회식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 얘기보다 주식 얘기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워서 이제 무더위에 나도 계좌도 함께 녹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왜 그랬냐? 어제 코스피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는 6천선도 무너졌다고 하고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종목들 크게 떨어져서 증시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좀 더 충격적인 건 이번 달 성적표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가 한 달 동안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네. 월간 기준으로 좀 보면 97년 IMF 위기보다도 외환위기보다도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속상한 얘기니까 왜 네. 떨어졌는지는 우리 여기서 얘기하지 말아요.
0: 알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속상할 것 같아요. 오늘도 쏙쏙 들어오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7: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저는 2부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1: 오렉스.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가수 진성입니다. 그동안 저는 보릿고개나 소금꽃 같은 부모님 세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불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100만 시대. 어르신 5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혼자

0: 사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빈곤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관계의 단절과 무너진 일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살 충동을 이겨낸 노인들에게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운동, 외출, 그리고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외로운 고립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우이우아아 쟁쟁
2: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네, 2부 명당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지고 열심히 뛰고 계신 분이죠.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0: 네, 건강.
1: 오직 당심, 오직 민심, 키오 5번 한민수입니다.
0: 건강하시죠?
1: 예, 괜찮습니다.
0: 벤지가 오래됐네요. 이참.
1: 아, 그러니까요. 우리 네. 강 소장님 네. 잘 계시고 나중에 네. 전대 끝나고 한번 뵙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네. 그 의원님, 저 예. 그냥 전당대 문제 여쭤보기 전에 어제 네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론, 뭐 국민의 주권자의 선택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의원님 처음 딱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1: 아, 그런데 조정식 의장님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공보수석실이죠, 의장실
0: 네.
1: 입장도 밝혔고 오늘 어디 보니까 이제 본인 그 SNS 계정으로 네.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걸로 가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0: 그 오해와 논란 많이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도 나와서 이게 말이 네. 되냐 그런 비판 많이 하시던데요. 이게 좀 진영의 분열을 예.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 아닐까 해서.
1: 아, 의장님이 그건 본인 의지 의사는 분명하고
0: 네.
1: 잔 오해를 불러온 거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감 표명도 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의장님 뜻은 분명한 생각합니다.
0: 예. 의원님도 저 국회의장 공보수석 하셨었잖아요.
1: 옛날에 좀 했었습니다.
0: 네. 예. 그러면은 저런 발언 하고 나면
1: 네.
0: 의장이 먼저 불러서 나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수석님께서 아 이건 오해 살 수 있습니다. 이건 해명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많아요?
1: 그거는 뭐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일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은데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좀 영향 끼칠까요?
1: 아, 조정식 의장님 발언요?
0: 네.
1: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바로 그 직후에 의장님께서 이 발언의 취지가 뭐고 거기에 대한 네. 설명하셨기 때문에
0: 네.
1: 저는 많은 부분은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0: 답변하기 곤란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전당대회 여쭤볼게요.
1: 어우,
0: 그 예비경선 세 분 다 팀 정청 내 최고위원 분들 다 이제 통과하셨잖아요.
1: 네.
0: 이렇게 어때요? 효과적이었어요?
1: 아, 저희들 세 명이
0: 함께 선거운동하시고 막 이런 것들.
1: 아, 그런데 이제 그 뭐 이른바 이제 웹자부에서 뭐 어떻게 찍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0: 네, 생일 짝짓기.
1: 저도 처음 봤습니다.
0: 아~
1: 처음 앱잡으로 봤는데
0: 네.
1: 이거는 지지자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경쟁하는 후보들이 계시잖아요.
0: 네.
1: 뭐 당권주자도 계시고
0: 네.
1: 그쪽에서 비판하니까 또 우리 지지자들이 또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쪽에서 만드는 앱잡으로도
0: 네.
1: 앱잡을 만들어서 아니 본인들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느냐.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소장님 잘 아시지만 정치부 기자 할 때도
0: 네.
1: 보면은 어느 전대 때나 어떤 형식이 됐던 거나 뭐 본인들하고 지지하거나 본인들이 또 본인들 가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모두 이렇게 본선에 올려가고 또 최종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캠페인 전략들을 계속 그동안 해왔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일도 그정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0: 그래도 뭐 신의 한 수였다, 효과적이었다. 이대로 본선에까지 밀면 우리 팀 정청 내 최고위원 3명 다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1: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뭐 현장 가서 보면은 분위기는
0: 어때요?
1: 사실 우리 당원들 좋습니다.
0: 아, 좋아요.
1: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저희들이 세종

0: 대해서 세종 당원님들 대상으로 간담회 하고요.
1: 네.
0: 전주에서는 우리 당 여성 전국 여성 비전 포럼 초청 정청 내부 강연회가 있었거든요.
1: 네.
0: 저도 가서 이제 또 제 고향이 전북이니까요.
1: 네.
0: 가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 만났는데 정말 놀란 게 열기가
1: 네.
0: 엄청났어요. 제가 지난해 8월 2일 그 임시 전대 때도 이제 정청 내 당시 후보님 돕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 네.
0: 같이 현장 가봤는데 전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뜨겁지 않나.
1: 더 좋아요?
0: 열기가.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막 이렇게 중간에 막 욕하거나 막 정청래 왜 그래? 막 이런 분들은 없어요? 드러내놓고 하는 분들은?
0: 뭐 그런 분들이 거기까지 뭐 일부러 오시겠습니까?
1: 네.
0: 바깥에 있을지는 몰라도 네. 안에서는 그런 분들 없고 그 한뜻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또 오고
1: 네.
0: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 이제 전국 여성 비전 포럼의 동지들이시다 보니까
1: 네.
0: 어디 충청권이 투표를 시작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쪽에서 오신 이제 그 당원분들 중에 모르겠습니다. 저 기본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하면서 찍었습니다 하니까 아 진짜 기분 좋던데 힘도 나고요.
1: 그러시겠죠.
0: 그렇습니다. 예.
1: 분위기는 어때요? 이제 실질적으로 만나보면 예. 막 그냥 앞에 나가서 인사만 하면 환호하는 것과 악수해보면은
0: 예.
1: 그 악수의
0: 예.
1: 강도, 눈빛, 표정 이런 거 예. 보면 진짜 나의 지지율이 높구나, 올라가는구나. 야, 이거 예. 겉으로만 그냥 높지고 별로네. 어떤 느낌이세요?
0: 전체 이제 100분을 만난다면 100분이 다 그렇진 않죠.
1: 네.
0: 근데 100분이 전체 저를 다 꽉 손잡아주면은 제가 엄청난 지지를 받아요.
1: 당대표 나가셔야죠.
0: 그런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1: 네.
0: 그런 건 아닌데요.
1: 네.
0: 저 이제 보시고 이렇게 아는 체 해주시고 제 번호까지 아시는 오빠 막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당원분들은 일단은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1: 네.
0: 지지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통합과 개혁 승리의 최고인이 되겠다는 이제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1: 네.
0: 그런 방향에 대해서 또 공감해 주시는 당원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당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뭐 검찰개혁도 그렇고 뭐 1인 1표 당원 주권도 그렇고
1: 네.
0: 혹시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원들이. 그럴 때는 그러면 이건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필요하고 또 강력한 개혁 최고인이 필요하지 않겠어? 이런 판단들을 또 하시고 그렇습니다.
1: 네. 네. 팀 정청래 이렇게 묶여서 네. 다니시잖아요. 현직 대통령인데
0: 네.
1: 정청래 후보는 약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 아니야? 막 이러한 평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팀 정청래로서 활동하시고 득표활동하는 게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0: 저는 그 평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1: 네.
0: 수장님 말씀하시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 네.
0: 저희들 이번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내서 투표권을 갖고 계시는 권리당원님들이 160만 명입니다.
1: 네.
0: 저는 그 160만 명 정도의 엄청난 수면은 전 집단 지성이 발휘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1: 네.
0: 만 명, 2만 명도 아니고.
1: 네.
0: 그러면 이분들이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정말 내란 세력을 몰아내신 분들입니다. 현명하시고.
1: 네.
0: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대통령님과의 정청래 지금 후보 간의 관계가 안 좋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1년 동안 그 많은 개혁과제들, 민생 입법을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를 한 건 사실 아닙니까?
1: 네.
0: 일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부각시켜가지고 공격하고 계속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렇다. 근데 그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그거는 오해가 풀렸어요.
1: 네.
0: 합당 제안했었을 때 그 상황도
1: 네.
0: 어찌 보면 그걸 공격하셨던 분들 중에 하나가 페북에다가 자세하게 글을 올리는 바람에 아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1: 맞아요.
0: 우리 당원들이 다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은
1: 네.
0: 오해이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당원 주권 정당의 어느 당대표와 어느 최고인이 맞겠는가 적합한가를 표로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 후보님,
0: 네.
1: 친청계의 한민수 후보, 친명계의 네. 한민수 후보 어느 게 더 네. 듣기 좋으세요?
0: 저는 친명이자 친청입니다.
1: 친명이에요?
0: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대통령님 그 더불어민주당 1, 2기 대표하셨잖아요. 우리 수장님 네. 잘 아시는 것처럼.
1: 네.
0: 그 만 3년을 제가 현장 대변인을 한 2년 했습니다.
1: 2022년도 대선 때도 고생 많이 하셨죠.
0: 그럼요. 그때부터 아시잖아요.
1: 네.
0: 제가 모든 대통령님에 대한 공격들, 국민의힘, 윤석열 다 막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방어한 건 다 아시잖아요.
1: 네.
0: 그 현장에 제가 다 다녔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대통령님과 참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사고력을 하면서 다 같이 이겨냈는데 아 저한테 반명이라고 하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거 전략이라도. 그래서는 그런 전략은 쓰지 마시고 그리고 아, 우리 당의 반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예전에 야당 대표 시절에는 뭐 친명, 반명, 비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배출하고 세워진 대통령님이시고 정부 아닙니까? 국민주권정부.
1: 네.
0: 그러면 모두가 친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 뜻과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대통령의 정책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을 세운다 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있으면 안 되죠.
1: 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요. 얼마 전에
0: 네.
1: 친명계가 아닌 이 친청계 최고위원 3명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렇게 막 연설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0: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김민석 후보님은 사석에서는 형님 이렇게 동생하고 그러는데요. 30년도 더 됐고 안지가.
1: 네.
0: 그런데 그 한민수도 끼어있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시나 싶었고
1: 네.
0: 아마 그게 저는 이제 뭐 그러면서 반명이라고 전화 이렇게 저기 저랑 가까운 후보들을 지칭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캠페인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8월 17일 되면 정말로 모두가 진심으로
1: 네.
0: 한 팀이 돼야 되잖아요.
1: 가능해요, 근데?
0: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오.
0: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하고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1: 네.
0: 저 당에서는 보기 싫거나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막 무슨 당원 게시판 트집자고 제명하고 막 그러고 도왔다고 제명하고.
1: 네.
0: 근데 우리 민주당은 잘 아시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1: 네.
0: 우리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의 DNA는 끝나고 나면은
1: 네.
0: 정말 하나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당입니다.
1: 네.
0: 우리에게는 지상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재명 정부를 꼭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8년 총선을 승리하고 30년에 대선을 이겨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1: 그런데
0: 하나가 될 겁니다.
1: 그런데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엔
0: 네.
1: 정청래 후보 당선되면 뭐 이 대통령 레임덕에 빠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주장하시고 공격하시잖아요.
0: 그게 아마 우리 송영길 후보님 입장에서는 어떤
1: 네.
0: 선거의 득표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보는데
1: 네.
0: 우리 대통령님께서 지금의 높은 지지율로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지지와 또 기대를 받고 계십니다. 고 실제로 저렇게 잘하시는 대통령 많이 못 봤잖아요, 우리가.
1: 네.
0: 대단하지 않습니까?
1: 네.
0: 외국만 나가면 월드클래스로 정말 무슨 성과를 가져올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불안했습니까?
1: 네.
0: 근데 지금은 기대와 희망의 차이 있어요.
1: 네.
0: 잘하시지요.
1: 네.
0: 그런데 집권 2년 차에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려고 세 분이 나와서 지금 레이스를 펼치고 최고위원도 8명이 하는데 그 중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님이 저는 말도 꺼내서는 안 된다는 용어를 써가면서 대통령이 힘드실 거다? 저는
1: 네.
0: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도 동의하지 않고요.
1: 네.
0: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당원들이 계신다면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 돼야 되겠죠.
1: 네.
0: 한번 나중에 결과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결과 안 나올 겁니다.
1: 네. 근데 이제 한민석 후보님.
0: 근거 없는,
1: 네.
0: 근거 없는 공격이다. 이겁니다.
1: 근거 없는 공격.
0: 네.
1: 근데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퇴당하셨잖아요. 그럼
0: 저요?
1: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친명계인데 왜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강퇴를 시켜요? 왜 그래요?
0: 거기 재명이네 마을에 이제 방장님이신가요? 이제 하고 문영진께서
1: 네.
0: 아마 제가 뭐 활동하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분류하고 기사 쓰는 거 보고
1: 네.
0: 아니면 뭐 제 말을 듣고 하시면서 못마땅하거나 좀 섭섭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의 뜻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무슨 뭐 다시 어떻게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자만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우리 당원님들께서 만들어 최고위원이 된다면 또 활동하는 거 보고 하면은 저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주실 기회가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대통령께서 지금 일 잘하고 계신다고 저런 훌륭한
0: 네,
1: 대통령
0: 맞습니다.
1: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0: 네.
1: 연임 개헌 찬성하세요?
0: 그 앞부분에 조정식 의장님 권하고 질문이 똑같은데 갑자기 뒤에 또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1: 아니, 지금 잘하신다고
0: 그러시죠.
1: 연임은? 개인적으로.
0: 그 부분 앞에서 저기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 가늠하겠습니다. 네.
1: 아니, 개인적으로 어떠시냐고요?
0: 지금 개인적 의견을 우리 장성조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이 이 청취자가 많은 이 방송에서 개인 의견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1: 알겠습니다.
0: 나중에 제 생각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1: 좀 이따 네. 경공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0: 아, 저 거기 가는 것도 아시는군요. 네.
1: 너무해요. 저희 나오셔야지 저희 전화로 아유, 하시고.
0: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불러주시면 네. 네, 상암동으로 달려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요. 신천지 네. 개회복에 대해서 근거를 대지 네. 못하면 네. 네.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까?
0: 아, 저는 근데 그 뭐 금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1: 네.
0: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금도 있고 정치도 금도가 있고 무슨 기업 운영에도 금도가 있고 금도라는 말은 넘지 말아야 선이거든요.
1: 네.
0: 저는 근데 김민석 우리 후보님께서 그때 정견 발표하신 합동 토론했을 겁니다. 근데 네. 정말 저 그때 충격받았거든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하시면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거라고 했어요.
1: 맞아요.
0: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당과 전당대회에 이 3자가 비밀연합을 맺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걸 깬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걸 본인이 나중에 해명하면서 뭐 불조심해라 뭐 주장했다. 그거는 저는 근거가 그건 다른 거예요.
1: 네.
0: 그건 단순히 경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비밀연합을 깨는 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근거를 대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반명 분열주의도 제가 동의 못하지만 신천지는 우리 소장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경 합동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1: 네.
0: 그 교주라는 분은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수사가 되고 입증이 되고 최종 판단이 나오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이 신천지 문제로도 유언 정당으로 내란과 함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헌법 20조 2항의 정교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말씀을 우리 당 축제가 돼야 될 전당대회와 전당대회 본질이라고 꺼내셨기 때문에
1: 네.
0: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직전까지 우리 정부의 총리를 하셨고 어떤 정말 책임 있는 자리 또 유력한 당대표 후보 아니십니까? 그래서 근거를 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 네.
0: 아니 근데 지금까지 본인도 근거를 안 됐고 본 그 김 후보님하고 가까우시는 뭐 지금은 이제 떨어지셨습니다만 한 최고위원 출마했던 예비 후보는 제보센터를 받는다고 글을 올려서 제가
1: 그러니까요.
0: 그때도 놀랬습니다.
1: 네.
0: 아니 그런 주장을 해놓고 같이 그 괴를 하고 동조하시는 분 한 분은 제보센터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어떤 근거도 없이 일단 아니고 말기식으로 던져놓고 공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 네.
0: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입장을 명확한 근거를 대십시오. 대시고 진짜 못 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저는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그러면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계속 근거를 네. 못 대면 그
0: 네.
1: 후보님께서는 계속 김민석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0: 저는 근거를 대고
1: 네.
0: 후보님께서 입장을 밝힐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안 하면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0: 하겠죠. 이 정도 말씀하시고 지금 당원들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나면은
1: 네.
0: 아니 그 어떤 뭐 공격을 하고 하더라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1: 네.
0: 그건 내가 신천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전국의 고모님들 정말 오래된 우리 백년당원 고모님들을 뵙건 선배님들 많이 만났거든요. 정말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한 50년 됐답니다. 지지하신 지가 우리 민주당은.
1: 네.
0: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그분들이 신천지라는 얘기냐. 이런 항변을 하셔도 근거 안 되시면은 반론하기 쉽지 않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최고위원 경쟁 후보인 박선원 의원은요. 신천지
0: 네.
1: 개입 의혹 제보가 확보됐다. 전당대회 끝나고 조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럼 전당대회 과정 중에는 이거는 제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0: 아 그러면 전당대회 전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1: 네.
0: 왜 전당대회 전에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던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비 종교단체를 전대에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면은 여기도 충격받고 누구 어떤 특정의 당권주자를 연상시키면서 그분을 반대하라고 어떤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 네.
0: 전당대회 전에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제기하시고 거기에 동조하신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 근거를 못 대고 있고 당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니까 전대 이후에 조사하자?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우리 소장님은?
1: 네.
0: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고 봅니다. 절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1: 그럼 박선원 의원도 박선원 의원도 최고위원 후보에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네요.
0: 박선원 의원님도 근거 갖고 계신다고 뭐 했다는 거죠?
1: 네.
0: 듣지 못했는데 예. 그럼 빨리 박선원 의원님도 근거 되십시오.
1: 네.
0: 그러면 되죠 뭐.
1: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전당대회 문제는 여기서 여쭤보고요. 아까 계속 예. 이재명 대통령 훌륭하게 일 잘한다고 계시잖아요.
0: 네.
1: 말씀하셨잖아요.

0: 많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일 잘하시는데 보안사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예외 규정 좀뭐 이런 조항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계속 밝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 대통령이 말씀하시죠.
0: 당에서는 뭐 우리 최고위원님이나 완전 폐지를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좀 의사에 반하는 그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당에서 숙의하고 이건 국회에서 입법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잘 정리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김민석 후보께서 출마하시면서도 출마 전에도 정부의 입장이 정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문제는 우리 민주당 정부의 우리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그리고 정치 검찰의 80년 된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선 공약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된 거고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다듬고 보완해야 되는 거, 강화해야 되는 거는요. 보안 수사권 이른바 를 없애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저희들이 이제 실질화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리고 정말로 7대 범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범죄 피해로부터 완벽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조치들을 더 강화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1: 저는 장관님 개인적으로 잘 알고 존경합니다. 장관님께서 밝히신 입장이, 장관님은, 정부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법무부를 맡으셔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건강 문제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이유로 사의 표명하셨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10월 2일 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범도 완벽하게 되고 해서 정성호 장관님 조금 더 일을 해서서 이게 검찰개혁이 보다 더 탄탄하게 완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개인적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1: 네.
0: 이번에 당대표 누가 돼요?
1: 아, 저보고 예측하라고요?
0: 권리당원이시잖아요.
1: 권리당원이죠. 근데 예측의 영역은 우리 소장님 안다시피 틀리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다만 제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분은 계십니다.
0: 아니요, 당대표요.
1: 당대표요, 그러니까.
0: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저는 기호 2번 정청래 후보께서 되셔서 강력하게 지금까지 지난 1년 가까이 추진해오신 개혁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완성이 되고 또 그리고 제가 가까이서 비서실장으로서 이렇게 지켜보고 보좌를 했는데 정말 정청래 후보는 진심과 진정성, 단심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정청래 대표 지난 1년간 당대표 점수를 매기면 100점 만점에 몇점 주시겠습니까?
1: 점수는 그건 함부로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기지 않겠습니다. 근데 밖에서 공격하는 거와는 다르다. 정말 일 잘하셨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성과 이뤄내시고 저희 한번 전당대회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그전에는 안 부르시는군요, 이제.
0: 열심히 하세요.
1: 예,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3: 천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네,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 가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9: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10: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9: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1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뜨겁게 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아침에도 후텁지근한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26.8도에 체감온도는 28.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광주도 34도, 대구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계양에서 송내, 장수에서 소래터널, 시흥에서 안현 사이와 도리부근, 또 다시 이부근 일대로 밀리는데 평촌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남에서 평촌까지도 10km 구간이 더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외곽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에서

0: 판내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는 창동교에서 월계일교,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4: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우와 우와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무수호지심 비인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맹자의 한 구절을 읊으며 권영진 의원 징계를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죠.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1: 예, 안녕하세요.
0: 어디서 네. 뭐 하세요?
1: 저는 지금 자동차로 이동 중이에요. 오늘 좀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0: 저희 명당 인터뷰는 안 중요한 일정이에요?
1: 아니 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긴 하지만 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의원님.
1: 네.
0: 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1: 아니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는 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아,
0: 돌아가고 있어요.
1: 잘? 거기는? 네.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0: 아니 왜 여쭤보냐면 지금 국민의힘 네. 하면 징계밖에 네. 지금 안 떠올라요. 저희 방송 아니나요? 뭐 해요 그럼?
1: 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0: 네.
1: 이제 그 징계만을 부각시키는 거죠. 어떤 면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데
0: 네.
1: 그 축구 징계 뭐 이런 분야에 집착해서 보는 시선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그러면은 방송사
1: 다른 활동들 뭐, 많이 네. 하죠.
0: 그럼 방송사 진행자, PD들, 작가들이 문제예요? 국민의힘 징계 문제만 이렇게 아이템으로 다루는
1: 거? 제가 문제라고 주장하진 않겠지만
0: 했잖아요 방금 전에.
1: 우리가 아니 문제라고 주장하진 않지만 네. 그건 뭐 사회적 이슈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느냐의 문제니까.
0: 네.
1: 그런데 이제 언론 쪽에 계신 분들이
0: 네.
1: 과연 우리가 뉴스의 경중과 완급을
0: 네.
1: 적절하게 그 조절하고 배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아요.
0: 네.
1: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소통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0: 네.
1: 또 갈등과 섭섭함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그러면 네.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네. 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징계 말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아니 잘하고 있는 거 못하고 있는 거를 떠나서
0: 네.
1: 이를테면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 잘하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견강부회식으로
0: 네.
1: 억지로 자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억지 주장보다는
0: 네.
1: 그냥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을 그냥 제가 생각하는 판단의 범위 내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선관위가 그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잖아요.
0: 네.
1: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이 투표 제도에 있는데
0: 네.
1: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은 이제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을 상황에 도달을 했고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 했는데 어쨌든 투표율 조작이 전산을 통해서 투표율을 조작했다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안이 나왔잖아요.
0: 네.
1: 그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겠어요.
0: 네.
1: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당에 적극적으로 이 중요성을 그 역할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뭐 상당수는 참정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나름 최대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 장동민 대표의 장외투쟁이라든지 선거 소총 변론이라든지 올림픽 공원에서 예. 부정선거 목소리 내고 집회 시위에 네. 참여한 거 이런 거 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렇게라도 쟁점화하지 않으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지금 꿈쩍이나 하나요?
0: 근데
1: 꿈쩍하지 않잖아요.
0: 그렇게 중요한
1: 정부와 민주당은 뭐 너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한다.
0: 네.
1: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0: 네.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당내 네. 의원들의 참여율은 왜 그렇게 좀 저조했어요?
1: 당내 의원들의 참여율이 나쁘지는 않아요.
0: 나빠요.
1: 아,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참여율의 그 이 정도 수준은 그나마 우리 당의 현 주소상 괜찮다와 그다음에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거는.
0: 아니 근데 의원분들 서울 올림픽공원 같이 장동혁 대표랑 같이 하는 분들이 뭐 비서실장이나 뭐 그 두세 분 정도밖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1: 그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0: 네.
1: 국회의원이 우리 당의 전부의 모습은 아니에요.
0: 최고위원도 전부가 될 수 있다?
1: 네?
0: 최고위원도 거의 전부뿐만 아니라?
1: 네.
0: 아니,
1: 네.
0: 전,
1: 네. 네.
0: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의원들이 본인들한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그 여러 활동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죠.
0: 네. 알겠습니다.
1: 많은 당원들의 지금 많은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0: 네. 권영진 의원 징계하겠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 예.
0: 뭐 윤리위로 이제 넘어갔지만 최고위원회 예.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1: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표현을 한 거고
0: 예.
1: 다른 분들은 표현을 안 했다 뿐이지
0: 네.
1: 그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0: 얘기 안 한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대요?
1: 다 얘기했는데요.
0: 다 얘기했어요?
1: 비공개 회의 때 다 얘기했잖아요.
0: 네, 그 뭐 우재준 최고나 양양자 최고들도 다 이건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1: 양양자 최고는 징계해야 된다고 했고 우재준 네. 최고는 그날 참석을 안 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다 썼는데 우리 우재준 최고는 아니 뭐 그 친구하고는 뭐 별로 말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0: 외계말 해가지고 그러시고
1: 네, 외계어를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0: 네.
1: 예 그리고
0: 또 그렇게 또 아이 폄하하시면 안 되지 또 왜 그러세요?
1: 아니 근데 이게요 이 진짜 정치하는 사람은 나한테 엄격하고 타인한테 관대해야 되는데
0: 네.
1: 이제 오 그룹들은 보면 본인들은 다 옳고 그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라는 인식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0: 그러면 그 장동혁 대표한테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분들이 선거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1: 선거에 책임질 일이 없어요.
0: 없어요?
1: 예. 2018년 선거와 비교하면
0: 네.
1: 상당한 성과가 있었어요.
0: 2022년 네. 지방선거와 비교하면은 엄청나게
1: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아니요? 옆집에는 반에서 3등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갔는데 넌 반에서 58등 한 아이를 가지고 그 서울대학교 못 갔다고 나무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기준선을 어디다가 두느냐의 문제잖아요.
0: 네.
1: 그거를

0: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 아니, 선처 바란다라는 거는 징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외교적 수사라고 그러세요?
0: 아니, 외교적 언사라고 봅니다.
1: 네.
0: 뭐 그 우리 장 선생이 보는 거고 제가 읽는 거고 좀 다르니까. 그리고
1: 네.
0: 그게 정점식 대표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 네.
0: 그 자리에서 다른 의원들이 계셨어요. 여러 의원들이. 그러다가 너무 그러니까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 자리 끝까지 계신 분도 계시는데
1: 네.
0: 거기에 공교롭게 직전 원내대표 송원석 대표도 계셨어요. 그 송원석 대표 전 대표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역살이 함께 이루어졌어요.
1: 네.
0: 정점식 대표 한 사람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전반에 깔려 있는 같은 동료 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만 원영진 의원한테 좀 불편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꺼려하죠.
1: 네.
0: 자제하고
1: 네.
0: 사실 그런 그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 당내 문화 때문에
1: 네.
0: 예, 국민의힘이 오늘날과 같은 참담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까는 당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시고 지금은
0: 참담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참담한 모습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기대치의 레벨이랄까 그다음에 수준이랄까 그걸 높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은 필요하지요.
1: 네. 그 장동혁 대표도 징계를 해야
0: 네.
1: 된다라고 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 좀 강하게 얘기를 했나요?
0: 아니요. 대표님은 그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1: 그러면 조강한 최고위원님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0: 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1: 다 강하게요?
0: 예.
1: 이게 일각에서는
0: 그러니까,
1: 네.
0: 네, 네.
1: 근데 일각에서는 대안감일의 소속으로 권영진 의원이
0: 예.
1: 당대표 그만둬라,
0: 예.
1: 막 지도부 사퇴해라,
0: 예.
1: 막 이러니까
0: 예.
1: 징계를 해가지고 좀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0: 뭐 그거는 뭐 그 전형적인 자기 본인의 생각인데,
1: 네.
0: 저는 대안과 미래의 이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폭력과 변명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폭력과 변명.
1: 폭력과 변명. 아이 또
0: 예.
1: 같은 그러니까 당 의원분들 모임에
0: 없고,
1: 또.
0: 네. 아니 대안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폭력인가요?
1: 네.
0: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라는 그 거창한 단어를 사용했으면 그 단어에 맞게 충실해야 되잖아요.
1: 네.
0: 허구한 날 하는 일이 당내 문제를 가지고 그 불만을 털어놓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저 역사를 잡고 그렇게 되면 그 모임의 이름을 폭력과 변명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폭력과 사과 뭐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모임의 성격에 맞는 거 아닌가?
1: 네.
0: 왜 역사를 잡는 것도 폭력이지만
1: 네.
0: 언어적인 폭력도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1: 그러면 동료 최고위원한테 뭐 외계어 철부지 얘기하신 건 언어적인 폭력 아니에요?
0: 글쎄, 저도 그런 통역은 받았잖아요. 의원총회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참석을 했더니
1: 네.
0: 저한테 국회의원도 아닌 게 아닌 사람도 아니고요.
1: 네.
0: 국회의원도 아닌 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표현도 받았고
1: 네.
0: 그다음에 선출직 최고위원한테 지명직이 어디다 대고 이런 얘기 했으니까
1: 네.
0: 그거는 서로 간에 언어적 폭력이 그 왔다 갔다 한 거죠.
1: 피장파장이다.
0: 피장파장하기보다는
1: 네.
0: 이제 우리가 그 완전하고 완벽한 인격적 성숙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 거칠은 모습이 나올 수는 있겠죠.
1: 알겠습니다.
0: 폭력의 그레이드가
1: 네.
0: 그러니까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 네. 네. 최고위원님, 뭐 윤리위에서 결정하겠지만
0: 네.
1: 조경태 의원이나
0: 네.
1: 진종호 의원 둘 다 징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조경태 의원.

0: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그 경선 나왔다 떨어지니까 그 민주당과 정의당인가 뭐 조국신당인가 전화해가지고
1: 네.
0: 저 떨어뜨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진짜 참 수치스러운 행위고
1: 네.
0: 본인이 뭐 쓴소리 안 통하는데 나는 참 그 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진정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좌진을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것도 가장 손쉬운 비례대표 의원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본인의 보좌진을 그 전 뭐 그렇게 들었는데 본인의 보좌진을 무소속 의원을 지원하는 선거 캠프에 파견했다고 하잖아요.
1: 네.
0: 본인도 가서 흰옷 입고 돌아다녔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정치인 중에 제일 친한 사람이 김부겸 전 총리예요.
1: 네.
0: 36년을 동거동락을 같이 했어요.
1: 그러셨죠.
0: 3년 전에 헤어졌지만. 그런데 제가 대구 가서 김부겸 저 후보하고 같이 치킨 먹고 저 그 생맥 좀 마시고 그러면 그게 맞겠어요?
1: 아니 그래도 상대당이 아니라 보수 쪽 후보였잖아요. 그래도.
0: 보수 쪽 후보라고는 본인 주장이지 보수의 다수의 사람들이 그분은 보수를 괴멸시킨 분이라고 그러지 보수를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보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이 주장하면 다 보수라고 인정을 하나요?
1: 네.
0: 인정하지 않습니다.
1: 그러면은
0: 보수 그룹에서
1: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내려져야 그래도 적절하다라고 최고위원님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0: 그건 윤리위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기준을 정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1: 주의, 경고 이렇게 하면은
0: 징계는
1: 네.
0: 징계는 사람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1: 예.
0: 그 징계 사유에 대한 가치 기준을 놓고 징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가.
1: 그런데
0: 제가 만약, 뭐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1: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징계하라고 의결하고 메시지를 낸 네. 것은 적절해요? 윤리위는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0: 아, 아니죠.
1: 독자적으로 징계.
0: 최고위는 그 당내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1: 네.
0: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면 본인 스스로 하루속히 당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결론이랄까 의견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 의견에 도달했죠.
1: 그러면은 뭐 제명이라든지 탈당 공고 이거를 좀 생각하고 원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0: 그건 윤리위가 이제 알아서 할 거예요.
1: 떠나라면서요. 떠나는 거는
0: 본인이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1: 네.
0: 그 얘기를 한 것이고
1: 네.
0: 그다음에 최고위의 결정이 그런 이제 최고위가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1: 네.
0: 윤리위가 결정을 해서 올라오지 않겠어요.
1: 네.
0: 그때 이 정도는 이건 좀 우리 판단하고는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내려버릴 수도 있고
1: 네.
0: 이게 합당하다 그래서 인준해서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런 네. 거 아니겠어요?
1: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도 여쭤볼게요. 지난 지방선거 네. 때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소속 후보 지원을 했고요. 지난번 대선 네. 때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지원을 하고 뭐
0: 네.
1: 그분에게 여러 가지로 뭐 선거 운동을 함께한 당내 의원들도 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징계 네. 안 해도 괜찮아요?
0: 아니 그 윤리위에서 이제 윤리위원회 제소가 된 건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 건을 가지고 윤리위가 판단을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1: 그 이거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사람들도 징계해라라고 의견은 낼 수 있잖아요.
0: 그
1: 선택적으로
0: 뭐,
1: 의견 제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0: 아니,
1: 좀 있어서
0: 그거는 아니 그게 뭐 비판이야 여러 가지로 다 늘 있을 수 있는 거지만
1: 예.
0: 우리가 선택적으로 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1: 그게 판단이 맞아요. 네.
0: 아니 아니 이건 우리 저 소장님의 판단이신 거고
1: 예.
0: 제가 볼 때는 소장님과 소장님 주변 사람들의 또 특별한 판단일 수도 있잖아요.
1: 네.
0: 그건 뭐 내가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것은 상당한 저희 그 자만이자 오류라고 보는 거고
1: 아닌데,
0: 저도 제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1: 네.
0: 제가 최고위원으로서의 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1: 네.
0: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 아니 그게 좀 이렇게 좀 선택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0: 예.
1: 그 당내 문제는 여기서 그만 여쭤보고요. 조정식 국회장이
0: 네.
1: 이 대통령 연임 국민의 선택, 물론 이제 원론적인
0: 네.
1: 얘기다라고 수습은 했지만 이 발언 의도가
0: 네.
1: 있다고 보세요?
0: 뭐, 이재명 대통령의 간절한 염원을 정무특보 출신의 국회의장이
1: 네.
0: 대신 한 거라고 봐야겠죠. 뭐,
1: 네.
0: 그리고 질러놓고 이제 공보수석을 통해서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조정식 의장을 재정부 의원 비서관 할 때서부터 너무 잘 알지만,
1: 네.
0: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이 일련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듣고 있는데, 아주 실망스럽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치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잖아요. 어제 홍준표 전 대표님도 뭐 말씀 주셨지만, 개헌 문제는, 그리고 임기와 관련된 문제는 개헌을 하는 해당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못 박아져 있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엎겠다는 시도니까, 이거는 거의 뭐, 사실은 이런 게또 국가 전복이고 내란이에요.
1: 네, 아이고.
0: 헌법을 갖다가 짓밟는 행위잖아요. 그거를 법을 만드는 국회의장이 한다? 국회의장에서 당장 내려와야 돼요. 전
1: 알겠습니다.
0: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지만,
1: 네.
0: 그건 진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거고,
1: 네.
0: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처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국가의 가치와 권위, 사회적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님,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실형 나왔잖아요. 대법원 확정 발두면 397억 국민의힘 당이 지금 반납해야 되는데 이거 당내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좀 논의되거나 대응 좀 마련하고 계세요?
0: 사실은 걱정이고 큰 충격이죠.
1: 네.
0: 그리고 일단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을 최종심까지 조심스럽게 초조하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당이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감당해야 될 시련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1: 제가 여쭤본 거는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거나 당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거 반납해야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반납한다 이런 실무적인 계획안을 좀 논의나 보고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아니, 뭐, 그걸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1: 네.
0: 공식 논의 석상에서 오지는 않았고,
1: 네.
0: 근데 우리 최고위원들끼리의
1: 간담회. 예.
0: 비공개 대화에서는, 사안을 되게 무겁게 보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또, 사실, 법원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다는 것보다는 이걸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마음이 무거워요,
1: 네.
0: 사실. 되게
1: 이거
0: 무겁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면 뭐 구상점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0: 네.
1: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0: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1: 네.
0: 예.
1: 이번 기회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하는, 절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쇄신과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당대표 1주년 취임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 하실 가능성은 없을까요?
0: 저는 뭐 절연하고 결별됐다고 생각하는데요.
1: 안
0: 지금 우리
1: 됐어요.
0: 당에서
1: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절연이에요.
0: 아니죠. 우리 당을 쉽고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훼손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는 민주당 쪽 성향에 가까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0: 사실상 당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요. 뭐, 아니, 절연, 결별을 하기 위해선 뭐 윤석열 정신을 뭐 계승하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본받자 뭐 이런 게 한마디로 나와야 되잖아요. 당 내에서 윤석열의 윤자도 안 나와요.
1: 최고위원님. 다만

0: 최고위원님, 근데 인사로서 지금 윤석열의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뭐 그래도 옹호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인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뭐 미디어위원장 시키고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법률위원장 시키고
1: 아니,
0: 윤석열
1: 그렇지
0: 정권
1: 않아요.
0: 뭐가 하나요?
1: 그분들이 다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그 적절한 공직을 맡았던 분인데, 그 당시에 그 공직을 맡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이를테면은, 윤석열을 계승하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0: 아니,
1: 않아요.
0: 탄핵과
1: 다만,
0: 비상계엄 과정 중에서 그분들이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1: 그때는 여름철이니까 여름철 옷을 입으셨던 것이고, 지금은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가을에는 가을철 옷을 입어야지, 여름철, 겨울에 여름철 옷 입고 있으면 얼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래도 사과와
1: 그게
0: 반성
1: 일단
0: 있어야 되는 거
1: 저는
0: 아니에요?
1: 변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은 적절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행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파악과 포용보다는 극단적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정치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패널들이 보면은 정치적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가볍게 처신하고 상대에 대해서 조롱하고 낄낄이 대고 이런 저기 그이 추태들을 저는 그 어쩌다가 이 방송을 통해서 봐요. 그런 분들은 문제 없나요? 다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그리고 많이 부족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오늘의 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주제를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얼굴 뵈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1: 아이, 우리 소장님, 저 얼굴 보면은 자꾸 소장님이 말꼬리 잡고, 그 다음에 곤란 질문만 많이 하고, 도와주는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0: 도와드릴게요.
1: 스트레스 나도 많이 받아요.
0: 알겠습니다.
1: 나도 저, 나름대로 저 양심껏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0: 알고 있어요. 최고위원님, 오늘 불편한 질문 많았을 텐데, 인터뷰에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앞으로 저 없는데서 제 얘기할 때는 잘좀 얘기해 주세요. 저
0: 싫어요.
1: 열심히 살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광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8: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휴는 훌라 한 번 맛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5: 레드와인 비니거 페럴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페르디
4: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페럴 페르디
5: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3: 카사베르디.
1: 발효식초 광고.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 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 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로운 의회는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의회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민생을 가장 먼저 살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처음의 다짐을 끝까지 지키는 의회,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한국일보 김정은 기자님.
2: 안녕하세요. 네,
0: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정은 기자님, 네. 민주당 전당대 권리당원 투표 어제 시작했잖아요. 네. 충청권. 네. 분위기 좀 어때요?
2: 어제 충청 시작했고 오늘부터 네. 이제 부울경 투표가 시작되니까 오. 각 캠프에서도 이제 1라운드 결과가 중요해서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드린 게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이 1강, 1중, 1약이라고 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가만히 있는 반면에 정청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그래요. 현재로서는 2강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강. 김민석, 정청래 2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단 충청에 한해서는 정청래 대표 고향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여기서 이제 넉넉한 격차로 승리를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격차를 최대한 줄이되 그래요? 이길 수 있으면 이기겠다. 요 정도입니다. 분위기가.
0: 그 지역에서는 불리하다라는 거를 김민석 후보 측도 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예상 스코어 충청권 얘기 드리면요. 딱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좋다. 그간 나온 여론조사 각 캠프 분위기 네. 하면 정청래 40 후반 네. 김민석 40초반
0: 찍어주세요. 48, 9 이렇게 찍어주세요.
2: 후반. 네, 40 후반 40 김민석 후반. 40 초반 네. 송영길 10% 안팎 요게 네. 이제 정배당이고요. 네. 만약에 요게 틀린다라고 네. 하면 저도 흔들리겠지만 네. 여의도도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0: 권리당원 그 당심은 참 알 수가 없다는 좀 생각도 들고 김정은 기자님께 여담이지만 예비경선 네. 때 네. 누가 몇 퍼센트 차이로 1등했어요?
2: 아 이거는 제 분위기 보니까
0: 분위기 말고 사실 뭐
1: 느낌 알 수가 없는데.
2: 아 그거 알 수 없죠. 근데
0: 전 알아요.
2: 어제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정보와 다릅니다.
0: 달라요? 네.
2: 1%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0: 그래요? 네. 그거는 내 말이 정확하다니까. 알겠습니다. 누구 말이 정확한지 한번 보고 그러면은 김정은 기자님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번 일요일 날 발표되는 네. 뭐 조사에서는 누가 네. 이기는 걸로
2: 정청래.
0: 정청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여론조사는

0: 어떤지 윤희용 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여러 조사들이 있긴 했는데
0: 예.
1: 오늘 이제 아침에 보도가 된 조사부터. 네네.
0: 오케이.
1: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0: 좋아요.
1: 같은데요. 7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조원
0: 네.
1: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서 전국 이제 1,142명.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조사에 뭐 오늘 말씀드린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ARS 방식이었는데요.
0: 네.
1: 이 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룰대로 1순위 이제 뭐 2순위 있잖아요. 그래서 1순위 이제 물었는데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의 여론입니다. 김민석 36.6,
0: 네.
1: 정청래 34.3,
0: 네.
1: 송영길 13.0 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1위와 2위의 격차가 뭐 2.3% 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 뭐 내에 있는 결과여서
0: 박빙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 네,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0: 네.
1: 초반의 흐름과는
0: 네.
1: 약간 이제 달라진 흐름 이강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이 조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전당대회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이제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권리당원 70% 반영되는데 권리당원의 이 흐름과 인식이 이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흐름과 얼마나 동일하고 다르냐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0: 어떻게 봐야 돼요?
1: 그런데 이 조사에서 당원인지를 물어봤어요.
0: 오.
1: 예, 그러니까. 샘플을 크게 해서 물어봐서 그러니까 ARS이기 때문에 성향이 센 분들이기 때문에 당원 비율이 좀 잡힐 거라고 보이긴 했었는데
0: 네.
1: 그런데 그 한번 제가 요 결과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조사에서 조사에 참여한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52.6%가 당원이라고 했대요.
0: 그래요?
1: 예. 물론 이제 권리당원들은 한 35.9 그중에서 당비 안 내는 일반 당원은 16.7이었는데 이제 이 민주당원 조사에서도 사실은 차이가 이제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원 조사에서 정청래 41.9, 김민석 41.5.
0: 야.
1: 격차가 0.4% 포인트였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12.3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또 하신 분들 대상으로 보면 정청래 46.2, 김민석 42.2.
0: 권리당원에서는 앞서네요.
1: 근데 이제 여기에는 방금 이제 이게 전체 조사에서 당원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절반 정도 되는 것이니까 샘플 수가 확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요. 500명이 안 되고 또 권리당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아주 단정적으로
0: 그래도 흐름은 알 수 있잖아요.
1: 오차 범위가 크니까 다만 이제 어쨌든 이런 팽팽한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처음에 이제 출마를 선언하고 그때쯤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게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갔는데 정청래 후보가
1: 네.
0: 유시민 작가의 참전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치고 올라갔다. 이제 박빙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평가나 분석은 어떠십니까?
2: 네, 일단 거의 처음으로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어느
0: 맞아요.
2: 정도는 드러난 여론조사가
0: 맞아요.
2: 나왔거든요.
0: 네.
2: 물론 당원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이게 뭐 분포라든지 표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원래 예측됐던 거는 일반 지지층에 비해서 권리당원이나 이쪽으로 국한을 해서 들어가면 정청래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0: 네.
2: 라고 봤고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았다는 점이 있고 일단 이 조사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이 다수가 2순위로 김민석 후보에게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김민석 후보가 우세다.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권리당원이 7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을 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속단할 수는 없는 문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대통령 픽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0: 네.
2: 그리고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은 정청래 후보한테 자칫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유시민 작가 말을 들으면 이번에 정청래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정부 심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0: 네.
2: 근데 그것 치고는 정청래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0: 그렇죠.
2: 크게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더 따라붙는 기세 이런 것들. 그걸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계속해서 본인의 SNS에 뭐라고 글을 올리고 있냐면 여론조사는 추세다라고 글을 올리고
0: 추세,
2: 있거든요.
0: 추세, 흐름, 내가
2: 그건,
0: 좋다.
2: 그 두 가지 함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이기고 있으면 우세하다라고 올렸겠죠. 근데 이제 조금 지는 것도 있고 송영길 후보 지지 성향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하면은 이걸 이긴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측면이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게 있을 거고. 근데 두 번째 추세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래도 내가 안 밀리고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고 있다. 계속해서 지켜봐라. 아직까지 전당대회 여러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긴다. 이런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 거죠.
0: 윤희웅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정청래 후보의 이러한 상승 추세 네. 근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1: 일단은 캠페인 차원에서 이제 두 후보가 네. 비교해 봤을 때 네. 정청래 후보 측 캠페인이 일관되고 분명하고 메시지가 당원들한테 전달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투표하는 이제 유권자들이 유권자를 타겟으로 한 캠페인이 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존중하는 거죠. 네. 160명의 의원보다 160만 명의 당원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당원들 존중받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계속 이제 일관된 흐름들을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원래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전직 그렇죠. 대표였으니까.
0: 맞아.
1: 근데 어느새 도전자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0: 아,
1: 선거에서 제일 받았군요. 어려운 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0: 아, 그렇네요.
1: 그럼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럼 B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도 B 후보를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은 프리미엄에 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정청래 후보는 평가받아야 될 대상인데 원래 이런 데 도전자의 포지션을 네. 갖춘 거 이게 굉장히 성공적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민석 후보는 어쨌든 대세론에 의해서 이제 당원들이 어쨌든 뭐 또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또는 정부를 성공시킬 지원본부를 뽑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하에는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흐름이고 지금도 저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흐름이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이 신천지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돕는 지원본부라고 하는 프레임과 메시지 전달이 흐트러지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고 신천지도 그 당원들 존중하는 흐름들하고 이제 메시지 대응에서 좀 밀리게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캠페인의 일관성 부분에서 좀 기조가 흔들렸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네. 여론과 당원들 영향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김수인 평론가님, 신천지 논란 제기한 거는 김민석 후보에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네. 패착이다? 아니면 잘했다?
2: 지금까지 계속 부담이 되고 있죠. 부담. 그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는 그에 걸맞는 혹은 뭐 완벽한 근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단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예전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할 때에 정청래 캠프에
0: 네.
2: 신천지 소속의 사람이 들어가 있었다. 최소한. 네. 그 사람이 뭐 조직적으로 관여를 했다든지 정청래 후보가 이걸 인지했다든지 이걸 떠나서 하다못해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공세를 이어갈 만한 바탕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지금까지 하루하루 갈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뭐 이거를 더 어떤 의혹의 수준을 높여서 제기하기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캠페인이 패착이다 현재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0: 그러니까요.
2: 다급해 보인다 뭔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김민석 후보 본인 연설을 할 때도
0: 네.
2: 뭐 최고위원 친청계 후보를 몽땅 다 떨어뜨려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네.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뭐 우스갯소리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당시 영상을 보면은 좀 조급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대중적으로 그렇게 유력 주자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 근데 그렇다면은 거꾸로 위기다 결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도 돼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힘든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요.
1: 김민석 후보가 이제 신천지 이슈 전혀 효과가 없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이 이슈 할 때 이제 어쨌든 정체성 이제 논쟁들을 하게 되면서 좀 약간 비판받던 국면들을 사실은 이 이슈로 벗어나긴 했어요. 김민석 후보가.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권리 당원들이잖아요 대상들이.
0: 네.
1: 그러면 권리 당원들에서 당내 문제를 제기하면 더 사실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얘기하는 어떤 의혹 제기보다 굉장히 더 엄밀한 부분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어요. 당원들은 더 깐깐하고 수준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빨리 이제 출구 전략을 필요하고 출구를 나와서 이제 원래 이제 싸우던 프레임들 뭐 이 정부를 성공시키고 뭐 이런 흐름으로 빨리 가는.

0: 것이 김민석 후보한테는 지금 필요한 일 아닌가 싶습니다.
1: 김정현 기자님,
2: 네.
1: 김민석 후보 캠프의 분위기는 어때요? 뭐 이런 여론조사 나오고 그러면 어이고 따라 붙네, 큰일 났네 이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뭐 송영길 후보표까지 하면은 내가 당대표 되겠네, 뭐 어쨌든 여유 있네, 이 정도면 됐네.
2: 아직까지는 우세를 점하고 있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1: 너무 많이 한거 아니에요?
2: 그렇진
1: 흐름과
2: 않겠죠.
1: 추세가
2: 네.
1: 지금
2: 네. 그런데 추세가
1: 뒤집혔잖아요.
2: 이제 정청래 대표가 거기서도 이제 저 자체 조사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근데
1: 네.
2: 이제 확연히 확인되는 것은 정청래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것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캠프 내에서는 그게 이제 신천지 때문이다. 신천지 논란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다만 이 신천지 이슈 관련해 가지고는 김민석 후보 측에선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민주당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중당적자라든지 들어와서 전대에 어떤 특정 종교 세력이 이제 개입을 한다는 건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건 상대의 문제잖아요.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사실 신천지 논란이 제기되기 전까지 가장 뼈아픈 공격은 야,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레임덕 온다? 이게 사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공격이었단 말이죠. 근데 전선이 레임덕에서 신천지로 옮겨가면서
1: 맞아.
2: 아, 옳다구나. 그럼 야, 김민석 근거 대봐. 너 우리 민주당을 무슨 신천지당으로 만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역공세로 펼치고 있는 정국이고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신천지 얘기보다는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누가
1: 되돌아가는 거네.
2: 이재명 정부 2년, 3년 차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이 문제로 다시 이제 돌아올 것 같습니다.
1: 네. 보안수사권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볼게요. 김정인 기자님, 왜뭐 우리 정성호 장관은 사퇴했다고, 뭐 건강상 이유 말고
2: 아,
1: 다른
2: 아직
1: 내면?
2: 사퇴를 한건 아니죠. 근데 이제
1: 사퇴 의사를 표명.
2: 예, 그 정성호 장관이 국회 사퇴 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는 민주당 의원 그 여권 관계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구문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구문이고요. 오래됐습니다. 기사가 이번에 나오긴
1: 전당대회에는
2: 했지만
1: 그렇게 영향이 안 미칠까요? 그럼 놀라운 일이 아니네요.
2: 네, 놀라운 일은 아닌데 다만
1: 네.
2: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형수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정성호 장관이 그간 1년간 보안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만 굉장히 많이 먹고 어떻게 이제 정성호 장관의 그 의견이 100% 반영된 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은 이번에는 진짜 좀 진지하게 자신의 사태에 대해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는 뉘앙스는 좀 느껴져요. 그래서 대통령 돌아오면 조금 지켜보자. 그 부분은.
1: 알겠습니다. 보안수사권 여부가 전당대회에 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윤희용 대표님,
3: 네.
1: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다고요?
3: 네, 많이 이제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KSY가 22일 이제 발표했는데요. 예, 21일 양일간 조사를 했는데 ARS 방식으로 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 55.3, 찬성 27.4. 한국갤럽도 이제 지난번 이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사람 면접원 조사 방식이었는데요. 이 조사에서도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이건 23%밖에 안 됐고, 이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제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상당했던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이슈 국민들 여론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이제 높다고 할수 있겠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아주 초반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이제 유지해야 한다 이 기류가 이제 높아지는 흐름이어서 당내도 사실은 양분되는 여론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이 상황에서 근데 전당대회라고 하는 측면들 전당대회의 투표권자가 이제 오랫동안 이 검찰에 대해서 개혁을 가장 최우선으로 이슈로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권리당원이라는 점. 그리고 그런 기류를 받아서 또 캠페인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다는 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이재명 정부의 어떤 실용적인 어떤 스타일에 따르게 되면 이 정도면 여론이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0: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0: 이런 전당대회라고 하는 당내 특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제 기존에 보여왔던 판단들,
1: 네.
0: 결정들 못 내리는 흐름들 이제 지금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1: 김수인 평론가님, 뭐새 후보 최고 대표 새 후보 다 그냥 완전 폐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2: 네.
1: 전당대회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될까요? 이 부분은
2: 안될 수밖에
1: 안
2: 없지
1: 돼요?
2: 않을까. 서로
1: 안
2: 간에
1: 돼요?
2: 뭐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
1: 네.
2: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폐지에는 반대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저 후보가 되는 게좀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1: 예.
2: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의 입장이 모르겠어요. 그 정치권에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저 잘하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걸 미룬 다음에
1: 거부권.
2: 폐지가 안 되게 하도록 하는 거 아니냐. 김민석
1: 의심이
2: 후보나
1: 있어요.
2: 송영길 후보가 대표가 되면. 근데 그게 일반 국민들한테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게 할까. 어쨌든 김민석 후보는 나도 완전 폐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전당대회에서 아예 이슈가 잘안 되고 있고, 그리고 차이도 안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론조사 전화를, 그러니까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민주당 지지자나 무당층 입장에서 나 보안수사권 존치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뭐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를 찍을 정도는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권리당원으로 가면은 폐지가 뭐 거의 완벽하게 우세한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한 이슈가 돼버렸다. 국민적으로는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가 더 여론이 높지만, 민주당 권리당원 안에서는 폐지 쪽이 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짠물 정당의 모습, 네, 그렇게 볼수
0: 이게
2: 있겠습니다.
0: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1: 어떻게요?
0: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해요. 만약에 그런
1: 설마.
0: 만약에 늦어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전당대회 후에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이게 안 되게 될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거 그렇게 가면 제2 요구권에 행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캠페인에 활용할 수도 있을, 제가 봤을 때는.
1: 네.
0: 그래서 상당히 고심할 것 같아요. 빨리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고심도 아마 이제 뭐 청와대 쪽에서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김정희 기자님,
0: 네.
1: 일각에서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2: 네.
1: 이거를 그냥 좀 상정하지 않고 전당대 이후까지 여야가 조금 더 논의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
3: 그러기엔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요?
1: 많이 남았어요.
3: 3주가 남았는데
1: 네. 3주 계속
3: 그거를
1: 남았는데.
3: 끌기는 쉽지 않을 것
1: 네.
3: 같고, 지금 원래 이제 보안사건이 이제 폐지되는 형수법 통과가 되면 이게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사실 제기할 이슈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1: 늦었어요?
3: 너무 늦어서 이미
1: 네.
3: 다 끝났습니다.
1: 다음 주에요.
0: 네.
1: 이제 일요일날 충청권 여론조사 발표되니까 그거 보고 우리 세밀하게 좀 뜯어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큐.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0: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네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3: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4: 발효식초 광고.
5: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6: 네, 뉴스 명당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100만을 위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뉴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극심한 더위에 연일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등 건강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양산과 의령, 창녕에는 폭염중대경보도 내려진 상황인데요. 한낮에 서울이 34도, 광주도 34도, 의령은 38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 더 심하겠습니다. 출근길 곳곳에 돌발 상황이 이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제램프를 지난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뒤쪽으로 정릉램프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램프 부근 3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도 잠깐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행주대교 부근부터 정체가 됐다가 다시 성산대교에서 한강대교, 한남대교 부근 일대로도 차량이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는 외곽 쪽으로 수서 부근 3차로에 승합차 한 대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0: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에만 6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썼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에 지난해 2분기보다 557% 넘게 늘어난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76.3%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는 DRAM과 NAND 플래시 모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한 데다 HBM과 AI 서버용 DRA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증시에서 유독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현지 시각 28일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큰 변동성이 나타난 건 우리 시장만이 아니었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주식 전체의 향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레버리지 ETF 때문으로 보일 순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7분쯤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로 추정됩니다. 이 지진으로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7은 일본 기상청 진도계급 10단계 중 최고 등급이며 사람이 서 있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흔들림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서부 해안가 일부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는 10년 전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진 이후 붕괴된 일본 구마모토현 대형 쇼핑몰과 제지공장 등에서 밤새 구조작업이 이어졌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1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구마모토현 발표를 인용해 지진 이후 폭발한 대형 쇼핑몰에서 밤새 8명을 구조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여전히 무너진 건물에 갇힌 일부 직원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남쪽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공장에서도 지진으로 직원 11명이 갇혔습니다. 소방구조대가 이 가운데 2명을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이고 나머지 9명은 수색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야스시로시에 무너진 집안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도 심정지 상태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 27분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km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지진동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전남, 제주에서는 최대 진도 3, 경기와 강원, 충청, 경북에서 최대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지진 신고가 40여 분 만에 290건 넘게 접수됐고 경남 소방본부에도 20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